사고를 계기로 마차 금지 입법 논의도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내년 말까지 마차의 상업적 운행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전기마차 등 대체 수단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 달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마차 운행의 완전한 중단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수백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금지보다 안전 보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빌 더블라주 전 시장과 에릭 애덤스 전 시장도 마차 금지를 공약했지만 노조 반대로 실현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을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놓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후속 비핵화 협상 일정마저 취소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입니다. 백악관은 공식 일정으로 정책회의만 공지했지만 외교안보 참모진과 대일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 DC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산 속에 위치해 외부 시선을 차단하고 민감한 논의를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당시 방문에서 군 장성들로부터 대이란 군사 옵션을 보고받은 뒤 13일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이 단행됐습니다. 이번 방문이 이란에 대한 간접적 압박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캠프 데이비드보다 플로리다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를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선택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일요일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에는 가족도 동행했습니다. 20일은 미국의 아버지의 날입니다.
1: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회원국들의 사전 통보 없이 러시아와 비밀 외교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럽연합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코스타 의장의 수석보좌관 페드로 루르티가 최근 몇 주간 크렘린궁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했고,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를 모욕적인 행동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코스타 의장 측은 실질적인 협상이 아닌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간단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스타 의장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메시지를 다른 나라를 통해 해석하는 것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직접 외교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설령 러시아와 대화할 시점이 오더라도 협상은 유럽연합 지도부가 아닌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 유럽 주요 3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과 덴마크, 네덜란드는 이 입장을 지한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유럽연합 차원의 러시아 소통 채널 구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럽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할지를 놓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공동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기존 6개월 연장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0: 오늘 오후 3시 무렵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스프링 스트리트와 웨스트 5번가 교차로에서 한 남성이 등 부위에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처치를 받은 뒤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센트럴 구역 담당 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한 상태로 경찰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낮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인근 상가와 보행자들이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후속 협상을 위해 스위스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협상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도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80여 곳을 공습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향후 며칠 안에 협상을 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JD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협상 장소인 스위스 뷰르겐슈토크를 관할하는 니드발덴 주정부는 주변 지역 통행 제한을 22일 오전까지 연장했고, 중재국 카타르 항공기와 미군 수송기는 이미 스위스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1조에 따라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 이행돼야 본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군 4명을 숨지게 한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공습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 휴전에 합의했고 현지 시간 오후 4시를 기해 휴전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일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휴전 발효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이 일부 갖춰진 셈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7: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8: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7: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8: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1: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2: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1: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2: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1: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2: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3: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 씨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 씨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 씨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 씨입니다. 서른도 씨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2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한국과의 조선협력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이번 발언은 그 논의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미국 군함은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건조할 수 있어 해외 발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는 최근 동맹국이 비전투용 미 해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류지원함과 군수지원함 같은 비전투함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투함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특히 하나오션이 2024년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소유한 유일한 미국 내 조선소로 전투함 건조 라이선스 취득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방산업체의 잦은 납기 지연 문제를 감안할 때 필리조선소가 미국 측의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오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뒤 상승세로 돌아서 전 거래일보다 2.6% 오른 12만 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 나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을 마무리한 뒤 북한 핵 문제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도 자신이라고 설명하며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핵무기가 없는 이란을 상대로도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미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는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을 위협할 수 있어 군사적 해법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핵 능력 동결에서 감축 그리고 최종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란 합의를 보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만으로 제재 해제와 동결자금 반환 등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확약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둘러야 할 긴급한 이유가 없는 만큼 북한이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를 내세울 경우 대화가 첫 단계에서 좌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9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의 50%로 줄이는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이 해당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인쇄 매수 축소 내용이 보고 안건에 포함돼 있었고 노 전 위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이후 진상규명위의 추가 회신을 통해 보고 안건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해당 안건에 포함돼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42쪽 분량 가운데 1쪽 미만이었고 별건으로 보고하지 않아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진상규명위에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하며 구속수사와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약 1억 7,9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도록 중앙선관위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또 하나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 전 장관에게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계엄 직전인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두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범행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과 겹친다며 이중기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혐의로도 징역 30년을 각 1심에서 선고받은 상태로 이번 판결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1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휴전은 현지 시간 오후 4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습니다. 미국과 카타르가 각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별도 회담을 진행하며 중재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헤즈볼라가 공격을 가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합의 직전까지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80여 곳에 공습을 가했으며 자국군 4명을 숨지게 한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인이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헤즈볼라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규탄하며 미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이날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 간대면 핵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스라엘의 주둔 지속과 즉각 대응 방침으로 레바논 남부의 긴장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
3: 한국식품기업 풀무원의 미국 두부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미국 법인은 지난달 기준 누적 두부 매출이 약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장을 이끈 것은 주력 제품인 워터팩 두부입니다. 워터팩 두부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전체 두부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고단백 두부와 가공 두부 제품군도 성장세를 뒷받침했습니다. 풀무원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매사추세츠주 에이어 공장 증설을 마치고 생산 능력을 기존의 2배로 늘렸습니다. 조길수 풀무원 미국 법인 대표는 육류 섭취를 줄이면서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두부가 현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풀무원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간편식 제품에 미국 유통망 입점도 확대해 시장 공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약 200포인트 오른 9063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에는 9100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승을 이끈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였으며 이 네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지수 상승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온기가 고르게 퍼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른 종목은 109개에 그쳤지만 내린 종목은 791개에 달해 반도체주와 나머지 종목 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약 16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증시 상승의 또 다른 축을 담당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에 자금이 집중된 영향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을 경우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그만큼 변동성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반도체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경우 코스피가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만 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주 환원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이 뒷받침된다면만 2000선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실현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과 환율 안정이라는 추가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이 주목하는 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오늘 스위스 알프스 휴양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됐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가 스위스행을 보류한 직후 이란 대표단도 파견을 취소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측 협상대표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종전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회담이 실무적 이유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4: 협상 일정이 시작부터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스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스위스 외무부가 알프스 휴양지

0: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 방문 준비를 마친 끝에 일정을 전격 보류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تا با کوچکترین اشاره فرمانده شجاع و حکیم شکست تاریخی بسیار بزرگتری را به آنان تحمیل کنند.
0: 이란 측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도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이 연기되면서 60일 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5: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6: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오픈뱅크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가등으로부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기 위해 더 큰 나눔, 더 깊은 신뢰로 고객과 커뮤니티를 잇는 은행 오픈뱅크. 오늘의 성장이 내일의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금융 이상의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Banking Together, Sharing Together, 오픈뱅크.
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목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월드컵 단체 관람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인근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지 시각 오후 6시 40분쯤

0: 롤로 스트리트와 제임스 M 우드 블러바드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공중을 향해 총을 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인근 제임스 M 우드 블러바드와 노먼디 에비뉴 교차로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는 시비 과정에서 다른 남성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총생을 입은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출동한 경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으며 폭행 및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상해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인근 월드컵 단체 관람 행사 참가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멕시코가 경기에서 승리한 뒤 흥분한 축구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경찰은 시 전역에 전술경보를 발령하고 한인타운에 추가 병력을 대거 투입해 군중통제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밤 10시 30분 현재까지 군중 해산 명령 불응이나 기물 파손과 관련한 추가 체포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한국식품기업 풀무원의 미국 두부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미국 법인은 지난달 기준 누적 두부 매출이 약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장을 이끈 것은 주력 제품인 워터팩 두부입니다. 워터팩 두부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전체 두부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고단백 두부와 가공 두부 제품군도 성장세를 뒷받침했습니다. 풀무원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매사추세츠주 에이어 공장 증설을 마치고 생산 능력을 기존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조길수 풀무원 미국 법인 대표는 육류 섭취를 줄이면서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두부가 현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풀무원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간편식 제품에 미국 유통망 입점도 확대해 시장 공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 오늘 오후 샌페드로 지역에서 나체 상태의 여성이 주행 중인 차량 위로 뛰어오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장소는 개피스트리트 2115번지 북쪽 방향 도로였으며 오후 1시 42분경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하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해당 여성의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여성은 마지막으로 개피스트리트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하버경찰서는 현재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의 신병 확보 여부와 추가 조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여성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0: 오늘 오후 2시 59분 다운타운 LA 사우스 스프링 스트리트와 웨스트 5번가 교차로에서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등 부위에 자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발견됐으며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구급차에 실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급대원의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센트럴 구역 담당 LAPD 경찰청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을 이미 이탈한 상태로 LAPD 경찰청이 추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라크마가 윌셔대로를 통째로 야외 갤러리로 바꾸는 퍼레이드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약 1,400명이 윌셔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대규모 거리 퍼포먼스로 라크마 역사상 이런 형식의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맞춤 제작한 의상을 입고 공연 요소를 더해 거리 자체를 무대로 만들 예정입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거대한 반사형 인플레이터블 조형물도 함께 등장해 윌셔대로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크마 측은 미술관 안에서만 머물던 예술을 시민 누구나 거리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권이나 예약 없이 누구든 길 위에서 작품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퍼레이드의 핵심입니다. 다만 행진 구간인 윌셔대로 일대는 행사당에 상당한 교통통제가 예상됩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우회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오늘 오후 2시 21분 웨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블러바드와 노스 페어팩스 에비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두 대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하면서 현장에 긴급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웨스트 할리우드서와 소방대원들이 현재 현장에서 사고 수습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충돌 신고를 접수한 직후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대응 인력이 현장을 수습 중이며 해당 교차로 일대의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근 운전자들께서는 우회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 레돈도 비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루비 교차로에서 경찰 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제보자가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해당 지점에 경찰이 대거 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루비 교차로 일대를 통제하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체포 및 부상자 발생 여부 등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1분 레세다 지역 발레리오 스트리트와 치미네아스 에비뉴 교차로에서 3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신고에 따르면 3명의 용의자가 여성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차량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웨스트밸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들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항공 지원을 요청해 헬기를 통한 공중 수색을 병행하며 해당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및 차량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이 광범위한 수색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3: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2: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3: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2: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3: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아 개조한 새 대통령 전용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공군 장병수 100명 앞에 이 항공기를 선보였습니다. 보잉 747 기종인 이 여객기는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 그리고 금색이 어우러진 도색으로 전면 개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색상을 골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행기가 이전에는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준의 날아다니는 백악관으로 변모했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전용기를 타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항공기가 임시 전용기로 투입된 배경에는 차세대 대통령 전용기 도입 지연이 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 2018년 보잉과 약 39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747기반 전용기 두 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인도 시점이 예정보다 4년 늦어진 2028년 중반으로 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차세대 전용기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카타르산 초호화 항공기를 국가선물로 받아들인 것을 두고 부적절성 논란이 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개조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작업이 워낙 빠르게 진행된 탓에 기존 에어포스원 수준의 보안성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바논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 전차를 타격해 중령을 포함한 4명이 숨지고 자폭 드론 공격으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레바논 전체를 상대로 한 전면전을 예고했고 이란 협상대표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레드라인을 넘으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서 양측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종전 합의는 본협상 진입 오전부터 파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레바논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후속 협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즈볼라 공격으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오자 이스라엘은 통제 불능의 전면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5: 밤하늘을 뚫고 떨어지는 섬광들. 조명탄이 어둠을 밝히고 포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반복적인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스라엘 잘못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서 양해각서를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공세의 고삐를 취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이던 이스라엘군 전차를 타격해 중령을 비롯한 4명이 숨졌고 자폭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적지 않은 피해에 극우 성향인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지옥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가안보장관은 미국에는 송구하지만 레바논 전체가 불타야 한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적들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말해 종전 합의가 본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 의존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재편을 본격화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주도하라며 미국의 나토 분담금 축소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7: But too many of our allies said no or tried to drown us in arcane legal debates. It was shameful.
6: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7: I'm announcing today a six-month Department of War review that will examine America's force posture and basing in Europe.
6: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하겠다며 유럽 군사자산 감축에 나섰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늘리며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8: Wir stärken die europäischen NATO-Staaten, wir stärken den europäischen Pfeiler der NATO. Wir wissen, dass wir mehr tun müssen und wir tun es.
6: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1: 213-427-5500, 427-5500.
1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3: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우리 장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냈고 그 호르몬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더니 부작용이 있었죠?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아, 이거구나. 다이어트 약으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을 했더니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 감소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이야기 탄생 스토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모방하는 거라면 알약으로 먹어도 괜찮을 텐데 왜 번거롭게 피하주사 형태로 맞아야 될지 이건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이 가지는 가차없는 분해 능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위고비아 마운자로의 주성분은 아미노산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고분자 단백질 사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알약처럼 삼키면 위장 속에 있는 소화요소는 이걸 그냥 고분자 단백질 사슬, 아침에 먹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덩어리로 인식하면서 마구마구 소화합니다. 그래서 뇌에 도달해서 식욕 조절 중추에 관여하기도 전에 완전히 분해돼 버리죠. 그래서 피부 아래 지방층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집요하죠. 이 약물 분자 옆에 위산을 순간적으로 중화하는 특수 화학물질 방패를 붙여서 소화효소에 눈을 속인 뒤 위점막 세포 간격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벌려서 단백질을 혈관으로 직접 밀어넣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결국 먹는 약이 나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번 시리즈 위고비의 특허 만료가 다가온다는 얘기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값싼 복제약이 먹기 쉬운 경구용으로 시장에 쏟아진다면 네, 앞으로 다이어트 의약품은 마치 커피처럼 대중 일상에 들어오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를 쥐어준다고 해서 몸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다이어트에 관한 오랜 금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는 것. 약은 도움을 줄 뿐 이런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1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본격적으로 월간 연분리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먼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그리고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이렇게 네. 아침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3: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일단 주식시장 출발했잖아요.
5: 네.
3: 그 대표님께서 한번 오늘 좀 시장 좀 어떻게 좀 출발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5: 네, 오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9200선 이제는 네, 9000이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어저께 9000을 달성하더니 오늘 네. 또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270선을 코스피는 좀 달려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결국 1000선 이하로 오늘 떨어져서 또 결국에는 1000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990선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눈에 띄는 흐름은 어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에 좀 두드러지는 양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게 주 초반만 하더라도 순환매라고 해서 네. 왜 우리가 조선, 방산, 네. 원전, 전력 오랜만에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터는 대형주 쏠림,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을 다 가져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현대차가 빨간불을 켜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점진적으로 코스피 안에서도 온기가 조금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종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 장 초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3: 이게 좀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인 건 반도체만 이게 어제는 쏠렸는데
5: 네.
3: 코스피 안에서도 뭐 2차 전지 자동차로 약간 이제 순환매 좀 가는 것 네, 같은데 네. 이 온기가 코스닥으로는 지금 이게 전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좀 어렵긴 한데 본부장님은 좀 요즘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4: 네.
3: 9천 넘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4: 아, 근데, 기뻐야죠. 네,
3: 근데 이렇게 기사들 제목 보면 다 씁쓸한 기사들이 많아요.
4: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 잠깐만 네. 제가 또 ETF 전공이니까 네. 어떤 ETF에 또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ETF 하시는 분들은 특히 파생형 ETF를 하시는 분들은 역추세 매매를 합니다.
3: 역추세.
4: 네.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야. 그래서 오늘 인버스 2X 저희는 고버스라고 불리우는 인버스 2X ETF가 벌써 아침부터 거의 1,300만 주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역추세 매매로 접근하니까 시장 방향성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부터 불러드릴게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네.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AI 반도체 탑2. 참고로 AI 반도체라고 이름이 붙은 ETF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삼성전기 하이닉스입니다.
3: 삼성전기.
4: 예, 역시 이제는 전기 닉스가 아니라 전자 닉스가 아니라 네. 전기 닉스라고 불러다오 이럴 정도로 삼성전기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AI 반도체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은 또 역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떻게 본다면 이걸 뭐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까지 약간은 넓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3: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ETF만 봐도 여전히 뭐 쏠림은 있지만 어제보다는 네. 좀 확산되고 있다.
4: 네.
3: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제가 어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좀 확산이 안 되고 어제도 이제 코스닥이 좀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유는 결국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이번 FOMC가 좀 매파적이었잖아요.
4: 네.
3: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결국엔 금리 인상도 뭐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한데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주로 더 집중을 해버린 것 같아요.
4: 근데
3: 그건 뭐 누가 봐도 전 세계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4: 네.
3: 뭐 미국도 사실 그날 FOMC 열리는 날 마이크론 또 올라버렸잖아요.
4: 기술주들 많이 올랐죠.
3: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좀 공통된 현상 같아요. 아. 솔림이 꼭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4: 시장이 위태위태할 때는 역시 미들맨, 네, 미들맨을 한 번 더 믿어주는 강하게 믿어주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코스닥이 좀 너무 안 좋긴 하지만 네. 지금 그렇다고 금리가 튈 건 아니잖아요.
4: 아니죠.
3: 지금 왜냐하면 오늘 이제 종전 협상도 이제 네. 그 서명했죠.
5: 네.
3: 금리 안정화 될 거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인데. 뭐 금리 인상 한번 한다고 뭐 갑자기 뭐 기업들이 돈을 더 못 벌고 적자나고 막 그럴 건 또 아니라고 저는
4: 아니죠.
3: 보고요. 또 내년에 점도표 보니까 내년 또 금리 인하예요. 예, 점도표 상으로는. 근데 사실 점도표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게 케빈 호시 연준장 점도 안 찍어 이제.
5: 안 찍는다고.
3: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준 해석도 좀 어려워졌는데 저 좀 궁금한 게 저는 어쨌든 이제 코스닥도 결국 회복된다. 바이오나 이런 것들 실망 말자. 저는 좀 그런 관점이고
4: 네.
3: 좀 오히려 기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 좀 두 분 먼저 대표님부터 좀 어떠세요? 이 코스닥이 너무 지금 안 좋은데
5: 네, 저는
3: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5: 연불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제 사실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뭐 지나온 얘기니까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려고 한다면 빨리 움직이셨던 분들은 빠르게 선택을 잘 하셨던 거고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이 꼭 못 참고 손절하면 그때부터 코스닥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7월 달에는 이제 승강제 관련돼서 프리미엄 리그를 좀 나눈다.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승강제를 통해서 프리미엄 일부 리그에는 70기업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은 네. 단독 보도긴 하지만 일단 70기업만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고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의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장 초반에 분명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그리고 리가켐바이오, 삼천당 제약,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쪽으로는 살짝 온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물론 반도체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력도가 이제 좀 단점을 찾기 어려울 네. 정도로 여전히 매력이 넘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왔을 때 그 온기가 확산돼서 어느 섹터에 돈이 들어갈지 자금이 들어갈지 이 부분이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힌트는 좀 나와주는 것 같고 역시나 반도체를 너무 매력적으로 메인 중심으로 보되 그 외의 섹터에 자금이 아예 안 들어갈 순 없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도 기회는 찾아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3: 네,
5: 의견을 드려봅니다.
3: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본부장님 어떠세요?
4: 아유, 저는 코스닥 승강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왜 그러죠?
4: 왜 그러냐면 승강제 즉 코스닥 내에서 우량한 기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코스닥 시장을 만든 목적은요. 우량 기업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처럼 초기에는 적자가 나지만 사업 모델이 훌륭하고 장래 성장성이 뒷받침되며 기술이 독보적인 회사를 지금은 네가 적자여도 우리가 넣어줘서 모험 자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만든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그중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실적이 완벽하고 그런 종목들은 코스피로 가면 되죠. 그렇게 완벽하다면 어찌 본다면 코스닥의 목적성 자체를 약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량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죠. 저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코스닥은 무조건 기술이에요. 바이오도 기술, 소부장도 기술,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저는 프리미엄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정해줄 거냐. 그리고 그 기술이 만약에 뛰어난 기술로 승강제에 넣어줬는데 기술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임상 실패라든지. 그럴 때는 또 기술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내릴 거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승강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프리미엄 리그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ETF를 만들어야죠.
3: 그렇죠. ETF
4: 있어요. ETF를 만들어야 그렇죠. 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ETF를 만들어야 되는 목적성이 있고 과연 승강제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코스닥 ETF를 만들어놨을 때 투자자들이 선택해 줄 거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망도 많이 했고 크레딧, 신뢰도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는 신뢰, 크레딧부터 먼저 쌓아놓고 아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증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코스닥 승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시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좀 코스닥 활성화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현업이 계시니까 참 이제 좀 한계도 좀 있지 않겠냐 이런
4: 그 한계를
3: 좀,
4: 너는 저는 너무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너무 그래. 추워요.
3: 근데 요즘에 근데 이제 사실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좀 요즘에 안 좋은데 근데 처음 나오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 관심 많았잖아요.
4: 그렇죠.
3: 막 거래대금도 쏠리고. 근데 지금 액티브 ETF 현재 좀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뭐 이게 회복할 좀 방법은 없을까요?
4: 저는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삼전 하이닉스가 좀 휘면
3: 좀 빠져야 된다.
4: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빠진다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3: 아, 큰일 나요?
4: 큰일 납니다.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수급 쏠림이 지금 저는 저도 금융계 26년 차지만 쏠림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좋은 종목으로 쏠리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달 내도록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기에 쏠렸던 관심이 좀 어느 정도 분산되면 분명히 코스닥 쪽에도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 분산의 계기가 뭐냐. 이번 달 다음 주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머리끝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뭐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때쯤 해서 다시 한번 코스닥이나 소부장이나 지금은 뭐 여미사님도 아시겠지만 싼 주식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적 빵빵한데 주가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이제 두 분 다 좀 공통된 건 좀 소외받았다고 너무 포기하지 말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 삼전닉스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눈은 찾아보면은 야 이렇게 실적 좋은데 이렇게 빠져 있다고. 근데 선택을 못 받아요.
5: 맞아요.
3: 아예 그냥 수급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4: 핑미 해야 되나요?
3: 지금은 아마 지금은 아마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투자분들은 지금 또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다 보니까 또 이걸 안 하면 또 소외받고 좀 그 또 약간 마인드 컨트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펀더멘탈은 저는 배신 안 한다고 보거든요. 실적은 결국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9,000포인트 넘어서 이제 1만 포인트를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골드만삭스도 12,000 얘기했고 근데 이제 1만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만까지는 뭐 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먼저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만 포인트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이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1만 포인트는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삼전 닉스가 좀 달려주면 결국 1만 포인트는 도달을 할 것 같은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불확실성은 지금 2주 동안 잘 제거를 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FOMC도 잘 넘겼고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무난히 근원 쪽에서는 좀 예상치 하회하면서 무난히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1만 포인트는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모든 투자자들이 웃으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뭐 1만 포인트 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 외의 섹터들도 같이 기여를 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외사 쪽에서도 1만 포인트 외치던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재 쪽 기업들 1만 포인트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피는 달성이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들의 독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전력 쪽은 괜찮은데 방산과 조선은 또 다소 좀 아쉬운 흐름 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1만 피는 가능하다. 근데 또 그들이 아마 독주하면서 끌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이게 참 근데 1만 피가 너무 웃을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긴 한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1만 포인트는 간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게 됐을 때 결국 다 같이 갈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쏠릴까요?
4: 지금은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나 좋아요. 어제도 네. CLS에서 150장짜리 반도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탑픽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현재가 대비해서 무려 85% 업사이드 포텐셜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런 순서대로 얘기를 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반도체 칩 메모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삼성전기 기판도 얘기했고요. 광 트랜시버 뭐 이런 쪽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AI 산업이 하드웨어 서버 기판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 케빈 워시 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내가 본 이래로 가장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승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게 아니라 AI 산업이 이끄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AI 산업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저는 무조건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축구 시즌이어서 아틀라스가 지금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 되면 축구 안 할 겁니다. 축구할 시간이 어딨어? 일해야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수많은 CPU 오늘도 네. 인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런 아틀라스가 상용화 된다면 아틀라스 머릿속에는 CPU가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CPU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거니까 만 포인트는 끝점, 종착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하이닉스 직원들이 소비를 해서 백화점 주가가 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AI 산업이 커지면 낙수 효과로 따른 낙수 효과에 따른 그 사이드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효과를 볼 거다. 만 포인트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네, 저도 근데 이제 두 분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1만 포인트는 사실 우리나라 평균 PER 딱 10배 계산하면 만 포인트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그래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데 과연 이제 갔을 때 이게 쏠리느냐 아니냐 그리고 아니 확산되느냐. 근데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좀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네. 확산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그러길 바라고요. 그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강세장일 때 항상 쏠리는 것 같아요. 쏠렸고 그렇죠. 아마 2017년 18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차화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2017년 18 그때 반도체 슈퍼세가 한 번 온 적 있는데 네. 그때도 되게 잔인했어요. 반도체만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나중에 순환면 돌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1만 포인트가 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시장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약하고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면서 여전히 코스피가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일단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4: 그렇습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익 추정치만 찾아봐도 계산이 뭐 쉬우니까 삼성전자 PER 10배 계산해 보니까 한 44만 원 나오더라고요. 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301만 원. 사실 거의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배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5배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4: 네.
3: 15배 가도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장기 네. 공급 계약도 맞고 그래서 15배 주면 삼성전자 60만 원 넘고 SK하이닉스가 4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5: 400만 원까지는 동의할게요.
3: 400만 원까지는.
5: 저는 400만 원까지는 SK하이닉스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러니까 AI 이쪽 메모리 쪽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진 않지만 그 속도적인 부분들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매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눈에 띄게 진짜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 HBM4 관련돼서도 우리는 이제 HBM4가 이제 누가 되냐 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은 HBM4E에 샘플을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은 이 앞단에서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400만 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은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주식은 우리가 심리, 뭐 실적, 성장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삼박자가 부합하는 거는 이쪽 말고는 맞아요.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장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장점을 뛰어넘는 또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80%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조업에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진짜 잘 나와도 제조업 쪽은 10%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0%면 TSMC가 50%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저는 400만 원, 40만 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도 알려주세요.
3: 네.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해 저는 15배까지 간다.
5: 15배? 450만 원이었네요.
3: 저는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본부장님께는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들 그래도 더 갈 거라고는 많이들 기대하는데 네. 그러면 고민이 그거죠. 그럼 계속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들고 가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자. 이 논리 그리고 하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네.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4: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만 갔냐? 천만의 말씀.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요. 일본도 니케이 225 지수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제가 10년 전 니케이 225 지수가 7000포인트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7만 포인트 넘었습니다.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일본은 뭘 잘하는 나라냐? 뭐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도요타 자동차 뭐 일본에 있는 은행들 아닙니다. 옛말입니다. 지금 키옥시아 굉장히 많이 시가총액 많이 올랐고요. 키옥시아가 낸드 만드는 회사인데요.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의 손정희 회장의 지주회사인 소프트뱅크 한때 시가총액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일본도 AI발, 낸드발, 스토리지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볼까요? 대만 TSMC만 좋은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TSMC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기판 회사, MLCC 회사, 부품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삼전 하이닉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옆으로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은 이웃나라 일본, 대만 역시 AI발 훈풍의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삼성전자 갈 길 더 멀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옆 나라를 보시면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는 뭘 사야 되냐?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MSCI와 같은 지수는 우선주도 지수에 편입하고요. 한국이 선진국 와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MSCI에서 선진국 와치리스트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수급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가는 것은 찬성이고요.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을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방금 케빈 워시 얘기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분명히 금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진 대표님도 좋은 말씀 주신 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우리의 젠슨 황 형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야 너희들 이렇게 비싸게 우리한테 납품한 거야? 나 너희들 거 못 쓰겠어. 그리고 어젯밤에 팀쿡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폰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싸서 이러면 너무 곤란해. 아이폰 가격 너무 이러다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팔란 얘기야. 분명히 이러한 도전이 올 거고요.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만간 중국에서 상장한 창신 메모리 우리 중국산 디램 쓸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30%에서 40% 정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10%씩 토막을 내셔가지고 분할 매수로 꼭 들어가시길 권고드립니다.
3: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뭔 잘못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부족해서 네. 가격 다 올려놓고는. 네.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그런 반대 현상도 나오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SK 최태호 회장님이 그 비슷한 얘기했거든요. 네. 가격이 자꾸 오르면 저항이 일어난다.
4: 저항이 일어나죠.
3: 효율화를 할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공급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 부담을 느끼는 건 맞는데 사실 좀 당장 대안이 또 없잖아요.
4: 대안이 없죠. 예,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뭐 터보 퀀트가 맞아요. 됐던 로빈 울트라도 HBM 채용 그 용량을 좀 줄이겠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좀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나왔잖아요.
4: 네.
3: 요게 어쨌든 맞나요? 지수의 변동성을 실제 키웠나요?
4: 일단은 지금은 양의 복리 효과로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복리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런 현상을 양해복리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어찌됐건 5월 27일 날 나오고 나서 한 번의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본다면 타이밍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이라면 수익이 났을 수익권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만약에 반대로 갔을 때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하셨던 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단기나 초단기나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방향으로 간다면 첫 번째 이쪽에서 이익 실현 내지 손절매가 나올 거고요. 손절매가 나오게 된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식과 선물 100%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보다 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인버스 상품들이 더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미사님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쇼감마라고 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더 쏠림이 확대된다. 이게 옵션 그릭스에 해당되는 용어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그 어떤 흐름 그리고 그게 지금은 또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는 또 역효과가 좀 나는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참 이제 저희 한번 다뤄봤지만 계속 오를 것 같은 또 생각도 들고 여전히 분위기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참 이게 또 코스닥은 우려했던 대로 또 빠져버리네요. 네. 오늘 올라갔으면 좀 좋겠는데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잠깐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없는 분들은 사실 누가 봐도 포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4: 맞습니다.
3: 이럴 때 어쨌든 저희가 또 다른 업종도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한번 좀 이 포모 지금 온 상황에서 일부라도 좀 가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자리 시키자. 자기가 좋은 기업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없으면 일부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좋은 멀쩡한 기업을 팔고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끝까지 좀 기다리자.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5: 저는 딱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또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심리를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면 현금이 있으면 뭐를 살 거냐 누구한테든 다 물어보면 다 SK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맞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일부라도 자금을 옮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저는 좀 제가 기준점을 잡은 게 올해 한 번이라도 시장에서 이 섹터나 종목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라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때 뭐 건설도 그랬고 전력도 그랬고 좋았던 섹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섹터를 올렸고 시장에서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입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과연 빠져나갔느냐. 그렇게 지금 이번 조정에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들어왔던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상반기 때 한 번이라도 시장을 휩쓸었던 종목 또는 그 종목이 그 어떤 큰 섹터 안에 들어가 있었냐. 이게 만약에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하반기 안에는 또 한 번 다시 왜냐하면 재료와 일정과 모멘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갔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와주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이면 이게 심리 자체가 버티기가 힘들고 지금 워낙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실적의 키워드로 또 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무분별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조정이 나왔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려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부합되지 않는 종목을 이런 회사가 있었어? 라는 종목들.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시가총액 1000억도 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그런 부실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누군가가 그럼 사줘야 되는데 그 종목을 누가 사줄까를 고민해보면 사줄 만한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한번 선별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벗어나는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마음도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3: 사실 좀 이제 토론방 보면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이 삼전 닉스 빼고 다 상장 폐지시켜버려라. 워낙 얼마나 좀 이렇게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는 좀 두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요 그 지금이라도 어쨌든 조금 옮겨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버티자 괜찮은 기업은 그거 한번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스페이스X도 관심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 또 이번에 좀 약간 이슈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증권주에도 좀 약간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은 좀 주가 빠졌던데 여전히 뭐 계속 좀 이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 좀 괜찮을지 한번 그런 것까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여러분들 모르는 상품 속에

0: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ETF 뭐 굳이 제가 네이밍은 안 드리지만 이름 뒤에 2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니까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안 갖고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00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를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 게 저는
1: 신기하다.
0: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도 어찌 됐건 드림, 꿈에서 현실이 됐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드림에서 현실이 됐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반도체에 묻혔습니다. 마이크론에 묻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산업이 끝인가? 저는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다시 재무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주산업이야말로 전통적인 방산산업입니다. 우리가 위성,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성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탐지하고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날은 아니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날까지 올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다가 발사체 시장, 글쎄요, 스페이스X를 능가할 수 있는 발사체 단가를 할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커서 AI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AI라는 삼박자를 갖춰진 데다 언젠가는 테슬라까지 합병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에 묻혀 있지만 또 조만간 나스닥 100 ETF에 편입이 될 거고요. MSCI ETF, 러셀 ETF에 스페이스X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날짜는 6월 말 7월 초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다시 한번 패시브 수급이 등장하면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뭐좀 변동성 있지만 우주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성장은
0: 네.
1: 바뀐 건 없다.
0: 네.
1: 여전히 거기는 좀 긍정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본부장님께서 조금 이제 오늘 좀 빨리 나가셔야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좀
0: 네.
1: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근데 또좀 요즘에 ETF가 워낙 영향이 크니까 제가 좀
0: 네.
1: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ETF로 상품화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뭐 로봇도 있을 거고 2차 전지 우리나라에 되게 뭐 바이오. 근데 그중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게좀 상품화가 지금 제일 좀 좋다고 보세요? 좀 사이즈가 뭐 크고
0: 네.
1: 성장성도 있으면서.
0: 결국은 저는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컨빅션을 갖고 있는 뭐 투자자 겸뭐 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는
1: 네.
0: 직원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AI 산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어떤 상품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하는 상품은 인프라입니다.
1: 인프라.
0: 네.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전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력에 들어가는 전압기, 변압기가 있어야 되고요. 전선이 있어야 되고요. 이 수요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1: 아직도.
0: 반도체의 모든 칩의 모든 정신이 쏠려 있는 사이에 이런 인프라 쪽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쪽, 특히 전력기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전력기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결국은 인프라, 특히 뭐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맞는 인프라가 필요할 거고요. 또 지금은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역까지 오는데도 땀이 쭈르륵 나는데 데이터 센터 얼마나 덥겠습니까?
1: 네.
0: 쿨링이라든지 냉각이라든지 또다시 광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장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 시장과 관련된 인프라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포항에 있는
1: 네.
0: 또 고객님들 만나러 떠나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아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1: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좀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과 이제 조금 더 대화하고 좀
2: 네.
1: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좀 이제 우리 항상 반도체 다음 주도주를 꼭 찾긴 찾잖아요.
2: 네.
1: 근데 규모가 커야 되니까
2: 네.
1: 사실 백화점이나 화장품이 막 그 사이즈는 안 되니까
2: 그쵸.
1: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운데 그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아까 저런 이제 인프라 쪽을 동일하시는지 아니다. 뭐 로봇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도 있고 다음 차기 이런 좀 주도주는 뭘로 보고 계세요?
2: 저는 다음 차기는 원래 전력 쪽을 유망하게 보고 있었고 또 지금도 긍정적으로는 보기는 하는데
1: 네.
2: 저는 현대차 그룹주
1: 아,
2: 전반적으로
1: 현대차 그룹주.
2: 좀 한번 매기가 쏠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현대차가 지금 구글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 쪽에서도 뭐 부인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소프트뱅크의 그 지분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에게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지금 아틀라스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런 것들을

0: 생각을 해보면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 그 흐름 속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슈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중국의 로봇이 워낙 가격은 저렴하긴 하지만 보안상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또 가지고 있는 어쨌든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 거기다 보안 이슈를 피해갈 수 있고 처음에는 도입하는 데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로봇을 도입하고 24시간 돌리게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면 초반에 이제 억 단위로 갖고 오는 부분은 금방 2, 3년 안에는 본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에서도 이야기한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격의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량 생산 체계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좀 미루어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 그룹주를 좀 차기 어떻게 보면 대장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면 좀 종목은 제한적이잖아요.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확 넓힐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같이 로봇 밸류체인으로 편입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또 현대차 많은 분들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 만큼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그 다음은 반도체 다음은 좀 로봇이 되지 않겠냐. 흔히
0: 네.
1: 이제 여기도 그 AI니까
0: 네.
1: 피지컬 AI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인프라 얘기해 주셨고,
0: 네.
1: 저는 이제 로봇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지금은 아닌데
0: 바이오?
1: 나중에 좀 주도주가 될 만한 건
0: 네.
1: 이제 배터리로 보고 있어요.
0: 아, 배터리요? 그럼
1: 예.
0: 2차 전지 쪽
1: 2차전
0: 전반적으로
1: 지금
0: 보시는
1: 바로는 가기
0: 거예요?
1: 힘든데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 안 좋기
0: 아,
1: 때문에.
0: 그쵸.
1: 근데 다만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고 큰 기업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또 중국을 규제한다는
0: 아,
1: 측면에서
0: 그쵸.
1: 비슷하고, 그리고 ESS도 사실 거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이제 남은 숙제는 미국에서 전기차만 잘 팔리면 되는데 그게 언제
0: 이사님
1: 될지 모르겠어요.
0: 이야기 들어보니까 2차 전지는 로봇도 갖고 있고
1: 네.
0: 에너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선 차기 한번 좀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도 많이 눌려 있고,
0: 근데
1: 그래서 한번
0: 오늘 좋아요. 이사님이
1: 오늘 분위기가
0: 말씀해
1: 좀 괜찮긴
0: 주시는.
1: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뭐 반도체만 꼭 있는 건
0: 네,
1: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그 월간 연불리와 함께 6월호를 한번 또 진행해 봤는데, 참 이게 채창 공유자님 먼저 좀 도망가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너무
1: 아쉽네요.
0: 너무 빠르게
1: 네. 자,
0: 나가셨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월간 연불리와 함께 6월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스탁 대표님 오늘 좀 감사드립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정체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비바람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4: 호우와 강풍, 풍랑특보가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80mm의 호우가 예고됐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에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시간당 강수량도 20에서 30mm 정도로 오전까지는 다소 강하게 내리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제주도 지역입니다. 산간지역으로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고 이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밤사이 이미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보 구역은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고, 이 지역은 시간당 최고 30mm 안팎까지 강한 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또 서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조금 전 새벽 4시를 기해서 부산과 울산, 또 창원 지역에 강풍특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또 서울 등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도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고 80mm 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남해안과 일부 내륙으로는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주변이나 하천변 산책을 자제해 주시고 지하 차도 출입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에서는 강한 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호우 피해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3: 네, 이번 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더니 지금은 또 전국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4: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7: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 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6: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이른바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기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는데 선고 결과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8: 네, 수원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새벽 3시 반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이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역대 최장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됐던 반면 이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왔는데요. 배심원들 대부분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범죄 증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전부지사측은선고직후유죄가선고된부분에대해서는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이전부지사의위증과직권남용혐의에대해징역2년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엔벌금500만원을각각구형했는데이전부지사는정치적목적의수사로억울하게기소됐다며결백을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3: 경찰이체육단체관계자들의경기장진입을막은집회참가자9명에대해수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밖에도시위현장에서벌어진모든불법행위에대해조속히수사를진행해엄정대응하겠다는강경한입장을밝혔습니다윤혜리기자의보도입니다
9: 한여성이경기장출입문을두손으로굳게잡은채뒤돌아서있습니다지난16일체육단체관계자들이경찰의도움을받아경기장진입을시도했지만일부시위참가자들의저지로결국무산됐습니다경찰은당시출입문을막은여성을포함해9명에대해수사중인데이가운데2명의신원을특정해출석을요구했습니다지난7일에는누군가경기장지하로통하는출입문잠금장치를훼손하고무단으로침입해내부영상을찍어가는일도벌어졌습니다경기장관리업체로부터고소장을접수한경찰은즉각수사에나섰고재물손괴와건조물침입혐의로3명을입건해조사할예정입니다경찰이불법행위에대한엄정대응기조를밝힌만큼관련수사가빠르게진행되는것으로보이는데앞서취재진폭행사건과관련해서도3명을특정해출석을요구했고유소년핸드볼선수단소지품수색사건은가담자5명가운데3명의신원을확인해조사를진행중입니다경찰이현재까지잠실개표소시위현장불법행위로수사중이라고밝힌사람은20명이가운데절반이넘는11명의신원이특정됐습니다경찰은이밖에도경찰관을상대로한불법행위9건과시민들사이폭력행위18건도수사하고있습니다또앞으로도모든불법행위에대해끝까지추적하고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는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네잠실개표소시위가3주차에접어들었습니다경찰의대응이소극적이라는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강제해산과현상유지사이에서경찰의고민도깊어지는모습입니다이어서김다연기자입니다
10: 잠실시위가3주째이어지면서체육단체업무차질과폭행사건등각종논란도커지고있습니다대통령은행패서울경찰청장은패가망신이라는표현까지써가며엄정대응을강조하지만현장에선경찰대처가소극적이란비판도제기됩니다올해대규모집회행사에동원된경력을비교해봤습니다3일절이나현충일휘어축제엔2000명넘는인력이투입됐고 BTS 공연땐6500여명이배치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반면잠실개표소의경우주간엔300에서400명야간엔200명안팎이었습니다경찰은대규모인력을동원할역량은충분하지만잠실은일반집회와달리강제해산의명분을찾기어렵다고설명합니다통상적인집회는주체가명확하지만잠실은특정단체가아닌시민들이자발적으로모이는형태라서누구를상대로해산을요구할지부터쉽지않다는겁니다또현장엔불법행위가담자뿐아니라선관위운영에문제를제기하는참가자도있는만큼일률적인물리력행사는무리라는판단입니다지난5일투표한반출과정에서경찰의강제이동조처를두고일각에서과잉진압논란이제기된점도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일단시위현장에서의업무방해와폭행사건에대한엄정대응을강조하며자발적질서유지를유도하겠다는구상입니다
11: 시민들의참정권침해에대한정당한목소리는존중을하고다만그과정에서개별적인그런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응한다는방침임을말씀드립니다
10: 강제해산에따른충돌우려와공권력개입요구사이에서경찰의신중대응이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4: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13: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12: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13: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12: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장 뽑을 때도 회원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15: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14: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의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15: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14: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15: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을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엔
1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8: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9: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거만가 LA.
20: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2.
20: 여러분을 LA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코스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라운딩이 함께하는 샌드캐년 컨츄리클럽 한인 교포 모임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중에는 정가 $80를 $60에 런치박스도 제공해드리며 주말에는 정가 $120를 $90에 역시 런치박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12명 이상 교회 단체도 환영합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라운드 샌드캐년 컨츄리클럽에서 만나보세요. 단체 예약 문의는 818-731-2378 전익환 프로에게 연락 주세요.
2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유 기자님.
4: 네.
3: 축구 보세요?
4: 봐야죠, 이제.
3: 봐야죠.
4: 네.
3: 몇 대 몇 오늘 예측해 보세요. 아,
4: 저 항상 뭐 3대 0으로 시원하게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글쎄 멕시코가 네. 너무 강국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 그래서 몇 대 몇?
4: 한 2대1?
3: 2대1로?
4: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다. 네.
3: 저는
4: 그래도 골이 좀 들어가야 재밌잖아요.
3: 저는 2대2.
4: 무승부.
3: 네. 그 우리 한국과 멕시코 조별리그 2차전 소식부터 짚고 갈게요.
4: 네. 이따 오전 10시에 멕시코전이 네. 열리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이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3: 네.
4: 이번 경기에서 멕시코를 이기면 A조 1위를 차지를 하면서 32강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양국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 손흥민과 네. 히메네스의 맞대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히메네스는 멕시코의 간판 공격수로 이 황희찬 선수와 함께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이 간판 스타들의 대결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 저도 방송 끝나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님, 우리 한번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4: 네, 해보겠습니다.
3: 같이 시작. 대한민국 파이팅!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첫 번째 뉴스 가보시죠.
4: 네, 장동혁 사퇴론 분출하는 국민의힘입니다.
3: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거취 문제로 시끄러워요. 어제는 가을 전까지 지도부가 다 같이 물러나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네요.
4: 네, 맞습니다. 어제는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우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이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지도부 총사퇴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저부터 장동혁 대표님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우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이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를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 하면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사퇴하라라면서 이제 공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제 장 대표 이제 사퇴 여부를 두고 이제 계속 이제 설전이 이어지자 이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마디 하면서 좀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정 원내대표가 이 사전 회의나 비공개 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우리 당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양측의 설전만 좀 이어졌고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야지 비공개로 하면 뭔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당권파 조광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들 이분들의 발언이 외계어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제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됐다면서요?
4: 예, 맞습니다. 어제 경기 지역 의원들이 조차 모임을 하다가 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뜻을 모은 건데요. 이 김선교, 안철수, 유이동 그리고 이제 김성원, 송석준, 김용태 의원 등 이제 7명입니다. 이제 이 조차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김은혜 의원은 전화로 이제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 기자회견 일정이 미리 알려지자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 김은혜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이제 번복을 좀 하면서 이 기자회견이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이 조차 모임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회견을 한다는 뜻을 이제 확실히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이 보도 이후에 좀 여론의 압박이 좀 이어지면서 좀 취소를 한 게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럼 뭐 다섯 명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4: 맞습니다.
3: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4: 네, 맞습니다. 이 장 대표가 어제 오전 병원에 이제 응급실을 찾았다고 하는데 의료진이 이제 권고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로와 이 단식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최근에 TV 조선에서 뭐 땅과 관련해서 기획부동산 뭐 관련해 가지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성 입원이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한 정청래입니다.
3: 네, 지난 9일 순방 출국 환송 행사 당시에 정청래 대표는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정청래 대표 패싱 된 거 아니야? 막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에게 있지 않다. 이런 해석을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자리에서는 초청을 했고 참석을 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9박 10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이제 여권 인사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대통령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통령이 이제 김민석 총리 악수를 했고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요. 이제 이어서 대통령이 이제 정 대표를 만났는데 정 대표가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한 후에 이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3: 표정이 엄청 무섭던데 청와대는 화해 모드를 위해서 정청래 대표를 부른 겁니까?
4: 일단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당청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그림이 좀 연출되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계속 이제 당청 간의 좀 갈등이 부각이 되어 왔었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지난 9일에 이제 대통령 출국 때 이제 김민석 총리는 참석을 했지만 이 정청래 대표가 초대를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가 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환송 행사를 이제 축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청 갈등설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3: 그렇죠.
4: 예, 이후에도 이제 갈등 국면이 계속 좀 이어졌잖아요. 정 대표가 지난 이제 10일에 당 회의에서 한 발언도 좀 화제가 됐는데
3: 네.
4: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대통령을 좀 저격한 발언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3: 네.
4: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난 13일 X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포용과 이제 통합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 역시 지방선거 이제 결과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청와대가 좀 더 이상의 이제 당청 갈등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더 키우지 않고 좀 수습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유 기자님이 지난 열흘간에 여권의 갈등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한껏 띄우는 발언을 했어요.
4: 네, 맞습니다. 어제 정 대표가 이 본회의 전에 열린 이제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격의를 표한다. 이렇게 저 읽기도 힘든데
3: 네.
4: 예, 이렇게 굉장히 좀 이런 말을 했고요.
3: 네.
4: 그런데 좀 이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 처지를 빗댄 좀 약간 묘한 뉘앙스의 말도 지금 같이 한 것도 이목을 끌었는데요.
3: 네.
4: 이 정 대표가 의원 총회장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이 말 뜻은 8월 17일 날 있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여기에 나는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4: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3: 유 기자님도 출마할 것 같으세요?
4: 당연히
3: 저는 출마 못할 것 같아요.
4: 아 정말요?
3: 너무 내기예요. 네, 제가 밥 쌀게요.
4: 좋습니다.
3: 네. 아니 유 기자님이 살 수도 있어요.
4: 아.
3: 네.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4: 네, 종전 MOU 뚜껑 열어보니 이란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3: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협정이 발효됐어요. 근데 MOU 대부분 조항이 이란에게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프랑스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베르사유 궁에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에 이 14개 항의 종전 MOU 문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 문서의 핵심이 이란은 핵을 포기한 대신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약속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 조항을 보면 이란은 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참관하는 현장에서 이제 희석을 하기로 했고요.
3: 네.
4: 이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서 폐기를 하겠다 이런 미국의 이제 기존 입장에서도 좀 크게 물러선 조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3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454조 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을 받기로 했고요. 이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도 이제 미국이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과 이제 오만이 관리 시스템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즉 이번 MOU를 통해서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뿐만 아니라 이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돈까지 챙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란이 이런 훨씬 유리한 조항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454조 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을 미국은 한 푼도 안 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어요. 누가 돈 내는 거예요? 누가?
4: 예, 일단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국 정부가 이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과 이 세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이 걸프 동맹국과 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민간 기업들이 출자를 약속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요.
3: 네.
4: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제 말레이시아의 기업들이 출자를 약속한 것으로 이제 좀 전해졌습니다. 이 출자 방식을 좀 보면 이란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에너지와 뭐 물류, 이 제조업 등의 분야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기금을 채운다는 설명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이제 미국이 시작했는데 그 뒤처리가 이제 엉뚱하게 이 동맹국들의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이 양해각서가 공개된 뒤에 트럼프의 패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질투의 눈에 먼 바보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식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폭락하고 있다. 근데 그런데도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질투의 눈이 멀었거나 악의적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프랑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도 이 종전 MOU가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했습니다.
3: 아휴, 이게 맞는 자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9000선 돌파한 코스피, 만스피 갈까입니다.
3: 아, 이거 얘기 들으면 저 속상해요, 저는. 어쨌든 어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9000피 돌파했고 어제는 미국 금리 인상 소식이 있어서 소폭 상승하며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가파르게 치솟더니 결국 9000선을 돌파했어요.
4: 예, 맞습니다. 어제 오후 이제 9106까지 올랐다가 9063으로 이제 장을 마쳤는데요.
3: 네.
4: 이 코스피가 이제 9000을 넘은 건 이 8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3주 만입니다.
3: 와.
4: 삼성전자는 이 어이구 잠시만요. 여기 뒤로 넘어갔네.
3: 네.
4: 예. 삼성전자는 이 36만 원대, SK하이닉스는 268만 원대를 넘어섰는데요.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115%로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제 지수가 이제 10%만 더 오르면 이제 꿈의 만스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3: 아니 대부분 다른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주주들은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할 것 같은데.
4: 맞습니다.
3: 이 상승 국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4: 네, 일단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는 코스피 1만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3: 네.
4: 빠르면 다음 달에 1만 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 네.
4: 어디까지 또 상승하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 이 메리츠 증권은 1만 1,500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1만 1,000까지 또 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고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에 정점을 찍고 이 3분기에는 상승 기울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3: 배 아프지만 돈 많이 버신 분들에겐 축하드리고 또 본인 주식 안 올라가서 슬퍼하는 분들은 좀만 기다리시죠. 저랑 같이 제 것도 자꾸 떨어져가지고 걱정인데 참 슬프기도 하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유 기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셨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속 협상이 첫 대면 일정부터 연기되면서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7: 네, 워싱턴입니다.
6: 네, 미국과 이란 간 첫 후속 협상 개최와 관련해서 진척이 좀 있습니까?
7: 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벌이면서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앞으로 며칠 안에 협상을 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회담 연기를 알리면서 향후 며칠 안에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장을 관할하는 스위스 주 정부는 양국 대표단이 19일에서 21일 사이 MOU 이행을 위해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20일까지였던 주변 지역 통행 제한을 최장 22일 오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 측에서 JD 벤스 부통령 등 협상단의 움직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의 첫 기술 실무 협상을 주말로 예상하면서도 이란의 준비가 언제 완료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6: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중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선 상황이죠.
7: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NBC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 그냥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이스라엘 측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통화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카타르 협상단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는데요. 휴전 발효 시점 이후에도 공습이 당분간 이어졌지만 추가 공습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통화도 이스라엘의 비협조로 MOU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막으려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전쟁 기간 여러 번 전화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9: Obviously, we fought very well with Israel, and we've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Israel. We were very formidable. And Bibi Netanyahu, he's a warrior prime minister.
7: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통화하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후속 회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회담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속 협상 진척에 도움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0: 미국들은 트럼프 압박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카이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1: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10: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거절했다, 투자 선물 보따리 전략이 먹혔다 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11: I mean, I'll be honest, Japan was not willing to get involved during the war. I asked her, I said, you want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I did put the heavy cell on, but they said, no, we don't want to get involved.
10: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개입할지를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언제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켜세웠습니다. 다 끝난 일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류의 제거와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12: 자위대 파견에 대해 구체적인 현 시점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미 이란 간의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판단해야 합니다.
10: 그러면서 종전 합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낸 공동 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호르무즈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와 발맞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1: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둘 다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2: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3: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 내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4: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2: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4: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4: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2: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청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2: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4: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짊어기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6: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5: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 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7: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5: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8: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9: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 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은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어제 활동을 종료하며 선관위가 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했지만 이는 본말 전도이자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는 해체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0: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치즈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받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에 요원별 성명과 임관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4: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2: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 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1: 수도권의 경찰관이 새로 부임한 과장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숨진 경찰관이 생전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며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부서장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속한 부서의 과장인 B씨는 고인의 유서에도 언급됐는데 A씨는 유서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의 부당한 짓이나 언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경찰이 동료 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과장과 분리 조치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A씨가 생전에도 과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과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 힘들어했다며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고 말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과장이 1시간 간격으로 찾아와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이게 왜 안 되느냐고 질책하며 거듭 다시 쓰게 해 종일 수정에만 매달린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부인과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숨지기 직전인 지난 주말엔

0: 부인에게 사무실 공사를 해야 해 내려가지 못한다고 연락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갑질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 익명 게시판엔 고인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1: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는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괴사가 심해 절단수술한 환자의 다리를 깁스로 착각해서 잘못 버렸다는 건데, 경찰은 자문을 거쳐 수술의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2: 인천 송도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9일 만에 풀렸는데,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국과수로부터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2: 병원 측은 지난 8일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 측은 가족의 요청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만큼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쌓인 상태로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려졌는데, 청소 업무를 맡은 6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붕대가 이미 똘똘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석고라고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2: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병원 관계자가 신체 부위가 잘못 배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은 병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수술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절단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9,3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변동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5: 9,000피 시대 이틀째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9,3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9,000선을 내줬습니다.
6: 9,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매도 세력이 한 오전부터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9,000포인트를 잠깐 하회했던 걸로 보입니다.
5: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도 한때 8,000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7,000조 원대로 후퇴했습니다. 막판에 상승세를 회복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9,051로 마감하며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7: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 가서 이제 종전 서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됐다. 이제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전쟁이 지속되는 건가? 이 불안감이 또 확산되면서
5: 외국인이 3,500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의 사자세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는 2.94% 상승한 276만 4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2.34% 하락한 35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개장했지만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주며 3.43% 내린 96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1,540원에 육박했다가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4: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라고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보도가 나면서 사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8: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5: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9: 우리는 향후 법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10: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뭐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5: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서울 서남권의 최대 정비 사업이죠.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사활을 걸고 각자의 몫을 다투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장을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 재건축주와 편수막이 걸린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엔 대형 건설사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다는 배너를 경쟁하듯 곳곳에 붙여뒀습니다. 사실 속뜻은 시공사로 뽑아달라는 것.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전부가 정비구역 지정을 끝낸 상황에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2: 사업 규모만 총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목동 일대 재건축 수주전에 각 대형 건설사들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11: 특히 각자 목동 곳곳에 프리미엄 브랜드 홍보관을 세우며 조합원들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관으로 목동 지역 대장단지를 짓겠다고 홍보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13: 고급주거에서는 프라이빗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스카이 프라이빗 스타를 비롯해서 프라이빗 짐,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왔고요.
11: 한강 등 조망을 우선시한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며 각각 강점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여론전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압구정과 여의도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을 목동 재건축 수주전에 끌어당기는 가장 큰 요인은 수익성입니다. 일단 목동 14개 단지의 현재 용적률 수준은 모두 150% 이하로 재건축 시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키울 여력이 충분합니다. 때문에 40층 높이의 청사진들을 건설사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2030년 말부터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 기준에 김포공항 주변인 목동 일대 스카이라인도 90m 제한에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개 단지 모두가 그 전에 시공사를 뽑아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14: 그 전에 조합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까지 끝마치시면 이커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11: 그렇게 정해진 시한 안에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14개 재건축 단지 중 이주와 철거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전세난 속에 얼마만큼의 이주비 지원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지도 목동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명압을 가를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4: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판매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이마트와 롯데마트 40개 지점에서 미국산 신선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까지였던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맞서 기존 사관학교 동문들이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논쟁에 더해 육군 사관학교의 지방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5: 최근 전직 육군 참모총장 13명이 일간지에 게재한 성명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이 졸속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육사 총동창회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대 논리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장교 전문성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통합 사관학교를 창설한 뒤 1, 2학년엔 공통교육을, 육해공군별 전공교육은 3, 4학년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2년 만에 공군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냐는 게 대표적인 반론입니다. 최근 안규백 장관이 3군 사관학교를 순회했지만 생도와 학부모 사이에선 현장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지방으로 옮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학교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6: 제가 봐서는 전문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아주시는 왜 안 합니까? 이게 자체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15: 국방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사관학교 통합은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육해공 합동작전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장교 양성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과 과정을 잘 설계하고 우수 교수진을 초빙하면 교육의 질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7: 미래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서 지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15: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는 건 12.3 계엄이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육사 출신 힘을 빼고 군별 이기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당사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1: 오픈 AI가 국내에서도 ChatGPT의 광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적 대화를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오픈 AI가 국내에서도 ChatGPT의 광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광고 노출 대상은 ChatGPT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고요금제를 사용하는 성인입니다. 오픈 AI는 ChatGPT 무료 버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고는 ChatGPT의 답변과 명확히 분리돼 이용자가 광고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료 버전에서도 1일 무료 메시지 수를 줄이면 광고를 수신 거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는 물론 건강과 연애 등 ChatGPT와 나누는 사적인 대화가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 건강 관련된 거라든지 개인적인 민감한 그런 정신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사적인 얘기를 갖다 주고 받을 텐데 그랬을 때 뭐 약물이 이상한 게 이제 광고로 뜰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18: 경쟁업체인 엔트로픽은 오픈 AI의 광고 도입을 비꼬는 영상을 광고로 만들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 이어 국내에서도 ChatGPT의 광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무료 버전의 광고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린 어제도 광화문 광장은 붉은 물결과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비록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우리 대표팀을 향한 시민들의 믿음은 전혀 꺾이지 않았는데요. 현장의 생생한 응원 목소리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20: 빨간 색깔 옷 입고 지하철 탔을 때 조금 민망했거든요. 근데 광화문 오니까 이제 다 같이 열기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설레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도 이렇게 끼고 왔어요. 이렇게.
21: 저는 4년 전부터 이미 심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여기 올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시작한다고 하니까 바로 왔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이강인이 설영구 쪽으로 멋진 크로스를 날렸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고 다음 경기도 정말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23: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땀으로 샤워를 한다는 느낌으로 응원을 했어요. 대한민국!
24: 파이팅! 파이팅!
4: 네, 멕시코에 아쉽게 진 우리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멕시코에 완패한 뒤 체코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두 경기의 내용은 많이 달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4: 남아공은 멕시코와의 개막전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며 힘 한 번 못 쓰고 졌습니다. 그러나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경기했고 롱볼 위주로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체코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자 남아공은 계속 압박하며 기회를 만들었고 결국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뽑아내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남아공의 직선적인 공격은 김민재와 이한범이 버티는 우리 수비진이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롱볼 이후 세컨볼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격 능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보입니다. 남아공은 체코전에서 양쪽 윙백을 과감하게 동시에 전진시켰습니다. 빠른 공수 전환과 힘투가 강점인 홍명보로서는 역습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남아공의 가장 큰 악재는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 모코에나의 결장입니다. 모코에나는 체코전에서 팀 내 최다인 93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페널티킥 동점골을 넣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25: In the first half, I was not too impressed at all. But second half, you know what? We came, we showed South Africa, we showed what we about.
14: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32강 진출 여부를 정하게 된 홍명보.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4번 만나 1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1: 기승을 부리는 더위도 이번 주말만큼은 비 소식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량도 줄어들겠고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약 1-20만 대가량 더 감소하겠습니다. 비가 꽤 내리다 보니 곳곳으론 돌발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인데요. 김천분기점 일대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견인작업 때문에 지금 이 일대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 꽤나 걸릴 것으로 보여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7: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이 계속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없으시던 60대 남자분이 급성 췌장염의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진료를 하고 침을 맞는 동안 저는 바로 한약 처방을 내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한약을 씻고 C종류의 한약은 빠고 모두 총동원하여 한약을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급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우리 한의원 탕약실에서 직접 한약을 다리기 때문에 당일에 한약 픽값이 가능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오셔서 그 자리에서 뜨끈뜨끈한 한약 한 봉지를 드시면서 와우, 한약이 진합니다. 내 병은 다 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연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분은 첫날 한약 두 봉지를 드셨는데 통증이 좀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한약 네 봉지를 드시고는 힘은 좀 드셨지만 대변도 관장 없이 보셨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한약 처방은 황제내경이 변증 논치에 중점을 두고 처방을 했는데 한약을 드시고 5일이 지나니 그렇게 심하던 복통이 조금씩 가라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맛도 살아나고 이분이 표현 대로 계속 죽만 드시다가 한 달 반에 처음으로 밥을 드셨다고 하시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떤 병이든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몸을 보호하는 한약재를 가장 기본적으로 넣고 다음 치료약을 더 넣어서 한약 처방을 내립니다. 병이 발병한다는 것은 몸의 정기, 원기 부족으로 몸이 허약해졌다는 말씀이 되겠고 나쁜 사기가 그 틈을 노려 몸에 침입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한약 처방은 20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었는데 원기를 보호하는 당삼과 황기를 많이 넣고 혈류량이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혈을 없애는 당귀, 단삼과 아추를 넣어 막힌 췌장관을 뚫을 수 있는 강한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열 해독하는 한약재인 금은화, 용담초, 포공령을 넣어 양방에 항생제를 대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소통하는 시호, 지각을 넣어 간과 담낭에 소화액의 분비를 도왔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6: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수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여야 대표의 사퇴 관련 논란들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언제까지 기분이 좋을 예정입니까?
4: 글쎄요.
3: 2028년도까지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4: 아니, 2030년에도 좋아야 되지 않아요?
3: 그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축하드립니다. 용기 있는 남자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한겨레 김한 기자는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한 기자 오면 세 분과 함께 시작을 하고요. 아이고, 강수영 변호사님. 왜 그랬어요?
5: 네. 왜요, 왜요, 왜요?
3: 왜?
5: 왜, 왜, 왜, 왜요?
3: 고백. 사랑 고백은 괜찮아도 탈모 고백은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5: 아, 제가 참 진짜 야심차게 탈모 고백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받으면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3: 그래요?
5: 예, 다른 건으로. 예.
3: 왜 탈모 고백했냐라고 민주당에서 고발했어요?
5: 아니, 그렇게 때문에 고발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어떤 그 500만 탈모인들의 서름을 한번 제가 대변하고.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뭐 눈 나쁘면 안경 끼는 거고, 뭐 귀 나쁘면 보청기 쓰는 거고, 뭐 머리 나쁘면 뭐 가발 쓰는 거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게 좀 자유롭게 이게 그 안경에 준하게 뭐 가발 쓰는 게 뭐 어때? 이런 인식은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수록 또 퍼지는 것 같아서.
3: 네.
5: 그리고 좀 아내가 또 제발 그냥 좀 얘기해라.
3: 아, 그러셨어요?
5: 그래서. 예. 왜냐면 자꾸 연관 검색어에 네이버든 뭐 이런데 강수영 치면 꼬리에 그 강수영 가발 이렇게 나와요, 연관 검색어에. 그러니까 자꾸 논란 만들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맥락 있을 때 까라.
3: 문자나 연락 좀 많이 받으셨어요?
5: 아니요, 뭐 전혀 그런 건 없고 이제 어디 업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대구 업체입니다. 예.
4: 진짜 못 알아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 옆뒤만 제머리고 위가 가발이에요. 옆과 뒤는 제머리고요. 예, 여기 밀고시. 예.
3: 김한 기자 지금 오셨습니다.
6: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3: 네. 왜 이렇게 늦어요? 어제도 딴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6: 아, 아침 방송에 이제 애를 데려다 주고 와야 돼. 내려주고 와야 돼갖고 늘 약간 변수가 있는데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3: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탈모 고백 얘기 듣고 처음에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6: 슬프더라고요.
3: 저는 나 진짜 이걸 얘기한다고 막
6: 이게 네. 방송이 정말 시대가 변해갖고 이런 얘기도 다 뭐
4: 대단한 분이에요. 네. 저 방송 많이 하는데 최근에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3: 아네 강수영 변호사님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존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쭤볼 건 여쭤봐야죠. 네. 청청래 대표 90도 폴더 인사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표정이 저는 너무 쌀벌했어요.
4: 쌀벌
3: 해석해 주세요.
5: 뭐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90도로 인사하는 그 모습도 되게 순간적이었지만은 아유 저는 무슨 헤딩하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이제 정무라인을 통해 가지고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뭐 협의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오해가 자꾸 생기면서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여당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방향을 이제 설정한 것이었는데 그걸 이제 정천희 대표 쪽에서는 뭐 최근에 화제가 됐지만 관계자의 말이긴 하나 당무 개입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가니까
3: 네.
5: 이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 기류를 이제 그냥 대통령을 이제 입틀막을 하고 더 얘기하면 당무 개입이에요. 이때까지 한 것도 당무 개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아마 비행기 안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안 불러버리면 또 이제 논란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너무 쪼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긴 불렀는데 근데 그 앞에서 또 너무 과하게 뭐 그제는 또 뭐 월드 클래스 지도자로 발돋움하니 그러니까 칭찬만 하면은 그게 치명이 되냐 이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와 같이 발걸음을 함께해야 그게 뭐 이재명 정부와 당정청이 한 몸이 되고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 뒤에서 행동은 행보를 다르게 가면서 앞에서 사람들 보일 때는 그렇게 막 숙이고 하면 대통령 당연히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3: 무슨 의미예요? 출마하지 마, 막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해석을.
5: 아니 그냥 뭐 그렇게까지.
3: 당신
5: 뭐,
3: 마음에 그냥, 안 들어? 그냥.
5: 뭐 이런 거죠.
3: 김한 기자님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6: 일단 청와대 쪽 반응은 이제 순방과 관련된 얘기가 또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방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 묻혔고 순방 따라간 기자들이 약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해외 바이라인을 달고 국내 정치 기사 쓰는 거를 회사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많이 나왔다고요. 뭐 로마 바이라인을 단 단독도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가 네. 뭐 그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에도 굉장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아무래도 했겠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일 좋아하잖아요. 일을 잘한다. 내가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제 그걸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번 순방도 역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핀트가 나가버린 상황 이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 정청호 대표의 90도 폴더 인사는 어쨌든 뭐 정치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는 자세를 보여준 거죠. 본인이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도 과연 좋은 이미지 아 이제 뭔가 수습이 되나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아 뭐 90도 인사까지 하고 그래 이런 이제 인상을 받을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강 변호사가 말씀하신 정청호 대표 표에 이제 평소 행보 혹은 이제 대통령 이후의 행보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어저께 이제 한번 만나 마주쳤다고 이게 갈등이 봉합 수순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게 전반적인
3: 대통령의 굳은 표정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6: 뭐 내심을 알 수는 없는데 뭐
3: 왜 나왔어? 네. 막 이런
6: 아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대통령도 어쨌든 한마디 해준 거잖아요. 수고했다고 네.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뭐 여기서 그러면 뭐 더 확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3: 근데 그게 더 확전 아니에요. 김한 기자님 저녁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부인께서 수고했어 그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 나오지도 않아. 어? 표정 막 이렇게 째려보고 그거랑 네. 네. 잠깐 여보 앉아봐. 식탁에 앉아봐. 여보 청소도 좀 하고 애들도 좀 잘 데려다주고 이렇게 꼬치꼬치 얘기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무서워요?
6: 둘 다 무섭죠. 둘 다 무섭죠.
5: 일반적으로 그래도 네. 좀 짧은 게 낫지 않아요? 아. 어쨌든 기이나 네. 짧으나 이제 잔소리는 똑같은데.
6: 아니, 저는 오늘이나 오늘 내일 중에 아마 만남이 있을 거다. 어떻게 정무석이 가든지 뭐 형식이 어떻게 갖춰주던지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당내 분위기라든지 지지층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걸 청와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쨌든 정찬 대표한테 모종의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 그다음에 성과도 이제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남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3: 이 두 분들은 막 좀 좋게 그래도 좋게 좋게 해석하려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4: 뭐 부부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부부가 아닌데
3: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4: 이재명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게 이유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을 위주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게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단어라고 봐요. 네. 민주당 일부에서는 보안수사권하고 공소취소하고 교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안수사권 없게 만든다면 검찰에서 공소취소 안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등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정청래 대표가 그걸 올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부터도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플 거란 말이에요. 뭐 정권이 짧고 이 얘기는 둘째 치고 가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뭐 당권을 가지고 다음에 총선 공천권에 뭐 대선 이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정말 깊은 거다. 네. 그리고 메워지기가 어렵고 대통령의 표정을 논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크다. 예, 당연히 표정이 안 좋죠.
3: 그럼 그 표정의 사인은 출마하지 마 이렇게 읽어도 돼요?
4: 출마하지 마가 아니라 정치 안 했으면 좋겠죠.
3: 그 정도예요?
4: 내가 생각하는 대로 법을 통과시켜주고 나를 지원해줄 내 임기 동안에 뒷받침해줄 여당 지도부가 나와야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거 아니겠어요?
3: 윤희석 대변인은 더 큰 프레임으로 보시는구나.
4: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갑자기 왜 그걸 썼을까요? 지금 이슈도 아닌데.
3: 왜 썼을까요? 강 변호사님.
5: 근데 그거는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3: 그래요?
5: 예, 왜냐하면 그 지금 딱 두 개예요. 정청래 대표가 내세우는 게. 1인 1표제, 그다음에 이거 검찰 수사권, 뭐 보안수사권 폐지. 이 두 개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수하는 그 민주당스러움, 선명성, 핵심 아이콘.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들도 설명하는 게 이 두 개예요.
3: 아.
5: 당원 주권주의 사수.
3: 네.
5: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의 완수. 그래서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보안 수사권 남겨놓으면은 검찰의 수사권이 남는 거고 뭐 무슨 이름이 됐든 하여튼 수사권 남기면 그건 검찰 개혁 망하는 거다. 교리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성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주제니까
3: 네.
5: 결국 딴지 게시판에 계시는 많은 분들 그 동화대에 있는 그 권리 당원들 나를 지지해 달라. 자기 권리 지지 기반을 또 자극하는 결집시키는 그런 용도로 한 거라고 봐요.
3: 여러분의 대변자는 저 정청래입니다.
5: 그렇죠.
3: 이런
6: 그러니까 저도 강 변호사님이랑 비슷하게 보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형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언급이라기보다는 본인 지지층을 향한 이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누가 내가 왜 대표가 돼야 되는가를 정청래 대표가 설명하는 방식이 내가 대표가 돼야 검찰 개혁을 끝내고 이른바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자기 이해관계에 부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김민석 후보 예를 들면 총리는 정청래 대표처럼 강하게 안 해요. 뭐 할 수도 없고
3: 네.
6: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그 차별성을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갈 거냐. 저도 결론적으로는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못 나오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이거는
3: 정청래 대표 못 나오게 한다.
6: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제가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순리로 보면 집권 1년 차에는 정리를 당해주는 게 맞아요.
3: 그렇죠.
6: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버텨서 내가 나의 지분을 한번 유의미한 지분을 확인해 보겠다. 민주당에 이런 말하자면 목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말하자면 많다.
3: 네.
6: 이걸 입증하려고 덤비면 뭐 정청래 대표가 유의미한 지분을 확인한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재명 정부 4년이나 남았는데 생존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3: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며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 이러면서 싫어 나 그냥 출마할 거야. 나 불출마 안 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거든요.
5: 그렇죠.
3: 그렇게 정청래 대표의 마음을 읽어도 되죠.
5: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피해자.
3: 네.
5: 뭔가 조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포지션으로 이제 강화하는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 지금 흔들리고 비 맞고 모욕당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거다.
3: 이 의지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근데
4: 네, 앞으로 저는
3: 계속 또 압박이 가실 텐데.
4: 정청래 대표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학생운동을 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민주당의 그 수많은 총학생회장 출신들과 같은 학생운동이 아니에요.
3: 네.
4: 물리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미국 대사관절을 넘어가고 방화를 하고 이 정도로 굉장히 세게 하는 그런 인생을 젊을 때부터 살았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분은 감옥 가는 거 안 두려웠겠어요? 감옥 다 갔지만 차원이 다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단 말입니다. 그런 기질이.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겉으로는
3: 민주당 커뮤니티에서는 또 민주당 관련된 진보 진영 관련된 유튜브 분들의 네. 반응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5: 또 정확하게 양분되는 거죠. 좀 정청래 대표가 안 나왔으면 하는 분들은 하, 진짜 저런 얘기 한가하게 할 때냐.
3: 네.
5: 예. 그 뭐 본인이 지금 뭐 박해받는 무슨 민주투사 같이 저래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정청래 흔드는 건 우리 당원 흔드는 거야. 민주당 흔드는 것은 다 적이야. 우리 똘똘 뭉치자. 또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있는 모든 당원분들과 특히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읽어야 될 책이 하나 있어요.
3: 뭡니까?
5: 그게 바로 장성철저 보수의 민낯입니다.
3: 아, 보수가 왜 망했는지.
6: 예, 김무성도 올리셨더라고요.
5: 예, 제가 SNS 올렸는데 제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여당 대표는 뭐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하다가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 김무성 대표가 보좌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온갖 진짜 오해도 많이 받고 말도 안 되는 마타도도 당하고 청와대로부터 진짜 말도 안 청와대를 빙자한 어떤 사람들의 메신저들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묵묵히 견디면서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근데도 대권 주자 조사하면 일이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3: 맞아요.
5: 인기 많고
3: 네.
5: 뭐 나서 가지고 문제 생기게 만들고 막 내가 낸데 나의 뜻은 이거야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 네.
5: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냥 묵묵히 버티면서
3: 네.
5: 물론 마지막에는 그 임기점이 넘어가서 이제 어떤 특단의 그 조치를 공천장에 도장을 안 찍는 걸 하셨지만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라는 것이 이런 거다. 좀 억울하고 약간 부당해도 결국 이 청와대를 성공시키려면은 이 정부를 성공시키려면은 내가 좀 견뎌야 돼. 그리고 물 밑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보좌관들은 너무 힘들겠지만. 전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뭐 당무개입이니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그 책 보고 박근혜 정부 때 도대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반추하고 이래야 될 것 같다. 네.
3: 그 저는 정말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6: 네, 네. 말씀하시죠.
3: 그 희대의 명저 보세 민낯을 네. 다시 읽으신다니 네. 정말 참 우리 강수현 변호사님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6: 절판됐어요, 근데.
3: 근데 그
5: 지금 이북으로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3: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어려운 시절을 윤희석 대변인하고 네. 같이 매일 뭐 상의하면서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논의하고 그런 사이였었고
4: 그랬었죠.
3: 하나도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단독 면담을 요구했어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니까 두 분이 만나시면 오해도 풀고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정말 뒷받침 잘할 거다.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해가 더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될 거는 대통령하고 저는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 풀 건 풀고 또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좀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 본인이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4: 그러니까 보수의 민낯을 읽고 아 여당 대표는 이래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레이건을 읽으세요.
6: 아~
4: 소통.
5: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3: 타협.
5: 이제 민주당의 문제점이 제가 하나 드러나던데 민주당.

0: 당의 지지자분들의 일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SNS에 올리니까 이거 책 일부를 또 인용하기도 했어요. 뭐 비례대표 공천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 어떤 분들 반응은 장성철 같은 사람 책을 읽으라고 이 자식이고 어느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영을 넘어서 누구의 메시지든 그게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편 거야?
1: 네.
0: 이거 보고 우리 편 아니네? 그럼 들을 필요도 없어. 이게 지금 오늘날의 민주당의 문제다. 예. 그래서 제가
1: 들으셔야죠.
0: 말씀드립니다.
1: 김한기 전에.
2: 저는 정천회 대표가 지금 상황에 대한 약간 오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어떤요?
2: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냐면 지금 차이를 설명한 거예요.
1: 차이?
2: 어떤 차이냐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 이걸 하나 얘기했고, 그럼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2년차, 3년차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 중도 확장,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때부터 이어져 온 어떤 노선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뭐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대통령이 나왜 싫어하지? 그다음 대통령한테 내가 더 낮춰야 되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오해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내가 너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이
1: 네.
2: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그래서 많은 당원들, 저는 지지층이 분열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 당대표 입장은 뭐냐,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때문만인가요? 그건 뭐 국무총리는 책임이 없나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되는 거고,
1: 그러네요.
2: 또 하나 는 대통령과의 뭔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막 대통령이 갑자기 월드 클래스다, 이재명 시계차고 나오고 공항 나와서 90도로 인사하고 이렇게 뭔가 태도를 낮추면 받아줄 것처럼, 그리고 공공연하게 기자들이나 만나면 내가 왜 친명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층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대답과
1: 네.
2: 정청래 대표가 너무 이제 말하자면 다른 차원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1: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 이런 갈등과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될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당대회 때까지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거라고 보세요?
2: 저는 청와대는 자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청와대는 자제력을 그래도 뭐 물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서는 자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황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매일매일 새로운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니 청와대에서 이번 주말까지 좀 제어를, 혹은 뭐 정리를, 혹은 뭐 요구를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3: 그거 안
1: 윤희석
3: 됩니다.
1: 대변인님의
3: 네.
1: 전망이
3: 기본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에요.
1: 안 맞아요?
3: 두분 사이가 이게 비난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됐건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100을 생각했다가도 상황 보고 한80 정도로 가자 이런 분인데, 정청래 대표는 좋게 얘기하면 이상주의자란 말이에요. 검찰개혁 무조건 해야 돼. 검찰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는 사람이어서 그걸 향해서 외길로 가는 사람인데 이게 맞겠어요? 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단어의 그 정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 맞지가 않다. 이 충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표현이 좀
1: 두분
3: 그런데
1: 닫고
3: 종이 달라요, 종이. 두 분이. 종이 다른 분들이 같은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통이고 뭐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1: 금성 화성
0: 그래서
3: 네, 뭐
0: 제가
3: 그런
0: 이제
3: 거.
0: 김무성 전 대표를 언급했던 이유는 본인의 종이 다르거나 캐릭터가 다르거나 소신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신 나가가 아니라 우리 여당은 이래야 합니다.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냈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연임 도전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저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달리 품으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 진영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저 덕분에 민주당으로 뭐랄까 지지를 보내게 됐다, 새롭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 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요. 보안수사권 폐지, 더 강성으로 오로지 여기 딴지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만 소구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원들도 아니 대통령이 방향 설정을 하면은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친명이라 그래야지, 말만 뭐 이재명 정부 당정청 하나 저게 뭐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김한기 기자님,
2: 네.
1: 전망 틀리기로 유명하지만
2: 네.
1: 정청래 대표 출마합니까? 무조건?
2: 저는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과 수순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게임을
1: 그쵸?
2: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 동감이에요.
2: 네.
1: 근데 전망은?
2: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박지원 의원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여러 방송에 나와서 며칠 얘기하다가 어저께 아 근데 나올 것 같아라고
1: 죽어도
2: 나올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건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뭔가 파악을 했거나 정청래 대표의 생각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원로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한 거잖아요. 너 이번 여기 이번에 죽어줘야 된다. 여기서 죽어줘야 다음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며칠 동안.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정청래 대표 측 의중이 확인이 됐구나. 정청래 대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전히도 이게 가능한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윤인석 대변인 천만해 주세요.
3: 출마한다니까요.
1: 무조건.
3: 네. 아, 출마하죠. 이상주의자예요.
1: 권력의 견제를 뚫고 출마하겠다.
3: 그러니까 시구를 이용해서 자꾸 본인의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대통령 올리고 나는 할 말 다 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1: 고개는 왜 숙였어요 그럼? 멋쩍은 표정
3: 나갈 거니까요.
1: 아.
3: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나 안 나갈래 하면 안 나갔을 겁니다.
1: 아.
3: 저는 역으로 봐요. 네, 나갈 이유가 없죠. 자기 자존심까지 꺾으면서 결론은 이상주의자인 정청래라는 분이 아주 그 행운을 잡아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4선의 여당 대표.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아, 민주당이 참 당대표 잘 뽑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뭐 꼭 뭐 비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대통령의 몫이죠.
1: 네. 네. 강수영 변호사님 최종 전망 듣고.
0: 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나올 겁니다. 네. 예, 나올 거고 더 이상 대통령께서 관여 못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관여를 하면 다 당무개입 프레임이 생기니까.
1: 네.
0: 그래서 못 쫄 거야.
1: 그 정도로까지.
0: 네, 그렇게 그냥 치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보세의 민낯 읽어주신 강수영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윤희석 대변인이 지은 그 레이건이라는 책
3: 지은 게 아니고. 번역한
1: 그 레이건이라는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또 4부에서는 또 이분 얘기 나눠야죠. 장동현 침대 정치 곧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네. 윤석 대변인 하나 해주실 거 있어요. 뭐, 오늘 좋아요 또 부족해요.
3: 몇 개입니까 지금?
1: 지금 4천여 분 보고 계시는데 지금 1,000개가 안 돼요.
3: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1: 땡겨주세요 한번.
3: 자 청취자 여러분 3,000만 땡겨줘요.
1: 땡겨주세요.
2: 땡겨주세요.
1: 같이 하나 둘 셋 땡겨주세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승려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RM킴9674님이 누굴 지지하느냐에 따라 선호 채널도 달라진다. 채널 수준은 패널 수준, 패널 수준은 시청자 수준이다. 근데 여기는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3: 너무 감사합니다.
1: 저희들 열심히 중립적으로 방송 잘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태 압박에도 마이웨이 장동혁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아파서 입원하셨겠죠. 뭐.
3: 예, 아프신 거니까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빨리 털고 괜찮아? 일어나시기를 하시나? 바라고
1: 네.
3: 그럼 이제 왜 입원하셨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장동혁 대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3: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1: 사퇴하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네,
3: 뜻대로 안 되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어제 했을 거고 어제 최고위는 안 나왔으니까.
1: 네.
3: 거기에다가 뭐 김대식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막 포옹하는 사진도 막 나오고
1: 맞아요, 맞아요.
3: 이런 거 보면
1: 이인선 의원은 우리 의총장이 같이 가자.
3: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본인 권력이 빠지는 거를 의총장에서 확인을 하고
1: 네.
3: 이 상황에서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1: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강 변호사님.
0: 제 생각에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뭐 감은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네, 감은 갖고 있는데 다만 그 이제 소위 우리 에코 챔버라 그러죠. 그 동굴 같은 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메아리로 들리는 건데 사실 내가 말하는 게 메아리로 들어오는 거고 우리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돌아오는 건데 그 들리는 목소리를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종무라인이든 뭐 조언하는 사람이든 혹은 뭐 고성국 TV 같은 분들이든 다 하나같이 걱정하지 마라. 저 언론에서 떠드는 거 신경 쓸 거 없다. 당원들은 확실히 당신 지지하고 있고 의원들도 상당수는 당원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1: 그러네요.
0: 이제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제 이 세계관이 이제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지점은 내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세계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대표 될 때는 물론 위력이 있었지만 이직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믿고 내가 갈 수 있나? 그 불안감이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제가 이제 그저께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에서 상당히 유익있게 봤던 거는 중진 의원들의 침묵이었어요. 네. 그 침묵이 장동혁 체제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하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네. 그런 걸로 읽혔거든요.
3: 그렇게 봐야죠.
1: 어제 나경원 의원도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 대표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 전당대회 본인 역할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 중진들도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까?
3: 만약에 중진 의원분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에 반대하셨다면 네. 의총 분위기가 그렇게 안 갔을 겁니다. 60%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날에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를 한 분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3: 근데 중진분들이 가만히 계셨다면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당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간 거고요.
1: 네. 예. 그것의 충격을 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한 10명이 나와가지고 사퇴해! 막 이거보다 깜스 봐. 뒤돌아봤는데 중진들이 가만히 듣고 이러고 있었던 거.
2: 근데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 장동혁 체제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기를 언제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려야 한다면 수단이 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충분한 임계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공연히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거지. 근데 당내에서도 지금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 장동혁 리더십으로 계속 가긴 힘들지 이런 얘기는 이제 뭐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상식 커먼센스가 됐어요. 근데 사실 수단과 시기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거냐면 올림픽 공원만 나가면 막 축제예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근데 당에 돌아오면 의총장 같은 풍경인 거야. 당신 물러나야 돼. 리더십이 없어. 이 리더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냐. 보수의 미래가 없어. 당신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면전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그냥 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은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공원에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올림픽공원이 장기화되면서 올림픽공원의 그 시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에서 그 저 올림픽공원에 있는 이른바 이제 5에서 뭐 10 사이를 보는 이 말하자면 선거가 문제가 있어 부정선거야 선거가 다 관리가 이상해 선거를 다 다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저변이 결국엔 투표를 하면 우리를 찍는 지지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지지층을 내가 갖게 된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그거가 선거소총을 제기하고 이제 그날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과 선거소총 두 가지였잖아요. 이 두 가지에서 어쨌든 선거소총이 어떤 사람들은 장 대표가 꺾였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거소총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선거소총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장동혁 대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3: 무슨 소송 대리인도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직접 연결을 시킵니까?
2: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제가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3: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논리를.
2: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일단 그 문제까지는 하고 뭐 그렇게 가야지라는 게 이제 생각들인 것
3: 그러면
2: 같아요.
3: 그러면 검찰개혁 될 때까지는 정청회 대표가 계속 연임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1: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3: 얘기잖아요.
2: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3: 그 해석에서 동의를 안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네. 민주당 쪽 패널이라든지 그게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장 대표 사퇴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언제 사퇴하냐 여기 이제 더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얘기는 이미 장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를 떠나서 그 이후에 대한 숙고를 중지

0: 가냐 하는 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언더진이든 누구든.
1: 네. 그 강수영
2: 네.
1: 변호사님, 사람이 눈빛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 눈빛.
1: 행동, 말,
2: 네.
1: 표정은 속일 수 있어요.
2: 네.
1: 근데 장동현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눈빛,
2: 네.
1: 좀 경멸스럽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냐?
2: 네.
1: 그렇게 좀 느꼈는데,
2: 네.
1: 그래도 장동현 대표는 재선거특별법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 다주택자 한성숙 마귀가 아니라 대마왕이다. 이러면서 민주당 공격하면서 이 상황 돌파하려고 해요.
2: 네.
1: 민주당에 타격감 있어요?
2: 전혀 없죠.
1: 없어요?
2: 아니, 공격을 하려면, 그런
1: 네.
2: 걸로 공격하려면 본인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민주당의 문제점이나 대통령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면 뭐 내란 세력에 친화돼 있고 윤호갱 세력과 붙어 있고 이런 것부터 떨쳐내야 된다. 우리가 약점이 있는데 공격을 하는데 그게 효용이 있겠느냐. 아주 지혜로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묻혔지만. 근데 지금까지 묻히는 이유는 지방선거 앞두고 당대표 자꾸 흔들지 마. 그럼 우리 또 내분 모양새에서 기존 지지층들이 이탈하니까
1: 네.
2: 참아. 그래서 선거 끝났어요. 졌어요. 근데 또 참으래. 왜요? 그랬더니 대안이 없잖아, 이 사람들아. 지금 올림픽 공원 집회 못 봤어? 이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걸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근데 이제 장동현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지금 대권으로 가는 것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현실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1: 그렇죠.
2: 자기
1: 그런
2: 지역구는
1: 위기감이
2: 지금
1: 있죠.
2: 방 빼야 되고요. 김태현
1: 네.
2: 지사가 돌아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 전당대회 나갈 수 있고, 그러면 한 대표가 또 대표가 되는 순간 나는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불안감에 극도로 지금 이제 이럴수록 내가 쓸수 있는 마지막 모르핀.
1: 네.
2: 민주당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나빠요.
1: 그렇죠.
2: 이거밖에 없는 거죠.
1: 윤희석 대변인,
0: 네.
1: 홍준표 전 대표가 장동혁을 흔드는 소장판은 어두우면 기어나오는 빈대 정치다.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를 왜 옹호해 줄까요?
0: 장동혁 대표를 꼭 옹호했다기보다는
1: 네.
0: 이분이 이제 비판 대상을 하나 딱 집을 때 논리는 조금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랑 뭐 무슨 뭐 애정 관계가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너무
0: 네. 그러니까
1: 의외예요.
0: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진분들한테도 한마디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조용히 있냐? 당의 녹을 그렇게 받아 먹었으면서 당신들 비겁해. 이 말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진짜 장동혁을 지지하네? 이렇게 해석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또뭐내 마음을 누가 아냐 뭐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 정도 보면 어떨까 해요.
1: 김황 기자님,
3: 네.
1: 홍준표 전 시장은 한동훈 대표 되게 싫어하잖아요.
3: 싫어하죠.
1: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 복당 안 시키니까 장동혁 힘내라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3: 근데 보면 이제 어쨌든 본인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가 계속 이제 말하자면 입장을 내는 것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한 얘기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보수정당의 일반적인 체계에서 대표를 흔드는 건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방식에서 얘기를 한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지금 정당에 계신 분들은 다 그거를 연동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퇴진과 한동훈 복당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생각들이 각각의 이제 입장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온도는 두개다 장동혁도 퇴진해야 되고 한동훈도 복당해야 돼. 이거는 다 동일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말하자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 좀그 나중에 얘기해야지. 뭐 이런 지금 정도의 흐름과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불안정하지만 그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거기에 깃발을 들기 전까지는 뭐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근데 신동우 최고위원이요, 의총 만나고 끝나고 나가지고 나는 사퇴 안 한다. 하지만 내일 나는 바로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신동욱 최고만 결심하면 김재원 최고는 이미 뭐 결심했다는 얘기도 있고.
3: 뭐 신동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1: 아니
3: 그리고
1: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3: 그 당권 얘기 안 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
1: 그래요?
3: 뭐 그거 자체가 엄청 큰 뉴스인데, 예를
1: 네.
3: 들면 지금 신동우 의원이랑 김재원 최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체제가, 그러니까 제일 야당의 지도체제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데
1: 맞아요.
3: 뭐 그거를 지금 얘기하진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좀 생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그렇죠. 전과 후에 신동욱 의원이 발언을 하는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김전철 의원은 어디 안 나오고 뭐 하고 이분은 그리고 또 원래 약간 그냥 뭐 이게 이제 이분에 대한 적합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대세

0: 그
1: 수능형?
0: 수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을 놓고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현실적인 방법은 그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언제 무르익냐 이런 정도지 신동욱 의원도 언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거 뭐 장동진 쟤 가야 돼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김민수 조관 최고밖에 없는 거니까 당내에서 보면.
2: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홍준표 전 시장의 메시지, 전 항상 홍 시장의 메시지는 그 동기를 하나로 보고 해석하는데,
1: 뭐예요, 뭐.
2: 탄핵 이후에 당대표의 역할론.
1: 네.
2: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당대표로서 무너져가는 당을 그래도 이끌고 어거지로 이렇게 하면서 욕도 먹었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 공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나한테 다 덮어씌우던 그
1: 그렇지.
2: 감정.
1: 나 억울해?
2: 그게 이제 다시 살아오면서 너네들 뭐 그렇게 잘했다고? 어?
1: 그렇지.
2: 당대표한테 다 덮어씌우냐? 나는 말이야 이렇게 했었어 이 사람들아.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가
3: 그게
2: 아니겠는가.
3: 2018년 지방선거잖아요. 불강력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선주 경남지사 하다가 대선
1: 맞아요.
3: 치르고
1: 차출돼서
3: 차출돼서 와서 이제 당대표 돼가지고 온 건데, 선거 바로 전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트럼프 만나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선거였는데 쫓겨나듯이 가고, 당이 참 그렇습니다. 냉정해요. 거기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건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의 말씀 중에 틀린 말도 있지만 맞는 말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 이제 이 미래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내 지역구는 서초 을이고, 그래도 내가 초선이지만 한 3선 정도 영향을 갖고 있는 수석 최고위원인데, 적어도 당 주류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굉장히 괜찮다. 장도역도 거의 제거된 상태다.
1: 네.
3: 이러면 나는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사퇴 후보가 아니라 이 이후의 전국, 만약에 전당대회가 펼쳐질 때뭐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이 당대표 되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도 1등으로 됐는데 이런 생각 분명 할 거예요.
0: 난가?
3: 난가라기보다
0: 네.
3: 저는 그거보단 조금 더 논리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행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고 전략적으로 할 거고 조금씩 메시지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분이 사퇴 언제요라고 물어보면 화날 거예요. 좀더큰 질문을 하면 거기서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또 우리 성남 선생님이 거의 뭐 3개월 정도 보시더라고요. 장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분이 항상 맞았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 김한 기자님,
0: 네.
1: 한동훈 의원 있잖아요.
0: 네.
1: 여러 가지 뭐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위철한 중앙선관위 직무대행 탄핵도 촉구하고 공격을 해요.
0: 네.
1: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는 나 빨리 좀 복당 좀 시켜줘. 내가 제일 잘 싸워. 나 전략 자산이야.
0: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뭐 하기도 했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략 자산이라고 부르던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이거는 뭐 내야 되는 목소리인데, 지금 여야 정치권이 모두 지도체제 문제의 내용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이게 민주당이 사실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이제 그 점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탄핵이나 이거를 하더니 왜 선관위는 독립기구라고 이거를 못한다고 안 하, 미기적 거리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 포인트를 지적한 거고, 지금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주변에 조직이나 새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언론이 딱 봐줄 수 있는 포인트의 발언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1: 그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당선되고 돌아오고 나서 지금 한 2주 됐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메시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대중 친화적 같은, 대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여전히 뭐,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무소속이고 여러 가지 한계도 비롯하고 이제 그 언론의 주목도도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뭐더잘 아시지만 정치 어쨌든 혼자서 하기는 힘든 일이라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선관위원 탄핵하자라고 해도 한동훈은 혼자 탄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이 있고 새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나 혹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를 더 느끼실 때, 뭐 대표까지 했던 분이니까. 근데 여전히 뭐 언론 주목도는 굉장히 높죠. 높으니까 다른 이제 의원들이 뭔가 지지부진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 민주당도 160명이나 의원들이 있는데 저렇게 당하고 청와대랑 싸우는데 왜한 명도 목소리를 안 내고 한쪽 편만, 난 누구 편 들어야 되나 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국면에서 한동훈 후보는 의원은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본인은 이제 딱 적합한 주장만 하면 되니까 뭐 그분에서는 뭐 지금 두드러져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강 변호사님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2: 네, 지금 초반에 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너무 날석에 견제하는 메시지 계속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정치인은 이제 식물 대표가 됐다고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식물도 종이 다양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육이 느낌이에요.
1: 다육이?
2: 다육이 있죠. 집에 그냥 조그만 네. 책상에 네. 있는 거. 네. 물 안 줘도 그냥 살아있거든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기억을 안 하고 존재감도 없고 근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또 그 끈질기게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그냥 시간만 지내다 네. 보면은 내년 전당대회까지 쭉 버티다 보면은 분명 정권 중후반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거기 욕만 해도 나 인기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만 버텨 아마 그런 거일 텐데. 근데 그 다육이가 그 여름에 많이 좀 상합니다. 그 신경 안 쓰면은 그래요? 뿌리도 좀 이렇게 상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여름 지나면은 많이 시들시들해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걸 괜히 막 날석에 막 그렇게 했다가는 또 오히려 또 분열 세력이군 갈등을 부추기는군 또 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냥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 하나 키는 그래도 적대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내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앞에서 숙이고 그 눈구렁이 같은 자기 기득권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을 녹여내느냐 그게 이제 그냥 큰 숙제겠죠.
1: 윤희석 대변인님의 평가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3: 왜요?
1: 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3: 전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1: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3: 그러니까 정치 효용감, 유권자가 느낄 수 있는 효용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표 준 만큼 이 사람이 일을 하더라. 벌써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얘기하는 부분을 자꾸 짚잖아요. 그걸 느낄 텐데 그럼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이제 자극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다만 무소속 의원으로서 자꾸 이 뭐 복당이라든지 어떤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급하게 가는 모습은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서두르지 않으려면 현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항상 유지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제 기준에는 굉장히 객관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봤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뭐 장동혁 대표 뭐 당 상황 뭐 복당 문제 이런 거랑 얽혔을 때 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경계해야 한다.
1: 대변인님의 말씀은 복당은 좀 천천히 가도 된다.
3: 전제가 천천히도 뭐든지 간에 질이 중요해요. 어떤 맞아요. 복당이냐. 맞아요. 환영받는 복당 아니면 그럼.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오르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이거 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1년 지났는데 그래도 또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우리 한번 요거
3: 재미로 하시죠.
1: 예, 얘기 나눠볼게요. 코리아 정부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9명 상대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는 짜잔 김민석 총리, 2위는 오세훈 시장, 3위는 한동훈 의원입니다. 김민석 총리 15.7%, 오세훈 시장 15.5%, 한동훈 의원 13.5%, 장동혁 대표도 두 자 숫자 나왔어요. 10.1%, 강훈식 비서실장 9.7%. 특이한 게 이진숙 의원이 6.0%가 나왔다.
0: 문항에 넣었나 보죠.
1: 그런가?
0: 네.
1: 정청래 대표 4.4% 나왔고요. 무선 LED, RDD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 기자님,
0: 네.
1: 조사 주체와 방식 특성이 있지만 네. 2등, 3등, 4위가 모두 보수 주자예요. 네. 이 현상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근데 이 조사는 원래 야당이 좀 유리해요. 야당 후보를 많이 놓고 야당 예를 들면 대통령은 빠지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거고
1: 그만큼 여당의 후보가 지금 없다.
0: 뭐 그런 측면들로 정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이 조사 자체가 이렇게 신뢰도라든지 이런 방식에서 크게 뭐 영향은 없는데 정치인들이 좋아하죠. 1위 나오면
1: 그렇죠.
0: 지갑에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봤어요. 제가 아까 제가 여기서 자기가 1위 나왔다고. 근데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뭐 요거는 인기투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름값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인기투표 같은 건데 어쨌든 뭐 선거 결과 연관지어서 해석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고
1: 네.
0: 그다음에 거기서 주요하게 이제 말하자면 다음을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정치인들이 낙선한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그래도 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1등이고 뭐 그 네. 정청호 대표가 훨씬 낮은 이런 상황들이 또 약간 그 논쟁적 지점으로 나올 것 같아요.
1: 강승 변호사님, 예. 김민석 총리가 1등 나왔어요. 15.7. 이거는 전당대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2: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약간 지금 일체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 잘하고 계신다라는 여론이 뭐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네. 아직 대선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는 너무 과한 해석이지 않나. 그래서 네. 들뜰 건 아닌데 다만 저는 이 조사에서 주목하는 거는 조국이 없네. 예, 조국 후보 대표가 없습니다. 전 대표가. 예.
3: 조사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니까요. 8명을 그냥 네. 이 조사에서 선정을 해요. 조국을 선정하지 않으면 빵 풀은 거죠.
1: 뺐구나 그냥.
3: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장성철을 넣잖아요. 한 6등 나와요.
1: 아싸.
3: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인용한다는 게 참 전파낭비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아이, 그래도...
3: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네. 이 조사를 1년 넘게 봤어요 제가. 여기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도 1등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 이건 아니겠더라고요.
1: 뭐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뭐 순위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정치 지도자가 누군가 뭐. 그 정도로
3: 갤럽에서 하잖아요. 주관식으로 떠오른 사람 얘기해라. 네. 그런 게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데 대선이.
1: 그런데 거기에는 막 1% 2% 막 이렇게 퍼센트가 좀 낮아가지고 참 요거
3: 그게
1: 요거
3: 맞는
1: 재미로.
3: 거 아닙니까? 선거가 4년 남았는데.
1: 그렇죠. 그게 맞기도 하죠.
3: 그게 맞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흐름이나 재미로 좀 봤으면 좋겠다.
3: 이게 청취율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속는 거 저는 참 싫은데 이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1: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
3: 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계속 보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자료 구조를. 이 데이터를.
1: 작가님이 이거 써주셔가지고 해야
3: 예,
1: 돼요.
3: 죄송합니다. 예.
1: 한동훈 대표 그래서 3등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3: 1등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렇다 흥분하지 않아요. 조사 구조가 그런데 우리 4명 이름 들어가면 그럼 4등 나오고 막 그래요.
1: 근데 이름 빠지면 좀 섭섭하고 그럴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름을 빼버린다고. 네. 그 조사 회사가 이름을 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조국이 있었거든요.
0: 있었죠.
3: 그럼 뺀단 말이에요.
1: 이게 여기 보면은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뭐 이게 전 국민 상대로 한 거니까 좀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김민석 19.8, 정청래 18.1. 이렇게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의미는 없겠지만 네. 이 결국에는 누가 큰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네요.
2: 좋은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하면 또 약간 결과가 많이 달랐잖아요.
1: 달라죠.
2: 그러니까 제가 방송 다녀보니까 국민의힘 측 패널 분들은 하나같이 정청래 대표 연임을 응원하더라고요. 한결 같아요. 네. 모든 분들이.
3: 아니, 이제
1: 민주당에서 네. 장동현 대표 화이팅
2: 비슷한 하는 것 같아요.
3: 네. 똑같죠. 네.
2: 그러다 보니까 요 여론조사도 약간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전 국민 여론조사면. 네. 네.
1: 하여튼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뭐 거취를 표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24일날
0: 어차피 출마를 하려면 네. 네. 안 하면 끝까지 갈 수도 있고
1: 다음 주 금요일날 네. 또 재밌는 얘기가 아이템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에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1심에선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인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며 당시 검사실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전 부지사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또한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위증 혐의 유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40분 증언 가운데 술이 반입됐다는 언급은 고작 1분이었다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5: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7: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폐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천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8: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7: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앞서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9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2명은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장 지하 무단 침입 사건은 피의자 3명을 신원을 모두 특정해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소년 핸드볼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해 수사를 받게 된 5명 중 3명을 특정해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취재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은 전원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의혹을 대부분 불기소로 마친 가운데 향후 합수본의 수사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9: 지난 1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
10: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면함 없이 오직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 합수본 출범에 불을 지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4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불기소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문을 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합수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전 간부들을 구속했습니다. 출범 5달여 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단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입당 독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같은 집단 행동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종 배후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등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여야 대표가 나란히 거취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가 정치 행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 허리를 굽혀 폴더 인사를 건넨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러나 국회에 돌아와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12: 아, 흔들리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11: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해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건데 당청 갈등 논란 속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정 대표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13: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14: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어제 다들 축구 보셨죠? 네, 그런데 어제 한인타운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월드컵 경기에서 멕시코 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이 승리를 거둔 후에 LA 전역이 축하 인파로 들썩였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도로 점거와 총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얼룩졌습니다. 경기가 치러졌던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 올림픽가 인근 서울국제공원 근처 아이롤로 스트릿에는 양 팀을 응원하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서 단체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이 끝날 무렵인 저녁 6시 45분쯤 응원 열기가 과열되면서 단체 관람 구역에서 약 한 블럭 정도 떨어진 아이롤로 스트릿과 제임스 M 우드 블루버드 교차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총상을 입은 피해자 한 명을 실제로 발견해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LA 타임스 기자는 세 발의 총성을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공중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장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던 것인지 또는 무차별 총격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중을 향해 쏜 총알을 아래에서 맞았던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함이에요. 이들이 단체 관람에 참여했던 인물인지도 현재 경찰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약 1시간 뒤 멕시코가 1대0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확정되자 수많은 멕시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주변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그런데 순식간에 난폭한 소동으로 변질됐으며 흥분한 일부 팬들이 달리는 차량 위로 올라타거나 폭죽을 터뜨렸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전속력으로 회전시키면서 이 타이어 연기를 내뿜는 이른바 번아웃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LA 경찰국은 시 전역에 전술 경보를 발령했고 추가적인 병력을 요청해서 스크럼을 짠 뒤에 군중 해산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인파는 어젯밤 자정쯤이 돼서야 겨우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체포자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샌프란도 밸리의 이 파코이마 지역에서도 멕시코 팬들이 교차로를 완전히 점거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벤나이스와 로럴 캐년 블루버드 일대에서 대형 국기를 흔들고 음악을 크게 틀며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아섰던 이 멕시코 군중들은 밤 11시쯤이나 돼서 해산했으며 이 지역 역시 체포된 사람이 있는지 현재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아직도 월드컵이 끝나려면 몇 주간 안에 일정이 더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후 경기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겨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거 하면 어제 낮 1시 한인타운 서울공원 티셔츠를 배부해주는 현장에는 100m 이상의 긴 줄이 형성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무려 200m 이상의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런데 티셔츠 배부 현장에 한인들보다도 오히려 히스패닉계가 더 많아 보였다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오후 5시경에는 윌셔길로 또 많은 인파가 몰려 나와서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행렬이 이어지는 바람에 퇴근을 하려는 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윌셔길 후버에서 출발해서 이 웨스턴까지 오는데 평소 그저 5분 내지 7분 정도면 될 거리를 차로 무려 30분 이상 걸렸다라고 한 한인이 저희 라디오 서울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인 6시가 되자 노르만디 길도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 노르만디를 따라서 윌셔에서 피코까지 내려가는데 차로 무려 40분가량 걸렸다라는 제보도 저희 라디오 서울로 왔습니다. 또 다른 한인은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데 차가 마치 주차장처럼 움직이지를 못해서 인근에 아예 스트릿 파킹을 하고 자신의 약속 장소로 걸어서 갔다라고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인파가 차도 인도 가리지 않고 몰려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제 한인타운은 한인들과 멕시코 주민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붐볐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제보해주신 분들 중에 한 청취자분은 30년 넘게 LA에 살았는데 한인타운에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온 건 처음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축구 열기가 이제 월드컵 이후에 경제 활성화의 열기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제 0-1로 아쉽게 멕시코에 패한 그 경기의 결과쯤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 열기가 월드컵 이후에도 과연 경제 활성화의 열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드디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본회의를 통해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자, 상원 인준을 통과한 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받아서 공식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아그레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agreement, 즉 동의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프랑스어로는 아그레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왜 이 외교가에서는 대사가 부임할 때 상대국이 오케이 하는 거를 아그레망이라고 할까요? 보통 영어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부분만 프렌치를 사용할까요? 네, 알아보니까 뭐 특별히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대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오랫동안 이 프랑스어가 표준 공용어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의 대사 임명 사전 승인을 뜻하는 공식 외교 전문 용어로 이 프랑스어 용어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굳어지게 됐다라는 후문입니다. 이 아그레망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외교관, 특히 국가의 수반을 대표하는 이 대사라는 이 직책은 파견된 국가에서 면책특권 등 강력한 법적 권리를 누리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국이 껄끄러워하거나 과거에 자국에 해를 끼친 인물로 평가해서 그런 사람이 대사로 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여러 가지 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4조에 따라서 대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상대국의 사전 승인, 즉 아그레망을 받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셸 박 스틸에 대해서 한국의 현 정부 인사들은 조금 껄끄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미셸 박 스틸 그녀가 친 트럼프 성향이면서도 매우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셸 박 스틸이 상원 인준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안 줄 수도 있나 하는 의문도 살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제법상으로는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임명한 대사의 이 아그레망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전례도 없고요. 더구나 이번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경우에는 상원 인준 통과와 동시에 이미 어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원에서 인준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아그레망을 줬습니다. 어차피 거부할 수 없다 하면 빠르게 아그레망을 주면서 껄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만들자라는 뭐 그런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셸 박 스틸의 아그레망은 이미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 임명자는 가방 들고 한국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0: 이어서 이란이 통행료 받겠다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도 나도 돈 받겠다라고 나서는 믿기 힘든 사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과 종전을 위한 MOU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소위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해군이 호위를 해주는 소위 호위 통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되는 선박, 즉 돈을 내는 선박에게는 일종의 VIP 패스를 붙여주는 형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통항을 원할 경우에는 군사 호위와 더불어서 수수료가 더 붙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각국의 선박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입항과 출항의 모든 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란에게도 통항세를 내고 또그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해주겠다라는 미국에게도 일종의 경호세를 내야 하는 소위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도 뜯기고 저기도 뜯기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뒤에 모든 선박들이 이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전쟁 이전에는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그저 자유롭게 들고 나던 이 각국의 선박들이 전쟁 이후에 이런 상태로 종전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란에게는 통행세, 미국에게는 경호세, 보험회사에게는 보험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상태는 양국이 MOU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에는 사실 큰 변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유조선 220척을 포함한 500여 척의 선박이 네 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 중에 24척은 대한민국 국적 선사입니다.
1: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이 만리장성에서 개최한 대형 프로모션 행사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행사 도중 사용된 북이 일본 북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 내 거센 민족주의 여론에 밀려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지난 5월 30일 만리장성에서 중국 문화와 웰빙을 홍보하는 요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현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유명 배우 주이룽이 참석해 북 연주단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직후 SNS를 중심으로 주이룽과 연주단이 사용한 대형 북이 중국의 전통 악기가 아닌 일본의 전통 북인 태고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현지 타악기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북의 형태와 가죽을 고정하는 방식 등이 일본식 연주 스타일에 가깝다며 국가적 상징인 만리장성에서 일본풍의 북을 두드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함께 무대에 올랐던 배우 주이룽의 소속사 측은 즉각 룰루레몬 측에 전면적인 경위 조사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룰루레몬의 대응도 이례적으로 신속합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는 중국 문화에 대한 변함없는 존경을 표하고자 기획됐지만 전문 지식의 한계로 인해 잠재적인 논란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연했던 드럼 연주단 역시 자체 사과문을 내고 해당 악기의 사용과 외부 홍보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극단적으로 고조된 중국 내 민족주의 성향이 글로벌 브랜드를 삼킨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시장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역사적, 지정학적 레드라인을 건드릴 경우 단 하루 만에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박탈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감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의 긴장감이 또다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서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 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만 이미 2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추가 사건도 현재 대거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이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도 크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민자료분석기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접수된 시민권 취소소송은 모두 166건으로 연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단 몇 달 만에 이 수십 건을 제기하면서 기록적인 수준의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소는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연방정부는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에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미국에서 태어난 출생 시민권자는 아니며 귀화 시민권자에 한정됩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팬데믹 당시보다도 적은 3만 명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또는 직업훈련 비자를 받고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39,79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4년 4월 9만 1,58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가 극심했던 2021년 3월에는 4만 859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2022년 11월 4만 8,700명까지 회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만 2,843명으로 줄어든 뒤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끝에 결국 이달 들어서는 드디어 4만 명 아래선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LA시 정부의 첫 한인 여성 국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 씨는 LA 공공사업위원회 산하 환경미화국 신임 국장으로 한인 준 킴 로페스 수도국 CEO를 지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LA시 역사상 최초의 한인 환경미화국장이자 시 핵심 부서를 이끄는 첫 한인 여성 국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한 준 킴 로페스 국장은 UC 샌디에고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사, 캘스테이트 노스리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오렌지 카운티 몰튼 니구엘 수도국의 CEO로 재직하면서 상하수도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을 총괄해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해외 출발 장거리 노선 1등객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기내식 사전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기 출발 전에 승객이 원하는 메뉴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노선은 미국의 경우에는 LA, 뉴욕,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이고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리, 영국은 런던,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등 9개 노선 출발입니다. 사전 주문 메뉴는 오는 22일 출발편부터 제공됩니다. 항공기 출발 21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웹사이트와 앱에서 원하는 기내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는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승객은 첫 번째 식사와 두 번째 식사 모두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식, 양식, 채식 등 메인 요리를 먼저 고른 뒤에 에피타이저와 수프 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이 정규 메뉴 외에 베지터리언을 위한 채식 메뉴도 역시 사전 주문이 가능합니다. 출시될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트레이더 조스의 미니 토트백이 지난 17일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첫날도 매장마다 고객들이 오픈하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오픈런이 벌어지면서 대다수 매장에서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1인당 4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으며 가격은 2달러 99센트에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99에 사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판매를 할 때 과연 얼마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불 99에 사간 토트백이 리세일 사이트에서 무려 $100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요 기독교 교계 단체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 국가참정권 수호운동 미주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LA 한인타운 평화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한국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참정권 침해와 부정선거 정황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과 한국 지방선거의 재선거의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3.1 여성 동지회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유관순 열사 나라사랑 세미나는 이제 내일 오후 2시 LA 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가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0: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3: 정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3: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5: 네, 이어서 이러다가 부자들은 다 나가고 저소득층만 남겠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부자들에게 거액의 일회성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자라는 일명 부유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결국 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을 추진해온 전미 서비스 노조 서부지부가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충분히 모았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각 주내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 87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단체는 올해 초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이 요건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가 6월 말까지 이를 발의하면 올해 11월 억만장자세, 소위 부유세 도입 여부가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부유세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 차례만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세금은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 즉 일회성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에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부자들이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IT 기업 CEO들이 세금을 피해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줄줄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고요. 자신의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겼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네바다주와 마찬가지로 개인 소득세, 주정부 인컴택스가 없는 곳으로 유명하죠. 자,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 역시 구글의 공동창업자도 플로리다와 네바다에 부동산을 샀고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 전 우버 CEO,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등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떠날 계획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죠? 이러다간 다 죽어!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정말 이러다간 부자들 다 나가! 가졌습니다. 이어서 어제 개관한 오바마 기념관은 $30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업적을 기리는 오바마 센터가 10년이 넘는 준비 과정 끝에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시카고 남부 잭슨 파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조 바이든,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W. 부시 등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함께 참석해서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은 물론입니다만은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빗 레터맨, 코난 오브라이언, 오프라 윈프리, 탐 행크스, 앤 해서웨이 등 유명 인사들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비롯해 주스탱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이 오바마 센터는 11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관과는 달리 박물관 자체 건물 외에도 공공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식물 정원, 그리고 농구 경기장 등을 갖춰서 지역사회 문화 허브로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오바마 재단 측은 이 센터 운영을 통해서 약 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센터 입장권은 그런데 11월까지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한편 입장권은 다른 대통령 기념관 입장권과 비슷한 30달러입니다. 30달러입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타 지역에서 온 성인은 30달러이고 어린이는 23달러입니다만은 일리노이 주민은 성인 26달러, 어린이 15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자, 다른 기념관의 경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요르바린다에 있는 리처드 닉슨 기념관은 성인 29달러, 그리고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은 성인 $29.95로 사실 대부분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고 새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체취 때문에 손주를 안아주는 일조차 망설여진다. 이렇게 털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중한 이들과의 거리를 벌리는 그야말로 투명한 장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체취 고민 역시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이렇듯 세대 간 단절을 부추기는 하나의 사회적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냄새의 원인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철저한 생화학적 노화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냄새의 주범으로 투 논의 날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피부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하면서 생성되는 알데하이드 계열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걷어내려면 피지 제거력이 강한 조금은 알칼리성 비누를 피지선이 밀집된 곳이죠.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이런 데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탁 습관의 재조정도 필수입니다. 찬물 세탁으로는 섬유에 엉겨붙어 있는 이 지질 찌꺼기를 녹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40도에서 60도씨 사이에 온수로 세탁하고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곁들인다면 세정력과 냄새 흡착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치취 관리는 노년의 자존감 회복에 직결된다는 점 생각해 보면서 본인은 물론이지만 가족 여러분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클레버 케어 제공이었습니다.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8: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7: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8: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1: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2: 여보, 술술을 왜 이렇게 많이 담아? 요즘 물가 장난 아닌 거 알아, 몰라?
13: 알지, 너무 잘 알지. 자기야, 잘 봐봐. 새로 나온 처음처럼 페트인데 병보다 저렴하지? 안 깨지고 가볍고 더 싸고.
12: 어머, 그러네. 처음처럼 페트 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300

0: 75ml 딱 좋잖아.
1: 집에서도 마시고 친구네나 캠핑 갈 때도 갖고 가자.
0: 자기야, 처음처럼 페트 더 담아, 더 담아.
1: 처음처럼 페트 더 가볍게 더 저렴하게 오늘 가까운 한인마트에서 만나세요.
2: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어제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한국 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한국, 운전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한국 0대 1로 패했죠. 자, 경기 후에 있었던 간단한 평가를 한국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의 말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5: 우리 대표팀 경기에 그 1대 0이라는 그 패배 스코어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잘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딱 한 번의 실수가 결승골로 이어져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거거든요. 자, 우선 우리 전반전은 우리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이 의도한 전술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수비에 방점을 두고 멕시코가 올라오면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패스로 승부를 보겠다.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노련하게 이 전반전을 가지고 왔고요. 후반 들자마자 후반 5분에 그 실책으로 결승골이 나왔는데, 아, 그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그 뒤에 경기 양상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 6분 남겨놓고 우리가 조규성 선수랑 모두 다 투입이 됐죠. 네. 오늘 이제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자원 모두 다 투입해서 공격수 6명이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의했던 것은 크로스에 이은 조규성 선수의 이 헤더, 예.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예. 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나머지 그 3차전에서는 아마 이런 또 그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놀라운 거는 또, 와, 우리가 멕시코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도 기회를 만들려고 했고, 제공권에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피지컬과 높이를 이용한 세트피스 중요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우리 계속 준비했었고요. 멕시코도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코너킥과 프리킥 전반 전후반 90분 내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멕시코가.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두 번의 코너킥이었었거든요. 근데 코너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와, 멕시코 대단하게 전후반 90분 동안 코너킥 한 번도 안 주다가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예. 두 개만 허용했죠. 네. 멕시코 수비도 대단했습니다.
4: 자, 이번 월드컵 경기를 TV로 시청하시면서 뭐 좀 이상하게 느끼신 건 없으십니까? 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경기장 안팎에 계속 나오는 그 스폰서 기업 광고에 일본 기업 이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또는 유럽 쪽의 기업은 물론 있고 뭐 한국의 현대, 심지어 중국 기업은 뭐 한자로 대놓고 무슨 광고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일본 기업 광고는 전무합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6: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 경기를 뛰는 선수들 뒤로 이번 대회 공식 스폰서들의 광고가 줄줄이 노출됩니다. 미국 기업인 코카콜라와 비자, 중동의 아람코와 카타르 항공, 중국의 레노버, 그리고 한국의 현대 기아 광고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월드컵 광고판을 장식했던 일본 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월드컵 스폰서 명단에서 일본 기업들이 사라진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당시 캐논을 시작으로 소니와 도시바, 후지필름, JVC 등 네로라하는 기업들이 약 30년간 공식 스폰서 자리를 지켜왔던 일본. 그러나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3회 연속으로 스폰서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기업이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의 전자업체들은 TV와 가전 분야 경쟁력이 부진해지자 소재 부품이나 산업 인프라, 기업용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습니다. 가령 부시바의 경우 가전 부문의 상당 지분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고 주력 분야를 송배전 설비와 인프라 사업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염두에 두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월드컵 광고를 할 필요가 크지 않아진 겁니다. 2000년대 이후 경제 거품이 붕괴됐고 엔저 현상 등도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과거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이 월드컵 스폰서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 시장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경우 다시 공식 스폰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두 달 반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 $4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트리플 A에 따르면 오늘 아침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 99센트로 집계됐습니다. 가솔린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처음입니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 이 가솔린 가격에 갤런당 $4 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고물가를 피부로 느껴서 소비 행태를 바꾸는 심리적인 기준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전 평균 $3 19센트였다는 점에 비하면 여전히 현재 25% 높은 수준인 셈입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그런데 매우 큽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64센트, 하와이는 $5 57센트 등으로 $5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 등은 갤런당 $3 40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공원에서 대형 나무 십자가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차별 의도가 없는 정치적 시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당국은 십자가 방화라는 행위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에 재학 중인 21살의 멀린 루가 증오범죄, 공공재산 파손 등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루는 지난 9일 시카고 중심과 그랜드 파크에서 직접 제작한 나무 십자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현지에서는 증오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십자가 방화는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과거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가 흑인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그랜드 파크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 수락 연설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다라는 점에서 이 지역 사회의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2: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2: 진짜 감쪽 같네.
13: 역시 벤트웨이야.
1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1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꼭 필요한 건강보험. 50년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회사는 2026년도에 가장 적절한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종업원 상해, 자동차, 주택 등 모든 보험도 최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래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1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9: 2025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기분이 되는 생명보험부터 시작해서 IRA 혹은 401k 롤오버 그리고 어뉴이티, 은퇴 플랜, 아이들 학자금 플랜, 상속 플랜까지 전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와 1년 어떠셨는지요?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모든 재정 플랜 가장 충실히 지켜드리고 키워드리겠습니다.

0: 성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애플이 인공지능 수요 폭증에 따른 메모리 칩 가격 급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의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폰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안타깝게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며 우리에게 전가되는 엄청난 인상분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팀 쿡은 인상 시점과 규모 그리고 구체적인 인상 대상 제품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의 다음 주요 제품 출시는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아이폰 18 라인업이 예상되는 9월입니다. 맥과 아이패드는 그 이전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이미 맥 미니의 시작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가격 인상의 배경은 당연히 AI 수요 폭증입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 이 빅테크가 지난해부터 AI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메모리 칩 가격이 모두 4배로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8의 기본형 가격은 $1,299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아이폰 17 프로 시작 가격인 $1,099보다도 $200, 퍼센테지로 본다면 무려 18%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친 가격 인상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의 팀 쿡 CEO는 40년 넘게 일해온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100년 만에 대홍수다. 어떤 시기에도 메모리 칩에 이 같은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를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국 250주년 행사에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보이콧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 개관식에서는 톱스타들이 총 출동하기로 해서 상반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시카고에 건립된 오바마 센터는 노예 해방 기념일인 오늘 공식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개관식에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비롯해 스티비 원더, 보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존 레전드, 더 루츠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공연을 펼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바마 센터의 개관식 일주일 뒤인 오는 25일부터는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Great American State Fair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이 예정됐던 가수 절반 이상이 줄줄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이 가수들의 보이콧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돈만 많이 받으면서 그럼에도 행복해하지 않는 그런 아티스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뒤끝있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2: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3: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류마티스 관절염,
14: 어깨와 허리 통증,
1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3: 진통제 없이
1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5: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12시에 미국과 호주의 경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응원들 하시겠죠? 저는 어제 한국이 2-1로 멕시코를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5시 30분에요. 브라질과 IT의 경기가 있네요. 요건 좀 예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월드컵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자 한미옥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어젯밤에 경기 보셨죠? 결과는 아쉽게도 1대 0. 아, 2대 1로 이긴다라고 찍었는데 그래도요, 이기면 기쁘고 지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다른 다음 경기를 기다립니다. 이 축구는 공 하나를 쫓는 경기지만 사실은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경기이기 때문이죠. 어젯밤에 LA 코리아타운은 빨강 물결, 초록 물결이 함께 넘실거렸습니다. 같이 사진 찍을까? 이러면서 초록과 빨강이 함께 사진도 찍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멕시코 청년들이 쭉 가는데 비버 멕시코! 그랬더니요. 꼬레야! 꼬레야! 꼬레야! 하나 주고요. 다섯 개를 받았어요. 오늘은 준틴스 데이입니다. 바로 자유의 날. 1865년 6월 19일 마지막 노예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죠. 생각해보면요, 축구장도 그리고 이 준틴스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어머, 오늘이 주말이라 너무나 다행이에요. 어제 너무 달리신 분들, 아우 그래도요, 아우 다음 주 경기가 또 있으니까 체력 조절 잘해야 되겠어요.

0: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어제 한국은 졌습니다. 하지만 잘 싸웠습니다. 어젯밤에 LA는 승자도 패자가 없는 화합의 축제. 오늘 준틴스 데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진정한 승리는 꼭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유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다름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는 같은 팀이다. 아, 20불 날라갔네요. 이제 오는 길에는 아직 그 이 동네 친구들이 출근을 안 해서 이 점심시간에 다들 출근하잖아요. 발레 파킹 하는 친구. 그 가운데서 니카라과에서 온 친구는요, 어제 제가 갔는데 나도 코리아에 베팅했대요. 그러면서 얼마? 그러니까 100불이나 했대요. 어떡하나, 그 친구는. 바로 앞에 곱창집에 주방 이라는 그 멕시칸 친구 바블로에게 우리 다 털렸습니다. 뭐 그냥 있겠어요. 오늘 빠뜨러 이러면서 돈 내놔 이러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어제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서로가, 아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 국제 공원에서 우리 한인 단체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정말 또 후원도 받았죠.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어제는 진짜 인산인해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았고 양쪽으로 스크린이 크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벌써 일찌감치, 제가 한 4시 반에 갔거든요. 경기 시작은 6시인데 뭐 꽉 찼습니다. 타월들을 돗자리처럼 쫙 깔아놓고 초록과, 아 초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웃도어를 즐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굉장한 그런 화합에, 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한인타운은 우리 한인들과 또 멕시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제 정말 폭발적인,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이 준틴스 데이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오늘 쉬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연방 공무원으로 공휴일이 된 지는 그래 오래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체국, USPS 우체국도 문을 닫고요. 하지만 FedEx나 UPS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여러 소매점도 정상 영업을 합니다. 아, 공무원들은 좋겠다. 오늘 준틴스 데이에서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요. 이 폭우가 그렇게 내려서 저쪽 남부 지방에는 최고 4단계 위험 경보가 울렸다고 그래요. 미국 남부 지역에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 이 폭우 위험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 열대성 폭풍 아서가 남긴 엄청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며칠 동안 내린 비로 땅이 이미 흠뻑 젖어 있는데 또다시 물폭탄을 쏟아부어서요. 이번 주말까지 1700만 명 이상의 홍수주의보 영향권에 묶여 있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최대 6인치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네요. 미시시피강, 아 정말 우리 미국이 젖줄암이니까 그 근방에서 늘 이렇게 폭우로 고생하는 그런 또 미국 우리 이웃들이 있네요. 자, 주말에 여러분 좀 쉬시면서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글룸이라고 오늘 아주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아, 주말에는 좀 포근하게 휴식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뉴욕도 한바탕 난리가 났죠. 닉스가 우승을 해서요. 축하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하필 시청 결혼식 날짜가 겹쳐서 퍼레이드 경로 바로 옆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이 올리게 됐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수많은 인파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특별한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교통 체증은 끔찍했겠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집에서요 서울국제공원 걸어가기로 했죠. 걸어가지 뭐 운동 겸 걸어가기를 너무 잘한 거 있죠. 길이 그냥 쫙 막혀서 어제 고생 좀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초로 스마트 프리웨이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테마큘라 지역의 I-15 노스 방향에 고도의 기술을 접목을 한 건데요. 이 도로를 더 넓히지 않고 오직 하이테크 기술만으로 상습 정체 구간의 흐름을 뚫는 그런 시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5번 교차로까지 샌디에고 카운티 경계부터 메리타 그리고 215 교차로까지 I-15 북쪽 방향 약 8마일 구간이라고 합니다. 센서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요. 그 흐름에 따라 진입 차량 수를 조절을 하고 전광판에 미리 추천 속도를 띄워준대요. 그렇게 하면 급브레이크 밟는 일이 없잖아요. 스탑 앤 고 요것 때문에 또 정체가 많이 생기는데 미리 이 속도로 가라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호주에서 개발됐는데 효과를 보고서 현재는 콜로라도 덴버에 도입이 돼서 이미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이 2년 동안 이 구간을 모니터링한 후에 다른 상습 정체 지역으로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그러는군요. 테마큘라 지나실 때 온램프 신호가 조금 길어졌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프리웨이를 탁 들어가면 시원하게 달리기 위한 하이테크의 마법이 시작된 거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길게 오래 살아야겠어요. 한 10년 후면 떠다니는 택시, 떠다니는 차, 음주운전 이런 거 걱정 안 하고요. 자율주행 탁 되면서. 네? 10년이 뭐예요? 5년 안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가기도 너무 좋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어제 그 축구 경기가 열렸던 과달라하. 거기는 과연 어떨까요? 잠시나 말씀드리고 현지에 사시는 우리 분을 한번 모셨어요. 얼른 한번 모셔보기로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교통 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0: 어제 바로 과달라하라가 들썩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열렸잖아요. 1-0 결과는 아셨지만 현지 응원 열기 대단했을 텐데. 자, 과달라하라 과달라하라에 우리 15년째 살고 계신 우리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어제 대단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1: 네. 아, 네. 저는 이제 지난주 한국 체코전은 직관을 했고 네. 이제 멕시코전은 저희 교회 집사님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네. 같이 응원을 했는데 네. 서로 멕시코 사람들 반절 또 한인들 반절 이렇게 네.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네. 멕시코인들이 한 90% 왔고 네. 한인들이 한 10% 정도 와서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네. 식당 자체가 들썩일 정도로 아주 네. 뜨거운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0: 네, 우리 김광철 목사님은 15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해서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저는 원래 그 2008년부터 12년까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네. 한인들이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멕시코에서도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를 네. 이렇게 해야겠다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네.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0: 아, 정말 1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먼저는 이제 한인 사역이고요. 네. 한인 사역을 통해서 저희 그 과달라하라 외곽에 있는 네. 출라비스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쪽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가난한 빈민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때만 해도 네.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제 가난한 빈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긴 역사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만남이나 야, 이 과달라하라 이곳에 오길 잘했다라고 보람을 느끼셨던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1: 네, 지금도 저희들은 이제 그곳에서 제가 태권도 사범이어서 어머. 아이들 태권도를 가르치고
0: 네.
1: 또 네, 저희 아내는 한국어 교사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큰 보람이죠.
0: 네.
1: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됐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0: 네.
1: 이쪽에서 이렇게 모든 모임 들이 다 멈춰졌었어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때 의료 사역하고 구제 사역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브링업 멕시코라는 NGO 단체를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저희 그 비자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0: 네.
1: 그런데 브링업 멕시코를 통해서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0: 네.
1: 한 4년 동안 저희가 매주
0: 네.
1: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0: 네.
1: 그 지역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0: 네.
1: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0: 네.
1: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아, 천사가 따로 없으시네요.
1: 아이고.
0: 먹을 게 없어서.
1: 네네. 그때는 직장도 다 출근도 못하고
0: 네.
1: 직장을 잃고 그런 상황이었고
0: 네.
1: 교회도 모임을 못했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고
0: 네.
1: 그런데 의료사역하고 구제사역만 허락이 됐기 때문에
0: 네.
1: 그때 저희 현지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일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세상에 이 멕시코라는 낯선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개척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0: 네.
1: 다르고
0: 네.
1: 네.
0: 네.
1: 그런데
0: 맨 처음에 필리핀에서 계시다가 멕시코로 갔으면 스페니쉬를 맨 처음에 할 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영어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따갈로그를 조금 배우다가 이제 멕시코에서 콜링이 왔을 때 미국 아래니까 영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그 언어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예.
0: 지금은 잘하실 것 같아요.
1: 아유, 지금도 잘 못해요.
0: 말씀해 주세요. 깨빠사. 응?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두 에레스 고아뽀. 요것만 외우면요. 두 에레스 고아뽀 이러면 너 잘생겼다 그러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달달 외웠어요.
1: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0: 네,
1: 맞아,
0: 고아빠. 이쁘다고 그러고.
1: 네네.
0: 네. 야, 우리 모두 정말 개척자의 마음으로 이민을 왔는데 더군다나 우리 선교사로서의 그 책임과 또 여러 가지가 진짜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진심이죠, 축구에.
1: 그렇죠. 너무 진심이죠. 즉배
0: 예.
1: 진심이죠. 네.
0: 아니, 어제 우리도 마련한 잔치에 멕시코 친구들이 거의 절반이 넘었고요. 그 마련하신 식당에도 어제 멕시코 친구들이 90%가 몰려왔다는.
1: 그렇죠. 네.
0: 아,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래도 한 골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1: 네, 뭐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멕시코에 살고 있으니까
0: 네,
1: 어느 팀이 다잘 돼도 좋은 거죠. 저
0: 그쵸,
1: 팀이 잘 되면 뭐 우리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저희 집사님도 이렇게 멕시코가 이겨가지고
0: 네,
1: 그분이 골든벨 울리셨어요. 다 쏘셨어요.
0: 어머나, 그 친구들이 얼마나 멕시칸 분들이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감격을 하셨을까요?
1: 그러니까 골이 들어갔을 때보다
0: 네.
1: 내가 골든벨 한다 그러니까 그냥 와 소리가 컸어요 어제.
0: 어머, 그랬군요.
1: 네.
0: 과달라하라에는 우리 한인분들이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1: 네, 지금 한 50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0: 모임도 하고 그러세요?
1: 이제 얼마 전에
0: 네.
1: 한인회가 다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 전에 있다가
0: 네.
1: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생겼는데, 또
0: 네.
1: 새로 구임하신 분들이 이렇게
0: 네.
1: 좀 모임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0: 네.
1: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0: 아, 500분의 분들은 각각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오브레곤이라는 곳에 우리 한국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0: 네.
1: 옷장, 양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셔요.
0: 멕시칸 친구들이 저도 이렇게 여기 그이 LA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멕시코잖아요.
1: 네, 그렇죠.
0: 엔사나다 뭐 이런 데 가보면 한인 식당들이 많이 또 들어섰더라고요. 굉장히
1: 네, 그렇죠.
0: 한국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그 한인 그 K 드라마나 이런 K팝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가지고 라면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 이제 그 숯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그 문화가 여기 분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음식점도 잘 되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아, 네, 목사님, 진짜, 낯선 땅이 이제는 고향처럼 되셨나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과달라하라에?
1: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로 고향 같아요. 여기서 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또 제가 누리게 되는 어떤 위로나 그런 소망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너무 오늘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과달라하라 또 LA를 연결을 하는 이 전화기가 있다는 것도 너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1: 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시고요.
1: 네,
0: 네, 종종 소식
1: 감사합니다.
0: 전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 김광철 목사님. 아, 정말 15년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그렇게 싸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게요, 정말 보통인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혹시라도 김광철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과달라하라 연락처 궁금하신 분은요, 제게 연락을 주세요. 요즘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로워졌습니다. 라서라는 챗봇도 있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대답도 하고, 또 굿모닝 차차차 각 프로그램마다 카톡방으로 들어가서 정보도 교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누르시면 또 함께 그 채팅창에 여러분 말씀도 나누시면서 또 정보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0: así pasan los días.
1: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늘 걷던 길로 출근하고 늘 가던 가게에서 커피 한 잔 사고 다시 똑같은 길로 퇴근하는 일상. 요즘 내 하루가 코팅된 종이처럼 앞장 뒷장 구별 안 되고 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최근 뉴욕대와 마이애미 대학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22명의 스마트폰 GPS를 석 달 동안 추적하면서 그날 그날의 기분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대단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로운 장소들을 가볍게 오간 날일수록 사람들이요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요, 이게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다음날 더 새로운 곳을 가보게 되고 거꾸로 기분이 가라앉을 땐 억지로라도 안 가본 골목길로 가보거나 다른 카페를 들르면 신기하게 기분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자, 오늘 퇴근길에는 혹은 내일이요, 늘 가던 길 말고 한 블록 옆에 있는 새로운 골목으로 발걸음을 살짝 틀어보신다거나 늘 가던 데 말고요, 모처럼 한번 외식을 해볼까? 얼마나 좋아요. 이 LA는요, 세계 모든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활력을 줄지 모릅니다. 네, 좋은 아침,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에게 활력을 드리고픈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헬스코리아, 금강안경 검안과, 홈쇼핑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유흥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월드 가세요.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북극해에 사는 북극 고래의 수명이 2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0: 이 고래들은 암세포나 DNA 손상을 스스로 완벽하게 치료하는 특이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요. 암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암세포가 자라다가도 또 스스로 멈춘다고 합니다. 암 걱정 없이 이 세기를 200년을 북극해를 유유히 헤어치는 고래의 비밀. 우리도 오래 살고 싶다. 자, 세종 퀴즈. 우리 세종 바이오텍의 대비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10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대한민국 쩌쩌쩌쩌쩌 이랬더니요 오늘 저기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 그저 축구 대표팀 열심히 네. 응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네. 물론 저 애쓰셨어요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근데 어쩌나 저쩌나 해도 축구 네. 대표팀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우리가 예 네.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0: 오, 잘했어요.
1: 그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0: 네, 뭐죠?
1: Father's Day를 앞두고 아버지들한테 박수 쳐야 됩니다.
0: 아 맞다.
1: 왜 Mother's Day 때는 바쁜데 Father's 네. Day 때는 이렇게 조용하죠?
0: 그러니까요. 아빠 그러니까요. 오빠 짜작짜작짝 우리 아버님 네. 오라버님님
1: 지난주에 어김없이 우리 퀴즈를 했고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는데 지난주 정답은 세종 유산균이었습니다.
0: 네.
1: 그렇죠? 500억 네. 유산균. 네. 그래서 맞춘 분 다섯 분에게 네. 저희들이 이 리턴 콜을 해드려. 어떤 분은 뭐 태어나서 처음 이런 선물 받아봤다고.
0: 네.
1: 그러면서 좋아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은 두 번 받은 분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자 네. 지난주 정답자 전화번호 네 자리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9550 축하합니다. 8282 어우 전화번호 너무 좋은데요. 오, 축하합니다. 네. 2096 축하합니다. 1144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0677 정답자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e. 얼마나 좋으실까요?
1: 그래서
0: 네.
1: 선물로 그 리포존 비타민 C 요즘에 네. 신제품입니다.
0: 네.
1: 그래서 한 명씩 드렸는데 네. 요즘 응원하느라고도 피곤하시고 또 월드컵 뭐 때문에 분주한 분들도 많은데
0: 네.
1: 힘드신 분들 요 네. 비타민 C 신제품입니다. 드시면서 피로 회복하면 좋은데
0: 네.
1: 자 오늘은 아 제가 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0: 어떤 거요?
1: 지난주에 어떤 분이
0: 네.
1: 왜 전화를 주셨습니까? 왜 나는 매주 퀴즈 하는데 왜 당첨이 안 되는 거야?
0: 네. 왜 나는 나만 빼고 그래?
1: 그래서 네. 그 아마 그분이 이 리포존 비타민 C를 꼭 받고 싶었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지난주에 못 받으셨 분도 괜찮고 또 받은 네. 분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가 좋은 오늘 퀴즈 정답자에게
0: 네.
1: 신제품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요즘에 꼭 필요할 때니까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씩 다섯 분에게 드릴 텐데 지난주에 네. 못 받은 그분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전화번호 213-383-8899 383-8899 네.
1: 제가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퀴즈를 내면
0: 네.
1: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서
0: 네.
1: 음성을 남기십니다. 요즘에는 거의 100% 다들 정확하게 하십니다.
0: 네.
1: 처음에는 전화만 하고서 음성을 안 남긴 분들이 계셨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서 음성이 넘어가면
0: 네.
1: 정답 몇 번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0: 네.
1: 오늘도 똑같이 선착순 정답자 다섯 분에게
0: 네.
1: 저희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네. 다섯 분은 다음 주 안에 일주일 안에
0: 네.
1: 우리 그 회사에 오셔서
0: 네.
1: 직접 픽업하시면 되는데 그 윌셔 6가 버질길 그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직접
0: 네.
1: 오셔서
0: 네.
1: 아무 때나 오셔서 여러분이 픽업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퀴즈 선물은 신제품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씩 드리겠습니다.
0: 네, 아 좋습니다.
1: 자 퀴즈는요.
0: 네.
1: 제가 그 오늘도 제가 우리 회사 제품 중에
0: 네.
1: 어떤 제품을 설명을 힌트를 드릴 겁니다.
0: 네.
1: 그러면 그 힌트를 들으시고 전화를 하셔서
0: 네.
1: 그 제품 이름을 맞추시는 겁니다.
0: 오, 네. 힌트를 너무 잘 주시니까.
1: 네. 그래서 우리 한미옥 씨는 뭐 딱 한 줄만 들어도 아실 그런 내용들이고
0: 그렇죠.
1: 우리 고객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0: 네.
1: 그 힌트를 딱 들으시고
0: 네.
1: 제가 또 예문까지 드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예문을
0: 네.
1: 드리면
0: 네.
1: 그 중에서 몇 번 하고 맞추셔도 되니까
0: 네.
1: 여러분 전화번호 적어놓으십시오.
0: 네.
1: 213-383-8899
0: 네.
1: 8899 이렇게 전화하셔서
0: 네.
1: 정답 몇 번 하고 음성을 남기시면 되는데
0: 네.
1: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0: 자, 풀어볼까요?
1: 네. 제가 설명하는 제품에 힌트를 드리는데 그 제품 이름을 맞추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잘 들어보시고 전화 주세요.
0: 네.
1: 1번 매년 5월, 6월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부모님 선물로 단연코 1등인 세종바이오텍 제품입니다.
0: 네.
1: 2번 이 제품은 고농축 캡슐로 되어 있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아리마리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0: 네.
1: 이 제품의 성분은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경천, 시티콜린 등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 마지막
0: 네.
1: 제일 중요한 있습니다.
0: 네.
1: 이 제품은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에 좋은 뇌의 보약입니다.
0: 아, 뇌.
1: 자, 제가 예문을 드릴게요. 1번 세종 후코이단,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송보감, 4번 세종 유산균. 자, 몇 번 뭐 저 한미옥 씨는 아시죠?
0: 네. 뇌의 보약이라니까.
1: 아니야, 아니야. 얘기하면 안 돼요.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네.
1: 213-383
0: 네.
1: 8899 전화하셔서
0: 네.
1: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
0: 네.
1: 제품 이름을 음성으로 네. 남기시면 됩니다.
0: 어, 알겠습니다. 213-383-9988
1: 노노노 세... 틀렸습니다. 383에
0: 8899입니다.
1: 거꾸로 네. 말씀하세요.
0: 이렇게 뇌, 나, 제가 진짜 뇌보감을 먹어야 되네 이거 진짜.
1: 자, 제가 빨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0: 네.
1: 이 제품은 네. 어떤 제품을 설명한 겁니까? 힌트.
0: 네.
1: 매년 5월, 6월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부모님 선물로 단연코 1등인
0: 네.
1: 제품입니다.
0: 네.
1: 2번 이 제품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0: 네.
1: 3번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경천, 시티콜린 등 천연의 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치매 예방,
0: 네.
1: 기억력 개선에 좋은 뇌의 보약입니다.
0: 네.
1: 1번 세종 후코이단,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송보감, 4번 세종 유산균 중에서
0: 아.
1: 정답이 있습니다.
0: 먼지 쫙 왔어요. 아, 전화하세요. 213-383-8899 383-8899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이 신제품 리포 좀 바이타민C가 그렇게 좋대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쫙 되면서 바이타민C가 몸에
1: 네.
0: 너무 좋잖아요. 그죠?
1: 네.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고요.
0: 네.
1: 다섯 분에게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립니다.
0: 네.
1: 그러면 다섯 분은 일주일 내로 픽업하시면 됩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Father's Day 맞아서 우리 아버님들께 너무 좋은 선물들이 있는 바로 세종바이오텍의 여러분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Father's Day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0: 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룡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4: 슈퍼 근데...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5: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렌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거울 속에 나와 남이 보는 내 얼굴이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내 얼굴은 사실 좌우가 바뀐 모습이죠. 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사진 두 장, 거울 모드와 실제 모드를 보여주면 정작 자신은 늘 보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더 좋아하지만 친구나 연인, 가족들은 늘 바라보던 실제 좌우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고른대요. 내가 아는 내 얼굴과 세상에 보는 내 얼굴의 귀여운 차이점이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 진짜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기 꺼려지는 건 호기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고 그래요. 평생 쌓아온 완벽하고 잘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 뭔가 처음 배울 때는 서투르고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뭔가 배우고 싶은데 내가 뭐 하겠어 이러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서투른 건요 당연한 특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수영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요 그 보드판을 붙잡고 죽어라고 발을 얼마나 물장구를 열심히 치시는지 제자리예요. 나가질 않아 앞으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참견을 잘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물하고 싸우지 마시고 물하고 노셔야 돼요. 안에서 살랑살랑 나는 물고기다. 물고기를 잡으면 막 파닥파닥파닥 그러잖아요.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쉭 하고 가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힘 빼고 물하고 갖고 놀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1년째 수영 레슨을 받고 계시다는데 아우 안타까워라. 그래도요 얼마나 좋겠어요. 물장구 치면서 물과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좀 수영을 이건 생존이잖아요. 수영자라는 거는 아, 그렇게 물장구 치고 그럴 수 있는 이 여름이 이제 다가오네요. 아.

0: 요즘은 너울성 파도라고 해서요. 저쪽 캘리포니아 거기서 해변에서 낮잠 자다가 파도에 휩쓸려 간 일도 있다고 그래요. 매사에 안전 안전 안전한 그런 주말 계획하셨나요? 로드 스튜어트의 비안더 씨.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잠시 후에 2부에서 후니와 함께 찾아볼게요.
1: It's far.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즈쿠와 완도산 미역교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AM 1150
9: 라디오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오늘은 보라돌이 후니후니.
12: 안녕하세요. 보라돌이 후니후니. 보라돌이 후니후니.
11: 어머나, 보라색이 아우. 은근히 잘 어울리시는군요.
12: 죄송합니다만 은근이란 네. 단어를 바꿔주셨습니다.
11: 아, 그럼
12: 보라색도
11: 따끈하게 보라색도 잘 어울리시는군요.
12: 라고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1: 네.
12: 아, 목소리가 안 나와요.
11: 어제 너무
12: 아니요, 저는 제가 아침에 어제 네. 힘들어하니까 네. 아침에 누구 일할 때 통화를 했거든요.
11: 네.
12: 그 반대쪽 거래처에서. 아니 어제 축구를 도대체 얼마나 소리지르셨길래 네.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그럼
11: 어, 내 목소리 왜 그래? 이런 분들 오늘 좀 계실 거예요.
12: 오늘 좀 그분들 약간 그런. 저는 사실 어제 축구 경기는 못 보고 네. 일했거든요.
11: 왜 일을 하셨어요?
12: 어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많으신 거예요. 와.
11: 코리아 타운 플라자.
12: 코리아 타운 플라자. 정말로요.
11: 어제 응원 전한다고.
12: 응원 전한다고 사람이 매어 네. 터지는데요.
11: 어머나 어머나.
12: 아, 물론 오랜만이니까 재미는 있는데
11: 네.
12: 거기서 몇 명분들은 정말로요 어. 싫어합니다. 어. 젊은 여성분들 대부분
11: 네.
12: 공황을 느껴가지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11: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12: 막 어쩔 줄 모르니까 나가고 싶다고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푸드코트가 1층이지만 사실 반 지하처럼 돼 있다 보니까
11: 네.
12: 나가기를 못 찾는 거야 막. 근데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갖고 막
11: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12: 장난 아니었어요. 자기 쓰러질 것 같다고 나가고 싶다고 프레시에 받아야 한다고 나가는 네. 길 좀 알려달라고 막 네. 그래서 제가 막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11: 네.
12: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11: 어제 거기도 그러면 초록 물결도 같이 왔나요? 멕시칸 분들이?
12: 초록 물결이 뭐죠?
11: 멕시칸 분들
12: 엄청 초록색. 많았죠.
11: 그쵸?
12: 거의 한 60대 40으로 40% 히스패닉 40, 50% 거의 반반.
11: 아.
12: 근데 정말 양쪽에 서로
11: 네.
12: 대한민국 한번 하고
11: 네.
12: 멕시코 멕시코하고 막 양쪽에서
11: 네.
12: 예의를 지켜가면서
11: 네. 아, 재밌었어요.
12: 멕시코 분이 네. 제가 봤는데 남자분이
11: 네.
12: 외국 분인데 대한민국 선창을 하면서
11: 네.
12: 막 응원해주고 끝나고 아. 우리는 뭐 친구다 하나다 서로 응원해주고 시작
11: 네.
12: 너무 멋있더라고요.
11: 아니 저도 걸어가는데
12: 재밌었어요.
11: 초록색 막 다 물결들이 막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제 젊은 친구들이 한
12: 어제 빨간 거 입으셨어요. 그래서
11: 네. 네. 대여섯 명 지나가는데 네. 제가 괜히 또 뭐 코리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히코 짜자자작작 이랬더니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죠.
12: 맞아요. 저희도 막 그러니까 야 니네 잘했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막 아
11: 네.
12: 아쉽다 한국 니네 잘했다 이러면서 네. 서로 덕담.
11: 네.
12: 그리고 그 멕시칸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파도타기. 그게 원래 히스패닉이 시작된 거잖아요. 어제 그 거의 메인데서도 네. 막
11: 파도타기
12: 막
11: 아 재밌었겠다.
12: 근데 저는 어저께 막 사람들 얘기하느라고 목이 쉬어가지고
11: 네.
12: 응원은 하나도 못했는데 결국 못 봤어요 경기는.
11: 어 그랬어요. 아 진짜
12: 눈이 안타깝게. 안 좋으니까 아니 그렇게 화면이 크고 많은데도 눈이 안 좋으니까 안 보여.
11: 0대 0으로 갈 수 있었는데.
12: 그렇다. 아 일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11: 있었어요.
12: 좀
11: 맞아.
12: 운이 없긴 없더라.
11: 없었어. 아. 하지만 그래도 잘 싸웠어요.
12: 아 잘했어요. 재밌었죠.
11: 그래서 대한민국이 32강에 진출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다고 그래요.
12: 아 제발 이번엔 경우의 수 좀 하지 맙시다.
11: 그러니까
12: 우리 뭐 수학의 뭐, 민족이야? 맨날 경우의 수야.
11: 그래도 잘 들어갈 것 같아. 남아공하고
12: 이번에는 그래도
11: 뭐.
12: 쉬워요. 일단 1승을 챙겨놨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체코가 멕시코를 잡고
11: 네.
12: 그리고 한국이 남아공이 지면 그럼 떨어져요.
11: 그럼 떨어져.
12: 근데 그 두 네. 개가 안 돼. 합쳐지기는 거의 힘들죠.
11: 아, 네. 그럼 기대해봐야 되겠다.
12: 아, 이번 올라갈 거예요. 아, 올라는 가는데.
11: 한달 내는 이제 손뼉 치면서
12: 그러니까요.
11: 건강해지게 생겼어요.
12: 이 다음 경기를 32강을 봐야지.
11: 어, 그렇지.
12: 아우,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11: 네.
12: 뭐 결과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11: 아니 벌써 주말이에요. 주말이라 너무 다행이야.
12: 너무 좋지 않아요?
11: 아니 왜 이렇게 순삭이라고 그러죠, 진짜. 어. 진짜 순삭이 어떻게 일주일에 이렇게 가요?
12: 시간은 순삭, 후리는 순살.
11: 아,
12: 좋아. 또는 맨살.
11: 네.
12: 아, 근데 정말 눈 뜨니까 주말이에요, 그죠? 이번 주 진짜 빨리 갔어요.
11: 진짜 빨랐어요 이번 주는.
12: 주말에 저는 너무 행복해. 네. 지난 주도 그랬지만 주말에 경기가 네 개씩 하잖아요.
11: 네.
12: 너무 좋아.
11: 하루 종일 봐요.
12: 하루 종일 축구를 볼 수 있어.
11: 나.
12: 밥 먹고 축구 보고 밥 먹고 축구 보고. 와이프가 좀 한심해하지만
11: 네.
12: 이번에 파더스데이라서
11: 네.
12: 아침에 와이프가 갑자기
11: 어.
12: 저기 오늘 뭐 주말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11: 네.
12: 정말 저 출근하는데도 어 갑자기 왜
11: 아무 그랬더니, 생각 못 하고 파더스데이
12: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나가서 먹을까? 그랬더니 아니 뭐 해주려고 해서 뭘? 그랬더니 파더스데이 했는데 먹고 싶은 거 해줄게 그러는 거야. 와. 아니 평소에 맨날 해주잖아. 뭘 또 티상스레 그래. 그랬더니
11: 야, 쿵땅쿵.
12: 웃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기가 좀 다 좋은데 뭐 아무 상관 없어. 그냥.
11: 야.
12: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11: 진짜 아빠 힘내세요. 아, 근데, 오빠도 힘내세요.
12: 그럼요. 오빠들이 힘내야 돼.
11: 파더스데이 못 챙겨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혼자 그럼요. 계신 분들도.
12: 맞아요. 맞아요.
11: 힘내시고.
12: 혼자 아니고 가정이 있어도 뭐 저기
11: 안 챙겨요.
12: 안 챙겨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
11: 아 그렇구나.
12: 뭐 챙길 게 뭐 있어. 그냥 인사 그러니까, 한마디면 되지.
11: 네. 그러니까 우리비 오빠들도 힘내시면서 네. 다들 외로운가 봐요.
12: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파더스 데이 맞이해 사실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니겠어요?
11: 뭐요?
12: 아버지들이 흥을 한번 돋궈줘. 아버지들은요. 네. 어디 와서 기뻐도 기쁜 척 못하고요. 흥이나 이런 거를 에너지를 스트레스를 풀 때가 별로 없어.
11: 항상
12: 별로 없어.
11: 울지도
12: 그렇잖아요.
11: 못하고.
12: 요새 뭐 어디 가서 그 나이에 우리 가서 뭐 노래를 부르겠냐 춤을 추겠냐 약간 이런 꿍하 있는 거를 네. 이번에 우리 운도 형님 왔을 때 한번 풀면 어떨까?
11: 아 서른도 형님 왔을
12: 이번에
11: 때
12: 이번에 27일이잖아요.
11: 그렇죠.
12: 요거 한번 장만하시면 우리 아버님 오빠들 네. 같이 가시면 네. 야 이건 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11: 그렇습니다.
12: 이번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준비된 게 많대요.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11: 맞아요.
12: 또 경연대회도 있고 뭐 삼바 팀도 나온다 그러고
11: 삼바 춤도 추면서
12: 거기 미역실 혹시 초대 네. 받으셨어요? 삼바
11: 뭐요?
12: 팀 삼바 무용팀 중에
11: 응
12: 그 초대 안 받으셨어요?
11: 삼바?
12: 네 거기 뭐 진두주의하는 네. 리더로서
11: 아니요
12: 또 한 삼바 하시잖아요.
11: 삼바
12: 어제 같은 그런 딱 의상 입고
11: 아니 제가 옛날에 식당 이름을 삼바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12: 그러니까 바 이름을
11: 쌈밥집을
12: 아 쌈밥집을?
11: 응 쌈바 바에 와서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야. 쌈 싸먹는 거야.
12: 아 쌈인데 혼자 먹을 수 있어. 혼쌈바 이러고 오 괜찮다.
11: 쌈바
12: 괜찮다.
11: 쌈바 들을까요 우리?
12: 들어야겠다.
11: 자 관심 있는 분은요.
12: 네. 이거 전화번호 좀 안내해 드릴까?
11: 전화번호. 네. 네.
12: 일단 여러분 네. 필요하신 분들 구매 아직도 못하신 분들 티켓 구입 전화번호 받아 적으세요. 323-692-2170 323-692-2170번 또는 2080번 둘 다 가능하신데요. 저희 한국일보나 라디오서울1650.com에 들어오시면 큰 배너를 놓칠 수가 없어요.
11: 거기서 클릭하시면
12: 거기 클릭하시면 바로
11: 됩니다.
12: 자세한 안내 나올 수 있으니까요.
11: 그리고 판타지 스프링스까지요. 네. 아주 편안하게 그렇죠. 버스로 모십니다.
12: 아 좋아요. 네. 아주관광버스가 준비되어 있죠.
11: 네.
12: VIP버스로 출발하는데 LA에서도 출발하고요. OC에서 출발합니다. 정오에 출발하는데 LA는 JJ 호텔 옆 주차장.
11: 네.
12: 아 편해요. 아주 가기가.
11: 그럼요.
12: JJ 호텔 옆에서 출발을 하시고 정오에
11: 네.
12: 오렌지 카운티는 예정대로 한남체인 주차장. 아, 또 넓죠 거기.
11: 지난번 조항조 오빠 왔을 때.
12: 아 항조 형님. 네.
11: 버스 타고 갔는데 너무 편하고 재밌었어요.
12: 그렇죠. 앞으로 가도 조항조 네. 뒤로 읽어도 조항조. 항조 형님. 아.
11: 언니들이 먹는 것도 그렇게 버스, 많이 싸우셔가지고.
12: 버스에서 재밌지 않아요?
11: 버스에서 퀴즈도 하고.
12: 그러니까
11: 너무너무
12: 버스에서 재밌어. 그러니까요.
11: 네 여러분 갑시다. 판타지 스프링스.
12: 네, 전화번호 323-692-2170입니다.
11: 쌈밥집의 쌈짭. 그 여인. 서른도입니다.
12: 쌈바의 여인.

0: 삼바.
1: 아, 삼바 스텝 아세요?
2: 그럼요.
1: 어떻게 알아?
2: 어떻게 알다니요?
1: 삼바 추셨어?
2: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네. 제가 또 한춤 하죠.
1: 아 진짜?
2: 제가 고등학교 때 저거 거의 저거 비보이 느낌이었어요.
1: 진짜요?
2: 미국 댄스 파티 가면은 제가 중간에 애들 다 막 치고 그랬는데.
1: 어머나 언젠가 확인해 볼 거야.
2: 그 제가 몸이 네. 기억하는 걸 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되고 너무 아파요.
1: 춤추면
2: 막 백드롭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옛날에. 되게 격감 이런 거 했는데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어디 가서 한번 할 일이 있어갖고 갑자기 춤을 추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네. 에라이 멋있게 백드롭 하나 보여줘 그러고 막 그 백드롭 팍 했는데 온몸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1: 어머나
2: 너무 아파갖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1: 아, 뒷목 잡는 줄 알았어요 방금 백드롭.
2: 아 이게 딱 이렇게 툭 떨어져.
1: 아 진짜
2: 옛날 막 잭스키스 H.O.T 이런 네. 춤들
1: 아 그런 그랬구나 거. 네.
2: 그때 그런 거 미국인들 추면 미국 분들 되게 멋있었죠. 왜냐면 한국 춤이 네. 또 멋있으니까 네.
1: 뭔가 하나의 장기를 네. 가져야 돼.
2: 근데 삼바 이런 거는 미국 제가 네. 워낙 또
1: 뭐 저는 뭐
2: 마스터잖아 전천이죠. 마스터잖아 아. 추고 있으면 옆에서 Shall we dance? 이러면서 아. 누가 오신다며
1: 네. 네?
2: 그 정도 추셔야지. 저는 아, 네. 사교춤이 아니고 저는 네. 그냥 혼자 이제 따라 추는 거였고
1: 춤만큼 좋은 게 없어요.
2: 뭐가요? 사교에?
1: 아니 몸에, 그럼요. 몸에? 건강에 정신적으로도
2: 맞아.
1: 그렇고 우울증
2: 풀리고.
1: 뭐 다 날라가
2: 맞아.
1: 진짜
2: 삼바 너무 좋지. 움직이세요. 삼바.
1: 이 한인타운에도 삼바, 보면 삼바, 곳곳에 삼바. 춤 배울 수 있는 곳도
2: 맞아요.
1: 있어요.
2: 옛날에 아무 춤 배우면 안 좋고 이상한 생각했지.
1: 아,
2: 요새 아주 건전해요.
1: 그럼요. 어,
2: 취미생활 너무
1: 그리고
2: 좋죠.
1: 그리고 파티하고 뭐 결혼식 가도 춤을 춰야 되는데 못 춰봐.
2: 맞아. 맞아.
1: 근데 딱 출 줄 알아봐. 둘이 딱 손 붙잡고 그냥. 어?
2: 누구
1: 크루즈 가도 그렇고.
2: 누구 손?
1: 아니
2: 젖은 손
1: 아니
2: 애처로워
1: 쌍쌍이
2: 쌍쌍이 노래방만 가도 춤춰야 돼 요새는.
1: 그래요?
2: 저 옛날 꿈이 어릴 때 미국 영화 보고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어두운 좋은 스테이크하우스 레스토랑 이런 데야.
1: 네.
2: 그런데 은은하게 음악이 들리는데 좋은 노래가 나올 때 딱 옆에 있는 와이프 아니면 여자친구랑 거기서 그냥 식당에서
1: 네.
2: 싹 그냥 아무도 춤 안 추는데 자기들끼리 살살 춤을 그런 거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1: 네.
2: 저 어릴 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1: 저는 그래봤어요.
2: 해보셨어요?
1: 어 윌셔의
2: 네 어디 어디
1: 그
2: 어디?
1: 뮤지엄 바로 전에
2: 뮤지엄
1: 마리 갈렌 그 케이크도 팔고 하는 굉장히 큰 레스토랑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2: 다운타운이요?
1: 아니 저쪽에 뮤지엄
2: 뮤지엄
1: 여기 가다가
2: 라크마
1: 어 라크마 전에
2: 어 네네네
1: 거기서 피아노 치고 거기 네. 넓거든요.
2: 네.
1: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근데
2: 네. 네.
1: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2: 진짜?
1: 춤출까? 그러시는 거예요.
2: 아버님한테요?
1: 아니 저한테.
2: 오?
1: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서 그 춤을 배우셨어. 노인회관에 가면
2: 야
1: 이 아,
2: 그거 제대로 배우셨구나.
1: 네, 아버님들은 절대 안 줘. 그러니까 여자분들끼리
2: 바둑 두고.
1: 남자 역 여자 역 다 해야 하시...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워낙 또 양보심이 많아서 남자 역을 배우셨어. 그래서 저랑 주면 딱 되죠.
2: 이야 멋있다.
1: 저리 쫙 쳤더니
2: 어머 진짜 멋있다.
1: 그 식당에서 막 정말
2: 딸과
1: 네, 딸과 엄마가 치니까 그리고 그 피아노 라이브로 연주해 주셨거든요.
2: 네네네.
1: 그분이 너무 자기 감동이라고
2: 와
1: 그러면서 그분 CD를 공짜로 선물해 주셨어요.
2: 멋있다. 와. 이거 진짜 영화다 영화.
1: 그런 나의 파트너 어머니가 가시고 안 계시네 진짜.
2: 아, 또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잖아요.
1: 그거 다 찍어놨어요. 비디오로.
2: 아 진짜요?
1: 응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2: 와, 아니 그때 뭐 혹시 VHS예요?
1: 아니요.
2: 이만한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거 아니죠?
1: 한 10년 전일 거예요.
2: 와, 그래도 그 찍어놓은 거 되게 잘하셨네.
1: 아, 여러분.
2: 아버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지.
2: 아버님은 옆에서 찍어만 주시고.
1: 어디 그 아버지가 찍으셨네.
2: 오, 그러니까 멋있다. 아버님 얼마나 흐뭇하게 좋았을까, 그렇죠?
1: 그러니까요.
2: 크, 멋있다. 아. 야, 멋있다.
1: 아버님, 어머님. 만약에 짝이 이렇게 계시다면 손붙잡고 가서 춤 배우세요.
2: 좋아요.
1: 진짜.
2: 댓글 잠깐만 읽어볼게요.
1: 네.
2: 아, 우리 월드님도 오셨고 우리 안꼬부분이 안꼬부분이 아유 후니훈이 보라훈이 식혜 차차차 어저께 만난 분이세요. 우리 진짜 아름다운 우리 누님이신데
1: 네.
2: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저를 우연히 보시고 저한테 네. 인사를 해주셔갖고
1: 네.
2: 제가 먹는 식혜를 같이 하나 사드려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감사하다고.
1: 네.
2: 그래서 또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안꼬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우리 누님. 홈쇼핑 월드님이 한미역 4행시가 3행시 3행시 네. 또 지어주셨어요.
1: 어머 진짜요?
2: 물 한번 띄워줘 재밌어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 후 인터뷰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하는 말은
1: 오기 과연 뭘까? 오!
2: 오케이. 오케이.
1: 아,
2: 오케이. I got a Korea. 오케이.
1: 어, 오케이 되네.
2: Make Korea great again. 이거지 뭐.
1: 이재명 대통령 해봐요.
2: 오케이겠죠? 뭐. 뭐 말하고 아 오히려 이재명 네. 잘못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잘해요.
1: 어 해봐요.
2: 문재인 대통령 아 뭐 그렇겠죠. 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1: 오 뭐 자기 소질이 있다.
2: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계속 개발해봐요. 개발해서 아,
2: 저 옛날에 대통령들 다 따라하고 싶어갖고 막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따라하고
1: 연습하면 되나?
2: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까 또 성대가 바뀌었나
1: 봐. 나도 하나 해야 되겠다.
2: 했어요. 영부인네 영부인.
1: 영부인.
2: 잘 모르는 영부인.
1: 어 전원주 언니를 해볼까?
2: 어 따야 나 전원주 그 웃는 거. 그거 잘하실 것 같아.
1: 아니 전원주 언니가 그때 여기 LA 오셨을 때요. 네. 제가 그 정말 차차차 뭐 이런 걸 땄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피니쉬 그 앱을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서 다 날라갔어.
2: 아이고
1: 너무 안타까워. 전원주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2: 세이빙을 못 하신 건가?
1: 아 다음에 오시면 꼭 한번
2: 네 다음에 꼭 해주시도록 좋습니다.
1: 네.
2: 아 좀 전화 말씀 한번 듣고 올까요 저희?
1: 네.
2: 네 구매 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겠습니다.
0: 이북의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반지를 신형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8: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 남녀 티키타카. 남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오늘은 바로
2: 네. 남녀 티키타카 금요일에 만나요.
1: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이해가 가능한가 탑 7.
2: 이거는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1: 그러니까
2: 인류가
1: 말이야.
2: 존속되는 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1: 깻잎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2: 그렇죠. 남사친
1: 있습니다.
2: 여사친 이게 혹시라도 그러니까 다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1: 각자 짝이 있는데
2: 뭐 짝이 있든 없든 여러분 남사친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뭐냐면 남자 사람 친구고요.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친구인데 여자인 거고 친구인데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1: 전혀 이성관의, 이성 아니야.
2: 이성의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애인은 연인은 아니고. 그게 이제 가능하느냐?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1: 전 친구 가능하다고 보는데.
2: 세상에 남자 여자 친구 있다고 보세요?
1: 네.
2: 정말로?
1: 네. 아니에요?
2: 아무것도 없이 친구. 정말
1: 가능하지.
2: 친구. 진짜요? 저는 아니고요.
1: 진짜요?
2: 저는 그러니까 항상 위험의 요소가 항상 주변에 있다.
1: 있다.
2: 왜냐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미옥 씨가 어떤 A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의 매력을 이 꺾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일단 매력이 없고 호감이 없으면 친구가 될까요? 안 되죠. 일단은. 근데 그런 뭔가의 매력인가 호감이 있으니까 친구가 됐다는 거는
1: 네.
2: 언제든지
1: 돌발성이 있다는 거야.
2: 사람이니까.
1: 이성적으로?
2: 그럼요. 친구가 된다는 거는 뭔가가 맞는 게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1: 네.
2: 솔직히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1: 그럴까?
2: 남자분들 여자분 그렇다 치고 남자분들 이 여자분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외모를 얘기해 볼게요. 정말 싫어하는 외모야. 아니면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야. 친구 남자끼리는
1: 네.
2: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애들도 친구가 있어요.
1: 네.
2: 그 친구 같아요. 왜 이 한 맞는 면이 있거든. 얘는 정말 누가 봐도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뭐 착해. 나랑은 모르게 재밌어.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성 친구인데 남들이 다 못생겼다고 그러고 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과연 이성 친구로 둘까요? 만날까요? 남자는 안 그럴걸요? 뭔가 내가
1: 아니 그래도 언젠가... 다 지눈이 안경이니까
2: 그러니까 내 눈에 내 말이 그래 내 눈에 뭔가 요만큼이라도 흑심이란 표현 안 할게요.
1: 매력이 있으니까 친구가 된다. 거다.
2: 애초에
1: 그래서 게이 친구를
2: 또 개인 척하는 남자도 꽤 많죠.
1: 그래요? 네.
2: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1: 남사친 자, 여사친 어디까지 이해가 네. 가능한가 한번 들어볼까요?
2: 탑7입니다. 자 일단 7위부터 가볼게요. 카톡은 가능하느냐. 남사친 연사친 서로 카톡 뭐 친구니까
1: 가능하죠?
2: 가능하죠. 그럼 내용은 어떨까요?
1: 내용 내용은 뭐 내용이 중요하죠.
2: 자 예를 들어 전지현 씨가 유명한 배우인데 그냥 예전부터 저랑 친구였다고 칩시다. 그분도 결혼하셨고 저도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친구였어. 근데
1: 잘 지내?
2: 야 지현아 잘 지내? 뭐 요새 뭐 왜 영화 못 찍냐? 이 정도는 괜찮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현아 너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더라. 요새 많이 피곤하니? 뭐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어? 잠 잘 못 자?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요거 좀 손 넘는 거 아닙니까?
1: 그건 그렇지.
2: 반대로 저한테 여자친구 그냥 여사친이 뭐 훈아 너
1: 좀 너 이렇게 부었어.
2: 너 요새 왜 그래? 힘들어? 피곤해? 지난번에 봤는데 되게
1: 먹는 걸로 푸니?
2: 그 왜 그래요? 나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선을 넘었어. 내 여자친구가 봤을
1: 그러면?
2: 때.
1: 아 그건 안 되죠.
2: 깻잎이랑 똑같은
1: 안
2: 거예요.
1: 그니까.
2: 깻잎이랑 똑같은 거 이거. 안 부른 친구끼리 물어볼 수 있어요.
1: 간단히. 간단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2: 근데 밥 먹었어?
1: 아 그런 거 안 되지.
2: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어?
1: 안
2: 이런
1: 되지.
2: 거.
1: 왜 꼬치꼬치 물어?
2: 그리고 친구 여자 친구인데, 그러니까 여자의 사람 친구인데. 자기가 친구들이랑 밥 먹는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1: 왜?
2: 친구니까. 나 지금 아는 언니랑 뭐 스테이크 먹으러 왔다.
1: 먹는다?
2: 그러면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를 옆에 여자친구가 보는 거예요.
1: 그건 안 되지.
2: 그럼 안 되겠죠? 됩니까?
1: 선을 거야죠.
2: 아까 친구 있다면서요. 된다면서요, 친구.
1: 친구 됐는데.
2: 근데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요?
1: 그런 거 뭐 그렇게 친구끼리 뭐 그런 거 보나요? 뭐 아니 그런 거
2: 저는 애초에 있겠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사친 남사친 가능하다고 보시니까
1: 내가 뭐야? 후니 씨한테 한번 내가 뭐
2: 뭐요?
1: 밥 사진 보냈는데
2: 언제
1: 오해하는 거 아니죠?
2: 언제요?
1: 그때 기억 못 해요?
2: 무슨 밥 사진?
1: 한번 아 기억도 안 하는 그 통과
2: 아 뭔데요?
1: 기억도 못 하고 저도... 집에서 제가 뭐 먹는 거
2: 아
1: 뭐 한번 보냈잖아요.
2: 에이, 그런 거는 괜찮죠.
1: 뭐 알려주려고 보냈잖아.
2: 그런 거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2: 자기가 어디 좋은데 갔을 때 그런 레스토랑 일부러 이쁜 레스토랑을 찍고 아니면 이쁜에 자기가 이쁘게 입고 있는 걸 찍어서 보내는 거죠.
1: 그건 아니지.
2: 다음에 같이 가자 막 이런 거
1: 옆에 짝이 있으면 안 되지.
2: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안 된다는 거죠.
1: 안 돼.
2: 이거 안 되죠? 인정하죠? 전 절대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6위 단둘이 커피 가능합니까?
1: 단둘이 커피 가능할 수 한잔할 수 있죠.
2: 둘이서
1: 커피 한잔.
2: 그것에서. 가능하죠. 저도 이거 가능해요.
1: 낮에.
2: 낮에. 아 저녁 때라도 딱 둘이
1: 뭐.
2: 커피숍은 전 이해해요. 근데 한
1: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지.
2: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1: 가볍게 그냥.
2: 오빠 나 지금 남자친구 그냥 이제 알잖아 걔 뭐 개똥이 개똥이가 잠깐 뭐 커피 만드나 여기 커피숍 갔다 올게. 어디 갈 거냐? 스타벅스 갔다 올게. 그래. 3시간 4시간을 안 와. 됩니까 안 됩니까?
1: 안 되죠.
2: 안 되죠. 커피를 먹었으면 30분 나와야지.
1: 뭔가 수상한 거야. 그럼 안 돼.
2: 어. 왜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짧게. 아, 걔가 그냥 요새 뭐 힘든 일이 있대. 그걸 왜 너한테 풀어? 왜 너한테 상담을 해?
1: 그렇지. 그럼 안 돼.
2: 너는 남친과 있는데? 그거 안 되죠.
1: 아니 그리고 커피숍 이런 데서요. 네. 한 시간 두 시간 참 얘기하면서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
2: 왜요? 안 그러세요?
1: 저는 그렇게 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2: 그러면 커피는 빨리? 술집은 오래? 아 원래 진짜 못 하세요? 커피숍 오래 못 쓰세요?
1: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빨리빨리 딴 데로 가야 돼요?
1: 응. 아니 걷는 걸 좋아하니까.
2: 아 그러면
1: 조금 액티브한 거에
2: 그런 좋죠. 커피를 예를 들어서 남자분을 딱 만났어요? 아 나는 커피숍 오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렇죠. 역시 우리 커피를 투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라고 표현 한국은
1: 네.
2: 테이크아웃해서 살짝 걸으면서 마실까요?
1: 어 좋아.
2: 그게 더 좋아요?
1: 응. 공원 같은데.
2: 공원 같은데 걸으면서.
1: 응. 뭐 길 뭐 라치몬 같은데 걷는 거. 걷는 거 좋아요. 오래 앉아 있는 거 안 좋아요.
2: 어허.
1: 허리 아파.
2: 아 그럴 때가.
1: 안 그래요 여러분? 네, 허리 아파.
2: 저는 이게 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기
1: 어,
2: 때문에.
1: 진짜? 네. 아.
2: 어디 가든 구석 자리 이런 거.
1: 그렇구나.
2: 하여튼 요것도 좀 위험합니다. 커피 이런 데서 커피는 먹을 수 있지만
1: 짧게
2: 몇 시간씩 짧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좀 위험해요. 자, 5위 단둘이 밥을 먹어. 이거 어때요?
1: 단둘이 밥 먹는 거
2: 뭐 인정합니까?
1: 사람이 밥은 먹을 수
2: 단둘이서
1: 있죠.
2: 단둘이서 먹을 수 있죠. 저도 인정.
1: 있지, 친구끼리
2: 있어. 점심 먹을 수 있어요.
1: 어.
2: 근데 무엇을 먹느냐?
1: 뭐 김밥. 어?
2: 아 김밥을 뭐 그렇지 먹어요. 누가 싸줘요? 그거 위험한데?
1: 국밥.
2: 아 국밥 그래. 국밥 뭐 햄버거, 뭐
1: 설렁탕,
2: 뭐 분식
1: 육개장,
2: 같은 거,
1: 냉면,
2: 어 그런
1: 뭐
2: 그런
1: 이런
2: 거,
1: 거 간단히.
2: 괜찮죠?
1: 어.
2: 근데
1: 요즘 비싸요 이것도.
2: 여기 뭐 다운타운에 무슨 와인바,
1: 그런데 무슨
2: 뭐 어디 무슨 오마카세,
1: 아,
2: 스테이크하우스, 어 친구
1: 아.
2: 남사친 여사친.
1: 그건 오버지.
2: 이거 어떻게 안 되죠?
1: 근데 한 통 낼 수도 있지 가끔 아닌가?
2: 가끔 내는데 꼭 둘이? 와인도 있고 막.
1: 아 남사친 여사친
2: 네.
1: 좀 그렇다.
2: 그러니까 미옥씨랑 저랑 만약 교제하고 있는데 미옥씨의 남사친이
1: 네.
2: 개똥이 씨가 미옥씨를 밥을 산다고 그러고는 호텔 막, 호텔 밥 이런데 옥상 루프바에 가가지고 예약해서
1: 하죠.
2: 그냥 친구니까.
1: 어 그러면 열받지. 훈이
2: 열받죠.
1: 열받지. 어 안 되나.
2: 개똥이랑 밥을 먹는데 어 어디 가니? 그랬더니 뭐 어느 땡땡 호텔에 어느 뭐 옥상에
1: 호텔이야,
2: 있는 밥.
1: 또.
2: 어 이거 예를 들면 예를 아까 짜증나네. 짜증나네.
1: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좀 아니지.
2: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밥을 먹어도 어디 가니? 어 여기 뭐 진솔국밥 가. 뭐 예를 들어 거기를 저희가 하찮게 보는 게 아니라 캐주얼하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어디 고깃집 가.
1: 그러니까
2: 뭐 하얀 가서 먹을 거야.
1: 거죠. 너무 진하게.
2: 정도까지. 그럼.
1: 그러니까 분위기 잡으러 가지 마 이거지.
2: 응? 그쵸. 그리고 저는 남사친 여사친 웬만하면 조금
1: 아니라고
2: 둘이서
1: 봐요?
2: 먹는 거는 조금
1: 아.
2: 지양하면 좋겠어요.
1: 누구
2: 나와 그랬을 때 어. 뭐 개똥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연이 언니 있잖아 그럼 나와 이러면 뭐 오케이 거짓말일지언정.
1: 아 나는 오빠 이러면서 친구하는 오빠들이 있거든요.
2: 네 아, 많으시잖아요.
1: 그, 그 오빠들이 그러면 그 어떡하나? 그래서
2: 아니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1: 네.
2: 뭐 아니 그럼 식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옆에 와이프나 애인이 있는데
1: 그러면 안 되지.
2: 그러면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기 때문에 저는 100%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지.
1: 그치.
2: 남자분들은 다 기분 나쁠 거예요.
1: 선거해야 돼.
2: 어.
1: 오히려 분식만 먹자.
2: 그렇지. 개똥 씨가 미옥 씨한테 어 우리 묘가 우리 내가 여기 좋은데 예약했으니까 나 저거 승진했잖아. 내 승진 타고 놀 테니까 가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그러면 미옥 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우리 FM 정석대로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1: 어, 내 남친도 같이 나가면 안 될까? 안 돼?
2: 근데 만약에 개똥 씨가 어 그래 같이 보자 인사 시켜줘.
1: 그러면 좋지 남사친이.
2: 그러면 좋지. 남자가 좋아할까요?
1: 안 좋아하죠.
2: 안 좋아하죠. 내가 왜 너의 남사친을 소개받아야 돼? 아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을 지켜달라는 거죠.
1: 아, 다른 친구들하고 가면 되지 뭐.
2: 그럼 정석적인 대답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개똥 제가 개똥 씨입니다. 묘가 나 승진했잖아. 알지? 내가 호텔 땡땡 호텔 그 루프탑 바에서 내가 맛있게 쏠게 가자.
1: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친구랑 같이 갈까 오빠? 이렇게.
2: 친구 누구? 친구 누구?
1: 개똥이래. 개순이.
2: 영희?
1: 어.
2: 영희? 에이 별로 이렇게 제일 이상하더라 걔. 그냥 그 둘 먹자 편하게. 야 나 그렇게 해서 더 돈 없어.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 네?
1: 어떻게 해야 돼? 안 간다고 그래 그럼?
2: 그렇죠. 아 너 그거.
1: 바쁘다고.
2: 뭐 그래도 되고. 아, 제가 남자가 원하는 정답은요. 개똥. 아 그래. 야 축하해. 좋은데. 야 솔직히 너네 나 우리 남자친구가 너무 좀 불편해할 것 같아.
1: 그래. 나는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2: 남친이 뭐라 건 아닌데 알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야 너도 그럴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나중에 좀 그냥 캐주얼하게 같이.
2: 어 그냥 아니, 우리 여기 어디 가서 간단히 고기 구워 먹자.
1: 간단히.
2: 삼겹살 먹자. 그치. 이 정도로 끝내주면. 근데 만약 개똥이 가서 아니야. 근데 여기서 쏠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 100%입니다.
1: 너 날 좋아하니?
2: 개똥이는 이거야? 당신을 생각하고 있던 거야. 100%입니다.
1: 아,
2: 그때 쿨하게 어 그래 이러면
1: 교통 정리를 잘해야 돼.
2: 해야 돼요.
1: 다 놓쳐 그러다가
2: 여성분들 맞아요. 다 놓쳐 이러다가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지 마세요.
1: 네.
2: 레스토랑을 가도 밝은 데 가시란 말이야.
1: 네.
2: 어두운 데 가지 마요.
1: 아 진짜
2: 참나 조명 어두운 데 가지 마.
1: 자 확 트인 데 가야 돼.
2: 트인 데
1: 어디 숨어 있지 말고
2: 그 옆에 다 사람 많은데. 통유리. 자 4위. 술자리 가능합니까?
1: 술자리
2: 남사친 여사친과 술자리 가능합니까?
1: 어 가능하지 않나.
2: 둘이서?
1: 둘이서 아닌가?
2: 너와 나 둘이서 한 잔에 한 잔에
1: 또 그럼 안 되지.
2: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1: 안 되지, 안 되지.
2: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됩니다.
1: 어 그래야 되겠다.
2: 누구랑 가느냐? 누구랑 가는데 몇 명이가? 제가 또 남자친구 또 어떻게 쩐쩐하게 어떻게 그래?
1: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가면
2: 쿨한 척 해야지. 그래 어디가? 예를 들어 어느 바를 간대. 술집을 간대. 누구랑? 둘이? 둘이가?
1: 안 되지. 둘 가면 안 되지. 그러네요. 그건 아니다.
2: 그건 아니죠.
1: 아니야.
2: 반대로 생각해봐. 남자가 여사친이랑 둘이 술 먹으러 왔는데 못 일어날 줄 알아.
1: 그렇지.
2: 여러 명까지는 오케이.
1: 술 먹고 안 돼.
2: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시작은 다섯 명, 여섯 명 했다?
1: 네.
2: 점점점 빠져나가고 두 명 남은 경우가 둘이 있어요.
1: 남아. 그러다가 일나.
2: 일나. 절대 안 돼, 여러분.
1: 일어나 빨리. 일나. 있나?
2: 그리고 여성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1: 네.
2: 뭐 저는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1: 네.
2: 그 남자친구 남편이 걱정할 수 있잖아요.
1: 네.
2: 먼저 남자가 쪼잔하기 전에 여성분이 만약에 술자리 나갔다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나 잘 있다라는 거를 뭐 사진이 그런 사진 너무 좋아. 술자리 사진 찍어서 어 뭐

0: 노래 뭐 했어?
1: 남사친 아예 두지 말자.
0: 아니 두세요. 두셔도 되는데 두세도 되는데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
1: 조심.
0: 항상 이게 살짝 몸만 하는 순간 터질 수 있는 폭탄이라는 거죠.
1: 그래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술도 나오고 문학이 나온 거 아니겠어.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만 내 옆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 조심해야지.
0: 그분에 대한 우리 최선의 매너를 예의를 지키자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자
1: 3위.
0: 3위. 아 요건 좀 애매하다. 차 태워주기 아니면 데려다 주기.
1: 어 뭐 태워다 줄 수 있죠.
0: 가능하죠. 가능해요. 뭐 추워서 아니면 뭐 어두워서.
1: 근데 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다 이러면서 차 태워주고 드롭 시켜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이러면 열받을.
0: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도 싫어요?
1: 오해할 수도 있어.
0: 아,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도요? 근데 그거는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거는 그냥 여자가 무거워하니까
1: 너무 남자가 자주 하면 은근히 부려먹네 이러는.
0: 뭐가 제일 무거운 줄 아세요?
1: 뭐요?
0: 그녀의 몸. 그녀를 들을 때가 제일 무겁지.
1: 아~
0: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소식적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생활하고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는데 아직 교제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음악 전공하는 거거든요. 얘가 되게 귀여워. 너무 매력이 너무 많은 아이인데 정말 많은 남자 대신했는데 아무도 안 된 거야. 근데 정말 우연히 어떻게 전 됐어요. 정말 많은 남자 저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1: 자기 매력이 뭐길래.
0: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랑 이제 만나다가 거의 썸할 때 그 친구 이제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낮에 주말에. 근데 그 친구 아파트를 살았는데 물이랑 뭐랑 잔뜩 산 거야.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물 하나 있어? 했더니 아 차 있는데 안 갖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차에 가서 그것도 주차장이 그라지가 딸려있지 않고 밖에 있는 아파트니까 여자가 그 물을 사는데 못 들고 하나씩 빼먹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 놔두고. 그래서 이거야? 그거 제가 서랍 박스 팍 들고 집에 옮겨줬죠. 그걸 제가 딱 들고 왔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이래서 남자친구 사귀는구나 딱 그러는 거야.
1: 어머 야
0: 매력 어필을 제대로 한 거야. 지금 딱 쓰고.
1: 야 눈치도 좋겠다.
0: 남자가 왜 운동하는 줄 아니? 왜? 그래서 이런 거 하라고 남자 운동하는 거야. 딱
1: 목소리 깔았어요 그때?
0: 깔았죠.
1: 아우,
0: 근데 그 친구 음악했던 친구거든요.
1: 그랬더니 바로 어땠어?
0: 바로 평가. 뭐 오빠 사귀어주세요.
1: 진짜?
0: 제발 만나주세요. 저한테 완전 빠져갖고 맨날 연락하고.
1: 지금 와이프 듣고 있다.
0: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옛날 얘기입니다. 아무튼 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런 매력 어필이 아무렇지 않다가도 팍 튀길 수 있고요.
1: 네.
0: 남자가 무거운 거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의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인정해.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주 하면 그것도 좀 안 좋아요. 그죠? 여자분 생각해봐요. 내가 친구라고 남자친구인데 여사친을 맨날 회사 같은 방에 태워줘.
1: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잠깐 이제 사귀려고 시작한 남자인데 자기 진짜 여사친하고 그 여자가 아이도 있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뛰어가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0: 왜?
1: 나랑 사귄 남자가.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일? 집안일?
1: 무슨 일 있다고 뭐 가면 뭐 급한 일들이 있잖아요. 애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0: 그거 진짜 안 좋은데.
1: 너무 심하게 그래서. 집에도 가고.
0: 야,
1: 뭐 도와주고.
0: 완전히 뭐.
1: 가족처럼. 그래서 내가 조금 하고 얘기했더니 막 적반하장이지. 막 벌벌 길길이 뛰면서 자기를 그렇게 오해했다고 막.
0: 그거 더 심스럽습니다.
1: 어머 한마디 했다가 그냥 나 진짜 그때 너무너무 진짜 억울해.
0: 그분이 진짜 그 마음이 있었네.
1: 그 진짜 친구한테요?
0: 그럼요. 왜냐면 정말 깨끗하면 아니야 무슨 쟤랑?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텐데
1: 뭐 자기를 그렇게 봤다고 자기 친구랑.
0: 그러니까 뭐가 뜨끔한 거지.
1: 나 지금 분해. 지금 생각해도 분해.
0: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 그래서 뭐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0: 계속 만나셨어요 아니면?
1: 아니 얼른 정리했죠.
0: 정리했어요?
1: 연하였는데.
0: 아야야야 아깝다. 그분 아마 둘이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1: 아
0: 지금.
1: 몰라, 내가 몰라.
0: 근데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피곤해. 안 돼.
1: 아 그래서 내가 우연히 근데 만났어요. 그리고
0: 누굴요? 그 남자분을?
1: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한마디 해줬죠.
0: 뭐라고요?
1: 그렇게 승질내지 마라.
0: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니 얼마나 승질내줬길래.
1: 승질을 되게 아니 그 너무 내가지고
0: 내가
1: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승질을 내서.
0: 아 거기 성격
1: 그
0: 나왔구나.
1: 그 인생이 그렇게 승질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좋은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승질을 내냐? 이래가지고 멋있게
0: 찔리는 게 있었네.
1: 멋있게 내가 정리 탁 해드렸어.
0: 그 남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1: 헤어졌죠.
0: 잘하셨어요. 그래 아닌 건 아니야.
1: 그럼
0: 그 마음고생은 더 있을 거예요.
1: Thank you. Next.
0: 다음 분.

0: 얼마나 네. 쿨합니까?
1: 아, 좋아요.
0: 자, 남사친 여사친 이러면 너무 안 된다.
1: 어.
0: 2위.
1: 어.
0: 이건 진짜 좀 아니다.
1: 뭐요?
0: 생일 챙겨주기.
1: 생일. 아, 나는 그렇게 생일 막 챙겨주고 이런 걸 안 해. 나도 안 챙겨.
0: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건 친구예요, 진짜. 아니, 너 생일이었냐? 어, 축하해. 아니면 생일인 거 알아? 문자 정도. 어, 축하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1: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밥 한 끼 최근에 밥 한 끼.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1: 해서,
0: 아 그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이 옆에 사랑하는 사람 챙겨줄 다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1: 그렇지. 그건 안
0: 그 얘기인 거죠.
1: 옆에서 챙겨줄 텐데.
0: 그럼 옆에 챙겨줄 거 없는 사람은 챙겨주면 너무 고맙죠. 그건 좋은 건데 옆에 여자친구 남친과 뻔히 있고 남편 와이프가 있는데 생일날 막 향수를 줘줘. 꽃다발을 줘.
1: 아 그건 아니지.
0: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1: 그런 정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있어요. 있어요. 어. 제가 아는 사람은요.
1: 네.
0: 여사친이 남자는 이미 뭐 유부남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분류는 아닌데
1: 네.
0: 아닌데 여사친이 그러니까 동생이죠, 엄밀히.
1: 네.
0: 생일이라고
1: 네.
0: 지금 미역처럼 도시락을
1: 어.
0: 밥이랑 불고기랑 미역국이랑 해 가지고 도시락 사고 회사에 가져간 거야.
1: 오바다.
0: 누가 봐도 오바 아니에요?
1: 그래 가지고 그분이 근데
0: 남자가 또 고맙다고 해야 되면서 받아 먹었어 그거를.
1: 어머나 이 여자가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0: 근데 회사를 갖고 왔다니까. 회사를 다 봤어요.
1: 쟤네들 그런 사이 아니야. 오해받을 만하네요. 그러면
0: 오해받죠. 근데 그거는
1: 오해받을 짓 하면 안 돼.
0: 근데 뭐 주변 사람이 오해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좀 그렇지 그거는.
1: 오버하지 말자.
0: 네 오버하지 말자. 생일날 그냥 인사 문자 정도.
1: 축하해 정도.
0: 생일날 또 괜히 이상한 호텔 바 이런 데 약속하고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1: 오, 동구 떴어. 그런 거 챙기지 마.
0: 향수, 목걸이, 꽃 이런 거 넘어가면
1: 돼.
0: 위험합니다. 남자분한테도 절대 뭐 지갑 이런 거 주지 마세요.
1: 아, 지갑.
0: 팔찌 이런 거 알죠? 팔찌 의미 아시죠?
1: 팔찌 넌 내 거야?
0: 어. 너를 나
1: 지갑은?
0: 팔찌는 내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저거 하는 거 뭐지?
1: 구속하는 거.
0: 어.
1: 지갑은 왜 안 돼요?
0: 지갑 남자가 매일 들고 쓰는 게 지갑이에요.
1: 아, 그 매일 그녀가 생각나지.
0: 어, 지갑은 절대로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1: 아, 특별한
0: 의미가
1: 사람한테
0: 굉장히
1: 주는
0: 커요.
1: 거구나.
0: 그럼요.
1: 아.
0: 신발 절대 안 됩니다.
1: 신발도
0: 신고 도망가잖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자, 1위 대망 1위.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있냐?
1: 뭐요?
0: 이게 제일 크다.
1: 제 1위가 뭘까? 남사친 여사친 안 돼 이거.
0: 광고 듣고 올까요?
1: 어, 뭐지?
0: 광고 듣고 올까요? 그냥 할까요?
1: 아, 이거 노래 듣고 와서 할까요?
0: 그럴까요? 네.
1: 그러면 우리 이걸 할까요?
0: 뭐요?
1: 응? 잘못된 만나?
0: 아 남사친 여사친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아니 우리 건모 오빠 진짜 팍 늙었더라 최근에.
0: 그
1: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어.
0: 안전 이상 너무 좀 그래요.
1: 아, 우리 건모 형 힘내요.
0: 힘내세요.
1: 김건모
0: 잘못된 만남.

0: 옛날 이런 춤 안 췄어요? 이게 박남정.
1: 이거는 박남정이잖아요. 아, 이거. 기억니은 춤. 맨날 그린을 그리는. 아 그분은 요새도 멀쩡 뭐 똑같아 진짜.
0: 어 그래요?
1: 네.
0: 따님이랑 나서 막 얼굴이 그냥
1: 요새 마음고생하셔도 그렇지.
0: 그니까 네. 마음고생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 고생하지 않아야 돼.
1: 최고의 아티스트 그러니까. 중에 한 명인데 아쉬워요.
0: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네. 이거는
1: 절대 어? 용납할 수 없는
0: 1위.
1: 단둘이 하는 여행.
0: 단둘이 여행? 그건 좀 그렇다.
1: 이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안 돼, 이해가 안 가요.
0: 어.
1: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이 이게 너무 많대요.
0: 어, 우리 친구 둘이 여행 간다?
1: 어.
0: 남녀?
1: 어, 그러면 상대가 야 왜 굳이 둘이 뭐 내 친구인데 이런데요.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0: 그 미국 분들 그러잖아요. Friends with benefit. 아,
1: 어? 굉장히 많은 단어들 서로? 제가 방송에 어. 못 쓰겠네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건 어. 좀 그렇다.
1: 이건 아니잖아요.
0: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다 이런 거죠.
1: 그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0: 그럼 많이들 싸우겠다. 니네들이 둘이 가가지고 친구라고.
1: 저는 제 성격은 절 여자분이 만약에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 여자친구가 어 오빠 나 누구누구 개똥이랑 여행 갈 거야 둘이? 어 그래 잘 가라 오지 마. 그냥 끝이에요 저는. 어... 쿨해요. 이건 용납 못하지. 말도 안 되죠.
0: 근데 진짜 쿨하게 우린 뭐. 정말 친구야. 딴방 쓰고.
1: 아니 딴방이든 문제가 아니라 둘이 여행을 왜 가냐고.
0: 그치.
1: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럴까? 뭐 뭐 갈 만한 이유가 있나 보죠.
1: 없어요.
0: 없어?
1: 세상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어. 그럼 나랑 헤어지고 가라고. 저는 절대 못해. 용서 못합니다.
0: 그래.
1: 아니 왠지 미옥 씨는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0: 아니야, 아니 안, 안 해.
1: 하셔도
0: 입장 바꿔 놓으면 안 돼. 그녀랑 둘이 간다고? 나랑 그래. 헤어져. 이런 이러고 바로 그냥.
1: 헤어져가 그러니까. 먼저 나오지 말고 못 가게 했지. 왜 바로 헤어져?
0: 갈라면 헤어지고 가.
1: 어 그래. 나야 걔야.
0: 개야 나야.
1: 나야 개야. 개똥이야 나냐.
0: 아, 그러니까
1: 결론을 내요 여러분. 네.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인이 생긴 순간부터는 예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0: 네.
1: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면 안 되지. 결국 여사친 남사친의 있고 역 있고 없고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우정이 너희 둘의 우정이 애인의 눈에 이게 안심이 되느냐 불안하냐 그 아.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애인 눈에 안심이냐 등심이냐
1: 네, 이럴 줄 알았어요.
0: 이거구나. 네. 어? 주물럭이냐 안 돼 안 돼
1: 늑간살이냐
0: 어, 주물럭하면 안 돼 진짜.
1: 근데 상대가 불안해한다면 하면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렇죠.
0: 아, 예의 지키자. 아 굿모닝 차차차
1: 우리 영킴님도 절대 네. 안 된다고 하셨어요.
0: 안 돼요? 절대 안
1: 돼요. 안 돼.
0: 절대 안 되죠. 안 돼.
1: 이게 우리 동방 예의지국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0: 어 진짜 어 맞아. 그나저나
1: 네.
0: 하, 외로운 왜요? 싱글들 주말에
1: 아 왜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혹시?
0: 어? 저는 어머 제가 또 밥을 사기로 했어요.
1: 어?
0: 남자 다섯 분을 모시고
1: 좀...
0: 저 혼자 제가 쏘기로 했어요.
1: 아 왜 무슨 일이 있으신다고요?
0: 아니
1: 또 기분에 취해갖고 내가 쏘게 그랬구나. 너,
0: 아니 제가 가끔 이렇게 골든벨을 울려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1: 아 그렇죠. 아니 좋아요. 멋있어요. 근데 뭐 좋은 데 가시긴 하신 거예요?
0: 어 고기 먹으러 자기도 와.
1: 아 됐어요.
0: 그러면 남자 여섯에 나 혼자다. 그럼 안 돼. 정말 어떻게 해? 언니들도 부를까?
1: 이거 뭐 싸움도 아니고 6대1이에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세요.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그리고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우리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1: 아, 벌써 시간이 길었어요.
0: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마음껏
1: 그럼요.
0: 즐기시기 바랍니다.
1: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주말
0: 네,
1: 시간 보내시고
0: 함께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1: 함께 월요일날 뵐게요.
0: 고맙습니다.
2: .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하러.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0: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9: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3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2: 에이치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13: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12: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13: 에이치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213-388-7979 213-388-7979
15: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7: 선택하세요 품질을,
1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7: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0: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2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5: 213-427-5500, 427-5500.
2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8: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9: 네, 오늘은 이 침뜸 의사의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침뜸 의사의 통찰력, 의자 의아라는 얘기인데, 즉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치료를 하는 것, 의사의 뜻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개개인의 환자들을 어떤 처방을 쓰게 될지 의서에 일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의 어떤 처방 쓸지 결정한 것은 의자의 뜻이다라는 의자 의아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요 여러 질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뜸 의사의 통찰력이 아주 중요한데, 즉 환자들의 병이 생기면 대증 치료, 즉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의 증세만 다스린다라는 대증 치료가 근본 치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 만성 질환을 알아온 환자라면 더욱더 그러한데, 이 만성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근본 치료를 처방하는 침뜸 의사의 통찰력 아주 중요한데, 이를테면요 머리가 자주 아파요 하고 오시는 환자, 머리가 아플 때마다 토할 때씩 매직거려요 하는 환자는 우리는 이진탕과 더불어 소아오방뜸을 처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 아프고 토하고 메스껍고 이런 환자한테도 이진탕 소아오방뜸이 잘 됐는데, 어떤 환자는요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사실 저는 소아오방뜸이나 이진탕을 처방합니다. 자, 그러면 두통이며 식체며 견통, 어깨통, 그리고 심지어는요 무릎 통증까지 모두 이진탕과 소아오방뜸이라는 그런 처방할 수 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 증상의 이면에는 저는요 담음이라는 공통 원인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담음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담음, 즉 우리 탁해진 책을 담음이라고 하는데, 이 담음이 머리로 가면 두통을 일으키는 것이고, 장, 위장으로 가면 식체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담음이 어깨 근육 속을 파고들면 어깨, 즉 견통이며 오십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담음이 무릎으로 가면 관절통을 일으켜서 관절술통, 즉 무릎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침뜸 의사의 그러한 통찰력, 환자들의 보이는 증상은 전혀 다르지만 각각 환자들의 이면에 깔려있지 않은 보이지 않은 담음, 담음이라는 원인을 잡아낼 수 있는 특징, 그래서 다른 환자 다른 증상을 똑같이 이진탕이나 우리 소화호방뜸으로 처방하는 것 역시 의사의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침뜸 의사의 통찰력, 의지의야, 즉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의 뜻으로 한다. 개개인의 환자들이 무슨 처방을 쓰면 될지를 우리 침뜸 의사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변에 가까운 한의원에 이 통찰력이 강한 그러한 침뜸 의사를 만나서 소화방등과 이진탕을 한번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역사적인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말을 앞둔 설렘도 있지만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날인데요. 몸과 마음 모두 진정한 자유와 휴식을 누리는 평온한 그런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여정이다. 준틴스데이와 어울리는 명언이라서 함께했습니다.

0: 리 오스카와 테디 안드레아스의 음악이죠. My Love Beside Me 함께 들었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많이 들어본 음율이죠. 예, 멜로디가 참 귀에 익숙한 노래입니다. 예,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번안해서 예, 리 오스카와 테디 안드레아스가 이렇게 개사해서 부른 노래예요. 예, 팝송도 좋고 예, 특히나 뭐 원곡인 내 사랑 내 곁에 명곡이죠. 자, 오늘이 Juneteenth Day입니다.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여정이다. 예, 이 명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마야 안젤루의 명언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던 예, 기쁨의 날 Juneteenth Day,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제의 이 축구 경기, 이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대한민국과 멕시코 예, 월드컵 다 보셨을 텐데요. 아,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보면서 아, 두 골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너무너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 이걸 잊어버리시고요. 예, 남아공과의 경기를 기대하자고요. 자, 어제 스트레스 정말 마야 안젤로의 말처럼 과감하게 다 털어버리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 가득한 멋진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어서오세요 해피님들. 로라제이님, 어우 벌써 신청곡을 주셨네요. 로라제이님께서 어제 이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소피아님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해피투게더 반가. 주니텐스 데이네요 라고 댓글 주셨고요. 선미씨 아름다운 금요일이에요. 포레스텔라의 스카보로 페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할게요.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허성미의 해피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케알님, 아, 어제 월드컵 으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다들 아쉬우시죠? 어제 저녁 6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FIFA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정말 아쉽게 0-1로 패했습니다. 후반 5분 만에 골키퍼 김승규가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비수 이기혁과 충돌하면서 공을 놓쳤잖아요. 그러면서 이 틈을 또 놓치지 않은 멕시코 미드필더 루이스 로모가 결승골을 기록해서 한 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중반에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 오현규, 조규성 등을 투입해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후반 42분이죠. 조규성의 결정적인 헤더와 양현준의 리바운드 슈팅이 이어졌지만 멕시코 골키퍼 라헬인가요? 그 연이은 슈퍼세이브에 가로막혔습니다. 2연승을 달린 멕시코는 이번 대회 전체 국가 중 가장 먼저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 2위에 머물러 있고요. 다가오는 남아공과의 최종전에서 32강 진출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LA 한인타운의 서울국제공원에 마련된 대규모 야외 응원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영광로였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기 시작 훨씬 전 오전 10시부터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뭐 길거리 음식, 또 푸드트럭, 페이스페인팅,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펼쳐지면서 경기 전부터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한인타운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빨간색 붉은 아마 이 티셔츠를 입은 한인들 그리고 초록색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히스패닉 이웃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응원이었습니다. 두 커뮤니티는 서로의 팀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과 멕시코 연어를 번갈아 외치는 성숙한 응원 문화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경기가 끝나고 난 후였어요. 멕시코 승리했다 이렇게 도취돼서 정말 사건 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골이 터진 순간 멕시코 팬들의 환호와 한국 팬들의 탄식이 교차했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 격려하고 포옹하는 훈훈한 풍경도 보여줬어요. 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조별리그 최종 3차전 남아공 전은 대한민국과 남아공 월드컵전은 6월 24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저녁 6시에 열립니다. 이번 3차전 단체 응원전은 장소를 옮겨 한인타운 내에 리버티 파크 윌셔 잔디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자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소리 질러 대한민국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공과의 경기는 비기든가 꼭 이겨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 선수들 아마 잘해줄 겁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YG 캘리포니아의 우리 문선영 대표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이 재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전화를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4: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5: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4: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5: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해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제 뉴스마다 복잡한 이야기가 가득할 때는요, 내 은퇴 준비는 정말 괜찮은 걸까? 덜컥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1: 네.
0: 바쁘시죠?
1: 아, 근데 뭐 올림픽, 아니, 지금 월드컵보다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월드컵 소식
0: 네.
1: 듣고 나서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1차전에. 근데 어제 못 봤는데 1-0으로 아깝게
0: 아깝게
1: 졌다고
0: 패했어요.
1: 그러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런가? 나가서 응원을 해야
0: 맞아요,
1: 되나?
0: 맞아요, 맞아요.
1: 갑자기 죄책감이 좀 몰려오면서 다음 주에 응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네. 아, 진짜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 아, 그랬나
0: 예.
1: 봐요.
0: 어우, 두 골이 들어갈
1: 아,
0: 뻔했는데,
1: 그래요?
0: 야, 참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1: 어,
0: 있었는데,
1: 너무 아쉽네요, 진짜.
0: 예.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경기 잘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뛰는 거를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축구하느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축구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골 넣기도 힘든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요즘에 눈꽃 뜰데 없이 바쁘시다고
1: 아,
0: 들었어요.
1: 근데 그렇게 또 바쁘지 않아요. 다 스케줄, 사실 괜찮고요. 다만, 이제 일주일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LA 오피스, 그 다음에 부에나파게, 이제 라팔마
0: 부에나파게도.
1: 쪽에, 그리고 또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충분히 잘 쉬고 있고, 또 손님들 잘 만나고 있고, 이렇게 막 바빠서 할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1: 아주 잘 지내고
0: 그렇습니까?
1: 있습니다.
0: 뭐 LA, 프레즈노, 뭐, 라팔마, 로레나이츠도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0: 샌디에고.
1: 샌디에고까지.
0: 참
1: 근데
0: 대단하십니다.
1: 저희 매니저님들이 또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내려가서 꼭 만나야 되는 손님들만 만나 뵙고, 또 에이전트들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예, 아주 할 만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할 만하십니까?
1: 네, 편안합니다. 네.
0: 그 샌디에고 그 현지 한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0: 오,
1: 모르겠어요.
0: 말씀하세요.
1: 샌디에고 쪽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LA에서 총영사관에서 출장 영사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LA로 그냥 오셔서 영사 업무를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LA 올라오는 운전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사실 3시간 어디 가는 거 LA 분들은 아마 이골이 나셨을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 오시는 일이 예전에 우리 왜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9시부터 영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번호표를 한 달에 한 번이고 딱 50명까지만 받아요. 하루에 업무 그 받는 그 숫자가. 그래서 아침부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아침 7시에 오시는 거예요.
0: 세상에.
1: 7시부터 9시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집에 가셨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그 번호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서 업무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아침에 오피스를 갔는데 그냥 바닥에 그 앞에 저희가 사실은 같은 건물을 써요. 그 한인회관 총영사 출장 건물이랑 같은 건물에 오피스가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우리
0: 그러니까요.
1: LA에서 영사관 가면서도 저희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본오페 받으려고 아침부터 와 계시더라.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네. 에이전트 분들이랑 네.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0: 아, 잘하셨네요. 아, 역시 그랬더니 센스 있으십니다.
1: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커피도 못 드시고 오시고 그쵸.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인사도 나누고 아 이야기 들었다 광고 봤다 아 라디오 들은 적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오피스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네. 재정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인지도도 높고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토요일 라디오 재정 방송은 좀 더 네.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네. 제가 오피스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내용을 알차게 꾸며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곧 다시 개편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토요일은 더 잘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도 꼭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샌디에고 한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 복 받은 거예요.
0: 네, 그렇네요. 네.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 네, 어뉴이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아이고. 뭐
0: 이런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뭐 남겨주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아요. 이게 잘못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어뉴이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라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네. 돈도 못 받는 거. 돈을 왜 못 받을까요? 뭐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가고
0: 가져간다고 하던데.
1: 그리고 또 원금만 주고 이자는 또 안 주고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낭설이에요.
0: 아, 잘못된 거군요.
1: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 돈을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당연히 네. 그 돈 전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수혜자들 베네피셜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네. 정해놓은 사람한테 100%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 내가 다 못 쓰면은 뭐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네. 해결이 됐습니다. 이 질문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뉴이티를 10년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1: 네.
0: 나는 어뉴이티가 싫다.
1: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0: 그런 질문도 네. 있습니다.
1: 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집은 네. 아, 그 어뉴이티는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네. 그래서 사망했을 때 누가 받을 것인지 지정해 놓은 베네피셜이 다시 말해서 수혜자에게 네. 바로 그 돈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 전에 사망하면 1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네. 라는 질문도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10년 계약이든 14년 계약이든 계약하고 상관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아하. 그 돈, 원금과 이자 받은 모든 돈은 자녀나 이제 배우자에게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0: 네.
1: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10년이면 너무 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5년 그래서 저는 5년만 할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뭐 5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찾아 쓰지도 않고요. 그 돈 결국 다시 다른 데로 묶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0: 어허.
1: 그러면 10년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0: 예,
1: 그리고 10년 내 나이가 몇인데 10년 묶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을 묵다가 죽어도 사망하셔도 10년을 묵다가 사망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돈 그대로가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다만 5년보다 10년이 더 다행히 이자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10년을 그냥 들어놓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0: 5년
1: 한번.
0: 계약하는 네. 것보다는 10년 계약하는
1: 이자가
0: 게
1: 훨씬 좋죠.
0: 이자가 훨씬 높기
1: 당연하죠.
0: 때문에 좋다.
1: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우리 자녀가 10년 동안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0: 네.
1: 아닙니다. 바로 사망과 즉시 자녀에게 그 돈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0: 되는군요.
1: 라고 말씀드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예. 유튜브에서 이제 보셨다.
0: 잘못된 정보.
1: 그러기도 한 잘못된 정보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0: 네.
1: 이것에 대한 정보와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혼용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0: 네.
1: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문선영 대표님
1: 네.
0: 전화번호 소개를 좀
1: 네.
0: 해드리겠습니다. 자,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626 맞죠?
1: 네.
0: 87 827-9599 626-827-9599 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1: 네.
0: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이 어뉴이티에 가입을 했는데
1: 네.
0: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1: 네.
0: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1: 그러니까
0: 질문이에요.
1: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0: 예.
1: 저도 이 정보를 퍼뜨린 그 분을 찾아서
0: 예. 예.
1: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0: 예.
1: 정보 듣지 마십시오. 일단 조인트로 어뉴티를 가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망해도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이
0: 네.
1: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조인트 어뉴이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뉴이티는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0: 네.
1: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명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 주인이 남편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0: 네.
1: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와이프가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데 집값이 반절로 떨어지진 않죠.
0: 네.
1: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렌탈 인컴을 받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공동으로 남편과 와이프가 돈 이름이 들어갔는데 집에 이름이 들어왔는데 렌탈 인컴 3,000불씩 나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니까 렌탈 인컴이 갑자기 1,500불로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0: 네, 네, 네.
1: 어니티도 똑같습니다. 어니티도 조인트로 들어가시는데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았다. 남편이 받으시다가 사망했다. 그럼 와이프가 역시 마찬가지로 3,000불씩을 계속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됩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이거 이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맞습니다.
0: 네. 자, IRA를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 계시네요.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1: 아, 네.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혼란스럽기도
0: 네.
1: 해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0: 네.
1: 거예요. 은행에 IRA 어카운트가 있거나
0: 네.
1: 혹은 주식에 뭐 내가 뱅가드에다가 찰스업에다가
0: 네.
1: 어뉴이티를 가입을 해놨다. 뭐 메릴 린치에다가 어뉴이티를 가입을 IRA를 가입을 해놨다. 근데 그 IRA가 은행에 넣어놨더니 너무나 이자가 없고
0: 네.
1: 그리고 또 어뉴이티를 아니 그 IRA를 예를 들어서 주식 쪽에다 넣어놨더니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0: 네.
1: 어뉴이티를 알아봤더니 어뉴이티에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이자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돼요. 음흠. 그러면은 아 내가 괜히 IRA를 은행에다 넣어놨구나 주식에다 넣어놨구나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오, 그렇군요.
1: 옮기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의 고민은 아마 이거 같아요. 옮길 때 세금을 또 내고 옮기면 아 나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 진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IRA에서

0: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ORA에서 어뉴이티 중에서도 IORA 어뉴이티를 하시면 돼요.
1: 네.
0: IO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IORA가 IORA 어뉴이티, IORA 은행이 IORA 어뉴이티, IORA 주식이 IORA 주식 어뉴이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1: 세금 안 내고 네. 그대로 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네.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네.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0: 아니죠. 보통 생명보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네. 왜 어뉴이티로 옮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생명보험이 내가 사망하고 자녀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옛날에 들어놨는데
1: 네.
0: 70이 되시고 이제 되시니까 고민인 거죠. 아이들은 벌써 다 잘 살고 있고 네, 나는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네. 혹은 나 롱텀 케어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1: 네.
0: 근데 생명보험엔 돈이 쌓여 있는 거죠.
1: 아.
0: 근데 그 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분이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1: 네.
0: 첫 번째 고민하는 분들은 나 롱텀 케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컴이 좀 부족한데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생명보험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옮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으로 옮기실 때 건강이 좋으셔야지만 옮기게 돼요. 건강이 그렇군요. 좋지 않으면 다른 새 회사에서 이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으로 못 옮길 때 이제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죠.
1: 오.
0: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쌓여있는 이 캐시 밸류가 옮겨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정말 그야말로 100세까지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롱텀 케어가 걸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의 두 배씩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일단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망하고 아이한테 줄 거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거나
1: 네.
0: 아니면 어뉴이티로 옮겨서 롱텀 케어 시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인컴 플랜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1: 아하, 네, 그 말씀이시군요.
0: 그리고 예, 생명보험에서 예. 이렇게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 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1: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인사회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이 재정 플래너 문선영 대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또 세미나 계획이 있으시네요.
0: 아, 네네.
1: 교회에서 있네요. 이번에는.
0: 네. 저희가 네. 6월 달에 벌써 4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1: 네네네.
0: 그리고 하나 더 했으니까 5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내일이네요.
1: 아.
0: 다음 주 화요일.
1: 다음 주 화요일.
0: 그죠? 오늘 네네. 금요일이니까
1: 네.
0: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1: 6월 23일 화요일.
0: 6월 23일
1: 네.
0: 화요일에
1: 네.
0: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10시 30분에
1: 아하.
0: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으로
1: 네.
0: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1: 아하.
0: 그리고 6월 30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1: 네.
0: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월럿에 있는 월럿 축복교회에서 또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의
1: 네.
0: 세미나를 합니다.
1: 이 세미나에 또 참석하시면 예, 굉장히 여러분들 예, 재정 예, 플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0: 네.
1: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
0: 네.
1: 한 번쯤 가셔서
0: 지금 벌써
1: 예,
0: 토렌스 제1장로교회 참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 다 받았고요.
1: 네네.
0: 여러분들 토렌스 사시는 분들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0: 또 동부이죠. 네. 월러시티에 사시는 분들 6월 30 화요일 10시 30분에 월러 축복교회에서 네. 이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미나 예, 다음 주하고 예, 6월 23일 또 6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 오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1부의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프린스텔라의 스카브로 페어 청해 주셨어요. 로나 제이님의 신청곡입니다.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스카버로 페어라는 이 노래가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그리고 사라 브라이트만이 또 부른 버전이 있는데 참 좋은 노래잖아요. 근데 포레슬라가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네요. 오, 저는 이 버전 처음 들어요. 로라 제인이 고맙습니다. 오, 이렇게 멋진 노래 또이 멋진 그 스카버로 페어 이 버전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라 제이님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번쯤 들어가셔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썸네일도 이렇게 새롭게 올렸어요. 예, 프로그램마다 클릭하셔서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읽어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요거 지금 눌러주세요.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예, 제일 밑에 부분에 카톡 참여가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카톡창이에요. 예, 노란색이라서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예, 카카오톡, 그걸 클릭을 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로라제이님께서 댓글 주셨네요. 예, 카톡 주셨네요. 그냥 선미 씨가 주시는 음악이 좋아서 들어와서 예, 이 해피투게더 즐기신다고 적어주시면서요. 항상 좋은 음악 정보 감사합니다. 방송은 이따 저녁에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선미 씨도 많이 웃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일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대로 방송 청취를 잘 못하시나 봐요. 시청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녁에 또 돌려보겠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예, 참여를 해주시면은요 좋은 선물이 나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노래가 다 신나요. 어깨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자,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예, 트로트의 전설 서른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데뷔 40여 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다 함께 차차차 지금 듣고 계시는 삼바의 여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국민가수 서른도와의 특별한 만남은 벌써부터 남가주 한인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요 6월 아버지나 Father's Day를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티켓 예매 아직 안 하신 분들 부모님께 선물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티켓 구매는요 LA 지역입니다. 이 홈쇼핑 월드 매장 다 아실 거예요. LA 지역 팔가와 세라노 코너에 위치한 LA 매장에서도 티켓 구매 가능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부에나팡 매장에서 직접 편리하게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홈쇼핑 월드 가면 절반 뚝 잘라서 50% 오프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린다고 하나요? 빨리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티켓 구매와 상세한 문의 전화번호는요.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 또는 323-692-2080 323-692-20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서른더 콘서트는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삼바 삼바 One plan, one price.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서른도 콘서트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관광버스, 예, VVIP 버스입니다. 아주관광 그리고 아주관광 그 버스도 운영이 되고요. 사무관광버스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관광버스는 LA 출발이 이 정오 12시에 출발합니다. JJ 호텔 옆 주차장으로 예, 변경됐다고 합니다. 예, 오렌지 카운티는 예정대로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갈 거예요. 자,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273, 383-7233입니다.

0: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0: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자유를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합니다. 맞나요?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준틴스데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연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꿀맛 같은 휴식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연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바쁜 일상은 잠시 로그아웃 하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가득 채우는 최고의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를 어제 TK아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입니다.

0: 정말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TK 알린 감사해요. 아, 이런 피드백을 주셨네요. 해피님들과 선배님 많이 웃고 몸과 마음에 쉼이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래요 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연어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죽은 것만이 떠내려가죠. 와, 디니 완전 명언인데요. 와, 연어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죽은 것만이 떠내려간다라는 이 댓글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해요. 그러네요. 정말 디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렇게 소피아님도 공감의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명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만의 휴식,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멋진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에 활기찬 에너지와 함께 해피투게더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모시고 우리 건강에 유익한 정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시켜주세요, 여러분. 자,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2002년 전 세계를 굵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안경 검안과.
7: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8: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9: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8: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9: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0: 세종 송보감.
2: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0: 세종 송보감.
2: 쌩쌩 돌아라. 아하!
10: 세종 송보감이잖아.
11: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2: 213-383-8899 383-8899
13: 세종.

0: 해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예, 우리의 건강 지킴이시죠.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선미 씨.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요?
0: 네.
1: 대한민국 이렇게 해야 되나요?
0: 대한민국 대표님 같이 해요. 시작. 대한민국.
1: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0: 네. 어제 아쉽게 2대1로 아니 2대0 아니 1대0으로 졌어요.
1: 1대0.
0: 네, 네. 1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1: 네, 재밌었고요. 네. 뭐 어차피 또 다음 경기에 이기면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뭐 저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선미 씨도 그렇고 또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0: 네.
1: 또 즐겁게 네. 또 약간은 속상했지만 축구를 네. 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선미 씨?
0: 네.
1: 오늘은요, 우리가 어저께 축구를 본 것처럼
0: 네.
1: 축구에도 그렇고. 우리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축구에는요.
0: 그렇죠. 그렇죠. 하프타임. 네.
1: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1년 중에 딱 중간입니다.
0: 아, 그러네요.
1: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고 아마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쭉 지나면서
0: 네.
1: 내가 연초에 건강 결심했던 거 어떻게 잘 지키고 있나 한번쯤 하프타임, 건강의 하프타임.
0: 와.
1: 중간 점검이 네. 필요하다. 어떠세요?
0: 오, 대표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건강의 하프타임. 표현이 너무
1: 건강의
0: 멋진데요.
1: 하프타임. 맞습니다.
0: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네.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1: 자, 건강의 하프타임. 뭐 어떤 분은 이런 건강, 어떤 분은 저런 또 체크업
0: 네.
1: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0: 네네네.
1: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체크업을 할 것은 요즘에 뭐 혈관 건강에 대한 것이 1차로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 때 많이
0: 맞습니다.
1: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당뇨, 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혈액순환 문제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되는데 자 오늘은 세종 송보가 혈관 건강에 대한 중간 점검을
0: 네.
1: 꼭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오늘 제가 100세 건강을 위한 혈관 건강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지난번에 그 상담했던 고객 중에 어떤 분은 요즘에는 그 스텐트 혈관 시술하신 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게 되고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지난주 가운데는 되게 건강하셨던 중년인데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한번 갔습니다.
0: 네네네.
1: 그랬는데 급기야는 바이패스 수술을 했어요.
0: 아이고야, 아이고야.
1: 그렇죠.
0: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1: 이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들도
0: 네.
1: 아무리 중년의 젊은 분도
0: 네.
1: 이렇게 갑자기 이런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요 시간에 항상 강조합니다. 혈액 순환은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남녀노소 관련 없이
0: 네.
1: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죠. 혈관 건강 중요합니다.
1: 평소에 건강 자신했던 분들 이렇게 의외의 일을 당하고 나면 상당히 당혹하고 당황스러운데 제가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사장님 저는 10년째 아스피린 먹고 있어요.
0: 네.
1: 혈액순환 때문에
0: 네네네.
1: 또 어떤 분들은 그 서플리멘트 중에 오메가3 같은 서플리멘트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
0: 음흠.
1: 정말 그런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종바이오텍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우리 세종 송보감 또 우리 세종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꾸준하게 이 복용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0: 네네네.
1: 먼저 간단하게
0: 음흠.
1: 우리의 전통 솔잎으로 개발돼서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있는
0: 네.
1: 세종 송보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우리의 전통 솔잎을 연구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도
0: 네네.
1: 솔잎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솔잎은 예전부터 약재 중에 약재로 취급이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송보감을 더 솔잎의 효능을 경험하시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일단 당뇨약, 혈압약,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아하.
1: 그다음에 젊은 분이라도
0: 네?
1: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그 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젊은 분이라도 이 당뇨 수치나 그 고혈압 수치가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0: 그렇죠,
1: 그런
0: 그렇죠.
1: 분들은 꼭 송보감을 통해서 혈관 관리하면 좋은데 제가 선미 씨 이 시간에도 솔잎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0: 그렇죠.
1: 제가 간단하게
0: 네.
1: 솔잎의 효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네. 솔잎은요.
0: 네.
1: 첫 번째 그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0: 아하.
1: 고혈압이나 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고혈압을 예방시켜주고
0: 네.
1: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화시켜주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루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글리코키닌,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당뇨 예방, 혈당 조절에 좋은 이 성분이 솔잎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세 번째는요. 솔잎에는 테르핀, 탄닌, 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안에 있는 활성산소, 우리 몸에 해로운 겁니다.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 네 번째는 솔잎에는 제가 요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0: 네.
1: 아피에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네, 우리 혈관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줍니다.
0: 해독작용이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니코틴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0: 네네네.
1: 솔잎은 우리의 고혈압 예방, 당뇨, 그 다음에 혈관 청소, 마지막에는 혈관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0: 네.
1: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0: 와, 솔잎의 효능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전통 솔잎이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뭐
0: 네.
1: 솔잎을 증류해서
0: 네.
1: 증류해서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그 원료 이름이요. 솔잎 증류 농축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농축된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돼서
0: 네네네.
1: 너무 드셨던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아침 저녁 한 알씩 드시게 돼 있고
0: 네.
1: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세 번까지 드실 수가 있어. 자, 정리합니다. 세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연구해서
0: 네.
1: 500mg 소프트 캡슐로 개발을 하고
0: 네.
1: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되고 가격은 하루 두 번
0: 네.
1: 3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0: 3개월 먹을 수 있군요.
1: 380불 네, 그렇게
0: 네네네네.
1: 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솔잎이 99.9% 들어있는
1: 네.
0: 증류 농축 네. 캡슐이라고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역시 세종 송보감의 그 혈관 청소부 예, 세종 송보감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톡스 효능, 뭐 해독작용, 혈관 디톡스라고
1: 네.
0: 하니까요. 뭐 당뇨이신 분들,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먹으면 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0: 예.
1: 효과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0: 네네네.
1: 선미 씨 이게 한 박스가 3개월분에 380불인데
0: 네.
1: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세일 정보
0: 아
1: 이틀 후가 되면
0: 파더스데이.
1: 파더스데이입니다.
0: 맞습니다. 파더스데이인데 부모님 선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일을 좀
1: 유감
0: 많이
1: 있어요.
0: 해주세요.
1: 유감 있어요.
0: 왜요?
1: 유감 있어요.
0: 왜요? 왜요? 왜요? 뭐가요?
1: 세일 정보 하기 전에
0: 예.
1: 왜 마더스데이 때는 우리가 바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엄청 바쁘죠.
1: 근데 왜 파더스데이 때는 이렇게 안 바쁘죠?
0: 안 바쁜가요?
1: 그렇죠?
0: 조금 조용한가요?
1: 제가 너무너무 예. 아빠하는 사람으로서 섭섭한데
0: 아하.
1: 자, 제가 오늘은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아빠니까
0: 네, 팡팡 쏴주세요.
1: 아빠들을 위한
0: 예.
1: 그러니까 파더스데이의 특별한 세일 정보
0: 네.
1: 혹시라도 아버님 또 파더스데이에 맞는 선물을 준비 안 하신 분들 네. 또는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우리 아빠의 혈관 건강 때문에 송보감이 꼭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오늘은 세종 송보감
0: 네.
1: 꼭 세일 정보로 드리는데 여기 지금 원고에는요
0: 네.
1: 제가 뭐 이것저것 시카고의 미스터 박 뭐 당화혈
0: 색소가 뭐 7.8
1: 어. 뭐 뉴욕의 베이사이드 메릴랜드 뭐 LA 타운
0: 네.
1: 뭐 여러 효능을 적어놨는데 그런 사례들은 빼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세종 송보감에 대한 세일 정보를 준비를 하는데
0: 네네.
1: 제가 요 얘기 하나만 우리 저 선미 씨한테
0: 네.
1: 테스트 한번 하고
0: 테스트요?
1: 선미 씨가
0: 또 테스트요?
1: 테스트에 통과가 되면 제가 바로 세일 정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백세 건강에는 혈관 건강, 송보감 얘기했습니다.
0: 네네.
1: 송보감도 꼭 필요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항암이라든지 면역력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세종 후코이단,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 아포토시스 효과.
0: 아우 당연히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럼요.
1: 네,
0: 아포토시스
1: 네.
0: 효과, 후코이단의 이 네. 아포토시스 효과 지난번에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 몸속에 그런 네. 비정상 세포를 사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맞죠?
1: 100점입니다.
0: 네. 네,
1: 됐습니다. 네. 후코이단에 뭐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뭐 후코이단 그러면 우리 LA에 많은 청취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데
0: 네.
1: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말로
0: 네.
1: 예,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0: 네.
1: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0: 네.
1: 후코이단의 효과입니다.
0: 좋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아주 중요한
1: 네, 후코이단은 예. 예, 흡연 중이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0: 그쵸?
1: 특히
0: 예.
1: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는데 제가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Father's Day를 맞아서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0: 네.
1: 제가 처음에 혈관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이고요.
0: 네.
1: 후코이단은 세종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0: 네.
1: 가격은 똑같습니다.
0: 380불.
1: 예, 이렇게
0: 네.
1: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1: 네.
0: 건 Father's Day를
1: 네.
0: 맞아서 네. 대표님께서 팡팡 쏘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1: 잠깐만요. 네.
0: 예.
1: 자, 일단 예.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0: 예.
1: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0: 맞아요.
1: 제가 우리 세종바이오텍 홈페이지에 보면
0: 네.
1: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2+1 세일을
0: 네.
1: 하고 있는데
0: 아하.
1: 오늘 요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원고에다가는 5명에게 드립니다라고 써놨는데
0: 네네.
1: 오늘은 5명이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 내에
0: 네.
1: 5명이든 10명이든
0: 진짜요?
1: 오늘 요 세일은 아버지 날을 맞아서
0: 네.
1: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0: 네.
1: 분들은 전화 주시는데
0: 네.
1: 세일 정보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0: 네네네네. 오픈해 주세요.
1: 세종 송보감 두 박스가 아니고요.
0: 예?
1: 한 박스 혈관 청소
0: 네.
1: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오달을 하시면
0: 네.
1: 잘 들으세요. 명품 세종 후코이단 380불짜리죠. 똑같이
0: 네.
1: 한 박스를 드리고 잠깐만요. 한 박스를 드리고
0: 네.
1: 보너스로 또 선물이 있는데 요즘에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도 한 병을 더 드립니다.
0: 아 대박. 대박. Father's Day에만 드리는 예, 선물입니다.
1: 네.
0: 대박이에요.
1: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 예, 예, 예.
1: 혈관 건강도 여러분 미리미리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 선물하세요.
0: 네.
1: 세종 송보감 한 박스 사시면 항암, 면역력에 좋은 요즘에는 한국으로도 많이 보냅니다.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고요.
0: 네.
1: 그다음에 리포존
0: 비타민C도
1: 네. 한 병을 드리는데 요거는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오늘
0: 네.
1: 하루 안에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네네.
1: 아버지 날을 맞아서
0: 네네네.
1: 고선미 씨 방송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0: 예.
1: 자,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213
0: 네.
1: 383-3899-183-3899-8899번으로 전화
0: 네.
1: 주시면 미저녁 어디라도
0: 네.
1: 배송 다 해드리고
0: 네.
1: 한국도 시사를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아버지라서 Father's Day 세일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미저녁 한국도 이 세일 가격으로 배송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미저녁 그리고 한국도 무료 배송이니까요. 여러분들 213-383-8899-213-383-8899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1: 그 예. 제가 여기 원고에 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0: 네.
1: 어젠가 그젠가 다른 시간에 제가 요 세일을 저 아버지 날을 맞아서 세일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서 사장님 세종 송보감도 380불인데
0: 네.
1: 선물로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을 주시는 건 너무 땡큐인데요 사장님.
0: 아.
1: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그래서 아니, 무슨 부탁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0: 네.
1: 후코이단만 주시면 안 돼요.
0: 오.
1: 후코이단을 살 테니까
0: 네.
1: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을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주시면 안 돼요. 가격이
0: 오.
1: 똑같으니까.
0: 네, 괜찮아요?
1: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0: 아, 당연히 해주셨겠죠, 대표님.
1: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0: 아,
1: 후코이단만 필요하신 분도
0: 네.
1: 아니, 후코이단을 원 플러스 원으로 주는 세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는데
0: 그쵸.
1: 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0: 네.
1: 아니면 사장님, 송보감으로 그냥 한 박스 사면 송보감으로 한 박스 주면 안 돼요?
0: 네.
1: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예.
1: 네, 그래서
0: 마음이 넉넉하신 송보감, 우리 대표님. 예.
1: 네,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을 드리는데
0: 네.
1: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에 따라서는 송보감으로 다 주세요 해도 되고
0: 네.
1: 아니면 후코이단으로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주세요 하셔도 되니까 요거는 우리 그 전화 받는 직원한테
0: 네.
1: 한 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13
0: 네.
1: 우리 LH사입니다. 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근데요, 대표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1: 네.
0: 세종 송보감이 혈관 청소잖아요. 세종
1: 네.
0: 후코이단은 또 면역력 향상에
1: 면역력.
0: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두 제품을
1: 네.
0: 함께 이렇게 복용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1: 아, 좋은 질문이시고요.
0: 네.
1: 뭐 남편이 송보감, 아내가 후코이단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0: 네.
1: 아니면 그 반대로 어떤 분은 나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0: 아하.
1: 분들은
0: 네.
1: 송보감과 후코이단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
0: 오,
1: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아침 식사 후에
0: 네.
1: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0: 네.
1: 저녁 식사 후에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그렇게 드시면
0: 네.
1: 송보감은 3개월,
0: 아하.
1: 후코이단은
0: 4개월.
1: 4개월을 복용할 수 있고 아, 그리고 보너스로 드리는 리포존 비타민 C는
0: 네.
1: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요거는 2개월분이 한 병에
0: 네.
1: 들어 있습니다.
0: 네. 두 달분이 한 병에 들어있으니까요.
1: 네.
0: 리포존 비타민
1: 네.
0: C를 무조건 이렇게 선물로 또 플러스해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 네, 그래요.
0: 네네네. 자, 전화번호 213. 네, 전화번호
1: 네.
0: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에만 전화를 하셔서 주문하시면
1: 네.
0: 오늘의 세일 혜택 그대로 드리니까요.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제가 이렇게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더 이렇게 갔네요.
0: 네네네.
1: 떠들다 보니까.
0: 그러게 자, 말이에요.
1: 제가 그, 네, 고선미 씨, 그 축구도 우리가 하프타임이 있듯이.
0: 네네.
1: 우리의 건강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6월이기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이 우리 축구도 응원해야 되지만
0: 네.
1: 우리의 건강을 위한
0: 아,
1: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0: 네.
1: 또 송보감과 후코이단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Father's Day 선물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0: 네.
1: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0: 네.
1: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0: 아 대표님 Father's Day인데요. 대표님
1: 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건강의 하프타임으로 시작해서 Father's Day 세일 정보까지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 진짜 우리 데이비스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세종바이오텍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예, 문의하시면은요 오늘 세일 정보가 엄청납니다. Father's Day 선물 예, 여러분들 건강을 선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뇌문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뇌문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2022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 5500.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6분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열린 창문을 닫는 것과 같다.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은 미국의 역사적인 기념일이자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데이입니다.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주 갈베스톤에 노예 예방 선언문이 전달되면서 미국 내 마지막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준 6월과 19th 19일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자유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준틴스데이를 맞아서요, 이렇게 좀 축제가 지금 시작되고 또 내일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할리우드볼 준틴스 셀러브레이션 시간이 오늘 저녁 6시에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올해 그 할리우드볼의 준틴스 무대에는 찬스 더 래퍼가 그 장식한다고 합니다. 힙합 뮤지션 빅 맨사, 또 유명 DJ 디나이스, 그리고 가스펠 합창단이 함께 참여해서 흑인 음악과 문화, 자유를 기념하는 대형 콘서트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롱비치 그 태평양 수족관 준틴스 이벤트도 있습니다. 뭐 1시 끝났겠네요. 1시부터 2시까지 있었는데 수족관 내에서 진행되는 가족 중심의 문화 행사였습니다. 준틴스 데이가 지닌 역사적인 의미를 스토리텔링 또 라이브 음악 특별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는 좀 교육적이고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10분입니다. 오늘 밤 뭐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 3연전 첫 경기가 열립니다. 공휴일 밤 경기인 만큼 경기장 안팎에서 축제 분위기와 함께 또 준틴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오프닝이나 커뮤니티 이벤트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일 외에도 이번 주말인 6월 20일 토요일에 더 많은 이런 축제가 열립니다. 산타모니카 버지니아 에비뉴 파크입니다. 낮 1시부터 제34회 연례 준틴스 축제가 열려서 라이브 음악과 푸드트럭 또 로컬 마켓이 들어선다는군요. 오베이션 할리우드 오후 3시부터 야외 마켓 서고요. 또 라이브 공연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썸머 오브 소울이 무료로 상영된다고 합니다. 칼버 시티의 베테랑스 메모리얼 파크에서는 정오부터 흑인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이 커뮤니티 축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뭐 주말에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지역으로 가시면은 교통이 엄청 혼잡하겠죠? 그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렌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오늘 준틴스데이 날을 맞아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자,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 날씨는 초여름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늦은 밤과 새벽에는 기온이 내려가니까요. 얇은 겉옷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질 지수는 전반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발생한 보일하이츠 물류창고 화재 잔불 정리 작업으로 인해서 보일하이츠, 이스트 LA도 다운타운, 몬테벨로 등 인근 다운위드, 그 다운위드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로 지역에 계신 분들 탄냄새나 연기가 보일 경우 창문을 닫고 실내 활동을 권장합니다. 이번 주말은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찾아오는 시기인 만큼 저녁 시간이 아주 길고 여유롭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7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41분입니다. 내일 20일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7시 24분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하지가 정점을 찍게 됩니다. 덕분에 저녁 8시가 넘어서도 은은한 노을을 오래 즐기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듣고 계십니다. 아, 이 노래 조금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보섬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0: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8: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7: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8: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7: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8: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9: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우리 장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냈고 그 호르몬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더니 부작용이 있었죠? 식욕감퇴, 체중 감소. 아, 이거구나. 다이어트 약으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을 했더니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 감소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약의 탄생 스토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모방하는 거라면 알약으로 먹어도 괜찮을 텐데 왜 번거롭게 피하주사 형태로 맞아야 될지, 이건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이 가지는 가차없는 분해 능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위고비아 마운자로의 주성분은 아미노산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고분자 단백질 사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알약처럼 삼키면 위장 속에 있는 소화요소는 이걸 그냥 고분자 단백질 사슬, 아침에 먹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덩어리로 인식하면서 마구마구 소화합니다. 그래서 뇌에 도달해서 식욕 조절 중추에 관여하기도 전에 완전히 분해돼 버리죠. 그래서 피부 아래 지방층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집요하죠. 약물 분자 옆에 위산을 순간적으로 중화하는 특수화학물질 방패를 붙여서 소화효소에 눈을 속인 뒤 위점막 세포 간격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벌려서 단백질을 혈관으로 직접 밀어넣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결국 먹는 약이 나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번 시리즈 위고비의 특허 만료가 다가온다는 얘기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값싼 복제약이 먹기 쉬운 경구용으로 시장에 쏟아진다면 네, 앞으로 다이어트 의약품은 마치 커피처럼 대중 일상에 들어오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를 쥐어준다고 해서 몸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다이어트에 관한 오랜 금언, 적게 먹고

0: 많이 움직인다는 것. 약은 도움을 줄 뿐 이런 법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황금 같은 불금입니다. 아, 오후 3시 햇살이 가득한 로스앤젤레스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 저희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면서 끝자락이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했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이제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뭐 차를 운전하고 계시거나 그거를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이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좀 앉아서 여유를 즐기시든지 아니면 그냥 쉬시는 것도 좋고 아 정신없이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이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기분 좋은 시원한 음악들과 함께 아주 재미난 또 신명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어떠십니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빠 힘내세요.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아빠들 전부들 힘들 많이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1일이 Father's Day. 저희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날인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Father's Day가 있어서 Mother's Day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Father's Day만큼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보다는 아빠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저는 엄마 엄마 그럽니다. 자, 그 아빠란 단어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요일날 Father's Day에 여러분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통계님 안녕하세요. 오건희 형님, 그것은 토요일이겠네요. 신청곡 주셨고, 자 여러분 뭐 굉장히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직 다음 주 수요일 남아공과의 게임에서 뭐 변함이 없으면 우리가 무난하게 승리하면 32강을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아직 기회가 있고, 다행히 저희 게임 전에 체코와 남아공이 비기는 바람에 변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작아졌고, 물론 어제 뭐 골키퍼의 실수다, 뭐 손흥민이 일찍 빠졌다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만 어쨌든 다 결과로 가진 거니까 이런 말씀은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감독이건 간에 특히나 그 국가대표 감독은 어느 게임이건 간에 이기고 싶은 소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일 속상한 게 선수들일 거고 그 다음이 감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기운 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어제 멕시칸 사람들과 충돌이 그렇게 있다는 소식은 접하지 않아서 무사히 잘 지나서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 않나 싶고, 또 멕시코란 나라 자체가 우리보다는 등급이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게 뭐 이렇게 너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부상 없이 잘 지났다는 거. 이번 월드컵에서는 두 게임밖에 안 했지만 우리가 부상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 예상컨대 남아공과의 게임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32강 진출 게임 한 게임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6월 한 달은 이 힘들고 지루한 일장에서 우리가 월드컵으로 좀 기운을 얻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털썩 앉으셔서 편안함을 맛보는, 또 추억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통계님 시원한 노래입니다. Young Turks, 못난이 컴플렉스.

네, 아이고 못난이 컴플렉스 영턱스 클럽의 노래 우리 통계님 아마 토요일이라서 오늘은 쉬시는 날일 텐데도 이렇게 일찍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찾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TK님 웰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게시판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는 내 친구 분들이 DJ 고니와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오픈 채 시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사이 뭐 또 이슈가 되는 게 가스값이죠. 자 주유 지금 캘리포니아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나도 가격으로 알려주고 또 이렇게 보면 오늘 평균이 레귤러가 5불 61센트로 나와 있고 프리미엄이 5불 80센트로 약간 주춤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가장 가격이 좋은 주유소도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란에는 LAX라고 해서 요새 한국 방문하신 분들 많죠. 내려줘야 되고 픽업해야 되고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정상 운행인지 아닌지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 밑에 라디오 코너에 보면 저희 9개 코너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쭉 옆으로 가시다 보면 라디오는 내 친구라고 이렇게 멋지게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라디오는 내 친구 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후의 낭만 고니의 음악세계 저 고니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악과 이야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맨 밑으로 가시면 이게 노란 버튼이 나옵니다. 고니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으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어제 아 우리 이경덕님이셨구나 이름이 던지니스 통계님 이름이 이경덕님이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문본부장님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비비안님 또 우리 라빈님 이렇게 다들 참여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스카이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방송 중이라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너무너무 반가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앞으로 이벤트라든가 또 방송국에서 제공되는 선물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요 이거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그 채팅방에 30분이 넘으시면 저희 방송국에서 저한테 선물을 지원해 주십니다. 50분이면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지원해 주시니까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그저 클릭 누르시면 되니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에 오셔서 우리 함께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채팅보다 훨씬 또 다른 채팅강 한번 나눠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radioseoul1650.com 정말 많은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매일 드리는 여러분에 대한 건강 정보도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가이드에서 얼마든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일요일이긴 하지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우리 문본부장님 어제는 우리가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차전 이겨서 LA에서 경기하도록 합시다. 예, 어제 만일에 이겼으면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TK님 아쉽게 졌어요. 그래도 남아공 이기면 32강이죠 다행입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라빈씨 외 라빈씨는 우리 저 안선영씨죠. 우리 다 모여서 응원하면 너무 신나고 재밌겠다고 윌셔길 꽉 막힌 거 처음 봤다고 어저께 아주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란이. 자, 어쨌든 아버지의 날이니까 우리 기성세대에 계시는 아버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곡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애치님 오셨네요. 네, 신청곡 주셨고 우리 채팅방에 비비안님 어제 집에 가는데 세상에 시간이 너무 걸려서 차에서 팍스 스포츠 라이브로 보셨다고. 저도 사실 저는 어저께 SK 그 에어컨 사무실에서 장단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보러 가는데, 보통 거기까지 제가 가는데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는데 어저께는 4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하여간 대단한 날이었어요. 아마 남아공하고 하는 날은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돌아와서 우리 TK님의 신청곡 또 H님의 신청곡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에서 4월 매주 목요일 다치 헬캣을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4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시고 고성능 스포츠카의 주인이 되는 행운을 잡으세요. 지금 무료로 가입하시고 헬캣의 새로운 주인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미국 내 유일한 트리플A 5 다이아몬드 카지노 호텔, 오직 야마바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You wi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TK님 함께하고 계시죠? 프리리 워먼.

네, 프리티 워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TK님의 신청곡. 아, 예. 비비안님, 아,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오픈 채팅방은 또 여기 채창이랑 다른 느낌, 더 친해진 느낌. 그렇습니다. 단톡방 느낌이 들죠. 감사합니다. TK님 미리 Father's Day 축하드려요. 좋은 아빠이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 예. 저도 아빠의 날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착한님은 아직 총각 같은 느낌? 그러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곡서부터 이제 일요일이죠. 21일이 Father's Day인데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아빠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사실 이곳에 와서 불철주야로 정말 열심히들 사신 거 제가 다 일일이 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 통계님 아직 싱글이시랍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미래의 아빠 우리 통계님. 자, 이번에는 우리 H님께서 또 다른 멋진 아빠 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는 말이죠. 이 카사브랑카란 노래는 원곡자보다 이 최원 씨가 더 잘 불렀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 노래인데 비록 몸은 하늘에 있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사블랑카 원곡인데 얼마 전에 무명전설에서 성리라는 가수 1등 했었죠. 그 가수가 또 이 노래를 멋지게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 통계님 싱글이시라니까 TK님이 미국의 좋은 아가씨 소개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즘은 데이팅 앱이 있어서 젊은 분들 만나신다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란 펜으로 칠해놓은 저희 라디오서울120.com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있는 오픈방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방에 지금 올른 사연 중에서 우리 통계님이 대구에는 비 오다가 그쳤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통계님께서 두 번째 신청곡으로 아버지의 날, 아빠의 날 굉장히 어울리는 노래예요. 이 노래 제목이 남자답게 사는 법인데, 이 남자답게 사는 법보다 제목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빠답게 사는 법 어떠십니까?

0: 네, 남자답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라비님이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뭐 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위크엔드 수다 로빈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라비님이 비비아님이 우리 라디오 서울의 최고 로빈님 마구마구 칭찬드려요. 그렇습니다. 예. 마구마구가 아니고 아주 엄청 어마무시하게 칭찬하셔도 됩니다. 저희 살림꾼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제 그 브릿지 음악 라디오는 내 친구를 만들어주신 어마무시한 분입니다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0: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3: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네, 바로 이 노래를 우리 라비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해 준 노래입니다. 자, 저희 채팅방에 지금 우리 뭐 본부장님도 들어오셔서 제가 그 토요일 아침 9시에 위크엔드 수다 우리 라빈 씨와 함께하는 애청 바란대니까 또 우리 라빈님이 저한테 쫓겨나겠다고 제 방인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방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족방입니다. 우리 문본부장님께서 공연 끝나고 위크엔드 수다에 참 한번 초대해 주면 수다 좀 하신다고 아 그렇죠. 네, 자, 아이고 따뜻한 고님이라고 아닙니다. 항상 사실 우리 라비님 같은 경우는요 살림꾼에다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것이 가끔 이제 저희 어떤 기념일 되면 점심에 점심을 주십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도시락을 주시면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제 것을 꼭 세이브해 놨다가 저를 맛있게 먹게 해주고 가끔 또 저희 그 건물에서 인앤아웃 햄버거 같은 것도 이렇게 공짜로 주면 아, 그 티켓을 챙겨서 어김없이 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겨주고 계십니다. 자, 샌디님 아,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오늘부터 계속 일하시죠? 마켓에서 오늘 제가 알기로 모란각 냉면 세일하신다고 그랬는데 냉면 시원하네요. 조금 아까 비비안님이 또 그 누룽지의 총각김치 아이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왜 그러세요? 네. 아이고 오픈특에선 제 고니님의 우리 또 그 통계님이 고니 형님이 최고. 아 이거 이렇게 듣기만 해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네, 샌디님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범 엄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오픈 채팅방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문본부장님께서 아빠의 날 그 Father's Day 얘기하니까 이 노래 빠지면 안 되죠 그러셨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요. 네 아빠의 청춘.

0: 네, 우리 문문부장님의 신청곡 아빠의 청춘 오기택과 함께했습니다. 비비안님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언제나 브라보입니다. 자, 우리 또 라빈님이 살림꾼이면 우리 문문부장님은 또 땡크같이 밀어붙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저희 라디오 서울의 장군님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는 유튜브 게시판 또 저희 우리 대표님과 라디오 서울 덕분에 또 이렇게 멋진 채팅방 꾸며주셔서 또 다른 따뜻함을 나눌 수 있고 추억을 얘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거, 다만 한 가지, 제가 방송 진행하느라 일일이 답변은 그냥 말로만 하고 글로서는 잘 못해드리는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4: 화로로 간다.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이거 역시 우리 라빈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샌디님, 아 지금 열무물냉면, 아 이거 듣기만 해도 한 젓갈만 했으면 참 좋겠네요. 맛있겠어요. 자, 여러분 보셨지만 노란 줄로 쳐져 있고 저희 라디오솔10.com 라디오 친구분들 저와 함께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비안님, 네, 우리 친구분들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 있네요. 예, 정말 팔방미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우리 루아비님입니다. 자, 1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우리 비비안님이 신청하신, 아,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를 귀찮게 하나요? 아, 그게 귀찮은 게 아니고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짓궂다라는 얘기하죠. 어렸을 때도 여학생들을 많이 놀리고 짓궂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듣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금요일 순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우리 H님의 신청곡이었고 비비아님은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바라봐요. 옛날엔 스트레스 많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또 다른 노래가 생각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지금 계속 저희 방송 중에도 저희 라빈님이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주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사이트 개편이 엄청나게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한 보따리 있습니다. 자,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 나와 있고 LA 서울의 날씨도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관심사인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렇듯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권 정보도 있습니다.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여러가지 복권 정보가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요사이 가스값 굉장히 민감하죠. 캘리포니아 평균 또 전국 평균 가스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어디가 굉장히 좀 절약적으로 가스를 넣으실 수 있나 그런 정보도 있고 또 저희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이 돼 있고 또 가장 주목할 것은 저희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해서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희 9가지 코너 프로그램도 카드 화면으로 이쁘게 나와 있어요. 쭉 가시다 보면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이쁘게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노란 단이 나와요. 거기 쭉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단체 톡방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TK님이, 또 멋진,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게시판 보면 알지만, 우리 TK님이 박화요비의 어떤가요? 라고 그랬더니, 우리 비비아님이 어떤가요가 원래 이정봉이 부른 노래인데 박화엽이가 리메이크 했어요. 그런데 우리 비비아님이 박화엽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는 줄 알았다고 아재 개그가 돼버렸습니다. 자, 신청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 참 이렇게 이정봉이 불렀던 노래를 맛깔스럽게 리메이크를 해서 불러줬다니 제가 들어도 좋고 예, 비비안님도 굉장히 좋으시다고 우리 TK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리메이크라는 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글쎄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어떤 분은 돼지고기 목살을 넣고 어떤 분은 멸치를 넣고 어떤 분은 스팸을 넣습니다. 어떻게 끓이느냐의 맛에 따라서 또한 얼마만큼 신김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거, 또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 세상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남녀관계도 세상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해도 내 눈에 안 들면 그건 이쁜 게 아닙니다. 또 반면에 남자가 아, 우리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데 그녀의 눈에는 장군님 같이 보이니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란 얘기도 있고, 얘기가 조금 다른데 빠졌지만 마침 또 오늘 2부 시간에는 여러분 또 아주 어마무시한 정보를 우리 들고 오신 여신 같은 우리 클라라님 모시고 오래간만에 그동안 또 있었던 LA 공연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보따리 한껏 풀어놓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흥마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 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 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6: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6: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이 아주 화사했습니다. 우리 비비아님, 클라라님 반갑습니다. 더 예뻐지셨네요.
1: 술밖에 안 먹었어요, 진짜.
0: 아니요, 아니요. 사실 그 제가 오시기 전에 그 남녀 얘기를 좀 했는데 여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화장을 하면 무조건 이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화장은 제가 알기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약간 커버해주면서 좋게 보이게 하는 용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단점이 덜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남자로서 그렇게 해석해요.
1: 전 입술이 조금 부족하대요.
0: 아니요.
1: 물어봤더니 입술이 너무 얇대요. 그래서 입술을 조금 발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안녕하세요.
0: 그동안.
1: 저는 네. 소프라노 클라라 신입니다.
0: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지난 6월,
0: 6월
1: 6일 날에
0: 6월 6일 날 예.
1: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선이란 단체에서 네, 네, 네. 파페라 그룹
0: 예, 지난번에 네, 소개해 주셨죠.
1: 네, 그래서 네. 파페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페라를 지향하는
0: 네. 네네.
1: 예, 그런 음악을 조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사실 성악가들이 힘들어요. 그거 하기.
0: 그럼요.
1: 그래서 밴드랑 같이 공연했습니다. 좀 처음 이루어지는 시도였기 때문에 네.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0: 처음 하는 게 가장 네. 힘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항상.
1: 네. 그래서 잘 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셨고 예,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0: 안타깝게도 네. 저는 또 그날
1: 오디션 있으셨죠.
0: 오디션이 있어서 한 30여 명 오디션을 봤어요.
1: 아, 그 30여 명이 우리 여기 보러 왔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약 그러게요. 아니었으면 다 갔었죠.
1: 네.
0: 예.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누구나 느끼는 거.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저도 이제 내일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1: 네네.
0: 노래자랑인데 처음으로 네. 시도하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실 만족감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아쉬움 같아요.
1: 그렇죠. 아쉬움이 많이 나와요.
0: 이걸 왜 몰랐을까? 서부터 네, 시작해서 네, 다음엔, 이럴 줄 알았으면.
1: 네, 다음에 이렇게 꼭 해야지 뭐 이런 거.
0: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네, 만들고.
1: 그게 병이죠.
0: 그게 병인데
1: 네.
0: 저희는 DNA가 그렇게 돼 있어서
1: 네.
0: 저는 벌써 다음에 뭐 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1: 어머나,
0: 있어요.
1: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요.
0: 예.
1: 네.
0: 제가 다음에 뭘 하고 싶은 거 아니 네.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축구 보면서 목사님을 뵀어요.
1: 아.
0: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성가와 우리 대중가요의 아. 만남을 한번 주선하고
1: 또
0: 싶다.
1: 또 이렇게 일을 치시려고
0: 예,
1: 그래서 치시려 하시는군요.
0: 보통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교회 가셔서 대중가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랑으로라든가 뭐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사 내용도 그렇고
1: 좋고
0: 굉장히 네. 겹쳐지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크로스오버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하고 음흠. 그거를 약간 대중적으로 우리가 듣기 좋게
1: 맞아요.
0: 연주를 곁들여서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네.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1: 네.
0: 또 이런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1: 아유, 또 이제 큰일 치시겠네요.
0: 네.
1: 네.
0: 네.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제가 얘기 딴 데로 빠졌는데 이번 공연에서 가장 좀 그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1: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뭐 교육을 받거나 뭐 시간이 많아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되게 어설픈 춤과 사실 노래도 참 더 시간을 내서 연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렇죠.
1: 발성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그 MI라는 학교를 갔을 때 되게 그걸 체인지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조금 연습이 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는 뭐 우리끼리 이제 하는 얘기지만 연습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분만 하자.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연습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만큼의 또 안 되고
0: 네,
1: 그리고
0: 안
1: 또
0: 되죠.
1: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의리로도 같이 가야 되는데
0: 그렇죠. 예.
1: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연습을 해서 좀 더 알차게 좀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게 조금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하고 나서도 보니까 좀 더 더 나은 레퍼토어를 가졌으면 이렇게 어디서 불렀을 때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남았고요.
0: 그렇죠.
1: 네. 예. 그 의상비도 사실은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의상도 여러 번 갈아입고 왜냐하면 참. 노래도 이제 노래만 보여드리기엔 그렇고 저희가 뭐 LED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그런 것도 이제 원 오브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0: 그렇죠, 네.
1: 그런 것도 많이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구성이나 이런 거는 참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0: 네.
1: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공연을 위한
0: 네.
1: 예,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근데 사실 여담이지만 저도 풀밴드는 구성을 안 하는 게
1: 네.
0: 풀밴드를 구성하면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불가능해요.
1: 네네네.
0: 저 같은 경우는 엘프라는 반주 기본에 거기 기타, 색스폰, 키보드 이렇게 얹어서
1: 네네네.
0: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1: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밴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풀 밴드로 하시겠어요?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는 사실 이게 그 돈 받고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알차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0: 아,
1: 저도 풀밴드로 그러니까 찬양 외에는
0: 네.
1: 풀밴드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저희 이제 성악가들한테는 굉장한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0: 아, 그럼요, 대단하죠.
1: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막판에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고 나서 또 다시 보니까 우리가 또 좀 더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혹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소프라노나 이 클래식 같은 경우나 크로스오버든 됐건 간에 주로 오케스트라
1: 네, 오케스트라도 많이 하고요.
0: 밴드 많이 하고 그런 네. 느낌의 밴드를 쓰시잖아요.
1: 맞아요.
0: 대중가요는 좀 다른
1: 네네네.
0: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저희는 완전 대중가요 밴드 썼어요.
0: 아, 그랬구나.
1: 왜냐면 이제 클래식 악기를 쓰게 되면 그러면 클래식 악기를 위한 또 이 음향 장치가 또 필요하기
0: 아유,
1: 때문에
0: 대단해요.
1: 네. 근데 이거 저희 이제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페이가 나갔거든요.
0: 아유, 제가 근데, 설명 안 하셔도요.
1: 근데,
0: 제가 잘 압니다.
1: 예.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2시간짜리 짧게 뭐 그냥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얼마나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클래식은 그냥 클래식 악기 앤드 뭐 노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또 음향장치 거기에 음향장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래니까 예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는 예, 컸습니다.
0: 하나 예를 들고 저로 예를 들면 대중가요 밴드 보통 저는 이제 5인조 기본이거든요.
1: 네.
0: 드럼 가운데
1: 저희도.
0: 놓고 그다음에 기타,
1: 네.
0: 베이스.
1: 네.
0: 보통
1: 투건반드. 예.
0: 건반
1: 네.
0: 쓰든지
1: 그렇죠.
0: 아니면 기타 돌 쓰든지
1: 네, 네.
0: 거기다 이제 브라스가 들어가면 더 비싸고.
1: 그러면 어메이징하죠.
0: 근데
1: 네.
0: 이게 밴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네.
0: 라이더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악기 내지는 그 개인 스피커를
1: 네, 거기에 모니터까지 다
0: 드럼이면
1: 네.
0: 그 북마다 다
1: 네.
0: 아,
1: 몰랐어요. 저는.
0: 이거 돈으로 환산 안
1: 네,
0: 됩니다.
1: 그렇게까지 다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0: 두 배 들어가요.
1: 예,
0: 두
1: 저희는
0: 배.
1: 사실 클래식만 하던 사람이기
0: 그럼요.
1: 때문에 이제 저도 배워가는 단계예요.
0: 그렇죠.
1: 사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모니터 이어 이거
0: 이어
1: 잭 다
0: 이어까지
1: 있어야 되는지
0: 네,
1: 네. 뮤지컬 할 때 똑같더라고요.
0: 그럼요.
1: 보니까 그런데 그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건 모든 거 다 해서 할래니까 사실
0: 네.
1: 생각보다는 컸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막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누님 이렇게 그냥 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0: 그랬구나.
1: 안 그랬으면 솔직히
0: 그렇죠.
1: 이것도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0: 그렇죠.
1: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공연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네.
0: 자, 그렇다면 뭐 요즘 또 펼쳐지는 좋은 또 소개해 줄 만한 공연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으시면
1: 네.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EU 여사가 미국에다가 미국 이민 여성들을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드셨어요.
0: 이휘호 여사,
1: 네,
0: 돌아가신, 김대중
1: 예,
0: 대통령의
1: 예,
0: 사모님,
1: 예, 영부인 이휘호 여사가 예전에
0: 예,
1: 만드신
0: 예,
1: 건데
0: 예, 예.
1: 그분께서 만드신 단체가
0: 네.
1: 코윈. 그러니까 그 우리 투자하는 코인 아니고요. 네. 코윈이라고 KOWIN 아. 코윈 LA라는 단체가 있어요.
0: 아, 예.
1: 네, 그 단체에서 그 단체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예전에는 네, 네. 굉장히 그 미주 여성 리더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였는데
0: 네네.
1: 지금은 굉장히 평등하게 아. 많은 분들에게 오픈돼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단체예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근데 그 단체에서 이번에 Empower and Rise라는
0: 네.
1: 그 꿈꾸고 역량을 강화하며 비상해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 내일 6월 22일
0: 예, 예.
1: LA 놀만디하고 피코의 그 선상에 있는 허핑턴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0: 네.
1: 그거 한국 분들이 잘 모르세요.
0: 네네.
1: 근데 거기 성당 같은 곳에 안에 있는 센터인데 그곳에서 세미나를 해요.
0: 멀진 않네요. 올림픽
1: 네,
0: 뭐
1: 너무 가까워요.
0: 놀만디 피코면 뭐 타운이네요.
1: 굉장히 가깝고
0: 네네.
1: 그 지나다니기는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
0: 네네네.
1: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곳에서 아침 9시 반부터 10시부터 그러니까 행사는 10시부터예요. 10시부터 4시까지
0: 어우, 굉장히 예, 오랫동안 네, 하네요.
1: AI를 주제로 한 세미나 두 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설계라는 또 이 지역의 비즈니스 전략가이신 제니퍼 조씨를 모시고 또 소칼 K그룹이라는 곳의 회장님이시래요. 2세들 1.5세 2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오셔서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인 세미나를 또 해주시고요. 손재건 대표님이라고 또 그 한국과 여기 그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 뭐죠?
0: 네.
1: 실리콘밸리.
0: 네.
1: 실리콘밸리에서 활약 중이신 AI 전문가
0: 네, 네.
1: 이분이 또 경제 전문가시래요. 이분이 네. 오셔서 경제에 대한 세미나를 또 해주시고 또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 을 가르쳐 주시러 또 장주영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또 강사님이 오셔서
0: 요사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1: 예,
0: 우리가 배워야
1: 분들,
0: 되는
1: 예,
0: 것
1: 예,
0: 같아요.
1: 핫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여성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0: 네.
1: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는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어떠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0: 예.
1: 그런 고민을 한몫에 털어줄 수 있는 칼라를 이렇게 칼라 퍼스널 블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칼라를 이렇게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0: 네.
1: 나에게는 어떤 칼라가 맞을까?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강사님이
0: 네네.
1: 또 오셔서 또 이걸 실습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세미나를 또 해주세요.
0: 남자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남자분들도 여기 이거는 여자 원래 여자들 그룹인데요. 1년에 3번인가가 오픈이 되는 때예요. 이게 한 번은 골프대회, 한 번은 연말 파티, 그리고 한 번은 이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는 남성분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오셔서 나에게 맞는 칼라가 어떤 건지 그 칼라를 어떻게 접목해서 입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저 쿨톤이 잘 맞는데요. 제가 골드가 잘 맞나 제가 골드는 좋아하는데 골드도 많이 해보고 또 실버도 많이 해봤는데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골드보다는 실버가 잘 맞고 그 다음에 쿨톤이 잘 맞고 그래서 블루나 제가 퍼플이 잘 맞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머리가 퍼플이었는데
0: 네네.
1: 그분이 어머 퍼플 칼라 너무 잘 어울리셔요. 그래서 얼굴이 살아 보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추해요. 이거 오셔가지고 꼭 세미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0: 왜냐하면 사실 여자분들은
1: 네네.
0: 그래도 패션이라는 감각도 있고 항상 관심인데
1: 네.
0: 사실 남자분들은 무작위 패션이에요.
1: 그냥
0: 그러니까 일하시는
1: 입으시죠.
0: 데 바빠서
1: 네네.
0: 사모님이 사주시면
1: 네,
0: 그냥 입고
1: 그냥 입고 나가고
0: 그냥 뭐 막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저야 뭐 항상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래도
1: 네.
0: 남자 중에서는 조금 신경 쓰는
1: 네네,
0: 편이지만
1: 신경 많이 쓰시죠.
0: 예. 그런데 남자분들이 디자인을 떠나서 컬러만 좀 자기한테
1: 네,
0: 어울리는
1: 맞아요.
0: 걸 해도
1: 네.
0: 훨씬 달라 보이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가 있거든요.
0: 그거예요,
1: 근데 저는 골드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0: 아.
1: 근데 골드 컬러가 저한테 맞는 컬러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아, 나는 조금 시원한 색이 밝은 색이 어울리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컬러가 잘 맞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셔서 이 컬러를
0: 그렇죠?
1: 좀 많이 매칭하는 그 작업을 같이 실습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이 단체의 지금 대표로 계시는
0: 네.
1: 김주희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0: 네네.
1: 그 회장님께서 그 여성 리더로서 나는 그리고 남성 리더로서 나의 리더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평판과 기회와 그거에 연결되는 어떻게 하면 나를 블렌딩할 수 있을까 나를 블렌딩해서 이제 밖에 내놓을 때 어떤 식으로 내놓으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세미나를 해주세요.
0: 예, 예,
1: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로
0: 네.
1: 또 저희 팀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0: 그리고
1: 저희가 예,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뮤지컬을 만들게 됐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0: 야.
1: 또 그런 것들을 또 발표합니다.
0: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죠? 가려면?
1: 가려면 일단은 내일 그냥 9시 반에 오셔서 티켓을 사서 들어오셔도 돼요. 지금 몇 자리가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러시군요.
1: 한 10자리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9시 반에 놀만디하고 피코에 있는 허핑턴 센터에 그냥 오셔서 그냥 들어오셔서 저는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하시고 그냥 40불 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0: 예.
1: 그리고 아니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좀 주시겠어요?
1: 네. 213
0: 네.
1: 392
0: 네.
1: 3133.
0: 아, 예, 예. 예.
1: 네.
0: 그렇구나. 참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래요. 내가 필요하다면 엑소를 떠나서
1: 네.
0: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1: 네.
0: 그냥 되는 건 없어요.
1: 그럼요.
0: 투자는 해야
1: 네.
0: 돼요.
1: 그리고 돈을 내고 들어와야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0: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라도
1: 네, 맞아요.
0: 열심히
1: 맞아요.
0: 해요.
1: 그래서 예.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가실 때 양손에 가득 뭔가를 또 더 그 이상 그다음에 가슴에
0: 그럼요.
1: 머리에 다
0: 그럼요.
1: 채워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저도 솔직히 노래 강의를 할 때 개인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받아요.
1: 아, 그게 좋아요.
0: 그래요? 그 돈 때문에
1: 네, 열심히
0: 눈이 초롱초롱해지십니다.
1: 네, 맞아요. 그래야지
0: 네,
1: 이게 공짜로 오면
0: 네.
1: 그 공짜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연은 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티켓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공짜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0: 아, 그럼요. 네,
1: 내가
0: 네.
1: 이 티켓을 사서 당신을 초대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게 그래도 내가 이 행사나 이 어떤 세미나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그만큼 또 열심히 들으실 거고 또 가실 때는 또 양손, 머리, 가슴 다 채워서 가실 수 있는
0: 그렇죠.
1: 예,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요.
0: 와, 네. 너무 좋네요.
1: 네.
0: 자, 이건 뭐 그냥 여담인데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내일 이제 제가 노래자랑을 하다 보니까
1: 노래자랑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0: 예, 노래자랑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시고
1: 네.
0: 즐겨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인데
1: 네네네.
0: 사실 일반 분들은 어떤 분들은 몇 년에 한번 노래방 갈까 말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1: 저요.
0: 아, 그래요? 그래요?
1: 저는
0: 의외네.
1: 한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갔나?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모임에서 이제 애프터로 가자 이래서
0: 그렇죠.
1: 잠깐 가서 한 곡 부르고 나왔어요.
0: 자, 그러면
1: 네.
0: 보통 가수들이
1: 네.
0: 노래방을 가면 저도
1: 네.
0: 그 중에 하나지만 무대와 관계없는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불러요. 우리 클라라 씨는 애창곡이 뭡니까?
1: 저는
0: 가게 되면
1: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가요를 일단은 잘 몰라서 그냥 뭐 예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했던 노래 뭐 이은미 노래나 아니면
0: 이은미의 예를 들자면
1: 뭐 애인 있어요?
0: 아
1: 네.
0: 그 이은미 노래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인데
1: 네. 그 노래는 제가 MI라는 학교 다닐 때 클래스 시간에 영어 노래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I'm Korean 그랬더니 오케이 너 Korean 해라 그래서 그냥 이은미 노래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미 노래는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분위기 띄워주려면 그냥 트로트 같은 거는 그냥 네, 더 열심히 합니다.
0: 그러시구나. 네. 그 뭐 그 바라건대 네. 만일에 제가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 2부 시간에 여기서 색스폰 라이브 연주를 해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0: 그래서 언제고 만일에 시간이 되시면
1: 네네.
0: 아,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니까
1: 네네.
0: 뭐 다음 달도 좋고 다다음 네네. 달도 좋고 애인 있어요를 한번 들려주시면
1: 이런 제가 가능할까요?
0: 그러면 제가 우리 저 단장님하고 색스폰 연주 키에 맞춰서
1: 네.
0: 멋지게 기념으로 하나
1: 네네,
0: 언제
1: 네네.
0: 한번 기회를 주시면
1: 네네. 그러면 제가 와서
0: 예.
1: 제가 6월 달에는 캐나다에 공연 가요. 다음 주에
0: 그러세요? 다음 주에 캐나다 가세요?
1: 예, 6.25 기념해서 이제 그 캐나다에 계시는 6.25 참전 용사들하고 그다음에 또 그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어떤 분이 여시는데 그곳에 초청받아서 노래하러 가요. 그래서
0: 아이고.
1: 거기 갔다 오고 그리고 그 7월 마지막 주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0: 예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1: 주에.
0: 들으셨죠? 제가 네. 드디어 우리 클라라 님하고 우리 장요새님하고 콜라보를 해서 멋지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1: 노래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캐나다는 일정이 어느 정도나 다녀오세요?
1: 캐나다는 다음 주 수요일 24일 날

0: 해요. 저는 말할 때도 사실은 호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왜딱 잡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도 호흡을 빼면 목소리 뒤집어지고
1: 제가 옳았네요. 저도 호흡을 1번으로
0: 호흡이
1: 생각합니다.
0: 1번이에요.
1: 사실
0: 호흡을
1: 저희 말하는 것도 호흡이에요.
0: 맞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플 때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호흡을 할수 없게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노래가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아, 이게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그때
1: 네.
0: 깨달았어요. 그래서 호흡이 일단 메인으로 잡혀져야지만 그 다음에 호흡이 잡혀진다는 건 호흡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야
1: 아래로,
0: 돼요. 예,
1: 예.
0: 그리고 호흡을 잡아서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는 소리. 그래야지 소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커지고요.
1: 네.
0: 그다음은 자음을 씹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말할 때 empower and rise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소리를 내실 때 무조건 앞에다가 다 붙여서
1: 네.
0: 가사를 많이 읽어야 돼요.
1: 그것도 제가
0: 네,
1: 옳았네요.
0: 가사를 많이 읽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악가들은 특히 가사가 잘안 들리는
1: 안
0: 경우가
1: 들리죠.
0: 많아요. 근데 가수들은 가사가 잘
1: 잘
0: 들리잖아요.
1: 들리죠.
0: 이유는 아마 가사를 많이 읽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니까 성악발성으로 노래를 배워오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하실 때 무조건 가사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으세요. 그것도 호흡을 잡아서
1: 네,
0: 읽으셔야지
1: 그렇죠.
0: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호흡
1: 네.
0: 안 잡으면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 없고요. 목만 가요.
1: 네.
0: 그래서 많이 피곤해서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호흡을 잡아서 가사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하고 무사히 좋은 공연 캐나다 다녀오시고, 여러분들 7월에 약속했습니다.
0: 네, 7월 마지막 주에.
1: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아시겠죠? 사랑이 이런 겁니다. 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자, 우리 SK 사장님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SK 노래자랑을 하시느라고 우리 SK 임종호 대표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저를 믿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고적으로 저는 심사는 보지 않고 그냥 진행만 맡아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클라라 씨 너무 감사하고 또 덕분에 7월 달에 우리 클라라 씨와 장단장님의 콜라보 기대됩니다. 자, 다행히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것들이 클라라 씨하고 참 일치가 돼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한 주일 딱 하루 남았어요. 우리 서른도 씨 이곳에 오십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Father's Day 비롯해서 아무쪼록 주저 마시고 이런 좋은 추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편리하게 또 아주관광 또 삼호관광 또 홈쇼핑 월드가 버스까지 다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편안히 앉아서 다녀오시기만 하는 그런 주원 좋은 추억거리 323-692-2170-2080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셨으면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갔다 오시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H님이 또 멋진 노래 Can I Fall in Love는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노래인데 제가 나름대로 리차드 막스라는 가수 Now and Forever의 주인공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너무 멋지게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 I Fall in Love, 오늘은 리처드 마크스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경험과 신용의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통계님이 클래식의 꺼봉이 일기 신청하셨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마법의 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일주일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노래와 함께 마법의 성으로 들어가셔서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웃는 아침으로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TK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위암 일기가 발견되시다니요. 항암 주사도 맞고. 아, 완쾌하실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말 편히 보내세요. 화이팅입니다, TK님.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요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군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5장을 통해서는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카보드를 묵상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강력했던 임재의 구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장은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솔로몬 왕이 드리는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고 또 장엄한, 웅장한, 정말 간절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왕은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세운 삶의 건물들이 흔들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견고함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끌어당기는 영적 씨름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연결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은혜로 번역된 단어, 우리가 계속 반복돼서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헤세드입니다. 이건 친절하다, 다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장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죠. 우리가 이 이민의 땅에서 거친 광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 아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오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은 거듭해서 요청하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안돼도 기도는 테필라라고 하죠. 기도 테필라, 심판하다, 중재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을 한 단어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상황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솔로몬 왕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18절에서 말씀하죠.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작은 종교 테두리 안에, 그 상자 안에 가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자신을 맡기고 들어가는 신비의 역사죠.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간절하게 반복해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외침은 기도가 인간의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하게 살 길이고 그 기도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필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힘주시고 일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6장 가운데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만일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거나 하늘이 닫히더라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슈부입니다. 슈부, 회개하다, 슈부, 회개의 본질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민 생활이 고난스럽죠. 가장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자녀와의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죠. 단절이 있고요. 상처가 생겼죠. 우리는 대개 이 모든 것들을 환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환경의 변화보다 방향의 전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슈브, 슈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 모든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져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승리한 자들을 또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그랬습니다. 이긴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걸어 나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후에 뒤에 남은 애굽 백성들은 흩어졌던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해져서 애굽 사람들이 수상이 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은 물에 침몰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물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져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가 불 가운데에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 셋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유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거기에다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방백과 수령들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은 3장 29절,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려면 다 태워 불태워 죽이려고 해서 불에다 넣었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태우지도 않고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만 절하고 또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사건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의 근원이 거룩한 데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 우리가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자유한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그것은 두 비유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가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태어난 자는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사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다. 예, 여기 하라 계집 아브라함의 계집종인 하라에게서 난 사람은 종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서 태어난 사라에서 태어난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종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업을 이룰 백성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보호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내 것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 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지금 누구를 죽였나요? 우리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옷을 지키고 거기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나서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기간이 약 한 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대충 그것들이 또 어디에 모여있나 하니까 이건 뭐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다메섹에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다메섹에는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탄압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진 길을 못 펴게 만들었어요. 지금 세대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예전에 사울 때를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막 할례자들이 그때 막 이게 비난을 하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육체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언어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왜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냐면은 사울이 가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뭐 잘못 믿었니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가 필요하냐고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복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진 게 있다니까요. 내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활 중심이 하느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율법을 믿고 있으면요 이 땅하고 율법이 여러분 생활 중심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여러분의 주님이냐는 거예요. 사울은요 여러분 험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혈통, 율법, 할례 뭐 다 여러분 뭐 하나로도 성경에서 더더욱더 구약 성경에는 험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갖추더라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 안 죽였죠? 그 왜 예수를 죽였냐고요? 왜 용서가 안 되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죽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계속해서 10계명, 1계명을 막 외우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살려놓냐는 거예요.

하라고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는 지가 하나님이래. 나는 니네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 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심심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을 것 없나,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율법을 하나도 흠이 없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용서받기 바랍니다. 우리 스데반은 왜 죽였나요? 오늘 보니까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데 정인 섰다 그랬는데 왜 죽였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핍박 가운데 섰어요. 스데반같이 여러분 그 돌맞아 죽는 입장에 서고 싶어요? 안 서고 싶어요? 안 서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논리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돌 들고 있는데도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보니까 마라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나한테 돌 안 던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 우리는 죽였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자를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죽어된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 안 하면요 여러분 예수 편에 선 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고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싶고 주님한테도 칭찬받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결정한 때가 지금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도 지금 이 결정할 때가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오가 됐는데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빛 그러면요 여러분 얼른 뭐가 생각나요? 얼른 생각나기는 이 빛이잖아요. 이 빛. 그런데 여러분 논리가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탁 스위치를 넣으면요 빛이 켜졌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여러분 그래 물러가는 거예요? 불이 탁 켜지면 어둠 자전기 물러가야 됩니다. 아니 이 빛하고 그 탱보다 더 밝은 빛이 탁 비추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와 더 큰 빛이네 그랬나요?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은 합동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빛이 팍 비쳤는데요 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똑같이 오늘하고 땅에 엎드려진 건 똑같이 기록에 뒀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받았니, 내가 예수를 만났니, 여러분들 표라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뭐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표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그거 여러분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의 빛을 받으면은 여러분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빛이 아니고 큰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다 알고 있는 설교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언제 만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 만났다 맞아요. 그러나 그 빛은요 그 빛이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고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오고 나서 이 빛이 있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서는 세례요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맞아요. 예수님이 올 때 빛을 오셨어요. 그런데 10절요 10절도 다 같이 합동하는데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언제부터 빛으로 계셨다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뭐라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논리로 자꾸 예수를 믿으려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0: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4년 전에 죽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예수가 안 죽었다니까, 살아계신다니까, 그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생각으로 못 받아들인다고요. 진짜 여러분 입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빛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못 나오냐고요. 3장 19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가 와서 죄사함을 해준다 그래도 여러분이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요. 자꾸 들은 거로 이렇게 죽어줬고 나 죄를 사해줬으니까 믿어라. 여러분 그게 믿어지간대요. 여러분 죄인인데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죄가 드러나든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빛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금 그 빛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싫어해요. 사울이 바울이 딱 돼가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같이 전하지 않는 사람도 다 망한 자들끼리 노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을 안 받았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요, 그 생명 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목숨하고 생명을 자꾸 여러분 뒤바꾸는 데 아닙니다. 목숨은 여러분의 육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은 하느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요, 영의 생명이라는 거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요. 지금 여러분은 다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 좋아요. 그럼 아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아는 것 쪽으로 가야죠. 그냥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은요, 여러분 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한테 쓰게 들릴지 모르나 그 빛을 비켜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조명하고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걸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빛이 비춰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좀 잘못된 게 보이면요, 얼른 여러분 나오셔야 돼. 일단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꼬꾸라진 상태로 여러분 있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성으로 들어가랍니다. 제일 처음에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뭐하러 들어갔나요? 핍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나요? 예,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한테 뭐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요 절대 목적이 없이는 안 부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금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딱 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7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 배운 것은 어디서 받았나요? 가말리엘한테 배웠, 그 문안성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가 언제 받았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거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요. 그러면은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 유대교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 그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유대교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해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으면 내 조상의 유인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흠이 없어도 그냥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근데 이 예수는요, 교회를 가야지 예수가 있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만날 텐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뭐로 오나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찾아오신다니까. 스데반 때도 찾아오셨고요. 여러분, 지금도 찾아오신다니까. 이 자리도 찾아오세요. 자꾸 그때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이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이때라. 여러분 오늘 진짜로 여러분 다 여러분 걸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5절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왜 예수께서 만나 주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얼마나 예수와 고상한지, 야태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은 뭐같이 버렸다고요?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좀 고상하게 성경대로 똥입니다. 근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으면 그 똥같이 버립니다.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 자꾸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뭐 풀어보려고 자꾸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자꾸만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결코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는 그 속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어디 계시다고요? 오늘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러나서 창피할지 모르나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왜 계시가 필요하냐, 왜 택정함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가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 내가 압니다. 그 인간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것만 머리에 남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러세요. 왜 예수를 여러분 대화를 못하냐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요, 기도 막 하루 열심히 기도해요. 철회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막 열심히 기도해요. 자기 할 이야기 하면 하고 나서 가버려. 벌떡이나 가버려. 막 떨긴 열심히 떠서 가버려. 그럼 예수님하고 대화할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주께서 아나니아한테 가라사다. 1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지금 그이가 한 행동, 뭐 예수 믿는 거 핍박이야, 그거 말고 그건 누가 택했다고요? 예수님이 택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택했다는데 뭐 할 말 뭐 있어요? 여러분 할 말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제일 싫은 사람 누구예요? 제일 미운 사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게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안 들어오면 자꾸만 그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다면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딱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언제 택했나 나를.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성될 때 나를 택했는데. 또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언제 나를 택했냐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 가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시간을 안 깨뜨리면요 절대 이게 안 믿어지게 됐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각자를 다 쳐다보고 계신다니까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알게 하시는 이가 은혜다 그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고 그걸 어떻게 부르느냐. 에베소 1장 가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번역됐는데요,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야태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지켜야 되고 다 그걸 배워서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혜 계시 영을 받아야지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안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엇이고 쭉 이야기하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혜의 영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느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요,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사울이 담에서 만났듯이 살아계신 예수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를요 자꾸 건물로 생각하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울한테 만났던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감히 사울한테, 바울될 사람한테 아나니아가 뭐 집사 이름도 없는 이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어딥니까? 예, 유다집입니다. 그 가라고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앞에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 이게요 사울에게만 나타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형제 중에 예수 믿게 할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니까. 내가 막 열심히 덕으로 공으로 뭘 한다,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를 보내라는 거요. 아나니아가 먼저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 아나니아가 바울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안수해 주라는 거요. 예수가 안수해 주라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 장례를 보았다면 그 유명한 주의 종이 될 사람한테 내가 손을 어떻게 댑니까? 서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받은 자가 나중자한테 안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안수해 줄 예수의 이름이라도 갖고 계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은요 여러분의 빛을 보고 죄를 깨닫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그 안수해 줄 사람한테 다 이야기했으니까 네가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뭐 했다고요? 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의지 알아요. 성령 받고 싶은 마음 알아요. 거듭나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바울한테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건데 아나니아가 와서 네한테 기도하면 네 눈 떠질 거야. 아니 예수가 주라며 지금 이 빛이 예수라며요 내 눈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고 여러분 빛을 받으려면은 교회의 머리로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빛 대신 예수가 계신 곳이 아니면 여러분 담배색 지금 갔다고 여러분 성령 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와 계시가요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예수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거 절대 여러분 듣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얘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을 아는 것은 배우면 알아요. 여러분 들으면 아 그렇게 믿어야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아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기노스코라 그래요. 우리가 절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는요, 성령은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다메섹의 역사 같은 그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역사가 여러분한테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언제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시가 없이 자꾸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 믿는 자를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되느냐,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사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저물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예수에 빠져가고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매여서 예수가 말하는 하늘나라를 못 가고 그냥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말씀 따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6: 자,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육 끝에 사람, 내 속에 생기를 이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욥기 32장 8절에
5: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6: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 심령이 있다. 이 영을 누가 만들었나? 스가랴 12장 1절에
5: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6: 사람 안에 뭘 지었다? 심령을 지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이것이 끝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으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영의 심판을 받는다. 왜? 다시 전도서 3장 20절 21절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다. 아멘. 3장 20절 21절
5: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6: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내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5: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6: 신, 영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 신은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 주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영혼을.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5: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6: 육체는 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게도 많이 살아봐야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요새는 120 이상 못 삽니다. 성경상으로도 강가라면 80이라 했습니다. 썩는 양식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이해하라. 아멘. 우리의 영은 영생합니다.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생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인자가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린다. 아멘. 왜? 그분만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5: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6: 주여 뭐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그 길을 안 하니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길을 모르는데요 야 너는 3년 동안이나 나를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너는 믿지 않느냐 다시 이야기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아니요 창세기부터 아담으로부터 에서부터 사벨라 일곱 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포커스 맞춘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훈련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딱 함축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인데 바로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정말로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놨나 바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를 받고 신고 식가고 잠겨드는데 신경은 안 쓰고 오직 하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다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 아멘. 나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차려야 된다. 자 히브리서 13장에 17절에 보면 목사의 사명이 뭐냐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아니라는 거 성도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목사의 생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이 바로 영혼을 갱생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처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생각이 이제는 성도들한테 뭐 잘 사냐 뭐 잘 됐냐 이거보다 저 이런 수천 배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세계의 영혼, 남편의 영혼, 자기의 영혼을 볼 수 없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5: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6: 자, 저희는 너희의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 설교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은 자동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계속해서
5: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6: 내게 유익이 없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 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권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로서 딱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축소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과 히브리서 11장이다. 10장과 11장은 같은 연결장이다. 10장 30절입니다.
5: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6: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 심판은 자 육이 심판받소 내 영이 심판받소. 우리가 하나님에 서는 것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이 심판받는다. 고린도서 15장 44절과 45절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5: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6: 많은 사람이 영이 무슨 고통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예로 성경에 보게 되면 잘라놨죠. 누가 보면 16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부자도 죽었어. 거지 나사도 죽었어.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는 음부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다며. 자 누가 보면 16장 19절입니다. 시작.
5: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6: 자, 눈을 음부 중에 뭐 한다고요? 영은 뭐 고통을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착각하지만 아까 고린도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도 고통을 느끼듯이 영의 몸도 고통을 느낀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5: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6: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 끝을 서늘하게 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한 모금도 아닙니다. 손가락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찍었어. 그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아니요. 그럼 예수 잘 믿을 필요 없지. 대강당한 믿어도 살 못 되는데 우리 영혼이 심판받으면 영의 몸이 있어. 영의 몸이 고통 중에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이 기다랍니다. 단 한 번에 거지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내 해끝을 서늘게 한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하나이다. 저 여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가끔 뭐 지옥에 가면 뭐 설마 고통 줄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지옥 가도록 해도 용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런 말 합니다. 집에 가서 가스레 이제 오른쪽 왼쪽 들어갔고 10초만 있으라 합니다. 한 30분 있으면 아예 죽으니까 10초만 있으면 그 뜨거운 고통 그러고 나서 지옥이 없다 하십시오. 그럽니다. 내가 지옥까지 그런 소리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맞죠?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5: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6: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은 고통을 받으리라. 하루에 몇 번 밤낮으로 시무르지 못하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5: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6: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불과 유황불에 고통받는 그곳. 그러면 여기에 고통받는 것이 육이 고통받소 영혼이 고통받소. 다시 권자 15장 44절
5: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6: 신령한 몸이 있다면 자 신령한 몸도 희로애락 느끼죠. 밤낮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요 고문을 주면요 고문 줬다가 좀 쉬고 고문 줬다가 쉬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 가면 그렇게 없습니다. 종신토록 지옥 가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종식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당합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에 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5: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6: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육체를 심판하고 내 영혼을 심판한다. 38절 39절
5: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6: 의인은 가진다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예수를 고백하면 교회를 들어오면 그 성도를 영혼권에 이르도록 정말 자기가 마치 해결할지 제 마음에 성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목사가 목숨을 바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가르쳐 먹여 하는 것을 지키하는 것이 지키지 않은 사람을 지명해서 부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하고 절대 같이도 먹지도 말지 말라 해가지고 말씀 지키지 않은 것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것이 목사입니다. 다시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5: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6: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 십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아니면 십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무신도 해결 다 해주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전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골에 이르게 하는 그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십자가 예수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만 아니면 우리를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서 4장 18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이요? 전지전능하신 믿는 믿음이요?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어떤 예수를? 디모데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5: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6: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권한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보면 예수 피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피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아니면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람 보면 알지요. 그의 말하는 것 보고 그의 행동을 보기 아 이 사람은 십자가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지 전능하신 믿는 사람이다. 아, 이분은 정말 영혼군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 된다. 바로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다시 히브리 10장 39절입니다. 시작.
5: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6: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창세기부터 나열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에서 생각 그 집중된 게 아니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고통을 주도록 해도 맞아요? 때로는 축복을 줄 수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도록 해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성경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6: 이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국무총리 되겠다 그 꿈 아니죠? 그 믿음 아니죠? 여기 의인은 믿음을 사다. 그 믿음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 맞죠? 그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은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너희 선진들이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모든 생각이 하나님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에 포커스 맞춰졌다. 목사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점 해야 되는데. 아멘. 강대석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서로서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들이 이 땅의 축복만 위해서 말하는 거요 아니면 영혼에 이르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항상 영혼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 이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 맞죠? 선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 계속해서
5: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6: 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난 예물을 드렸을까? 많은 사람이 예물을 드려. 근데 어떤 사람은 진한 예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 어떤 사람은 예물을 작게 드려. 항상 하나님 원하는 분에서. 어떤 사람은 귀한 거 계속해 드려. 근데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은요 귀한 예물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창세기 4장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창세기 4장을 끄집어내야 3장에 아담이 놓잖아요. 근데 아담이 기록되지 않았죠? 아담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을 살지 않았다는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탐스럽게 하는 이 땅 걸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계속해서
5: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6: 그 뭐에 관하여? 아벨은 첫껏 귀한 것을 드리고 가인은 대강대강 드렸다. 받아주는 예배가 있고 받아주지 않으면 즉 물질을 받는 예배가 있고 물질이 있고 받지 않는 물질이 있다면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맞아요? 정급 병든 것도 받아주지 않죠. 깨끗한 예물은 받아주죠. 계속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5: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6: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를 낳고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 동양을 살았으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들림받았다. 65세까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65세 이후부터 말씀에 순종한 것은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을 믿음을 통해서 하며 아, 내가 영원권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아멘. 그러면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영원권에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만은 심판이 있다는 그 말에 맞지요. 그는 아버지 말씀에 즉 오직 영원권에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갔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 아버지가 가는 곳에 간다. 말씀에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65세까지는 지맛대로 살았지만 무두살을 낳고 무두살을 낳은 후 3일 동행했다. 즉 무두살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아하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 말에 의인은 믿음을 살할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그 다음
5: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6: 노아는 왜 노아는 남들은 전체 다 먹고 마시고 시가 잠고 사고 팔고 하는데 왜 노아는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자, 창세기 7장입니다.
5: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6: 자, 주님이 심판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오. 악인은 지옥이고 의인은 천국 들어가지요. 그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자고 사고 팔고 하는데 왜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을까? 바로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히브리 11장은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을 나열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리고 12장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6: 자 영혼군에 위해서 그 경주를 즉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에서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나를 붙잡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 아이가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럴 때 이럴 때마다 히브리 10장에 사람을 끄집어내서 맞죠? 아 우리 조상들 있지 그럼 나도 돌아가고 하면 아 이럴 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 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분의 우리의 증인들이다. 아멘. 그리고 가서 다시 13장에 바로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달아줘야 된다. 아멘. 왜? 믿음의 결국은 뭐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분 받았나 영혼 받지 아니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아멘. 구약의 4천년을 기록하고 신약에 기록하고 앞으로 오실까지 기록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영혼군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혼군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영혼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기록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모든 말씀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다. 내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내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지옥 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게 이렇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내게 이렇게 하면 영혼이 지옥 간다. 그 신약은 그것을 기록한 거다. 구약은 어떤 삶을 살았나 기록했고 바로 통틀어서 모든 것은 영혼에 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생각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1등 제자 베드로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는 걸.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이다. 그래서 영혼군이 이렇게 해서 너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할 때 잠깐 근심이 오지만은 도리어 크게 봐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 고통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5: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6: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한 번 죽는 시간에 죽은 애는 뭐가 있다. 그는 육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한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이하라. 이 양식은 오직 주님만 준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이 사는 길이며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그래서 18절에 시작.
2: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1: 아멘. 그래서 귀는 나는 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귀도 필요하고 다리 나는 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대요.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온몸이 있지만 다같이 지체는 많으나
2: 몸은 하나라.
1: 지체가 많이 있어도 몸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몸은 하나. 그래서 21절에 시작.
2: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1: 눈이 손을 보고 야 내가 제일 중요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또 사람은 나보고 이쁘다 그래 나보고 총명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손을 눈이 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눈으로 아무리 음식을 봐도 손이 집어넣어야 먹는 거야 눈과 손이 같이 가는 거야 눈이 가려울 때 손으로 비벼줘야 돼요 눈이 가려운데 손이 난 싫어 안 비벼 그러면 뭐 얼마나 가렵겠어 이거 해결도 할 길도 없고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보고 너 필요 없어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보고 너 쓸데없어 머리가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 머리로 피에 20%가 올라가요 우리 몸에 20%의 피는 머리에서 돌아요 우리 생각하는 거 결단하는 거 우리 지식 다 머리에 있는 거 말하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 사랑하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 모든 거는 다 머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똑똑하죠 근데 머리가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게 발이 가야 집에 가고 발이 가야 머리도 누워서 쉬는 거예요 발이 안 움직이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대요 몸이 분쟁을 하면 머리가 야 밥 먹어야 돼 밥 먹자 손이 싫어 나 안 움직여 그러면 뭐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손이 움직이는데 입이 딱 다물고 나는 입 안 열어 그러면 뭐 어떻게 밥이 들어가 근데 입을 열었는데 또 이빨이 나는 안 움직여 나는 안 씹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씹었더니 목구멍이 딱 막아놓고 너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막 여기 들어가는데 위에서 난 소화 안 시켜 너 그냥 너 거기 있어봐라 그러고 그냥 있으면 뭐가 돼 그 위에서 소화하는데 창자가 난 소화 안 시켜 그럼 뭐가 돼 또 창자가 소화를 다 시켰는데 제일 뒤에서 나는 안 내보내 그럼 어떻게 돼 진짜 골 아픈 거야 여러 가지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보고 쓸데없다 그래도 안 되고 머리가 발보고 쓸데없다 해도 안 되고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몸이 싸워도 안 돼요 손이 귀 보고 넌 왜 바보같이 들었냐 잘못 들었냐 라고 막 때리면 나만 아픈 거야 몸에는 분쟁이 있으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더우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붙여 붙인다고 뭐 얼마나 시원해지겠어 그런데 더우면 도와줘 그러다가 더 더우면 옷돌이 하나 벗어 추우면 몸을 비벼 서로 도와주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가시가 있으면 다른 몸이 와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지체가 도와주게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손이 입에 집어넣으면 입이 씹어주고 목구멍에 넘겨주고 서로 침이 나오고 서로 도와서 소화시키고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피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지체는 서로 돌아보게 서로 도와주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26절 시작.
2: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1: 우리 몸은 진짜 신기한 게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

0: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예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눈의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체가 자기가 몸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다 즐거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1: 그리스도의 몸이요.
0: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래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몸은 하나죠. 예수님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서로 돕고 섬기는 거죠. 같은 지체예요. 지체끼리 서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투지 않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0: 이게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거를 해라. 참된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참된 거는 진리, 말씀이에요. 우린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범사에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은 머리인데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머리는 완전한데 몸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점점 완전하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돼. 예수님은 머리는 완전한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교수님,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나도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만일 찾으면 형제님은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에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인데 우리 각자가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연결하고 결합되어 있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란다. 무슨 말이냐면은 손가락은 손가락 위에 손목이 있어요. 손목 위에 팔뚝이 있고 팔뚝 위에 여기 조인트가 있고 여기 그리고 어깨가 있고 여기 목으로 올라와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이 몸이 다 망가졌는데 손가락은 튼튼하다 그런 건 없어요. 팔뚝이 다 망가졌는데 어깨가 다 망가졌는데 손가락은 튼튼해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연결돼서 손가락이 튼튼하려면은 온 몸이 다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허벅지는 다 망가졌는데 발이 튼튼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망가지면 종아리도 나중에 망가지고 허벅지도 망가지고 점점 몸이 그렇게 연결돼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냐. 다 같이 사랑 안에서
1: 사랑 안에서
0: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서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해서 그 몸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족하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주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줄 때 내가 잘하는 거로 널 도와주고 네가 잘하는 걸 날 도와주고 우린 서로 도와주므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 인격이 자라고 모든 부분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이 필요하냐?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 상대방을 세우다 보면 나도 세워지고 상대방이 나를 세우다 보면 그 사람도 세워지고 서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 우리는 지체가 서로 붙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이 뭐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냐? 사랑 안에서 참된 거를 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다 그랬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0: 아멘. 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말을 잘해, 진짜 잘해, 그럼 부럽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어도 잘해,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영어를 너무 잘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페니쉬도 잘해, 그러면 부러워 안 부러워? 스페니쉬만 하는 게 아니라 독일말도 잘해, 중국말까지 하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텅스, 복수예요. 사람의 말을 너무 잘해, 여러 가지 말을 잘해. 대단한 거예요. 천사의 말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2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하고. 대단하지요. 부럽지요. 말을 정말 잘하고 방언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천사의 말로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대요. 옆에 있는 분하고 시끄럽답니다. 얘기해봐요. 시끄럽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대.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럽대. 2절 말씀 시작.
1: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
0: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그 사람이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0: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엘리사가 임금님, 내일 모레 아람 군대가 저쪽 길로 쳐들어옵니다. 가서 막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쪽 길로 쳐들어옵니다. 가서 막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서 누가 우리 기밀을 엘리사에게 흘리냐, 우리한테 간첩이 있다. 그때 그들이 말해요. 엘리사는요, 우리가 회의하는 거 다 듣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아는 건 대단한 거죠. 모든 지식은, 우리가 한 가지만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AI 다 안다, 대단한 거죠. 모든 지식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이 어떻게 옮겨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산이 옮겨졌어요, 정말로. 그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지식이 있어야 바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아, 말도 안 한 걸 다 알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쪽 교회 얘기를 나는 모르죠. 그쪽 교회만 아는데 가서 내가 그 교회를 알고 그 교회를 얘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아나.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 3절 말씀 시작.
1: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0: 아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는 노숙자가 불쌍해. 호주머니 다 털어서 구제 다 했어. 근데 불쌍해. 집에 가서 컴퓨터도 팔고 테레비도 팔고 소파도 팔고 가구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 거야. 나중에는 자동차도 팔고 통장 다 털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구제하고 내가 노숙자가 된 거야. 그런 사람 봤어요? 다 털어 구제하고 자기는 거지가 됐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런 사람은 난 못 봤어. 그 대단한 거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자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서 이 사람을 꺼내올 때 이 사람도 꺼내고 자기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꺼내면 이 사람을 꺼내지만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 안 가.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나는 불탈 걸 알고도 갔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아무것도 없대요. 하늘에 상급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랑은 어떤 거냐?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1: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0: 아멘.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면 말이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이건 말이 되는데,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조금 거시기해.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조금 그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도 될 정도로 성숙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은 짐승이 길들여진 거를 온유라 그래요. 소가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소는 때리면 그냥 맞아요. 어린애가 때려도 맞아요. 소가 받아버리면 애는 날아가요. 애는 죽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침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뒤통수를 때렸어요. 수염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랑은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남을 부러워하고 앞집을 부러워하고 옆집을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옆집 남편을 부러워하고 옆집 애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아요. 자랑하면 남들이 힘들어하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사람은 가까워지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요.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거는 챙기고 내 거는 챙기고 내 것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네가 나에게 잘못한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거를 기록해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잘한 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못한 거는 마음에 자꾸 담아둬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1: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0: 아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의는 부정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얘기해요. 이야, 그놈이 말이야 그렇게 했대. 그리고 막 웃으면서 남이 잘못한 거를 얘기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를 기뻐하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대로 살면 그거를 기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대, 봉사한대, 남이 잘하는 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진리를 행하면 그걸 기뻐해요. 자기 자신이 진리를 행하는 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밑에 보면은 It always protect,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참는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를, 허물이 있는 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않아. 그 사람도 좋은 부분이 많아. 실수했겠지. 덮어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믿어주는 거.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10년 걸려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려서 변화가 되고 사람은 시간이 다 걸려. 엄마들이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면서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우리 몸에는 지체가 생긴 게 다 다르다. 눈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손도 다르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르다. 그런데 이 몸의 지체는 서로 돕고 돌본다. 하나가 아프면 돌봐주고 서로 몸의 지체는 서로 돕고 서로 돌본다. 그게 정상이다. 몸이 몸을 때리고 몸이 몸을 학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들거나 죽는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몸은 추우면 더운 데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려고 그러고 몸은 다 같이 서로 도와준다. 이게 몸의 지체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여러 지체가 모여있는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지체가 모여있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다 다르다. 지체가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다. 사람은 경험이 다 다르다. 은사가 다 다르다. 재능도 다 다르다. 관심도 다 다르다.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르다. 사람은 다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세션을 반주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목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역할도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다.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무시하면 안 된다. 너는 틀렸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가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시해도 안 되고 서로 다퉈도 안 된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다투면 뭐가 되겠어요? 주먹이 얼굴을 때리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분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은 서로 그렇게 우리가 다투거나 그러면 병 생긴다. 그리고 그렇거나 실족하게 되고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몸이 서로 돌보며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 지체도 서로 돕고 서로 돌보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돕고 돌보며 사랑을 해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새끼손가락 하나, 피부 하나, 손톱 하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하다. 우리 몸의 지체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같이 그렇게 하려면 너는 나오지 마. 이건 잘못된 얘기. 너 같은 사람은 교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잘못된 얘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다 보내셨다 그 말이. 우리는 서로 돕고 돌보며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다. 왜 서로 사랑해야 사느냐? 손가락이 살려고 하면 손목도 살고 팔뚝도 살고 어깨도 살고 다 살아야 사는 것이 다 죽는데 손가락이 혼자 살 수 없다 그 말이. 눈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붙어서 같이 서로 사랑해야 서로 섬겨야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같이 섬기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너도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서로 신앙이 성장되려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너를 섬기고 너는 네가 가진 걸 가지고 나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몸이 우리 안에서 다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것. 몸이 서로 도와주듯이 예수님의 몸도 서로 도와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돕다 보면 나도 생명이 넘치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나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웃도 살게 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I don't care. 나는 뭐 상관 안 해. I don't care. 그러면 나도 망가지고 이웃도 망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말씀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래 참고 서로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늘에 상급 받는 영광 돌리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기후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주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3년 반을 따라다니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 가치관을 하늘에도 옮기기 위해서 그들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것을 전혀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오로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가치관이 아직도 땅에 있다면 나는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일 것이며, 내가 정말 나의 가치관이 하늘에 두고 있다면 내 눈이 성하여서 내가 모으려고 하는 내가 재물에 대한 그 가치관과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여러분들의 눈이 먼저 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우리 가치관이요, 위의 것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를 바라볼 우리의 가치관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지금 땅에를 걸어 다니지만 내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항상 소망을 둬야 될 때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에게 돈이 있고 돈을 모으고 하는 그 이유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위하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진짜 하늘나라에 옮겨져서 내가 정말 돈을 버는 이유와 돈이 있으면 하는 그 소망과 그 모든 소원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치관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내 눈이 성하지 않을 뿐더러 내 가치관은 아직도 땅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루속히 성하여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 몸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온 몸이 밝아진다. 이 온 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이 성하니까,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그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사단과 악한 영들의 그 속임과 놀림을 당하여서 세상에 쏟고 사단에 쏟고 그리하여 온몸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질적인 나의 삶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하루속히 벗을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만 보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섬긴다는 말 알죠? 예, 섬긴다. 예, 섬긴다는 말 알죠? 떠받치고 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떠받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떠받치고 살고 그게 아닌 사람을 가만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떠받치고 살더라 이거야. 나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허상이 큰 허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허상은 뭡니까? 영성훈련 1년 이상 넘은 사람들 첫 번째 허상이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허상. 에? 그렇죠. 나예요. 나. 세상을 쫓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도 다 헛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다 헛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재물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08페이지 다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물질을 써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물질을 써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프린트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몇 개 프린트하다가 프린트를 안 해냈어요. 그래서 그냥 백지를 제가 좀 앞에 1페이지는 프린트 해내고 백지를 나눠드리는데 그냥 쓰십시오. 그럼 이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은 망하죠. 그게 현대 세계의 바알신이 옛날에 바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물질 풍요의 신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돈이거든요. 돈 따라가는 인생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뭐냐,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아니고 이 물질은 우리에게 수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 사람이 먼저일까요? 영혼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물질이 먼저일까요? 물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단지 수단. 그것도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생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뭘, 왜 그러냐고요? 물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과 영성을 왜 다루느냐? 이걸 다루지 않으면요, 평생 하나님이 물질을 오고 가게 하시는, 내가 물질을 잘못 써드리면, 물질을 잘못 써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영혼을 얻어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쓰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 영혼을 얻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새로운 분들이 오면 꼭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물질에 초월했다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게 아니라는 걸 그 당시에 알게 주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갖다 바쳤어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길래 다 갖다 바쳤거나,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던 savings account 있잖아요. 체킹 있고 savings account 있지만, 해서 savings account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걸 다 드렸어요. 드릴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집을 한번 다 갖다 바친다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 은혜를 받고 한번 갖다 바친, 이게 나는 물질 초월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물론 욕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가셨기 때문에 없는데, 그 이후에도 나는 초월했다 생각하고 나는 물질에 대해서 통과했다. 예, 그때 은혜 받을 때 나는 통과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통과가 아니래. 통과가 아닌 게, 물질과 영성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번 내가 은혜 받고,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안 갖다 바치면 안 될 만큼 마음을 주셔서 갖다 바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시켜서 다 갖다 바치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필요하니까 어느 누구든지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너 갖다 바쳐라, 마음을 주신데 안 갖다 바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단지 한번 나는 그 은혜에 접해가지고 나는 단지 갖다 바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런데 저는 그걸로 해서 나는 물질에 있어서 통과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하나님은 그런 물질이 통과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풀 수 없던 그게 조금 이렇게 미련으로 남았다면, 그러면 평생 하나님은 물질을 나에게 오고 가게 하시,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한번 갖다 바친 걸고 땡 하고 마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물질을 여기서 오게 하시고 나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데, 응? 그럼 내가 나한테 온 게 그 전부 다 그게 내 것인 것 마냥 꽉 쥐고 있는 그것이 내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한 번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한번 갖다 낸 걸로 통과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필요해서, 어느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갖다 내게 하신 것이지, 그 이후에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전혀 통과가 안 된 사람인데 나는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통과됐고,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도 없기 때문에 통과됐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럼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은, 바른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더라는. 아멘입니까? 바른 청지기. 이 바른 청지기는요, 물질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게 소유입니다.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유죠. 그러나 바른 청지기의 모습은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맡음의 문제라더라는 것이. 맡음. 내가 잠깐 맡은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오고 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은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나는 내가 물질 생활을 전혀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아니 나에게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나에게는 전혀 지금 나하고 나에게는 저렇게 저 말씀이 지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바꿔져야 돼요. 나에게 설사 남에게 베풀 만한 10달러, 10달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온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맡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꿔져야 정작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내가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입을 게 없어서 부족한데 내가 저 얘기 들어서 뭐하나, 그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 그게 필요한 것이, 정작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 있게 하셨을 그때에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대비해서 지금 잘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결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바른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물질을 줘도 누굴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땅에다가 쌓아두고 그러고는요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통장이 있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도 몇월 며칠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쓴 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하늘나라에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썩고 없어질 그 물질,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 물질을 영원한 곳에 내가 저금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빨리 바꿔줘야 돼요. 땅이 아니라 내 가치관은 하늘에 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 돈을 모으는 이유가, 모으고 싶다면 선교를 위해서 제가 모읍니다. 제가 지금 뭐 선교 나가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선교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나의 가치관, 그게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자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모으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물질과 영성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나의 가치관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하루속히 제어하시고 버리시고 옳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을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해서 나는 부유하고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육신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걱정 없고 자식들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물질을 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육신이다. 그 얘기가 뭐냐? 붙고 갈 이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참 나는 영인데 내 참 내가 영인 줄 모르는 사람은 물질도 어디에다 쌓고 쌓으려고 그래? 땅에다가 쌓으려고. 왜? 자기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나는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질도 땅에다가 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나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어디다 쌓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쌓죠. 왜?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은 영밖에 없으니까. 육신은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막을 곧 벗는다 그랬잖아요. 이 장막은 벗고 갈 건데 이걸 위해서 사니까 물질을 하늘에다 못 쌓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거라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나의 참 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인 자는 하늘에다 물질을 쌓고 산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이 세상은 누가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래요. 그거는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17절 다 가시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맡음의 문제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며 그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곳에서의 축복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분깃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수단이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에 예.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 뭐 쭉 이걸 지켰냐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얼마나 착한 청년인지 모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근데 주님은 근데 네에게 부족한 거 하나가 있는데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는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처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재물이 그러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겠어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만일에 돈이 만일에 재물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역전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점심을 사갖고 돌아왔는데 점심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부르다, 너희가 모르는 뭔가를 내가 먹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아하게 서로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우물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점심을 드셨을까 주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점심을 안 드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점심을 먹어서 지금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지 건강해질지, 우리가 뭘 먹어야 행복해질지, 우리가 뭘 먹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찰지,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반찬을 더 좋게, 더 좋은 퀄리티의 밥을 먹으면 내가 살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밥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밥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먹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냐면 밥 먹을 때도 행복해지지만 진짜 내 전인이, 나의 영혼육이 진짜 기쁨에 차고 진짜 배부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다, 행복하다, 그래야 기쁨이 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곤핍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버거운가, 왜 이렇게 삶은 내 삶은 어둡고 힘든가, 왜 내 삶은 우울한가? 배고파서 그래요. 네,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보겠다고, 예? 라면 두 개에다 떡볶이에다가, 예? 거기다 김밥 잔뜩 말아가지고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세요. 얼굴만 붓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광야로 몰고 가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떡을, 그 음식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날 하늘문이 열리고서 그 사막에 밥상이 떡하니 내려오는 겁니다. 맨날 밥상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체험 실습을 40년 동안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떡 줄게, 내가 밥도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캐비어까지 내가 줄게.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 실습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밥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남자들이 밥을 먹으려면, 잘 먹으려면 와이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밥 줄게, 내가 떡 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그 행복을 줄게. 너는 내가 주는 게 아니면 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0년 동안 체험학습을 한 다음에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를 하나 따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먹었죠?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를 지지고 볶고 또 뭐 어떻게 뭐 깨가지고 뭘 해도 뭐 하여튼 그들이 먹었던 건 만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포도를 하나 딱 먹었는데 와,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세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열매를 딱 먹는데 야, 이게 씁쓸하면서도 기가 막힌 달콤하고 아주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저 끝에 있는 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대추 야자 나무예요, 저게. 예, 작년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낑낑대면서 대추 야자 열매를 이스라엘에서 많이 갖고 와서 우리 다 하나씩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러 한번 맛보시라고 갖고 온 건데 얼마나 달아요. 예? 그거 한 3개 이상 못 먹습니다. 너무 달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만나에 대한 기억을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더 맛있고 또 귀한 것을 먹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점점 잊어먹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서 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끝에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한 장 차이에요, 한 장 차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한 장 동안에 400년이 흘러갔어요, 400년이. 이 400년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영적 암흑기라고 부를까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암흑을 깨고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쳤느냐, 이제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이제 드디어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그들은 정말 이 아모스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먹어야 할 우리의 진짜 트루푸드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사탄에게,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먹거리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세 가지 시험 중에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시험이 제일 앞에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시험을 제일 먼저 치르셨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이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먹어야 될 트루푸드가 뭔지를 다시 말씀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8장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리핏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리핏하십니다. 왜? 새 이스라엘 된 교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먹어야 될 트루푸드가, 진짜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얼마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에 일으킨 것 같지만, 그게 1차적인 이유 같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구약의 만나 사건의 재현입니다. 구약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내려주신 것처럼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어야 될 빵은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먹을 영적 양식이다, 너희의 밥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김치찌개도 나오고 된장찌개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오고 스테이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것을 추구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점심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 이미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밥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내 밥이야.

0: 내가 먹을 영적 밥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이 밥이라는 것, 이 양식이라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도 먹어야 될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케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달아버리고 그래서 나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달려오셔가지고 죄인된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소개하시고 생명수라는 걸 소개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이 인사이드에서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서 그 영혼은 지금 그 소식을 전하러 자기 동네로 지금 뛰쳐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음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실 양식은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점심 먹었어. 나 지금 배불러. 내 양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이 양식이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들백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리 고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글을 우리 리 고렌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다. 아내 케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지금 뭘 하려고 그러세요? 뭘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힘들게 입술을 떼셨다. Save one more for Christ. Save one more for Christ.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그는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Save one more for Christ.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이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바로 영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인물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 고렌 목사님의 삶의 주제가 되었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육신이 편하듯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난주간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월요병을 극복하면서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가서 정말 운전하기 싫지만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영의 양식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육신의 양식도 책임질게.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밥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또 먹고 점심 먹고 또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는 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우리 눈과 예수님의 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기가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4월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달 뒤에 지나면 그때 너희가 추수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미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락이 벼가 벌써 익어서 쓰러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움직여라. 속히 추수해라. 빨리 움직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전도지 한 장 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그 추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숟가락 얻는다. 그죠? 나는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 작업해 놓으시고 다 했는데 내가 전해진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내가 전한 한마디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숟가락 얻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복을 같은 은혜를 나누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복, 그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짜로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얻는 복, 전도가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주님의 기쁨에, 추수의 결실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가장 비루했던 삶, 가장 보잘것없는 삶, 정말 누가 봐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수가성에서 전하게 되니까 수가성 전체가, 그 시티 전체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상처받고 버려진 그런 영혼이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은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육신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내가 살려내는 것도 얼마나 멋진 일이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바로 그 인생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이 정말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 증언을 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관련한 영혼들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기구한 삶이라도, 아무리 억울한 삶이라도 전도의 도구가 되면, 복음의 도구가 되면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그 비루했던 사건이,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아주 평탄한 삶을 사셨나 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한 인생 역전은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그죠?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등은 1%잖아요, 그죠? 나머지 99%는 다 저절로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한국에 로또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 역전은요,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 역전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성공하는 겁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이, 그것도 안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벼락에 맞아 죽는 게 높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복권에 당첨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고 개천에서 용되는 것,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돈으로 되는 부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통해서 부자 되는 것, 돈을 통해서 인생 역전하려는 것,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늘 걱정되는 거예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늘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불나방처럼 사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몇 푼 돈을 건지려고 그 막 불이 막 타가지고 막 뜨겁게 있는데 그 예, 금고 그거 건져내려고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서 예? 목숨 거는 불나방같이 똑같이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내 인생 역전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이 바로 불나방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음식을, 양식을 쫓지 말라고, 저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쫓아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라고. 그리고 네가 인생 역전하고 싶느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반드시 너의 아팠던 과거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의 상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너의 열등의식이, 너의 모자랐던 거, 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거,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내가 역전시켜줄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될 거야. 오히려 그것이 너의 간증이 될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위대해질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또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이라는 사람이 했던 소원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원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영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5: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4: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5: 부정선거론을 퍼뜨린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4: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5: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정책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4: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목표는 핵심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6: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의 막이 이번 주 오를 전망입니다.
7: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각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 휴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도 성과급을 사실상 전액 집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8: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 감사관 도입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한 발 더 나가 이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 진짜 실권자인 만큼 즉각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분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났다. 국민 공분을 달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는데 자칫 여권 책임

0: 론이 부각될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1: 국민의힘도 정쟁용 혹은 정권 발목 잡기용이 아니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0: 우선 양당은 국정조사엔 뜻을 모았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협상한 뒤 오는 목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개문 발차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0: 국조특위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이냐 여야 동수냐 의원 세부 구성을 두고 온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청와대나 정부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지 등도 쟁점입니다.
3: 국민의힘은 폭넓은 국정조사는 물론 대규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고 민주당 눈치 보는 검경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면서 특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저지른 부실이라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느냐며 온 국민이 진상규명을 외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거부는 공범 자백이자 정권 몰락의 방아쇠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열흘째인 어제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5: 길어지는 집회에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9일에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7: 주말 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집회 규모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난 등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6: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10대 학생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통일되는 등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위를 주도하는 집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관위 부실관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집회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시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유럽 순방 중에 책임 정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여야 모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5: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휴일 잠핵을 이어갔는데 거취 압박 속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여당의 열정은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유럽 순방 중에 무려 1,500자글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SNS에 민주당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취임 1주년 회견과 환송 행사에 이어 세 번째 정청래 불신임 신호로 읽혔기 때문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각오를 다진 대통령 메시지를 곡해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1: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했다면서도 본인 감옥 안 가겠다고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고 반대편을 최악의 저질이라고 한 건 잊었느냐며 친명 친청 싸움이 어지간히 피곤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아직 선거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말 내내 공개 일정 없이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등 전당대회 실무 준비는 순항 중이지만 사퇴 요구는 여전하고 18일 대통령 귀국길에는 마중을 나가게 될지 등 변곡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게 될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파가 요청한 의총은 이번 주 중후반 열릴 전망인데 장동혁 당권파는 거취 문제보단 선관위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9: 지금 사퇴한다 의사를 밝히신 바도 없고 최고위원 4명의 사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지방선거 뒤 나란히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향후 여야 권력 지형을 좌우할 밀도 높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3,100여 명 출마자 가운데 2,200여 명이 당선돼 72% 수준의 역대급 당선률을 기록한 만큼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에는 지방선거 기획단 활동 등 전반적인 과정과 함께 각 후보의 캠페인 전략, 선거 중 나온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국면에서는 조작 기소와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당 안팎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국민의 어떻게 반응했는지 추적 조사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4: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5: 26년 전 6.15 공동선언이 남긴 희망의 불씨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0: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우리말로 집전한 미사에 유럽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등 순방단도 참석했습니다.
1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 이 대통령은 특별미사 뒤 기념연설에서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분열과 대립이 여전하고 남북 사이에도 불신과 긴장이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12: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동선언이 남긴 희망의 불씨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군사적 신뢰 회복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10: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요청하며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은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4: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이틀 연속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5: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더욱 자신감을 내보이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내고 한미 핵협의 그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은 핵무기 사용을 정책화하면서 상대방한테는 핵 무장 해제를 요구한다며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또 이 같은 비핵화 요구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에는 한 EU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데 발끈한 겁니다.
1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3: 북한이 이처럼 이틀 연속 대남 비방에 나선 것은 남북 간 대결보다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중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인정 또는 최소한의 묵인을 얻어냈다는 자신감이 담겼다는 겁니다.
14: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건 작년 김정은이 방중함으로 인해서 그때 세 명이 동시에 섰지 않았습니까? 망루에 북중러. 같이 섰을 때 그때부터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13: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북한의 핵 존재감 과시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에 이뤄집니다.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5: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군지휘부 4명이 동시에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김 전 의장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란 취지의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합참의 내란 관여 의혹은 종합특검이 처음 인지한 사건으로 김 의장 신병 확보 여부가 수사 동력에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당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등 40여 명의 리스트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려 했다는 게 내란특검 결론이었습니다. 오는 16일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두 사람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해할 만한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 전 실장 등이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루 뒤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심 공판이 열려 특검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세 개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1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입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 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6만 원대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증여를 통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공동 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 앉더라도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이희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성남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이희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월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전 사장에 대해 해임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인천 송도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의 신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신체 부위는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재활용센터를 드나든 수거 차량 추적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해수센터에서 발견된 41cm 길이 왼쪽 다리의 당사자를 찾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변사자는 물론 강력범죄 피의자 유전자 정보까지 대조했지만 절단된 다리와 일치하는 DNA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 관련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단순 변사부터 토막살인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점에서 의료 폐기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의료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통해 별도로 수거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반 쓰레기에 뒤섞여 유입됐을 상황까지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회수센터를 출입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블랙박스 영상, GPS 정보까지 확보해 발견 당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는 만만치 않은 국면입니다. 발견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 규모가 40톤에 이르는 데다 수거 차량이 빌라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거리 곳곳의 폐기물까지 함께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수거 차량을 특정하더라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까지 확인할 정보가 광범위해 신체 부위를 역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할 단서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실종자나 가정폭력 사건 기록, 학교 장기 결석 학생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며 신원 특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성별과 나이대가 세부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4: 증시가 화랑이었던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판매해 주택 매입 자금에 사용한 금액이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그리고 대출 규제가 센 15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에 사용된 비중이 높아 자산 양극화 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금은 8,000대까지 올라온 코스피 지수. 올해 초엔 4,000대에서 4월 말까지 6,000 중반대까지 치솟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른 주식을 팔아치운 판매 대금은 어디로 갔을까? 4월까지 제출된 올해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들을 취합한 결과 부동산 매입에 쓰인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은 3조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권 15억 원 이상 상대적 고가 아파트로 흘러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우선 그간 강남 3구 주택 구매에 쓰인 금액이 1조 100억 원 정도. 올해 4월까지 전국 부동산 매입에 쓰인 주식 채권 매각 금액 가운데 27%를 차지했습니다. 또 15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자금 중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4%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0%가 넘어갑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구매하는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줄기에 주식 등 자산을 팔아 메꾸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령대별로도 보면 30대가 주택 구입에 활용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1조 2천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증시 호황 속에서 불린 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하는 흐름에 서울 집값이 또다시 자극받아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큰 상황 속
17: 주식으로 막대한 양도 수익을 얻은 사람들, 양도 차익을 얻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 필요 없이 바로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고 이 기회를 당연히 잡으려고 하는 거죠.
6: 주택담보대출이 중심이었던 가계부채 규모가 주식 투자를 위한 비투 열풍으로 몸집을 불리는 상황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호입니다.
4: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층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혜택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8: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화했습니다. 작년 대선에선 관련 공약이 빠졌지만 당선 뒤에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19: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18: 청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소외감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추진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탈모를 중점 언급했습니다. 탈모 건강보험 추진은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쟁점이 있지만 청년층 탈모도 청년들 건강에선 중증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 실무 검토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 현재 원형 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 환자에게만 건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상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탈모 건강보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의견 수렴을 거쳐 건보 재정이 감당할 만한 나이대를 좁힐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한 것을 비판하며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몇 시간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인근 공습에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다며 지금쯤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부터 몇 시간 뒤로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을 방문한 중재국 카타르 협상단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종전 합의문 조항과 세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에 가까운 소식통은 최종 타결된 것은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더라도 핵심 원칙은 결국 이란의 모든 고려사항이 최종 합의에 온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서명만 남았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다이에 지역 공습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헤즈볼라 지휘소를 정밀 타격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주거시설이 파괴됐고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또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의 침공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묵인하면서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이른바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로 역할 분담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만약 미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서명만 남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모하마드 자파르 아사디 부사령관도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다양한 방어와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와 경계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영토를 향한 어떠한 공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5: 영국이 러시아가 원유를 밀수출하는 그림자 함대에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영국군이 직접 나서서 작전을 벌인 건 처음인데요. 경제 제재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영국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상공에 뜬 헬기에서 영국군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선체에 진입한 대원들은 운항을 차단하고 수색을 벌입니다. 카메룬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던 이 선박은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스미르투스. 그림자 함대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밀수출하는 유조선 집단으로 러시아의 주요 전쟁 자금줄로 꼽힙니다. 이번 작전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영국의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 선박을 저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1: Evading sanctions to fund an illegal war in Ukraine will be countered with decisive action, and that's what we've done on this occasion.
2: 스타머 총리는 푸틴의 전쟁 자금줄을 또 한 번 타격한 성공적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영국군의 조치를 환영했지만 러시아는 스타머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납포 작전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그림자 선단 선박을 잇따라 납포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경제 조치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해상 작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지난주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진 반이민 폭동으로 10여 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민자를 겨냥한 폭력을 멈추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도로를 점거한 사람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이들은 반이민 시위대입니다. 지난 9일 한 이민자가 백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자 이민자를 쫓아내라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들은 곳곳에 불을 지르고 주민에게 국적을 물으며 검문하는 등 도심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3: I'm afraid maybe I might be the next to be attacked on the street. So I don't know what to take my family, my children who is 9 years old.
22: 북아일랜드 당국은 SNS에 확산한 불법 동영상이 폭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동영상은 강제로 삭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인 이민자에 대한 폭력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4: It breaks my heart to feel that they can't come out and come to work.
25: This is what this city is about. And I say to those racists, you're not welcome. This isn't your city. This belongs to everybody.
22: 이탈리아에서도 극우 단체들이 이른바 재이민이란 이름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라며 정치권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로마 콜로세움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26: C'è qualcuno che prova a spiegarci che esistono ragazzi di serie A e ragazzi di serie B che sono cresciuti qui, che hanno studiato qui come noi e che però dovrebbero essere deportati.
22: 극우 세력의 대두와 함께 이민 문제를 둘러싼 유럽 사회 내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5: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서부 지역에서 헬리콥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최소 6명이 숨졌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전 9시쯤 헬기들이 공중에서 충돌한 뒤 전기차 대리점 주차장으로 추락했다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최소 20대의 차량이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모두 사고 헬리콥터 탑승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빅매치로 꼽힌 브라질과 모로코의 경기는 1대 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1: FIFA 랭킹 6위와 7위 팀의 대결답게 두 팀은 전반에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별리그 빅매치로 꼽힌 FIFA 랭킹 6위 브라질과 7위 모로코의 대결은 역시 달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4강팀 모로코가 브라질을 강하게 압박하며 전반전을 주도했습니다. 전반 21분, 모로코가 역습 기회를 살리며 사이바리가 침착한 칩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브라질은 비니시우스의 개인기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는 측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후반에 측면 윙백의 공격을 자제시키며 수비를 강화했고, 모로코는 눈에 띄게 움직임이 저하되며 승부는 1대1로 끝났습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0: 카타르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카타르는 스위스와 첫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내주고 경기도 끌려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 후이의 극적인 헤더 동점골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B조는 캐나다와 보스니아를 포함한 네 팀이 모두 첫 경기 무승부를 거두며 순위 싸움은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홍명보호가 A조 2위로 32강에 가면 B조 2위 팀과 격돌합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1: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2차전을 앞두고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2: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체코전 최고 수훈 선수를 누구로 지목했을까요?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 기자입니다.
3: 전날 회복 훈련을 진행한 축구대표팀은 모처럼 꿀맛 같은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체코와의 1차전. 결승 득점을 올린 오현규는 그 공을 황인범에게 돌립니다.
4: 인범형이 다 만들어줬죠. 사실 인범형이 딱 믿고 있었거든요. 패스를 그렇게 올라올 거라.
3: 골에 도움까지 올린 황인범은 대표팀 공격수들에게 배웠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5: 흥민이 형, 강인이, 이찬이, 규성이, 현규 이런 또 골 잘 넣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보고 또 배우니까 또 저도 모르게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3: 황인범에게뿐 아니라 패스 성공률 100%로 외신의 극찬을 받은 이강인은 옆에 있는 서령우와 장난을 치면서도 실력을 인정합니다.
6: 열심히 뛰잖아요.
7: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6: 했지. 막 하나를 특별히 잘한다보다는 모든 부분을 다 뭔가 잘한다.
3: 결정적인 선방으로 승리를 지켜낸 김승규는 주장 손흥민이 숨은 영웅이라고 언급했는데 정작 손흥민은 손사래를 칩니다.
8: 힘들었을 건데 저희가 전반에 이제 뒷공간으로 때리는 볼도 많았는데 흥민이가 진짜 많이 띄워주고 앞에서 해가지고 수비 때도 띄워주고 공격 때도 많이 띄워줘가지고 수비들이 빨리 지쳤던 것 같아요.
9: 김범이랑 형규랑

0: 여자 농구 국내 최고 대우를 받게 된 김원수 감독의 지도 철학은 무엇일까요? 허재원 스포츠 부장이 만나봤습니다.
1: 뭐 농구에 대한 열정, 간절함은 없었고 은퇴하거나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좀더 농구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많은 후회를 함으로써 이제 선수한테 이제 저 같은 본보기가 안 되게끔 해주고 싶어서 좀 더.
2: 재능은 있었지만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1: 매니저부터 해서 뭐 사무국 이제 지원팀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사회에 대해서 뭐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구단 돌아가는 시스템 그런 부분 되게 많이 배웠고요.
2: 한때는 고향으로 내려가 다른 길을 고민했지만 이내 농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간의 아마추어 지도자, 그리고 5년의 프로팀 코치 생활을 거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지도자는 어느덧 가장 준비된 감독으로 성장했습니다.
1: 저 또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공부하고 안 됐던 부분을 다시 보완하면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잘 나오지 않았나.
2: KB 감독을 맡은 첫 시즌에 이어 두 번째 동아 우승을 일궈낸 김환수 감독은 매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3: 지도자인 본인도 굉장히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1: 저는 뭐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한참 더 공부하고 배워야 될것 같고요. 뭐 저희 선수들이 뭐잘 따라와 준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뭐 저는 아직까지 뭐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배고픕니다, 지금.
2: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김환수 감독은 이 시대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 흑수저들에게 그냥 희망을 좀 던져줬다.
1: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런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세요. 그런 응원 때문에 또 제가 또더 열심히 할수 있고 또 동기부여가 항상 생기는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2연패 해야겠죠.
1: 네, 2연패 하고 싶고 어떻게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YTN 서재원입니다.
4: 천원주택과 천원택배 등 인천형 천원 정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인천시가 이번에는 천원 세탁소 정책을 내놨습니다.
0: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인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5: 금속을 깎고 다듬어 밸브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인천의 한 업체입니다. 이러다 보니 작업복은 기름과 쇳가루, 먼지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돼 가정집에서 세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6: 작업 특성상 기름 묻은 작업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가정용 세탁기에다 세탁을 하게 되면은 세탁기가 오염이 돼요.
5: 인천시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50인 미만이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천원 세탁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서구 산업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최대 500벌을 세탁할 수 있도록 대형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3대씩 갖췄습니다. 세탁과 건조까지 마친 작업복은 다시 작업장으로 배송됩니다. 수거부터 배송까지 받는 비용은 겨울 옷 1,000원, 봄 여름 옷은 500원에 불과하니 호응이 좋습니다.
7: 믿음이 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선택을 하게 됐고 선택해서 빨래를 해갖고 온거 보니까 깔끔하고 깨끗해요. 내가 이 집속 냄새도 맡아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5: 인천시는 서구와 검단 계양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는 남동구 등 인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대상이 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4: 혈관 속에 피가 굳어 막히는 혈전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0: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멸종 위기에 처한 분비나무에서 강력한 항혈전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8: 뾰족하고 짙푸른 잎이 인상적인 한국 고유 침엽수 분비나무입니다.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면서 경기도엔 이젠 가평군 화학산 일대 단 15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0: 이 귀한 나무에서 놀라운 효능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군비나무 줄기 추출물에서 혈관을 막는 혈전을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을 찾아낸 겁니다. 특히 이 추출물은 기존 혈전 치료에 쓰이는 아스피린보다 2배 이상의 뛰어난 항혈전 효능을 보였습니다. 천연 물질인 만큼 위장장애나 출혈 같은 부작용 우려도 적습니다.
1: 군비나무 추출물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과 의약품 개발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0: 도는 특허 등록을 마치고 관련 시료를 민간에 분양해 바이오 제품 상용화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3년간 확보한 산림자원 추출물은 155종에 달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2: 6월이지만 기온은 한여름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3,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체감 더위는 덜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겠습니다. 또 남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부산은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쪽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32도, 전주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서 덥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이상으로 뉴스케어 내신 뉴스 마칩니다.
4: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YTN 24 시작합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거고, 그런데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그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0: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의 막이 이번 주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각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 휴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도 성과급을 사실상 전액 집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2: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 감사관 도입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한 발 더 나가 이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 진짜 실권자인 만큼 즉각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분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났다. 국민 공분을 달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는데 자칫 여권 책임론이 부각될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4: 국민의힘도 정쟁용 혹은 정권 발목 잡기용이 아니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2: 우선 양당은 국정조사엔 뜻을 모았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협상한 뒤 오는 목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개문 발차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5: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것 아니겠느냐.
2: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이냐 여야 동수냐 위원 세부 구성을 두고는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청와대나 정부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지 등도 쟁점입니다.
6: 국민의힘은 폭넓은 국정조사는 물론 대규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시민들이 열흘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집회에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휴일에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8: 주말 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집회 규모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등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10대 학생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통일되는 등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위를 주도하는 집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관위 부실 관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집회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시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14일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대면이 아닌 전자 서명 방식으로 서명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내일, 즉 현지 시간 14일에 서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이 될 거라며 이란의 비핵화 약속이 포함됨을 강조했습니다.
10: They will not only not have, they will not purchase, develop in any way, any shape, in any way, shape, or form a nuclear weapon.
9: 합의문 서명 장소나 방식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화상회의를 통한 전자서명 형식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트럼프가 프랑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벤스 부통령까지 미국을 비울 수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하루 앞서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으로서도 미국 지도부와 대면해 악수하는 모습이 노출되면 반미 강경파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4일에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 이틀 안에 제네바 등지로 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4일 대면 서명식 개최를 부인한 것일 수 있는 만큼 양측이 막판 이견 조율을 끝내고 14일 전자서명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란이 종전 합의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여전한 내부 강경파의 반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 생일인 14일을 피해 다른 날짜에 서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미국과의 합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협상 실무를 맡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초강경파는 협상단이 굴욕적인 합의문을 받아왔다고 반발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국 식민지를 자처한다는 비판까지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이번 합의안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도 합의에 반대하는 건 최고 지도자 뜻을 거스르는 거라며 조만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만큼 이 날짜만큼은 피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 중동 전문가는 이란은 트럼프에게 생일 선물을 안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14일 서명식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일각에선 주말 사이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15일이나 16일 중 서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소식통은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까지 비행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서명식을 개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과 이란 영토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란은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을 약속했으며 미국은 해상 봉쇄 해제와 제재 유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영토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하자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의 다히의 침공은 미국이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어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묵인하면서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이른바 역할 분담 전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송도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의 신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신체 부위는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재활용센터를 드나든 수거 차량 추적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41cm 길이 왼쪽 다리의 당사자를 찾기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변사자는 물론 강력범죄 피의자 유전자 정보까지 대조했지만 절단된 다리와 일치하는 DNA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 관련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단순 변사부터 토막살인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점에서 의료 폐기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의료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통해 별도로 수거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반 쓰레기에 뒤섞여 유입됐을 상황까지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회수센터를 출입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블랙박스 영상, GPS 정보까지 확보해 발견 당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는 만만치 않은 국면입니다. 발견 당일 반입된 재활용품 규모가 40톤에 이르는 데다 수거 차량이 빌라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거리 곳곳의 폐기물까지 함께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수거 차량을 특정하더라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까지 확인할 정보가 광범위해 신체 부위를 역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신체 부위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을 특정할 단서도 제한적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실종자나 가정폭력 사건 기록, 학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본격적으로 월간 연분리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먼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그리고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3: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일단 주식시장 출발했잖아요.
5: 네.
3: 그 대표님께서 한번 오늘 좀 시장 좀 어떻게 좀 출발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5: 네, 오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9200선. 이제는 네, 9000이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어저께 9000을 달성하더니 오늘 네. 또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270선을 코스피는 좀 달려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결국 1000선 이하로 오늘 떨어져서 또 결국에는 1000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990선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눈에 띄는 흐름은 어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에 좀 두드러지는 양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게 주 초반만 하더라도 순환매라고 해서 네. 왜 우리가 조선, 방산, 네. 원전, 전력 오랜만에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터는 대형주 쏠림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을 다 가져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현대차가 빨간불을 켜지고 있고요.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점진적으로 코스피 안에서도 온기가 조금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종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 장 초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3: 이게 좀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인 건 반도체만 이게 어제는 쏠렸는데
5: 네.
3: 코스피 안에서도 뭐 2차전지 자동차로 약간 이제 순환매 좀 가는 것 네, 같은데 네. 이 온기가 코스닥으로는 지금 이게 전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좀 어렵긴 한데 본부장님은 좀 요즘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4: 네.
3: 9천 넘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4: 아, 근데, 기뻐야죠. 네,
3: 근데 이렇게 기사들 제목 보면 다 씁쓸한 기사들이 많아요.
4: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아침에 잠깐만 네. 제가 또 ETF 전공이니까 네. 어떤 ETF에 또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ETF 하시는 분들은 특히 파생형 ETF를 하시는 분들은 역추세 매매를 합니다.
3: 역추세.
4: 네.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야. 그래서 오늘 인버스 2X 저희는 고버스라고 불리우는 인버스 2X ETF가 벌써 아침부터 거의 1300만 주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역추세 매매로 접근하니까 시장 방향성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부터 불러드릴게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AI 반도체 탑2. 참고로 AI 반도체라고 이름이 붙은 ETF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삼성전기 하이닉스입니다.
3: 삼성전기.
4: 예, 역시 이제는 전기 닉스가 아니라 전자 닉스가 아니라 네. 전기 닉스라고 불러다오 이럴 정도로 삼성전기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AI 반도체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은 또 역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다음에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떻게 본다면 이걸 뭐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까지 약간은 넓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3: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ETF만 봐도 여전히 뭐 쏠림은 있지만 어제보다는 네. 좀 확산되고 있다.
4: 네.
3: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제가 어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좀 확산이 안 되고 어제도 이제 코스닥이 좀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유는 결국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이번 FMC가 좀 매파적이었잖아요.
4: 네.
3: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결국엔 금리 인상도 뭐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한데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주로 더 집중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그쵸. 누가 봐도 전 세계 삼성전자, 하이닉스,
4: 네.
3: 뭐 미국도 사실 그날 FOMC 열리는 마이크론 또 올라버렸잖아요.
4: 기술주들 많이 올랐죠.
3: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좀 공통된 현상 같아요. 아. 쏠림이 꼭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4: 시장이 위태위태 할 때는 네. 역시 믿을맨, 네. 네. 믿을맨을 한 번 더 믿어주는 네. 강하게 믿어주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코스닥이 좀 너무 안 좋긴 하지만 네. 지금 그렇다고 금리가 튈 건 아니잖아요.
4: 아니죠.
3: 지금 왜냐하면 오늘 이제 종전 협상도 이제 네. 그 서명했죠.
5: 네.
3: 금리 안정화 될 거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인데. 뭐 금리 인상 한번 한다고 뭐 갑자기 뭐 기업들이 돈을 더 못 벌고 적자 나고 막 그럴 건 또 아니라고 저는
4: 아니죠.
3: 보고요. 또 내년에 점도표 보니까 내년 또 금리 인하예요. 예, 점도표상으론. 근데 사실 점도표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게 케빈 호시 연준장 점도 안 찍어요.
5: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3: 사실 이제 연준 해석도 좀 어려워졌는데 저 좀 궁금한 게 저는 어쨌든 이제 코스닥도 결국 회복된다. 바이오나 이런 것들 실망 말자. 저는 좀 그런 관점이고
4: 네.
3: 좀 오히려 기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 좀 두 분 먼저 대표님부터 좀 어떠세요? 이 코스닥이 너무 지금 안 좋은데
5: 네, 저는
3: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5: 연불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제 사실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뭐 지나온 얘기니까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려고 한다면 빨리 움직이셨던 분들은 빠르게 선택을 잘 하셨던 거고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이 꼭 못 참고 손절하면 그때부터 코스닥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7월 달에는 이제 승강제 관련돼서 프리미엄 리그를 좀 나눈다.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승강제를 통해서 프리미엄 일부 리그에는 70 기업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은 네. 단독 보도긴 하지만 일단 70 기업만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고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의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장 초반에 분명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그리고 리가켐바이오, 삼천당 제약,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쪽으로는 살짝 온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물론 반도체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력도가 이제 좀 단점을 찾기 어려울 네. 정도로 여전히 매력이 넘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왔을 땐 그 온기가 확산돼서 어느 섹터에 돈이 들어갈지 자금이 들어갈지 이 부분이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힌트는 좀 나와주는 것 같고 역시나 반도체를 너무 매력적으로 메인 중심으로 보되 그 외 섹터에 자금이 아예 안 들어갈 순 없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도 기회는 찾아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3: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본부장님 어떠세요?
4: 아유, 저는 코스닥 승강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아, 왜 그러죠?
4: 왜 그러냐면 승강제 즉 코스닥 내에서 우량한 기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코스닥 시장을 만든 목적은요. 우량 기업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처럼 초기에는 적자가 나지만 사업 모델이 훌륭하고 장래 성장성이 뒷받침되며 기술이 독보적인 회사를 지금은 네가 적자여도 우리가 넣어줘서 모험 자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만든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그중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실적이 완벽하고 그런 종목들은 코스피로 가면 되죠. 그렇게 완벽하다면 어찌 본다면 코스닥의 목적성 자체를 약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실제로는 우량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죠. 저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코스닥은 무조건 기술이에요. 바이오도 기술, 소부장도 기술,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저는 프리미엄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정해줄 거냐. 그리고 그 기술이 만약에 뛰어난 기술로 승강제에 넣어줬는데 기술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임상 실패라든지. 그럴 때는 또 기술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내릴 거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승강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프리미엄 리그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ETF를 만들어야죠.
3: 그렇죠. ETF 있어요.
4: ETF를 만들어야 그렇죠. 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ETF를 만들어야 되는 목적성이 있고 과연 승강제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코스닥 ETF를 만들어놨을 때 투자자들이 선택해 줄 거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망도 많이 했고 크레딧, 신뢰도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는 신뢰, 크레딧부터 먼저 쌓아놓고 아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증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코스닥 승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시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좀 코스닥 활성화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현업이 계시니까 참 이제 좀 한계도 좀 있지 않겠냐 이런
4: 그 한계를
3: 좀,
4: 너는 저는 너무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3: 근데 요즘에 근데 이제 사실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근데 처음 나오기 전에는 정말 사람도 관심 많았잖아요.
4: 그렇죠.
3: 막 거래대금도 쏠리고. 근데 지금 액티브 ETF 현재 좀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뭐 이게 회복할 좀 방법은 없을까요?
4: 저는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삼전 하이닉스가 좀 휘면
3: 그래 좀 빠져야 좀 된다.
4: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빠진다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3: 큰일 나요.
4: 큰일 납니다.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수급 쏠림이 지금 저는 저도 금융계 26년 차지만 쏠림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좋은 종목으로 쏠리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달 내도록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기에 쏠렸던 관심이 좀 어느 정도 분산되면 분명히 코스닥 쪽에도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 분산의 계기가 뭐냐. 이번 달 다음 주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머리끝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뭐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때쯤 해서 다시 한번 코스닥이나 소부장이나 지금은 뭐 여미사님도 아시겠지만 싼 주식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적 빵빵한데 주가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이제 두 분 다 좀 공통된 건 좀 소외받았다고 너무 포기하지 말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 삼전닉스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눈은 찾아보면은 야 이렇게 실적 좋은데 이렇게 빠져 있다고. 근데 선택을 못 받아요.
5: 맞아요.
3: 아예 그냥 수급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4: 픽미 해야 되나요?
3: 지금은 아마 지금은 아마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투자분들은 지금 또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다 보니까 또 이걸 안 하면 또 소외받고 좀 그 또 약간 마인드 컨트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펀더멘탈은 저는 배신 안 한다고 보거든요. 실적은 결국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9천 포인트 넘어서 이제 1만 포인트를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골드만삭스도 12,000 얘기했고 근데 이제 1만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만까지는 뭐 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먼저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만 포인트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이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1만 포인트는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삼전 닉스가 좀 달려주면 결국 1만 포인트는 도달을 할 것 같은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불확실성은 지금 2주 동안 잘 제거를 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FOMC도 잘 넘겼고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무난히 근원 쪽에서는 좀 예상치 하회하면서 무난히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1만 포인트는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모든 투자자들이 웃으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뭐 1만 포인트 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 외 섹터들도 같이 기여를 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외사 쪽에서도 1만 포인트 외치던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재 쪽 기업들 1만 포인트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피는 달성이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들의 독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전력 쪽은 괜찮은데 방산과 조선은 또 다소 좀 아쉬운 흐름 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1만 피는 가능하다. 근데 또 그들이 아마 독주하면서 끌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이게 참 근데 1만 피가 너무 웃을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긴 한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1만 포인트는 간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게 됐을 때 결국 다 같이 갈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 쏠릴까요?
4: 지금은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나 좋아요. 어제도 네. CLS에서 150장짜리 반도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탑픽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현재가 대비해서 무려 85% 업사이드 포텐셜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이 삼성전자, 그다음이 하이닉스 그런 순서대로 얘기를 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반도체 칩, 메모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삼성전기 기판도 얘기했고요. 광 트랜시버 뭐 이런 쪽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AI 산업이 하드웨어, 서버, 기판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 케빈 워시 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내가 본 이래로 가장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승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게 아니라 AI 산업이 이끄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AI 산업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저는 무조건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축구 시즌이어서 아틀라스가 지금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 되면 축구 안 할 겁니다. 축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수많은 CPU 오늘도 네. 인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런 아틀라스가 상용화 된다면 아틀라스 머릿속에는 CPU가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CPU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거니까 만 포인트는 끝점, 종착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하이닉스 직원들이 소비를 해서 백화점 주가가 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AI 산업이 커지면 낙수 효과로 따른 낙수 효과에 따른 그 사이드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효과를 볼 거다. 만 포인트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네, 저도 근데 이제 두 분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1만 포인트는 사실 우리나라 평균 PER 딱 10배 계산하면 만 포인트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그래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데 과연 이제 갔을 때 이게 쏠리느냐 아니냐 그리고 아니 확산되느냐. 근데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좀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네. 확산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그러길 바라고요. 그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강세장일 때 항상 쏠리는 것 같아요. 쏠렸고 그렇죠. 아마 2017년, 18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차화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2017년, 18년 그때 반도체 슈퍼세가 한 번 온 적 있는데 네. 그때도 되게 잔인했어요. 반도체만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나중에 순환면 돌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1만 포인트가 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시장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약하고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면서 여전히 코스피가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일단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4: 그렇습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익 추정치만 찾아봐도 계산이 뭐 쉬우니까 삼성전자 PER 10배 계산해 보니까 한 44만 원 나오더라고요. 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301만 원.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배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5배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4: 네.
3: 15배 가도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장기 공급 계약도 맞고 그래서 15배 주면 삼성전자 60만 원 넘고 SK하이닉스가 4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5: 400만 원까지는 동의할게요.
3: 400만 원까지는.
5: 저는 400만 원까지는 SK하이닉스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러니까 AI 이쪽 메모리 쪽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진 않지만 그 속도적인 부분들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매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눈에 띄게 진짜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 HBM4 관련돼서도 우리는 이제 HBM4가 이제 누가 되냐 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은 HBM4E에 샘플을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은 이 앞단에서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400만 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은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주식은 우리가 심리, 뭐 실적, 성장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삼박자가 부합하는 거는 이쪽 말고는 맞아요.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장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장점을 뛰어넘는 또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80%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조업에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는 이게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진짜 잘 나와도 제조업 쪽은 10%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0%면 TSMC가 50%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저는 400만 원, 네. 40만 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도 알려주세요.
3: 네.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해 저는 15배까지 간다.
5: 15배? 그럼 450만 원이었네요. 드렸고
3: 저는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본부장님께는 네.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들 그래도 더 갈 거라고는 많이들 기대하는데 네. 그러면 고민이 그거죠. 그럼 계속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들고 가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자. 이 논리 그리고 하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네.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4: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만 갔냐? 천만의 말씀. 옆나라 일본을 보더라도요. 아. 일본도 니케이 225 지수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제가 10년 전 니케이 225 지수가 7,000포인트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7만 포인트 넘었습니다.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일본은 뭘 잘하는 나라냐? 뭐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도요타 자동차, 뭐 일본에 있는 은행들 아닙니다. 옛말입니다. 지금 키옥시아 굉장히 많이 시가총액 많이 올랐고요. 키옥시아가 낸드 만드는 회사인데요.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웨어, 그 손정희 회장의 지주회사인 소프트뱅크 한때 시가총액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일본도 AI발, 낸드발, 스토리지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볼까요? 대만 TSMC만 좋은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TSMC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기판 회사, MLCC 회사, 부품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삼전 하이닉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옆으로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은 이웃나라 일본, 대만 역시 AI발 훈풍의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삼성전자 갈 길 더 멀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옆나라 를 보시면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는 뭘 사야 되냐?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MSCI와 같은 지수는 우선주도 지수에 편입하고요. 한국이 선진국 와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MSCI에서 선진국 와치리스트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수급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가는 것은 찬성이고요.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을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방금 케빈 워시 얘기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분명히 금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진 대표님도 좋은 말씀 주신 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우리의 젠슨 황 형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야 너희들 이렇게 비싸게 우리한테 납품한 거야? 나 너희들 거 못 쓰겠어. 그리고 어젯밤에 팀쿡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폰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싸서 이러면 너무 곤란해. 아이폰 가격 너무 이러다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팔란 얘기야. 분명히 이러한 도전이 올 거고요.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만간 중국에서 상장한 창신 메모리 우리 중국산 디램 쓸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30%에서 40% 정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10%씩 토막을 내셔가지고 분할 매수로 꼭 들어가시길 권고드립니다.
3: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뭔 잘못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부족해서 네. 가격 다 올려놓고는. 네.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그런 반대 현상도 나오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SK 최태호 회장님이 그 비슷한 얘기했거든요. 네. 가격이 자꾸 오르면 저항이 일어난다.
4: 저항이 일어나죠.
3: 효율화를 할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점에선 공급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 부담을 느끼는 건 맞는데 사실 좀 당장 대안이 또 없잖아요.
4: 대안이 없죠. 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뭐 터보 퀀트가 맞아요. 됐던 뭐 로빈 울트라도 네. HBM 채용 그 용량을 좀 줄이겠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좀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나왔잖아요.
4: 네.
3: 요게 어쨌든 맞나요? 지수의 변동성을 실제 키웠나요?
4: 일단은 지금은 양의 복리 효과로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복리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런 현상을 양해복리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어찌됐건 5월 27일 나오고 나서 한 번의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찌 본다면 타이밍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이라면 수익이 났을 수익권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만약에 반대로 갔을 때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하셨던 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단기나 초단기나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방향으로 간다면 첫 번째 이쪽에서 이익 실현 내지 손절매가 나올 거고요. 손절매가 나오게 된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식과 선물 100%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보다 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인버스 상품들이 더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미사님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쇼감마라고 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더 쏠림이 확대된다. 이게 옵션 그릭스에 해당되는 용어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그 어떤 흐름 그리고 그게 지금은 또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는 또 역효과가 좀 나는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참 이제 저희 한번 다뤄봤지만 계속 오를 것 같은 또 생각도 들고 여전히 분위기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참 이게 또 코스닥은 우려했던 대로 또 빠져버리네요. 네. 오늘 올라갔으면 좀 좋겠는데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그 잠깐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없는 분들은 사실 누가 봐도 포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4: 맞습니다.
3: 이럴 때 어쨌든 저희가 또 다른 업종도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한번 좀 이 포모 지금 온 상황에서 일부라도 좀 가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자리 지키자 자기가 좋은 기업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없으면 일부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좋은 멀쩡한 기업을 팔고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끝까지 좀 기다리자.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5: 저는 딱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또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심리를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면 현금이 있으면 뭐를 살 거냐 누구한테든 다 물어보면 다 SK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맞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일부라도 자금을 옮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저는 좀 제가 기준점을 잡은 게 올해 한 번이라도 시장에서 이 섹터나 종목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라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때 뭐 건설도 그랬고 전력도 그랬고 좋았던 섹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섹터를 올렸고 시장에서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입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과연 빠져나갔느냐. 그렇게 지금 이번 조정에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들어왔던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상반기 때 한 번이라도 시장을 휩쓸었던 종목 또는 그 종목이 그 어떤 큰 섹터 안에 들어가 있었냐. 이게 만약에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하반기 안에는 또 한 번 다시 왜냐하면 재료와 일정과 모멘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갔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와주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이면 이게 심리 자체가 버티기가 힘들고 지금 워낙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실적의 키워드로 또 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무분별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조정이 나왔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려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부합되지 않는 종목을 이런 회사가 있었어? 라는 종목들.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시가총액 1000억도 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그런 부실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누군가가 그럼 사줘야 되는데 그 종목을 누가 사줄까를 고민해보면 사줄 만한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한번 선별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벗어나는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마음도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3: 그러니까 사실 좀 이제 토론방 보면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삼전 닉스 빼고 다 상장 폐지시켜버려라. 얼마나 좀 이렇게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는 좀 두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지금이라도 어쨌든 조금 옮겨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버티자 괜찮은 기업은 그거 한번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스페이스X도 관심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 또 이번에 좀 약간 이슈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증권주에도 좀 약간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은 좀 주가 빠졌던데 여전히 뭐 계속 좀 이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 좀 괜찮을지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여러분들 모르는 상품 속에 반도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품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피 200 이게 무슨 반도체지? 맞습니다. 반도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진 않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케어, 삼성전기, LG이노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케어까지 더해본다면 아마 대략 6할에서 7할 정도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없어 그렇지만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사기에는 하이닉스 주가 너무 비싸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ETF 뭐 굳이 제가 네이밍은 안 드리지만 이름 뒤에 2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니까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안 갖고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00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로 ETF를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도 어찌됐건 드림, 꿈에서 현실이 됐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드림에서 현실이 됐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반도체에 묻혔습니다. 마이크론에 묻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산업이 끝인가? 저는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다시 재무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주산업이야말로 전통적인 방산산업입니다. 우리가 위성,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성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탐지하고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날은 아니지만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날까지 올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발사체 시장, 글쎄요. 스페이스X를 능가할 수 있는 발사체 단가를 할 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커서 AI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AI라는 삼박자를 갖춰진 데다 언젠가는 테슬라까지 합병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에 묻혀 있지만 또 조만간 나스닥 100 ETF에 편입이 될 거고요. MSCI ETF, 러셀 ETF에 스페이스X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날짜는 6월 말 7월 초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다시 한번 패시브 수급이 등장하면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변동성이 있지만 우주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성장은 바뀐 건 없다. 여전히 거기는 좀 긍정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본부장님께서 조금 이제 오늘 좀 빨리 나가셔야 돼 가지고 마지막 질문 좀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근데 또 좀 요즘에 ETF가 워낙 영향이 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ETF로 상품화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4: 너무 좋죠.
3: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뭐 로봇도 있을 거고 2차 전지 우리나라에 되게 뭐 바이오. 근데 그 중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좀 상품화가 지금 제일 좀 좋다고 보세요? 좀 사이즈가 뭐 크고 성장성도 있으면서.
4: 결국은 저는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컨빅션을 갖고 있는 뭐 투자자 겸 뭐 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AI 산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어떤 상품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하는 상품은 인프라입니다.
3: 인프라.
4: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전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력에 들어가는 전압기, 변압기가 있어야 되고요. 전선이 있어야 되고요. 이 수요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반도체의 모든 칩의 모든 정신이 쏠려 있는 사이에 이런 인프라 쪽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쪽, 특히 전력기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전력기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결국은 인프라, 특히 뭐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맞는 인프라가 필요할 거고요. 또 지금은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땀이 쭈르륵 나는데 데이터 센터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쿨링이라든지 냉각이라든지 또다시 광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장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장과 관련된 인프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포항에 네. 있는 또 고객님들 만나러 떠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3: 아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네.
3: 그래서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좀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과 이제 조금 더 대화하고 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좀 이제 우리 항상 반도체 다음 주도주를 꼭 찾긴 찾잖아요.
5: 네.
3: 근데 규모가 커야 되니까 네. 사실 백화점이나 화장품이 막 그 사이즈는 안 되니까 그쵸.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운데 그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아까 저런 이제 인프라 쪽을 동일하시는지 아니다. 뭐 로봇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도 있고 다음 차기 이런 좀 주도주는 뭘로 보고 계세요?
5: 저는 다음 차기는 원래 전력 쪽을 유망하게 보고 있었고 또 지금도 긍정적으로는 보기는 하는데 네. 저는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 좀 한번 매기가 쏠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현대차가 지금 구글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 쪽에서도 뭐 부인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소프트뱅크의 그 지분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에게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지금 아틀라스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 그 흐름 속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의 로봇이 워낙 가격은 저렴하긴 하지만 보안상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또 가지고 있는 어쨌든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 거기다 보안 이슈를 피해갈 수 있고 처음에는 도입하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로봇을 도입하고 24시간 돌리게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면 초반에 이제 억 단위로 갖고 오는 부분은 금방 2, 3년 안에는 본전을 네.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에서도 이야기한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격의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량 생산 체계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좀 미뤄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 그룹주를 좀 차기 어떻게 보면 대장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면 좀 종목은 제한적이잖아요.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네.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확 넓힐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같이 로봇 밸류체인으로 편입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또 현대차 많은 분들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 만큼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그 다음은 반도체 다음은 좀 로봇이 되지 않겠냐. 흔히 네. 이제 여기도 그 AI니까 네. 피지컬 AI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인프라 얘기해 주셨고 네. 저는 이제 로봇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지금은 아닌데
5: 바이오?
3: 나중에 좀 주도주가 될 만한 건 네. 이제 배터리로 보고 있어요.
5: 아 배터리요? 그럼 네. 2차전지 쪽 전반적으로
3: 지금 바로는
5: 거예요?
3: 가기 힘든데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5: 아 그렇죠.
3: 근데 다만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고 큰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다가 또 중국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아, 비슷하고 그리고 ESS도 사실 거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이제 남은 숙제는 미국에서 전기차만 잘 팔리면 되는데. 그게 이상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5: 이야기 들어보니까 2차전지는 로봇도 갖고 있고 네. 에너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선 차기 한번 좀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도 많이 눌려 있고.
5: 그래서 오늘 한번 좋아요. 이사님
3: 오늘 분위기가 좀 괜찮긴 합니다.
5: 네.
3: 자, 그래서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뭐 반도체만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5: 네, 맞아요.
3: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재은 대표님과 함께 그 월간 연불리와 함께 6월호를 한번 또 진행해 봤는데 참 이게 최창욱 기자님 먼저 좀 도망가셔가지고
5: 아쉽네요. 네. 너무 빠르게 나가셨습니다.
3: 네. 그래서 오늘 월간 연불리와 함께 6월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 오늘 좀 감사드립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강하게 내리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제주도 지역입니다. 산간지역으로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고 이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밤사이 이미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보구역은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고 이 지역은 시간당 최고 30mm 안팎까지 강한 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또 서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조금 전 새벽 4시를 기해서 부산과 울산 또 창원 지역에 강풍특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도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남해안과 일부 내륙으로는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주변이나 하천변 산책을 자제해 주시고 지하 차도 출입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에서는 강한 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호우 피해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네, 이번 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더니 지금은 또 전국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2: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4: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3: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이른바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기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는데 선고 결과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5: 네, 수원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새벽 3시 반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이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역대 최장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됐던 반면 이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왔는데요. 배심원들 대부분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범죄 증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전 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3: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천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3: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5: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7: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6: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7: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6: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장 뽑을 때도 회원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9: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8: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에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9: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8: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9: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을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8: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2: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3: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거만가 LA
14: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5: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축구가 졌어요. 아우 너무 안타깝죠. 목요일 날 제가 5시쯤 퇴근을 하는데요. LA 한인타운 거리가 온통 초록색 유니폼과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거리가 주중에 그렇게 인파가 많았던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 졌지만 다음 주 경기 다시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제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였습니다. 준틴스가 아직 공휴일로 낯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준틴스는요, 준 그러니까 6월 그리고 19th 19일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말 그대로요, 6월 19일을 뜻하는데요. 이날은 미국 노예 제도의 실질적인 종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링컨 대통령 떠올리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 소식이 미국 전역에 바로 다 전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남북 전쟁 중이었고 통신도 지금처럼 활발하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노예 해방 선언이 나온 뒤에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65년 6월 19일 북군 장군이 텍사스에 도착해서 이제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다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텍사스에 남아있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준틴스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대 기준으로 보면 조금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소식이 활발하게 쫙 퍼지고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노예는 자유가 선포된 지 모른 채 2년 넘게 노예 생활이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준틴스는요,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 곳곳에서 준틴스를 맞아서 퍼레이드도 열리고요, 음악 공연도 열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흑인 역사와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아직은 낯선 기념일일 수 있겠지만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서요. 위크엔드 수다 이제 쫑알쫑알쫑알쫑알 시작해보겠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잔잔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소라와 진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세대 슈퍼모델인 이소라 씨와 홍진경 씨가 30년 만에 다시 모델로서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두 사람이 15년 넘게 멀어져 있다가 다시 재회해서 또 우정을 회복하는 모습으로도 큰 감동을 주고 있죠.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은 어렵다? 50대의 나이에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 와, 이게 정말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상상만으로도 아이 무슨 이 나이에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아, 이 나이에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 이소라 씨와 홍진경 씨가 완전히 보기 좋게 뒤집어버리죠. 이들의 목표는 바로 세계 패션의 중심인 파리 패션 위크 런웨이에 다시 서는 겁니다. 이소라 씨 맨 처음에 나오셨을 때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 최초의 슈퍼모델이셨고 굉장히 이국적이고 그 눈매가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진경 씨. 홍진경 씨도 또 역시 독특한 매력이시죠. 슈퍼모델이시기도 하시고 이영재 씨랑 같이 버스 안내양으로 나왔었던 그런 오락 프로그램도 재밌었고 이소라 씨는 다이어트 체조 비디오도 내셨잖아요. 저 그거 되게 열심히 따라했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리고 그거 효과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고 어쨌든 홍진경 씨 또 이소라 씨 정말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이 모델을 떠났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두 분이 다시 모델이 되기로 결심을 하긴 하는데 사실 회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아, 나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20대가 아니란 말이죠. 속으로는 막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당당한 표정을 지으시고 멋있더라고요. 그 정말 난다긴다 하는 그 수많은 모델들 사이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으시고요. 너무 당당한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신인처럼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리고 또 심사를 받고 보는 내내 저도 좀 떨리더라고요. 이소라 씨와 홍진경 씨가 절친이셨다가 한 몇십 년 서로 또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면서 다시 우정을 회복하셨다고 하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져서요. 너무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마지막 회에서 이제 파리에서의 모든 도전을 마친 뒤에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 그리고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눈물도 흘리죠. 서로 너무 배고프다고 배까지게 등에 붙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젊은 시절 경쟁자였고 친구였고 한동안은 또 멀어진 두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소라와 진경이라는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는요. 뭐 파리의 패션위크 이런 패션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 모델들의 뭐 성공기 이런 얘기도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0대에 파리 패션위크 오디션에 도전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도 같고 정말 대단한 도전을 한 두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한순간이잖아요.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찰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너무 크게 저는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소라와 진경이라는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두 슈퍼모델의 파리 도전기 그리고 우정 회복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감동도 주고 도전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소라 씨와 홍진경 씨처럼 한 걸음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내디딘 그 한 걸음이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런웨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AM 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는 하지만요. 정말로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찾고 싶은 정보 이런 거는 따로 구글이나 뭐 서치를 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요.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주소 아시죠? 라디오서울1650.com radioseoul1650.com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실시간의 환율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을 간다거나 또는 한국에서 누가 오신다거나 할 때 날씨 꼭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를 동시에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LA 덥나? 아, 혹시 서울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죠. 바로 미국 주요 기술주의 주가 정보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 주요 종목까지요. 8가지 핵심 종목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바로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기능입니다. 바로 복권 정보예요.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슈퍼로토 플러스까지요. 당첨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번호 뭐였더라? 아, 복권 지금 얼마까지 올랐지? 이제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생활정보도 빠질 수 없죠. 캘리포니아 평균 가스 가격, 그리고 전국 평균 가스 가격까지 한눈에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름값 아끼는 거 이제 정보 싸움이에요. 또 여행이나 이동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LA 국제공항 실시간 출도착 정보입니다. 비행기의 출발, 도착 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항공사별 바로 가기 링크도 함께 제공됩니다. 누구 마중 나가실 때 혹은 출장 가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저희 홈페이지 단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저희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기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걸 물어보시면 AI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맨 하단에 오른쪽 코너에 예쁜 아이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얘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오늘 혹시 LA에 한인타운 날씨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오늘 저녁 LA 한인타운은 대체로 맑고 조금 더운 편으로 보이며 도심 지역은 조금 기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낮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비교적 선선해질 수 있으니 잠시 야외로 외출하시거나 하실 때는요. 가벼운 겉옷 정도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 기사와 관련 소식은 라디오 서울 메인 또는 날씨 관련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답해주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입니다. 저희 AI 뉴스 챗봇 서비스는요.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서울1650.com입니다. radioseoul1650.com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정확해질 수 있도록 라디오 서울에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바뀐 거 정말 예뻐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코너에 위크엔드 수다도 있으니까요. 거기도 한번 들어가 봐 주시고요. 저희 각 프로그램 차차차도 있고 해피투게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창에 조인하셔서 저희 사회자들과 또 다른 청취자분들과 재밌는 소통도 함께 하시고 더 유익한 방송, 재밌는 방송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라디오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의 콘서트가 드디어 다음 주 토요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월 27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스페셜 이벤트 센터에서 세대를 어우르며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서른도시의 명곡들을 드디어 라이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방송에서만 만나던 감동을 직접 현장에서 느껴지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로 또 친구와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서른도시의 노래와 함께 젊은 시절의 추억을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티켓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아직 예매하지 못하신 분들 서둘러 주시기 바래요.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 다음 주 토요일 6월 27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열리는 서른도 콘서트에서 우리 모두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파워볼, 메가미니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0: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2: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2: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0: 이게 바로 새로 달해야 국산 달해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2: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해?
0: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2: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0: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2: 상큼함에 달해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해.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숙면을 하기 위해서 멜라토닌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난 약까지는 좀 그래.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러면은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 과일을 드셔보세요. 바로 체리입니다. 네, 체리가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천연 수면 보조 식품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멜라토닌 외에도 트립토판, 세로토닌 성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 생성을 종합적으로 돕는답니다. 최근에 유럽 영양학 저널에도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25분 더 길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이 제철인 체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세포 산화를 막습니다. 염증이나 통풍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체리는 특히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이 제한이 많아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참 한정적인데 체리는 예외적으로 섭취가 권장되는 과일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당관리 측면에서도 꽤 유리한데요. 혈당지수 GI라고 하죠.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고당 식품은 70 이상이니까 20이면 상당히 저당이라고 볼 수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들의 당 지표도 한 40 정도니까요. 이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적정 섭취량은 열알, 열다섯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때는 이보다 많이 사게 되잖아요. 남은 체리는 씻어서 물기를 닦고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냉동 보관해 보세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조 체리, 통조림 체리, 이것도 다 같은 체리 아니죠? 자, 오늘은 천연 수면 보조 식품, 그리고 통풍, 당뇨 환자도 조금은 부담 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체리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제철입니다. 많이 드세요.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버나 리프트 이용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복잡한 공항을 가야 되거나 저녁에 한 잔 약속이라도 있거나 할 때 혹은 주차하기 매우 힘든 다운타운 갈 때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 우버 가격들이 자꾸 바뀌나 봐요. 미국의 대표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구간에서도 우버와 리프트 요금이 최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무려 163%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63%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같은 길 가는데 어떻게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차를 부른 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같은 출발지와 같은 목적지를 앱에 입력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된 모든 노선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가격대가 나타났고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 차이가 무려 50%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20달러짜리 요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달러, 또 어떤 경우에는 40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노선의 가격 차이가 55%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갔어요. 우유를 샀어요. 오늘은 5달러예요. 내일은 8달러예요. 그 다음날은 다시 4달러예요. 또 어느 날 갔더니 10달러예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말이죠.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저희 챗봇 서비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진짜 요즘 같았을 때 진짜 촌스러운 건데요. 우버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옵션이 또 있더라고요. 여자분 기사를 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차량 옵션도 있고 좀 친구한테 조금 배워서 일단 제가 이제 그걸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제가 저녁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토렌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이참에 한번 나도 우버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앱을 깔고 우버를 불렀죠. 저를 픽업하러 오는 데까지 길어야 한 10분?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12시쯤 확인했을 때는 43불 정도였어요. LA에서 토렌스까지. 근데 제가 약속이 5시여서 4시쯤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53불인 거예요. 뭐 주말이고 뭐 또 오후니까 그래 이 정도 하겠지. 그런데 10불씩이나 그 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맞나요? 저 우버 초린이거든요. 아 근데 타보니까 너무 편하고 운전 부담도 없고 정말 좋더라고요. 기사분도 너무 좋으시고 차도 아주 깨끗한 차가 오고 그래서 이제 친구 만나서 저녁 잘 먹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버를 또 불렀죠. 제가 근데 복잡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그 플라자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 우버가 운전자가 오는 게 그 전화기로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제 앞에 오긴 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운전자가 캔슬을 하는 거예요. 저 픽업하러 거의 다 왔는데 왜 캔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다시 불렀죠. 나중에 오신 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운전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집에 잘 도착했거든요. 다음날 결제 내역을 보니까 우버 차지가 3개가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LA에서 토렌스 갔죠. 토렌스에서 집에 오려고 불렀는데 그분이 캔슬을 하셨죠.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을 불렀죠. 차지가 3개가 주르르 되고 게다가 캔슬비까지 저한테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황당하고 조금 화나잖아요. 제가 캔슬한 게 아닌데 더 하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제가 우버를 안 타던 사람인데 우버를 부르고 거기다 우버는 지역이 샌프란시스코로 뜬대요. 근데 저는 LA인 거를 이 은행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프라우드인 줄 알고 결제를 다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은행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조금 황당했어요. 제가 많이.
다음 날 제가 우버 측에 연락을 하고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그런 건 이제 전화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메일이나 그 앱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이제 보냈죠. 상황 설명을 다 하고 캔슬 내가 한 게 아니고 드라이버 분이 하셨고 나는 그 차를 타지도 않았는데 차지가 됐다고 하니까 커스터머 서비스가 나와서 해결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시간쯤 지나니까 은행에 그 펜딩되어 있었던 제가 타지 않았던 그 차량에 대한 차지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캔슬비는 5불이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저의 은행으로 온 게 아니라 우버 캐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제가 사용할 때 그 우버 캐시를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너무 좋고 편리하고 간편하고 이런 세상이기는 한데 다 여러 가지를 조금 경험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조금 당황은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우버 한번 타보고 좋은 경험 해봤습니다. 좋더라고요. 편하고 일단 운전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0: 23388-7988-친구친구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AM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 파더스 데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만세! 아버지들은 평생 3번 오신대요. 첫 번째는 부모님 떠나보낼 때, 두 번째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세 번째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 저는 좀 표현이 많이 서툴거든요. 마음은 진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진짜 그게 아닌데 왜 아빠한테는 그렇게 말이 뾰족뾰족하게 나갈까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세상 뾰족하고 정말 못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또 후회해요. 아, 그때 그렇게 왜 말했지? 아, 왜 그때 표정 그렇게 했지? 아, 그때 아빠 손 좀 잡아드릴걸. 아, 다음엔 진짜 잘해드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다짐하거든요. 정말 그리고 아, 나중에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정말 아빠한테 이렇게 못되겠구냐.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막상 뭐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또 그게 안 돼요.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못된 거 아니죠? 막 우리 청취자분들 다 같이 몰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직업은요, 월급도 없고 은퇴도 없는 직업이래요. 자식이 5살이면 5살 걱정, 20살이면 20살 걱정, 40살, 50살, 60살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 심지어 손주, 또 증손주까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껄껄껄을 한다고 합니다. 껄껄껄 웃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전화 한 통 더 할 걸, 밥 한 번 같이 더 먹을 걸, 아, 부모님하고 사진 한 번 더 찍어둘 걸, 아, 짜증 그때 내지 말 걸, 이런 껄껄껄이라고 해요. 너무 뭉클해요, 지금 마음이. 마음이 굉장히 몽글몽글 이상해요. 내일 Father's Day에 아빠에게, 또 내 남편에게 평소 어색해서 잘 못했던 말 하실 거죠? 아빠,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혹시 옆에 안 계시다면 Father's Day, 뭐 비단 그날뿐만이 아니겠지만 특히 더 아버지와의 추억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니까요. 아, 그리고 마침 우리 남성분들 얼큰한 거 좋아하시죠? LA 한인타운 8가에 위치한 온달 한식당이요, 개업 23주년을 맞아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온달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메뉴가 바로 아구찜과 꽃게탕이죠.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의 양념, 그리고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져서 오랫동안 단골들의 사랑을 받아온 메뉴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기 좋은 그런 메뉴가 많으니까요. 우리 Father's Day 외식 장소로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온달 식당 아구찜뿐만이 아니라 꽃게탕, 뭐 간장게장, 매운 국물 갈비찜까지 이른바 4대 특선 메뉴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메뉴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시원하고 담백한 연포 수제비, 매콤한 낙지 철판, 그리고 한 끼 식사로 딱 좋은 낙지 덮밥까지요. 메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메뉴 있죠. 바로 LA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평양식 녹두 빈대떡입니다. 드셔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겉은 바삭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빈대떡 먹고 싶다. 이번 파더스데이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과 함께 맛있는 꽃게 요리나 아구찜 한상 우리 팔가 온달 한식당에서 어떨까 싶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한 위크엔드 수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로빈과의 수다가 즐거우신가요? 이 시간 이후에 방송되는 강병선 원장님의 건강 칼럼 그리고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훈훈한 카페 1부 2부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토크 위크엔드 뉴스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 시네마 천국 라디오 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까지 주말에도 풍성한 저희 라디오 서울 프로그램과 함께 유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또 화이팅!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0: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2: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2: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0: 이게 바로 새로 달해야 국산 달해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2: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해?
0: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2: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0: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2: 상큼함에 달해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해.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여러분, 오늘 침뜸 의사의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통찰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동의보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자의야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것, 의사의 뜻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개개인의 환자들이 어떠한 처방을 쓰게 될지를 의자, 의서에는 일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의 통찰력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진탄과 소화오방 등 얘기를 했습니다. 즉 두통이며 식체며 어깨통증, 견통이며 무릎통증, 슬통, 전혀 다른 증상이지만 우리 침뜸 의사들은 이진탄과 소화오방 등을 드는 이유, 바로 여러 가지 증상이면의 담음을 우리는 받기 때문인데, 자, 이 동의보험 같은 의서에도 어떠한 환자한테 어떻게 처방하라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담음은 왜 생기는지 한번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소화기 기능의 문제를 봅니다. 즉 비기능이 떨어지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탁해진 체액이 담음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요, 칠정이라고 부르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마음의 스트레스가, 이 사람의 원기는 혈액과 함께 온몸을 순환해야 되는데 그 원기가 장구 사이를 잘 돌지 못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칠정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음덩어리, 담음덩어리가 여기저기 통증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많은 경우 칠정이 원인이 되어서 음식까지 막혀서 식체, 담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음은요, 오장육부의 부실함 또는 마음의 삐뚤어짐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이때 생겨난 담음, 일단은 약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한테 평생 담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근본 치료를 하려면 역시 오장육부의 부실함을 고쳐줘야 되는데, 즉 마음의 삐뚤어짐까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침뜸 의사의 통찰력입니다. 즉 약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침과뜸으로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고난 장부의 부실함을 잠시 약으로 아니면 침과뜸으로 보강시킬 수 있지만 평생 약효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타고난 마음이 삐뚤어진 환자는 약으로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병을 근본 치료하기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증상 아래에 그 환자의 원인까지 통찰해낸 그러한 침뜸 의사의 훌륭한 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환자의 삐뚤어짐을 인정시키고 마음 수양을 부지런히 하게 하는 그러한 환자의 겸손한 태도까지 만들려면 정말 이 침뜸 의사의 권위와 위험과 그러한 통찰력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의 마음의 삐뚤어짐까지 고쳐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여러분들 자체도 너무 큰 기대 마시고 마음의 수련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면 주말에도 벌써 일터에 나와서 일과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창밖에 있는 햇살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Kevin의 토요일이 좋아하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그런 방송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직장인, 사업가 또는 누군가의 책임자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순간만큼은요, 그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나로 계셔도 괜찮을 시간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고 그리움을 주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내 스스로 다독여주는 느낌으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자꾸 올라가네.
1: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 이문세의 옛사랑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사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웃는 얼굴이 생각이 나실 수 있고, 누군가는 떠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날 수 있고, 누군가는 말하지 못했던 미련에 대한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발라드는 참 정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말 사랑하는 느낌이었고요. 이별한다고 말하면 정말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가사가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LA 같은 타지에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시간만큼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끔 음악은 그 거리를 줄여줍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 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또 다른 발라드, 제가 아주 멋진 곡을 선곡해 보았거든요. 변진섭이 부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0: 지금 들려드린 노래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 다시였습니다. 현재 시간 LA 시간으로 10시 12분 44초를 지나고 있네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 조금 피곤하게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거나 또는 생각이 많아서 잠을 설치셨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완벽한 아침은 없거든요. 주말이라도 대부분의 아침은 좀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죠. 커피 한 모금으로, 햇살 한 줄기로, 또는 이렇게 라디오 한 곡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괜찮은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90년대 발라드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I Believe.

지금 들려드린 곡 신승훈의 I Believe였습니다. 제가 늘 곡이 끝나면 가수와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아, 이 노래는 아는데 제목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래방에 갔는데 갑자기 노랫말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전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노래가 끝나면 가수 이름과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비비아님께서 와우, 정말 젊은 날 듣던 멋진 음악이 흐르니 아주 최고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 방송을 젊은 분들보다는 한 40, 50대 또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꽤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요즘 노래보다는 조금 지나가고 또는 굉장히 많이 히트했던 곡보다는 조금 잊혀져 있지만 숨겨진 명곡,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좀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라는 도시는 좀 이상한 도시 같아요.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데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익숙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던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은행에 가는 것, 자동차 뭐 렌트를 계약하는 것, 뭐집 렌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것,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 영어도 또 새로 해야죠. 또 직장에 갔더니 또 멕시칸들 다루는 그런 회사에서는 또 스페인시도 해야 됐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모든 것들에 적응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LA라는 곳, 미국이라는 곳, 정말 나 삶의 일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갔더라면 지금의 여기에 있는 나는 없었겠구나라고 말이죠. 가끔 제가 들려드리는 이런 좀 옛날 노래가 그런 시간을 떠올리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도 모르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요,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지금까지 정말 성실히 살아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명곡을 제가 소환해 보겠습니다. 김건모가 댄스 곡만 부른 게 아니거든요. 김건모가 멋지게 부른 발라드도 있습니다. 이 곡은 바로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아름답진 않은 것 같네요. 이별이라는 단어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 또는 어떤 시간을 끝낸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될 때가 있죠. 모든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 말이죠. 사람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시간과의 이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때 이별, 30대 때 이별, 그리고 지나간 나와의 이별.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과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좀 너무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약간 좀 그 뭔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집착하거나 또는 옛날 속에 좀 있어서 또 요즘 감각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린 노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별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이게 많은 매니아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해 보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제목은 별이 진단해.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6: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가끔 LA의 하늘을 보면요, 한국보다 더 밝고 화창한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화창한 날을 볼 때 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아, 정말 고민이 돼요. 하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훨씬 잘 버텨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어떤 약속을 기다리는 것, 또는 어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 가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종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요. 또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어지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멋진 발라드 곡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김민종이 부릅니다. 귀천도의

지금 들려드린 노래 김민종의 귀천도해였습니다. 현재 시간 LA 시간으로 10시 43분 12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6월이 되고 보니까요. 햇살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주말의 공기도 저녁 때까지 따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 이 시간은 좀 묘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아침도 아니고 완전히 오후도 아닌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요, 많은 분들이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미국은 기회의 도시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미국은 선택의 도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충분히 대단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벌써 미국에 온 지 26년, 27년이 되어 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노래처럼 말이죠. (목소리) 오늘이 Father's Day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지금 들려드린 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께서 계속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부동산 하는 것도 어떻게 하셨는지 제 유튜브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구독까지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부동산 얘기는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부동산을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은 제가 좋아서 하는 제 부캐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야 언제든지 제가 늘 얘기하는 다른 또 루트가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우연스럽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제가 2024년 아마 9월 마지막 주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2026년 6월이 오고 있네요. 근데 늘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고요. 저한테는 힐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비아님께서 이렇게 제가 곡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힘이 나고요. 또 하지만 또 우리 채팅을 떠나서 저한테 늘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말 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리고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순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계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좀 미련이 남을 때도 있고, 더 잘해보자라는 욕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LA라는 도시에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어떨 때는 마음을 숨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악은요, 그런 마음을 다시 꺼내줄 때가 있어요. 이제 11시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나머지 한 시간도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갈 시간을 조용히 바라볼 시간을 또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2부는요, 또 아주 특별한 또 순서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나온 날들보다는요, 앞으로의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다라는 거 말이죠. 다음 주 케빈의 토요일 주와 1부에서도 더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 마음까지 제가 다 한번 힐링을 시켜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케빈의 토요일 주와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6월 20일 세 번째 토요일 LA 시간으로 11시 1분 3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집 청소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마켓이나 친구 약속 때문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또 아이들이 올 걸 준비해 집안 청소를 또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잠이 덜 깨서 잠 옷 차림으로 계신 분들도 있겠죠. 아,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저 이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 희한하게 생각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구수하면서도 정겹고 흥겹다가도 어느 순간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역사, 우리 서른도님과 함께 한 시간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서른도님 콘서트가 이곳 멀지 않은 판타지 스프링스라는 카지노에서 열리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MC를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다 보면요, 아, 이 노래도 서른도였어 하시는 곡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추억도 꺼내보시고요, 웃음도 꺼내보시고요, 또 조금은 울컥한 기억도 꺼내보는 시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른도님의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부를 맞이해 분위기를 확 올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삼바의 여인.

지금 들려드린 곡은요, 서른도님의 삼바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서른도님 콘서트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7일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최소 6시 전에 입장을 하셔야 뭐 경품도 좀 받으실 수 있고 또 미리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아마 그 장소에 3시쯤에는 가 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지금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멋지게 콘서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아마 벌써 많은 분들이 예약도 하셨고 티켓도 아마 진행을 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여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서울이나 우리 홈쇼핑 월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잔여 물량을 보시고 또 콘서트에 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서른도 씨의 매력은요, 정말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가만히 듣고 있어도 어깨가 들썩이고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이 막 리듬을 타게 되고 괜히 나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런 트로트를 들으면 더 마음이 움직이신다고들 해요. 왜냐고요? 바로 한국 냄새가 난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옛날 한국의 시장 골목 냄새, 또 포장마차 냄새, 버스 정류장 냄새, 그리고 길거리 동네 슈퍼 앞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까지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어떤 노래 한 곡은 순식간에 우리를 한국으로 소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른도님의 또 다른 히트곡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임영웅님도 불러서 굉장히 화제를 몰았는데요. 오늘은 서른도님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랏빛 엽서.

0: 지금 들려드린 곡 설운도님의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 중의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디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보랏빛 엽서를 들으니까요. 아, 이 노래는 정말 세월이 지나도 분위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참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군대 간 아들에게 쓴 적도 있고요. 서울 올라간 자식들에게 쓴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멀리 떨어진 연인에게 쓴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미국에 이민 와서 또 한국에 편지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야, 뭐해? 뭐, 아니면 여보, 남편, 잘 지내고 있지? 뭐 등등 정말 짧은 편지 한 줄을 쓰는데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카톡 하나면 끝나고 또 진짜 뭔가 좀 뭐라고 하나 너무 쉽게 내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편지 한 장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보내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이 보랏빛 엽서를 들으니까 괜히 마음도 좀 뭔가 멜랑콜리해지고 또 천천히 마음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가끔 이런 노래는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해주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설운도님의 히트곡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잠 좀 깨시라고 조금 힘차고 아주 파워풀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

지금 들려드린 곡은 뭐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다 함께 차차차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니까 이 정도 텐션 괜찮으시죠? 혹시 지금 집안일 하시다가 또 혼자서 이렇게 또 뭔가를 또 그 흥에 빠져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을 또 춰보신 분이 계시면 환영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좀 나만을 위해서 즐기기도 하시고요. 또 스트레스 해소도 좀 하시고요.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슬픈 노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1982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뭐 지금 와 벌써 얼마입니까? 40년이 넘었네요. 수많은 히트곡을 내셨고 그리고 우리 서른도님은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본인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노래를 잘 또 부르시기도 했지만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후배 가수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노래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미에 우리 서른도님이 주신 노래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제가 또 그런 곡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오랫동안 안 보이셨는데 우리 착한만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채팅을 올려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신청곡은 파파야의 스무살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 테니까 우리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지금 우리 서른도님 스페셜로 왜 다음 주에 우리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2부에는 정말 통으로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아 정말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는요 힘든 시절도 웃게 만들고 지친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특히 80년 90년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아마 이런 노래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트로트는요 제가 보건데 뭐라고 할까요 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 또 어떤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서른도님의 원점이란 곡인데요 뭐 요즘 진짜 한국의 대세죠. 우리 임영웅님의 버전으로 제가 미스트롯에서 나왔던 그 생방송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임영웅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제목은 원점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우리 임영웅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바로 원점이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저희 라디오솔 홈페이지가 완전히 개편이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보기 확 좋게 눈에 확 띄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시면 주가도 다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진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8대 주식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보권 번호도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현재 가스비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주유소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편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우리 그 매일 정말 우리 애청자들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 우리 여러 가지 각각의 우리 DJ분들의 썸네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글로 들어가시면 또 그 방송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으실 수가 있고 그 DJ분들과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저희가 실시간 라디오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스트리밍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라디오 서울 1690을 검색하시면 저 유튜브로 검색이 되는데 혹여라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금만 스크롤 다운을 하셔가지고 왼편에 빨간색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박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스크롤 다운 하셔서 왼편으로 보시면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정말 최신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기사도 검색하시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으시고 만약에 보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아 라디오를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라이브로 볼까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제목처럼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다들 하시죠?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대학교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 뭐 스무 살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첫사랑을 만났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첫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또 그때 못해봤던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이 미국에 처음 올 때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 그때 정말 LA의 낯선 그 풍경 또 희한하게 LA에 그 좀 묘한 공항 냄새가 있어요. 아, 그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리고 딱 내렸을 때 그 뭔가 좀 이렇게 사막 같은 그런 공기, 그런 온도. 아, 그리고 또 내리자마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았던 영어도.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처음 코리아타운으로 오는데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짐을 했었을 거예요. 나 꼭 성공해야지. 나 꼭 성공해서 멋있게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지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성공보다 더 소중한 걸 얻고 있더라고요. 결국 가족이 있었고 결국 내 지인들이 있었고 결국 저의 남은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모르게 그때 당시보다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노래를 들으면 또 옛날 추억에 한번 잠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서른도님의 히트곡 또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자, 제목은 뭘까요? 바로 누이입니다.

0: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홈쇼핑 월드 신토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디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서른도 콘서트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은 서른도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스페셜 이벤트 홀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7시인데요. LA에서 버스가 출발하고 있어요. VIP들만을 위한 굉장히 좋은 버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운전이 좀 힘드신 분들은 LA에서 한번 타시고 또 부에나팍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스케줄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오시면 미리 콘서트 전에 몇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를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서른도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께 아주 멋지고 좋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브라비 합창단이라는 그 굉장히 멋진 분들이 나와서 또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오시면 볼거리, 즐길거리, 또 멋진 추억거리까지 만드실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콘서트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웨디오 서울이나 우리 홈쇼핑 월드에 연락하시면 좋은 티켓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당일날 오시면 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27일날 콘서트 전에 제가 즐겁게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누이란 노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 생각이 난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 있는 뭐 누나나 뭐 형님, 또 한국에 있는 또 친한 친구들, 또 연락이 뜸해진 또 주변의 사람들. 사실 이민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나만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를 나가서 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한국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뭐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지만 또 생각보다 연락을 많이 못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 나와 좋은 관계가 있었던 분들인데 또 나도 모르게 조금 소원해져서 연락이 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번 창피하면 됩니다. 전화 먼저 하셔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얘기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들 하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오늘 방송을 다 들으시고 난 후에 부모님이나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잘 지내라고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서른도님의 히트곡 여자 여자 여자입니다.

지금 빌려드린 곡 여자 여자 여자였습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20대 때 알바를 좀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 결혼식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뭐 이벤트 사회도 보게 되고요. 생각보다 다른

승객들이 오셨을 때 너무 지루해하시면 안 되니까 한뭐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분위기를 이렇게 돋구어드리는 사전 MC라 그래, 정확하게는. 그래서 좀 오신 분들이 콘서트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선물도 좀 나눠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달해드리고 또 거기에 저희가 이제 노래 자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제가 알기로는 뭐 경품 행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서른도님께서 오시면 정말 그 본인의 그 모든 액기스를 뽑아서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래를 많이 불러주신다고 하시니까 앵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진짜 이 끝나는 시간은 지금 예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본 행사가 시작이 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오신 분들이 야, 티켓이 정말 아깝지 않다. 아, 정말 이 콘서트 잘 왔다 하실 정도가 될수 있게끔 정말 저희들도 영혼을 끌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11시 42분 52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쯤 되면 주말이어도 이제 고속도로가 슬슬 막히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마켓들도 주차장 찾기 정말 어렵죠. 뭐 한인타운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또 한인타운으로 오시는 분들, 진짜 오늘은 더 운전 조심하시고요. 주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차 안에서 이런 노래 들으시면 사실 차는 막혀도 기분은 조금 뻥 뚫릴 수 있다라는 거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 마지막까지 서른도님의 노래들로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서른도님은요, 굉장히 대단한 가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노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작사, 작곡해서 다른 가수들께 드렸거든요. 얼마 전에 그 린이라는 가수가 아이 좋아라는 노래를 우리 서른도님께 받아가지고 그 어디죠? 미운 우리 새끼인가? 거기에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와, 또 린이라는 가수가 이 발라드가 아닌 트로트를 부르는데도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도 굉장히 빨리 히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일까요? 사실은 제가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 던지는 스톰개님 착한 맛 던지는 스톰개님께서 이 노래를 꼭 들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뭐 여러분들의 그 귀를 조금 바꿔서 신청곡 어떤 거냐면 파파야의 20살 잠깐 들려드리고 다시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야가 부릅니다. 20살.

0: 파파야의 20살이었습니다. 우리 비비아님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프로 끝나고 나가려고 했는데 트래픽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차에서 들으면서 갈게요. 케빈님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 늘 혼자서 진행할 때가 좀 있는데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또 어둡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여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너무너무 이 채팅도 좋은 메시지 많이 올려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이렇게 10시에 늘 인사드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운전 조심하시고요. 요즘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늘 조심해서 방어운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전,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4: H마트 알차게 준비한 이번 주 혜택.
5: 탱글탱글한 속살이 가득한 냉동 스노우 크랩 박스. 파더스데이를 맞아 집에서 프리미엄 해산물의 품격을 느껴보세요.
4: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 정통 이치란 라멘.
5: H마트 아카디아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점에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한 혜택. 현지의 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까지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미국 온 지 5년 같았는데 20년이 훌쩍 지나 있고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온 것 같은데 벌써 다 훌쩍 커 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도 많이 변해 있고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트로트의 힘은요, 결국 사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우리 귀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오늘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 시간 동안 우리 서른도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들어보았습니다. 흥겨운 시간도 있었고요. 또 조용히 추억에 잠기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괜히 울컥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나도 모르게 잠깐 명상에 잠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 자신을 이해하면서 조용히 가도 괜찮고요. 천천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LA의 따뜻한 토요일 정오 직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케빈의 트위드 조화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바로 우리 설운도님께서 임영웅님에게 작사 작곡 해주신 노래라 그래요. 임영웅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훈한 카페 한훈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은 왠지 어딘가 떠나고 싶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여행, 관광 언제 들어도 항상 가슴이 설레고 떨리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그 여러분 루트 66 루트를 기억하시나요? 올해가 100주년인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오늘 저희가 이거를 기념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리고 너무나 즐거운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계획 중입니다. 아주 관광의 우리 스티브 조 전무님 그리고 헬렌 팍 대표님 모시고 즐거운 여행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니 제가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전설의 도로라고 하죠. 루트 66, 66번 올해로 개통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아주 특별하게 우리 아주 관광에서요 100주년 기념으로 역대급 정말 역대급 미 대륙 횡단 투어를 떠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스티브 조 여행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헬렌 박 대표님 특별한 여정을 설명해 주시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아니 100주년은 진짜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1: 맞아, 그렇습니다. 네.
0: 설명 좀 해주세요.
2: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죠.
0: 그죠.
2: 올해가 지금 벌써 루트 66의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네. 이 루트 66이 192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금 2026년이니까 6년이죠. 딱 네. 100주년이죠.
0: 네네. 네.
2: 그래서 이제 네. 각 곳에 이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각 주마다 이런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0: 네.
2: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페셜로 해서 이제 평생 한 번 있는 루트 66의 네. 대륙 횡단을 갖다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이야. 아니 사실 루트 66 전 미국 처음 저도 왔을 때 그 막 관광지 가면 막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1: 네. 기념품도,
0: 네, 기념품도 많고 이게 100주년인 게 저는 진짜 기사에서 보고도 100주년이 되나 싶었는데 아니 이거를 지금 VVIP 버스를 통해서 오늘 대륙 횡단 어마어마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일단 출발 날짜부터 한번 볼게요. 출발 날짜가 9월 30일.
2: 네, 9월 30일 날 출발해서
0: 딱 한 번이죠.
2: 네, 한 번이죠.
0: 네.
2: 10월 15일까지 15박 16일 일정으로.
0: 15박 16일.
2: 네.
0: 이야. 아니 잠깐만요. 9월 30일이면 날씨가 딱 좋네요.
2: 네, 자, 네. 아주 좋은 적기로 해서
0: 네.
2: 저희가 일기별 다 체크해서 주마다 체크해서 야. 이 날짜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0: 역시.
2: 이 날짜도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0: 이게 그러면 출발은 서부 태평양이 캘리포니아에서 출발을 해서 심장부인 시카고를 들리고 그 쭉 넘어가는 루트 66 구간을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여행 15박 16일인데 자 오늘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그냥 핵심 요약 그냥 팍팍 집어주세요 한번.
2: 그러세요.
0: 네.
2: 이게 루트 66이라는 그 루트는
0: 네.
2: 저희가 이제 시카고에서 시작해서 사실 산타모니카에서 끝나죠.
0: 아 네.
2: 우리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면은 그 루트 66이 끝난다는 그 표지판이
0: 사인이
2: 있죠.
0: 있죠.
2: 사인이 있는데
0: 네.
2: 우리는 여기 LA에서 사니까 또 LA 또 타주에서 계시는 분은 또 LA에서 와서 또 한국에 계신 분은 다 LA에서 출발하는 걸로 해서
0: 네.
2: 로스앤젤레스 출발해가지고 이 약 8개 주만 사실 9개 주입니다. 네바다 주까지 들어가서
0: 와.
2: 그래서 시카고까지 갔다가 시카고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뉴욕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뉴욕, 클리블랜드, 나이가르 폭포, 뉴욕, 또 워싱턴 DC까지 해가지고 15박 16일로 이렇게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0: 이야, 그러면 총 몇 개의 주를 지나간다고 하시죠?
2: 14개 주로가 되겠습니다.
0: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 이 길이로 하게 되면요,
0: 네.
2: 약 5,800km입니다.
0: 5,800km요? 잠깐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남한이 한 456km인가, 뭐 360km 정도잖아요.
2: 그렇죠. 예.
0: 그 10배가 넘는 거네요?
2: 10배가 넘죠.
0: 우와.
2: 시카고까지만 10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대장정이지만 우리가 이 코스에
0: 네.
2: 힘들지 않고
0: 네네.
2: 사실 이 코스는 우리가 사실 기존의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면서 사실 달리는 것뿐이거든요. 가서
0: 네.
2: 뭐 1시간, 2시간 보는 게 고작이었다고요.
0: 네.
2: 근데 요거는 스페셜로 해가지고 슬로우 우리 투어라 그래서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0: 즐기면서 가시는구나.
2: 그래서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각주의 특징도 보면서 인디안 마을, 그다음에 서부, 그다음에 근대 현대까지 이루는 아주 그야말로 럭셔리 투어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0: 아니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너무 잘해 주시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야 15발 16일 그럼 막 정말 막 급하게 막 바삐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문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이거 오히려 슬로우 슬로우하게 그 스테이트를 줄을 다 보시고 먹거리까지 즐기고 복거리 아까 또 살짝 역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쭉 저희가 구경하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15박 16일 코스를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사실 뭐 아주 관광에서 하시면은 아주 편하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데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 1박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2: 아, 그 전에요. 제가 네. 요거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0: 어떤 게 있죠?
2: 66번 도로를 달리지 않은 사람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0: 야,
2: 네. 이 명언 아닙니까?
0: 그렇죠.
2: 누가 만들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0: 아 정말로요?
2: 예.
0: 아,
2: 뭐 되게, 명언이죠.
0: 대단한 분이 많으시다. 아, 물론 대단한 분이시지만, 예. 그래요. 예. 66번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국 역사를 얘기하지 마라.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산타모니카를 첫날 출발해가지고,
0: 예.
2: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바소로 올라갑니다.
0: 바소요?
2: 예. 네. 그 올라가는 빅터빌도 그렇고 바소에 가면은. 66번 유적지가 있습니다.
0: 오.
2: 그 거기 박물관도 있고요.
0: 네.
2: 그래서 이 박물관 보면서 마소에 사실 거기에 그 맥도날드도 있거든요.
0: 네네.
2: 그 맥도날드가 역사지입니다. 그 맥도날드 그래요? 그 기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게끔 돼 있거든요.
0: 오, 시켜다.
2: 거기서 이제 40번을 접합니다. 40번 도로를 접해가지고 그냥 동쪽으로 쭉 달려서
0: 네.
2: 라프린이라는 데 가서 콜로라도 강변에 아마 다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냥 바로 달리는데 우리는 네. 편안한 일정으로 와서
0: 네.
2: 콜로라도 강변에는 라프니에서 1박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0: 오, 야, 그러니까 막 멀리까지 막 달리는 게 아니네요. 첫 날을 출발부터 좀 편안하게
2: 그럼요.
0: 즐기실 네.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에 또 유명한 게 분노의 포도 있지 않나요? 그 흔적도 만나볼 수 있다고 제가
2: 네, 사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0: 네. 네.
2: 사실 이 분노의 포도 하게 되면은
0: 네.
2: 이 저한 산백의 이 살리나스의 그 저한 산백에 거기 이제 유적지를 많이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또 어느 요거 동창생들도 일부러 글로 떠났습니다.
0: 오.
2: 그래서 이 미국의 소설가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두 분이 있죠.
0: 네.
2: 그 바로 헤밍웨이가 있고
0: 그렇죠.
2: 그다음에 또 이 살리나스 출신의 존 산백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존 산백의 이 분노의 포도라는 책이 1938년도에 만들었는데
0: 네.
2: 이 존 산백의 그 분노의 포도에
0: 네.
2: 이 존 산백이 옛날에 농업 이민 농업을 갔다가 얘기하면서 이 미국의 드림 농업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들 오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에서 농업을 갔다가 주로 했는데
0: 네.
2: 기상 이변으로 가뭄으로 다 농사가 망했습니다.
0: 어이구야.
2: 그래서 이분들이 캘리포니아에 면화를 딴지 모카를 딴다든지 오렌지 네. 마시든지
0: 네.
2: 여기 일거리가 많이 필요했어요.
0: 네네네.
2: 그래서 이 그분들과 같이 농업 이주하면 그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썼던 게 바로 분노의 포도입니다.
0: 이야. 야, 이거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주신다는 게 와, 저 전혀 몰랐거든요.
2: 그래서요.
0: 네. 네.
2: 이 분노의 포도로 그 존 사인백은요.
0: 네.
2: 노벨 문학상을 받고 풀리처상을 받았잖아요.
0: 이야.
2: 이 존 사인백을 이 양반만 연구해도요 대단합니다.
0: 와.
2: 그 어머니가 네. 고등학교 선생이었고요.
0: 네.
2: 아버지가 그 공무원이었는데 독일에서 네. 이민 왔습니다.
0: 네.
2: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영문학과를 다녔거든요.
0: 오호, 네.
2: 공부 잘하다가 대학은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 뉴욕에 와서 신문 기자로 일했거든요.
0: 네.
2: 근데 이 양반이 영문학과 출신이니까 잘 써요, 소설.
0: 그렇겠죠.
2: 그러다가 보니까 이 1929년에 미국의 공황이 왔습니다.
0: 대공황. 네.
2: 대공황이 네. 오다 보니까 이 공황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비굴해지는 모습들 이런 걸 갖다가 소설로 썼습니다.
0: 와.
2: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노동자들과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네네. 살았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그의 소설을 제목을 보면 재미나는 게 많아요. 분노의 포도,
0: 네.
2: 우리들만의 불만의 겨울, 아메리카 아메리카 이런 시대상을 썼어요.
0: 와.
2: 노동자를 대변한. 한때는 이 잔셈에게 소설을 읽지 못하게끔 금책이었어요.
0: 아, 그래요? 이게 너무 노동 쪽에 그걸 대변하니까.
2: 그럼요.
0: 사회성을.
2: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필수
0: 독서.
2: 독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포도라는 길이 바로 이게 거기서 바로 엄마 도로라고 마더 오브 로드라는 게 말이 나옵니다. 66번 도로가.
0: 네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있는데 우리 전문의 그렇게 죄송합니다. 대표님도 그러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의미라든가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15박 16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배우시면서 느끼는 거죠. 야, 얼마나 좋을까. 이게 잠깐만 말씀을 들어도 진짜 잠깐 전륜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은데 자 좋습니다. 여러분 1박 지금 코스 들으셨죠? 막 가슴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까 살짝 말씀을 시카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네. 전무님 시카고가 루트 666가 끝난다라고 살짝 아까 언급을
1: 네,
0: 하셨는데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면
1: 그렇습니다.
0: 우리 아주관광의 이 트립은 그걸 넘어서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넘어가나요?
1: 어차피 나선 김에 제 길에 나서서니까 네. 클리브랜드 지나고 이제 시카고 지나고 뉴욕으로 해서 나이가라 해서 워싱턴 DC까지 갑니다. 그래서 루트 26과 미 대륙 횡단이 다 가능하신 겁니다.
0: 자 그러면은 시카고를 떠납니다. 거기서 60일 지나서도까지 더 웅장한 여행을 이제 우리 아주토와 함께 할 텐데 그러면 시카고를 떠나서 동쪽으로 향할 때 어떻게 보면 1막과 2막으로 나눈다고 치면 제 2막의 첫 도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대표님?
2: 이 우리가 2막으로 해가지고요 네. 일리노이 시카고를 갔다가 출발합니다.
0: 예.
2: 예, 시카고를 출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여기 오하이오에서 인디아나주로 들어갑니다.
0: 인디아나주에서
2: 인디아나주에서 오하이오를 해가지고 뉴욕에다가 메릴랜드에서 델리웨이를 해가지고 워싱턴 DC로 이어지는 거죠.
0: 와
2: 이 주만 이렇게 들어도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0: 정말로요.
2: 예. 근데 이 주가 우리가 지금 하면서 우리가 시카고까지 가면서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0: 네.
2: 사실 시카고까지 가면서 이 사실 루트 66의 진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0: 그거 이제 말씀해 주실 거죠.
2: 그렇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가시는 도중에
0: 네.
1: 물론 박물관도 들르고 또 오하이밸리랑 같이 연계되는 터시도 그 미술관도 들르고
0: 예.
1: 진짜 볼거리가 많긴 하지만 또 음식도 장난이 아닙니다.
0: 그리고
1: 우리가 이 미국이 이민자들 받을 때 유럽인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1840년대부터 유럽 이민자들을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독일계 사람은 이제 독일 혁명 이후에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체코, 이탈리아 그 외에 많은 이제 뭐 영국까지 다 이게 이민 오게 됐는데
0: 예.
1: 이들이 이제 정착지가 제일 캘리포니아 시작이니까 캘리포니아는 멕시코계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0: 그렇죠.
1: 제일 많지
0: 아무래도.
1: 않습니까?
0: 네네네.
1: 보수계가.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이들의 음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멕시코 사람들은 이때 치카노라는 문화를 정착시켰는데 어느 날
0: 예.
1: 그거는 음식이 그러니까는 칠리하고 저기 타코입니다. 그러니까는 알바쿠키가 그 굉장히 좀 사막이고 덥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0: 네네.
1: 멕시코를 그리면서 모국을 그리면서 저기 매운 그 칠리 문화를 발전시켰고요. 지금 정착돼서 칠리와 타코가 지금 그 캘리포니아 이제 멕시코 있는 음식이
0: 네네.
1: 되고요. 그리고 저기 지나가는 오클라호마 텍사스로 가시면 이때는 독일계와 체코 개척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캘리포니아 출발해서 쭉 시카고까지 갈 때까지
0: 예?
1: 유럽 가지 않고 이제 유럽 문화를 즐기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0: 오, 네.
1: 예, 그래서 이건 맞따라 역사 따라 맞따라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전문님께서 루트 66을 가야지만 미국에서 제대로 안다
0: 그렇죠.
1: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0: 예?
1: 이 길을 가면서 정통 유럽 문화 음식 문화를 또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 놓치지 않고 이제 오클라호마 텍사스 쪽에 가시면 독일과 체코 이민자들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아침을 이제 그 아침을 텍사스식 콜라치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조식이라고 그러는데
0: 네.
1: 간편해서 손에 들고 먹기 좋고 커피랑 아침을 먹으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소시지나 고기 종류 있잖아요.
0: 네.
1: 그거랑 치즈 그리고 할로피뇨 같은 거 자기 원하는 음식 고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빵에 넣어서 그냥 빵 속 안에 넣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손에 들고 먹으면서 커피 마시고 이제 개척자들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죠.
0: 예.
1: 그게 지금 음식이 아침 조식으로 지금 이렇게 굳어졌고요.
0: 네.
1: 저녁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시 비운 스테이크를 저녁에 먹으면 한 시간 안에 그 새우 칵테일, 구운 감자, 샐러드, 빵, 70온스 스테이크. 70온스가 대체 얼마나 되나 하면 2kg이에요. 그래그룹 따지면
0: 72온스 스테이크요?
1: 네. 그거를 1시간 안에 다 먹으면 그 공짜가 되는 거예요.
0: 아, 공짜가 진짜요?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그럼 이게 야, 왜 이렇게 시작했나 재밌다. 시작이 네. 된다 그러면 네. 이게 1960년대 초에 그 이쪽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많았대요. 그 카우보이들도 있었잖아요.
0: 카우보이겠죠.
1: 카우보이가 트럭 운전사가 서로 먹기 대회를 한 거예요. 내기 대회를 한 거예요. 먹는 내기 대회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식당 주인이 네. 아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 한 시간 안에 약 2kg에 달하는 이 스테이크와 그리고 이제 새우 칵테일, 구운 감자, 샐러드, 빵 이거를 모두 다 먹으면 이제 공짜로 해주겠다. 이렇게 내기가 시작돼가지고 이게 지금 현대 미국 현대판 외식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경험도 하시게 돼요. 물론 우리는 75석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0: 그럼요. 네,
1: 그럼요. 쳐다보는 것만 해도 관광이죠. 어떻게 누가 감히 이거 먹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0: 아, 그럼요. 네,
1: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이고 여기가 네. 그걸 지나서 이제 미주리 샌루이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오하이오로 가시면은요.
0: 네네네.
1: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 폴란드인 체코인 동유럽이잖아요.
0: 아, 그쪽은 동유럽이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독일인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독일에서 정치적으로 만명 지지층도 있고 20세기 초에는 산업화를 찾아서 근데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자들이 많이 이주를 했는데 샌드루이스는 맥주 산업이 발달했고요. 클리브랜드는 철강과 제조업이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또 음식은 그럼 뭐냐. 클리브랜드는 이제 슬라빅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한때 폴란드, 체코 등 육유리 민면자들이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후세들은 페이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0: 네.
1: 그거를 고향 맛으로 이제 굳힌 거고요. 그 샌드위치 쪽에는 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이제 정통 요리의 성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텍사스의 풍요로움과 그 트럭 운송의 문화가 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오클라호마 텍사스를 하겠지만
0: 예.
1: 미주리 샌드위치 쪽에는 페루기가 만두, 폴란드식 만두, 체코 이제 동유럽 사람들의 음식이 이게 이제 정통 음식 굳혀진 거야.
0: 네네네네.
1: 우리가 지금 미국 66 루트를 다 길을 달리면서 유럽 문화를 유럽 음식 문화를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네.
0: 와.
1: 그래서 당연히 그냥 미국 대륙 횡단에 거치지 않고 유럽의 음식 문화까지 곁들인 정말 뜻깊은 코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0: 지금,
1: 네, 그리고 시카고에 네. 가시면 시카고는 세계 미식의 용광로로 갈 만하죠. 뉴욕처럼요. 네, 그래 멜팅팟이라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딥디쉬
0: 네.
1: 그리고 피프 샌드위치 그리스 사람들은 구운 치즈 프라이드 구운 치즈 요리가 있는데 그걸 사기나키 그렇게 말하고 또 시카고에 멕시칸들이 많이 산답니다. 그리고 멕시코 음식으로 타코와 타말레 그리고 이제 왜냐 그거 음식은 멕시코 사람뿐만 아니라 중남미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맛도 종류도 다양하고 굉장히 풍요롭다, 풍성하답니다. 양이 많다는 얘기겠죠.
0: 네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시카고까지 루트 66에 얽힌 유럽 문화 탐방이 되겠습니다.
0: 야, 근데 지금 대표님이 굉장히 이걸 줄여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만 들어도 하나하나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야, 시카고 딥디시 피자 네. 기가 막히거든요.
2: 그럼요.
0: 진짜 그 네. 시카고에서 드셔야 되는 거고 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아까 오클라호마가 텍사스가 그 72온스 그
1: 네.
0: 스테이크
1: 네.
0: 제가 36아운스 스테이크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호텔 그 스테이크하우스 여직원분이 네. 제가 너 이거 트라이 해볼래? 챌린지 할래? 하면서 저를 챌린지하러 줬는데 너무 간단히 먹으니까 그 서비스로 거기서 디저트를 마음껏 먹으라고 주셨는데 배불러 죽겠는데 근데 72연승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고
1: 네,
0: 이게 요새 뭐냐면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진정한 먹방에 이거를 볼 수 있겠네요. 정말 혹시 자신 있는 분들은 뭐 한번
2: 트라이 한번
0: 아니 이거 두세 분이 나눠 드셔도 충분히 그죠? 야, 근데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저 이거.
2: 우리 대표님이 네. 우리 가면서 먹거리를 갖다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0: 네네.
2: 사실 이 유럽에서 많이 이쪽으로 이주하면서
0: 그렇죠, 네네.
2: 각 지역에 무슨 이탈리아 음식, 뭐 독일의 뭐 맥주,
0: 네.
2: 그다음에 체코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예. 여기에 자기네 나라 음식을 갖다가 토착시키면서
0: 네네네.
2: 그런 각 지역의 그 특성이 있는 그 먹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0: 얼마나
2: 볼거리도 많지만요.
0: 네.
2: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사실 좋은 여행이라는 게 잠자리가 좋아야 되죠.
0: 맞습니다.
2: 그다음에 또 먹거리가 또 좋아야
0: 최고죠,
2: 되죠.
0: 네.
2: 차량 또 우리가 VIP 버스에 그런 모셔죠. 네. 가이드 또한 이러면은 첨사 이 일화 첨사 너무나 좋은 이 투어가
0: 네.
2: 사실 우리가 루트 66을 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면서 미국에 살면서 30년 40년 살면서 여기에 꿈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인생의 버스킷 코스 이 66번 도로가 아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네. 다녀오시면요 그야말로 네. 야 미국에 산 보람이 있구나 하는 이런 우리가 여행이 아닐까 해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0: 네, 아니 저는 전문님 지금 너무나 좋은 말씀해주신 게 제가 어릴 때 한번 추억이 안 좋은 쪽이 하나 있는 게 네. 먹거리가 너무 부실한 제가 투어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정말 먹을 게 어릴 때니까 대학 때 얼마나 배고픔에 제가 굶주리겠습니까? 너무 먹을 게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일부러 찾아서 드셔야 되는 것들을 지금 쫙 정말 네. 가는 곳곳마다
2: 저도 이거 생각 못했어요. 네. 그런데 사모님이
0: 아, 이거는 우리 때문에
2: 예, 사모님이 이건 꼭 다 이렇게 넣어야지 이 투어가 완성이다.
0: 그러니까요.
2: 예,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각 지역에 투어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대표님의 아주 작품입니다.
0: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니시면서 거기에 정말 그 문화가 들어있는 정말 맛있는 맛거리를 드신다는 거는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가서 맨날 김치찌개 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 드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역사 따라 맛따라 말 그대로.
0: 아 진짜 맛따라 진짜 맛만 보러도 여행을 가는데 루트 66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단한 아까 또 말씀하셨죠? 편안한 VVIP 버스 거기다 정말 맛따라 간다는 여행을 라고 표현할 만큼의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잠자리까지 편안하고 또 여행 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중간중간 쉬면서 여행을 정말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 자신 있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아주광에서 만든 15박 16일 100주년 루트 66를 따라가는 위대한 대륙 횡단이라는 거고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9월 30일 출발을 하시는 거고요. 잠깐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드리고 갈까요? 213-388-4000번으로 우리 아주관광 연락하시면 됩니다. 213-388-4000번 아주관광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뒤에 이제 아까 저희가 시카고 지나서 뉴욕하고 저 워싱턴까지 말씀드렸는데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뒷부분 제 2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지금 제가 막 말씀을 드는데 제가 더 흥분하고 제가 더 즐거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우리 그 루트 66 이 상품을 지금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 특별한 상품을 또 개발하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시고 또 이런 의미가 있으시다고요?
1: 그럼요.
0: 오, 좀 알려주세요.
1: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이 루트 66이 정말 없어진 1985년도에 없어진 길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데 과연 이게 저희가 상품을 했을 때 고객들이 호응이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이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0: 네.
1: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걸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에 저희가 도달하게 된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지금 보통 저희는 후레이를 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후레이가 구축되기 전에
0: 네.
1: 100년 전 1926년도에 개통된 길이지 않습니까?
0: 그런데
1: 1926년도에 개통된 그 루트 26은 도심지 다운타운을 지날 때만 포장도로지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다 비포장 도로였던 거예요.
0: 네.
1: 네, 그러니까 마을만 말고 있는 지방 도로는 비포장 도로가 된 거고 다운타운 가면 포장 도로인데
0: 네.
1: 그러고 난 뒤 3년 뒤에 1929년 10월에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0: 대공황. 네.
1: 네, 근데 1930년대는 또 대공황도 닥치는데 비해서 그다음 모래 폭풍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 온 유럽 이민자들이 정말 삶의 희망을 잃게 된 거죠. 예, 근데 대공황 때에는 저는 잘 몰랐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은행이 그냥 뱅크런이 생겨버린 거예요.
0: 네, 은행 자체가 그냥
1: 은행이 없어졌는데 자기가 은행에 맡겼던 돈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0: 어.
1: 예금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하게 있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66 이 루트 좀 단순한 길이 아닌 게 이 길을 따라 끝도 없이 수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0: 네.
1: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이민 왔는데 다시 시작할 때 희망을 품고 이제 자식이 엄마 따뜻한 엄마 품을 찾아 떠나듯이 숲으로 다 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식은 그냥 품어주는 게 따뜻함으로 풀어주는 게 엄마니까
0: 네네.
1: 그걸 기대하면서 이거를 마두로드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따라서 산타모니카 오시게 된 거예요.
0: 와.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어떤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나, 그죠?
0: 네.
1: 이민 이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은퇴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어떤 선배들이 우리 이걸 이렇게 살게 해준,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해준 이 땅이 어떤 땅이었나 역사를
0: 네.
1: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0: 네,
1: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면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 이 길 한번 따라가서 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 그때보다 우리는 낫다,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0: 희망을
1: 갖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힘든 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것이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땅에서 어떤 역사 바탕 위에서 살아왔는지
0: 네네.
1: 그걸 되돌아보는 진정한 미국을 알게 되는, 그리고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유럽인들이 이 땅에 성장해놓은 음식 문화
0: 네.
1: 두 가지를 다 체험하면서 다녀올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제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 일반 미국 대륙 횡단이 아니라 루트 66을 따라가는 대륙 횡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0: 야,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그냥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66 루트의 역사를 따지면서 그 같이 함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감동과 또
1: 맞습니다.
0: 희망을 또 느낄
1: 네네.
0: 수 있는 그런 상품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와, 정말 그런데 거기 또 맛있는 먹거리까지.
1: 그럼요.
0: 아,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네. 야, 이게 여러분 9월 30일 단 한 번 기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9월 30일 출발하시면 돌아오시는 날짜가 15와 16일이니까 10월 15일.
1: 네.
0: 목요일 날 도착하시는 게 되고요. 선착순 30분 모시는 게 맞죠?
2: 30분.
0: 네, 네, 네. 이게 여러분 꼭 지금 이 방송을 들으셨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문의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관광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아주관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뜻깊은 의미를 주셨는데 자, 그럼 일단 저희가 가는 골목을 또 한번 가봐야죠, 전무님.
2: 예, 지금 우리 대표님이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0: 네.
2: 이 괴테의 그 좋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0: 야, 지금 뭐 배틀 붙었습니다. 예, 괴테까지 예. 나옵니다. 예.
2: 이 그 괴테의 말 중에 이런 예. 말이 있어요. 고통이 남기고 난 자리는
0: 네.
2: 그 고통이 지나가면은 기쁨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 이거 전무님 하신 말씀 아니죠?
2: 아, 이거
0: 네.
2: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네.
2: 바로 이 66번 도로를 가게 되면은
0: 네.
2: 내가 자지 미국에 와서 고생한 거, 그다음에 그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점점 더 앞에 보이는 겁니다.
0: 아.
2: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자식들 뿌리내면서 자식들 잘 되면서 또 성장하는 거. 내가 나의 미국의 역사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0: 돌아보는
2: 시간이 아닐까.
0: 멋있습니다.
2: 그런, 네, 그래서 이 차원 있는 그 관광이 아니고 네. 이건 역사의 기행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0: 아, 이야, 이거 갔다 오신 분들 자서전 드시겠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전문님 가시는 길에 네. 뭐 어마어마한 게 많잖아요 지금.
2: 그렇죠. 어마어마한 길이 많은데 한데, 우리가 이제 라플린까지 아까 설명하다가 네, 말씀드렸는데
0: 네. 쭉 한번 달려주시죠.
2: 우리 대표님께서 이 마더 오브 로드라 그랬는데 네. 사실 이 도로가 엄마 도로지만요 예. 또 어떤 분은 도망치는 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그래요? 있어요. 네. 예, 삶을 지면서 도망치는 도로인데 우리가 그 미나리라는 영화 얼마 전에 기억나시잖아요.
0: 기억납니다. 네.
2: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가정이 이 미국의 꿈을 위해서 저쪽에 알칸사스주에 가서 농사 지어서 네. 꿈을 현실을 바르는 그런 똑같은 그런 길이의 그 모습인데 이제 거꾸로 이제 저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거잖아요.
0: 네네.
2: 자,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프린에서 주무시고
0: 예.
2: 그 다음날 어디로 가냐 오트맨이라는 걸 갑니다.
0: 네.
2: 바로 거기서 가까워요. 우리가 킹맨 가까이인데 그쪽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라프린에 거기 들어가면 바로 이 여기 금강촌입니다.
0: 오.
2: 옛날에 금을 캤던 광산이거든요.
0: 골드 러시 때.
2: 예, 네, 그 네. 오트맨에 거기 가면 당나귀 마을이라 그래요. 당나귀들이 오. 막 우리를 반겨줘요.
0: 아, 그래요? 와.
2: 그러면 금강이었었거든요. 거기 가면 곳곳에 그 옛날에 유적지 66번 도로가 갔던 그 유적지에
0: 예.
2: 광부들의 모습과 더불어 그런 유적의 마을이 거기 있습니다. 아마 여기 캘리포니아 사신 분들이 아마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시고요.
0: 네.
2: 저희가 또 미서부들이 우리가 코스를 또 합류한 적이 있는데
0: 네.
2: 거기 가서 시골 마을을 갔다가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0: 네.
2: 그리고 이제 나오면 킹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0: 킹맨.
2: 예, 킹맨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이 철도 도시거든요.
0: 네.
2: 그 사람이 철도를 갖다 설계한 사람 이름을 따서 킹맨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0: 네.
2: 거기서부터 이제 40번 도로가 나와요.
0: 네.
2: 40번 도로에서 거기서 66이라는 도로 표시가 곳곳에 보입니다.
0: 네.
2: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66번 도로는 이 지도상에 안 나와요.
0: 네, 이제는 뭐.
2: 예, 그래서 유령의 도로라고 그럽니다.
0: 아, 왜
2: 1985년도에 지도를 만들면서 66이라는 걸 뺐어요.
0: 네, 네.
2: 근데 거기서 이 40번 도로 킹맨에서 안쪽으로란 66번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역사지로 해서 우리는 글로 이제 달려갑니다.
0: 어, 네.
2: 그래서 이 66번 도로가 해서 곳곳에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어. 옛날 주유소도 있고요. 옛날 상점도 있고요. 그 벌판에 모하비 사막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유적지가 선물 가게 들어가면 다양한 그 66이란 이름이 써져 있는 머그컵이라든지
0: 네네네.
2: 모자라든지 뭐 티셔츠라든지 샵에 들어가면 그냥 다 갖고 싶어요.
0: 그렇죠.
1: 기념품들 많으니까.
0: 네, 기념품이 많죠.
2: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구경하면서 우리가 실링맨이라고 이제 갑니다.
0: 네.
2: 거기가 유적지로 아주 좋습니다.
0: 네.
2: 이 실링맨에 가서 이제 거기 선물 가게 상당히 크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사진 찍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40번 도로 합류하는 거예요. 40번 도로 합류해가지고
0: 예.
2: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윌리엄스가 나옵니다.
0: 윌리엄스요.
2: 바로 이 그랜드 캐네 관문 도시예요. 거기 가면 이 선술집이라든지 곳곳에다 66밖에 없어요.
0: 아, 그래요?
2: 네.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갔을 때 우리 네. 해돋이 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2: 대부분 그 해돋이 관광 갔을 때 거기서 그 12월 31일 날 거기서 머물러요.
0: 오.
2: 거기서 한 시간만 가면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윌리엄이라는 시골의 마을 간 김에 거기서 머물 때 선술집에 가서 맥주도 한잔 하고 또 거기 미국의 음식도 식사하고
0: 네네.
2: 그 옛날 기차 거기 기차를 타고 그랜드 캐년 들어가는 그 기차역이 있거든요. 사진
0: 네.
2: 찍기도 좋고
0: 오호.
2: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좀 아신 분들은 거기서 막 자유 시간 갖고 그럽니다.
0: 네네.
2: 너무 좋아요.
0: 와, 멋있겠다.
2: 그런 곳에서 또 우리가 또 숙박을 합니다.
0: 아, 네.
2: 그래서 라프린에서 사실 윌리엄스까지는요 시간이 벌써 3시간이면 끝나요.
0: 그렇게 좀 그 그랜캐년 쪽이니까요.
2: 예, 그러니까 라프린에서 3시간 건데 그곳을 다 구경하고는 슬로우스로 하는
0: 편안하게. 아, 너무 좋은데요.
2: 그래서 이 윌리엄스에서 머물고요.
0: 네.
2: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한 시간 거리에 그랜드 캐년인데 그냥 놓고 갈 수 없잖아요.
0: 아쉽죠.
2: 아쉽죠.
0: 그냥 아쉽죠.
2: 예, 네. 그래서 우리 그랜드 캐년을 들어가는 겁니다.
0: 네.
2: 20억 년 속에 만든 그 자연의 지형을 보면서 야, 이게 신이 만든 걸작품의 이 그랜드 캐논 20억 년에 이런 지형이 이 지구상에 있구나 하는 모습을 한번 구경하고
0: 네.
2: 이 그랜드 캐논을 구경하면서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0: 네.
2: 저쪽 플렉스텝 쪽으로 가는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이 플렉스텝 쪽으로 가서 플렉스텝에서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목화석 국립공원이 있어요.
0: 오, 그건 뭐예요?
2: 목 나무이죠. 네. 목 화 석 돌 돌이죠. 네, 네. 이 목이 2억 년이 되면서 네. 석 돌이 된 거예요.
0: 아.
2: 그 아마 우리가 선물 가게 가면 막 큰 나무가 이렇게 대리석처럼 이렇게 있는 돌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0: 네,
2: 거예요.
0: 네, 네, 네, 네.
2: 그렇죠. 저쪽 특히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네. 그쪽에 우리 선물 가게 가면 그게 많아요. 네. 특히 브라이스 캐년에 가면은 오. 거기 모카석 국립공원에 가면 그 돌들이 수없이 돌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0: 와, 그렇구나.
2: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대륙 횡단을 하게 되면요.
0: 네.
2: 뭐 기존에서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뭐 이쪽 모뉴멘트 밸리 이쪽은 우리가 네네. 러시아, 뭐 옐로스톤은 웬만한 사람 다 갔었어요.
0: 그쵸, 한 번쯤은 들리실 수
2: 예,
0: 있죠.
2: 예. 그 다음부터는 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때는 볼게 없어요.
0: 네.
2: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로 가면서 못 갔던 평소 때 못 갔던 코스를 저희가 아, 만든 거죠.
0: 좋아요. 야,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럼 또 어디로 가나요?
2: 그래요. 그러고 나서 거기 가면요. 예. 또 이 사막지대와 더불어 인디안 마을이에요. 인디안 레저베이션.
0: 근데 전부 이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2: 하실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 네. 저는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습니다.
0: 예.
2: 네, 그래서 이 인디안을 갖다 영어로 네. 인디안하면 틀린 표기고,
0: 그렇죠.
2: 인디안을 네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불려줘야지 그렇죠. 정확한 예. 영어 표기죠.
0: 네네.
2: 이 네티브 아메리칸의 인디안 역사를 아는 곳이 바로 아리조나입니다.
0: 아...
2: 우리 아리조나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죠.
0: 노래요?
2: 아리조나 카우보이라고.
0: 아 카우보이 알죠.
2: 그렇죠.
0: 네.
2: 그때는 또 우리 가이드님이 센스 있게 노래 하나 딱 틀어주면서.
0: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음악과 네, 함께하는.
2: 그래서 이 아리조나 네. 카우보이를 보면서 그 카우보이들이 지나갔던 길에 선인장들이 쫙 있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야말로 야 옛날에 이 유럽에서 여기 와서 이쪽에 동쪽에서 서쪽에 이 개발했던 그 모습들 그 카우보이들이 인디안하고 싸웠던 그 모습들 네네네. 그런 곳이 곳곳에 펼쳐지는 곳이 거기입니다.
0: 아...
2: 나중에 기회 되시면 네. 그쪽에 뭐 개인적으로 드라이버 해도 좋겠지만요.
0: 예.
2: 사실 이 코스는 드라이버 해가지고 가기에는 좀 멉니다.
0: 좀 멀죠. 네.
2: 예, 그래서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0: 네.
2: 돌아오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지금 여러분 저희가 서부 쪽을 우리 저 전문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게 15박 16일이다 보니까 천천히 돌면서 지금 무려 14개의 줄을 저희가 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다 보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뭐 오클라호마도 지나게 되고 또 저희 아까 어디였죠? 클리블랜드도 같이 난다고 그러셨고 그렇죠.
2: 네.
0: 클리블랜드는 뭐 락이 워낙 유명하고
2: 예.
0: 또 나이아가라 쪽도 지나갑니까?
2: 그렇죠. 네.
0: 이제 아 그래요?
1: 나이아가라.
0: 오, 야 정말 다 가네요.
1: 네.
0: 야,
1: 그래서 횡단입니다.
2: 네, 그 홀버럭이라는 또 이제 지혜를 지나면서 이 네. 홀버럭에 가면 거기 뭐 옛날 모텔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모텔이 있는데
0: 원형 모텔.
2: 네, 우리 먹거리와 더불어 이런 볼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0: 네네네.
2: 또 이제 그쪽에 가면 또 자동차가 열대가 이렇게 그냥 사막에 이렇게 열대가 세워져 있고 박혀 있어요.
0: 왜요?
2: 거기다가 우리가 스프레이로 갔다가 네. 자기 이름도 써놓고 하는 거 처음
0: 아, 그런
2: 하는
0: 있어요?
2: 거예요.
1: 펜트 예, 펜트. 펜트하게 되었습니다.
2: 재밌는
0: 짓이잖아요. 신기하다. 예.
2: 그런 일 그런 걸 또 우리가 체험을 하고
0: 네네네.
2: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저쪽 시카고까지 올라가면서
0: 네.
2: 곳곳에 그 유적지가 이 히스토리 뮤지엄이 많아요. 곳곳에 주마다.
0: 네.
2: 그래서 거기 주마다에 그 히스토리 뮤지엄을 갔다가 우리가 박물관을 구경하는 코스도 그것도 재밌는데 또 재미나는 건요.
0: 네.
2: 100주년이다 보니까 주화주를 지나면서 이 스탬프를 찍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몇 개 이걸 갔다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탬프를 찍게끔
0: 아, 그래요? 네.
2: 그런 재미난 그 코스에 그런 코스에 여권에다가 이 스탬프 찍는
0: 와우.
2: 그것도 볼거리가 있죠.
0: 야, 재밌죠? 재밌겠다.
1: 예.
0: 그거는 이번에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러면?
2: 올해 이제 가면서
0: 100주년 딱 찍는 거예요? 야, 이거 특별한 거구나 진짜.
2: 저희가 이제 이걸 갔다 오신 분들은요.
0: 예.
2: 특별히 서스케이트 우리
0: 서스케이트를 주세요?
2: 만들어서
0: 증명 같은 걸요?
2: 예.
1: 야.
2: 이벤트.
0: 야, 너무 센스가 너무 좋으시다.
2: 여러 가지 머리 짜가지고
0: 그러니까요. 야.
2: 다 직원들이 머리 짜가지고 이게 아주관광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진짜.
2: 43년의 역사 속에 만든 이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이게 괜찮으면요. 우리 CG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지만 뜻 있는 100주년이 올해 진짜 이거
0: 그렇죠.
2: 가서
0: 100주년 뜻깊이죠.
2: 네. 올해가 진짜죠.
0: 진짜 그럼 다음에 또 한 100년 기다려서 200주년 되니까 시간 많이 남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막 엄청 저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도 지나고요. 네. 우리 또 나야가라도 지나고 이제 뉴욕까지 들어가네요.
2: 네, 그래서
0: 뉴욕도
2: 지금
0: 들어갔어요?
2: 뉴욕도 가는데 우와. 저희가 이제 네. 저쪽에 우리가 여기로 가면서 네. 또 여기에 미국이라 하면 또 음식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볼거리도 있지만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0: 아, 음악.
2: 음악에도 이 밥 딜런이라고 아시죠?
0: 아, 알죠, 밥 딜런. 너무 유명하죠.
2: 낙낙 낙킨더 해먼더 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양반 밥 딜런이라는 가수는요. 네. 가수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저 옛날에 네.

0: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우리가 다른 초조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네. 그냥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요.
1: 네네네.
0: 배우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이거 갖다 자기 인생을 갖다가 되새기면서
1: 와.
0: 보람을 느끼는 그런 관광이 이게 아닐까 생각입니다.
1: 이야, 진짜 말씀만 들어도 제가 막 신나요. 신나는데 제가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 그런 화려한 뉴욕을 지나면 우리 조무님 마지막 대장정의 마침표는 어디입니까?
0: 그럼요. 지금 워싱턴 DC인데
1: 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 있는데 이거 클리블랜드의 음악의 도시가 거기가 제가 우와, 얘기했죠.
1: 네.
0: 음악의 도시인 그 클리블랜드와 더불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야죠.
1: 어, 예, 가야죠.
0: 예, 거기 뭐 몇 번 가도 좋은 거니까.
1: 거기 회춘하신 데잖아요.
0: 그럼
1: 나이아가라 이거잖아요, 그죠?
0: 예. 다들 한번 외쳐봐야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1: 네.
0: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제 뉴욕으로 오는데 이번에 특징 뭐냐면.
1: 네.
0: 특히 시카고에서 2박을 합니다.
1: 오,
0: 그게 시카고에서 2박하는 이유가
1: 네.
0: 이 시카고가 3대 도시 아닙니까?
1: 아, 그럼요.
0: 그렇죠?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1: 시카고. 예.
0: 이게 시카고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시카고 운하에서 그 배도 한번 유람선도 타보고
1: 와, 예.
0: 이 마천대 그 빌딩도 현대적인 그런 모습도 보고
1: 기가 막히죠. 네.
0: 그래서 거기를 하루만 있기 너무 아쉽잖아요.
1: 그렇죠.
0: 이틀 머무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뉴욕으로 가서 아 나이아가라 폭포
1: 네.
0: 뉴욕에 오는데
1: 네.
0: 뉴욕도 하루만 있기 너무 아쉽잖아요.
1: 그렇죠.
0: 뉴욕도 제가 하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짰는데 우리 대표님이 안 된다. 이거 하루 더 있어야 된다.
1: 아, 하루 무조건. 너무 잘 봐가지고.
0: 예, 그 뉴욕까지 왔는데
1: 에이.
0: 또 오페라도 봐야 되고,
1: 야.
0: 예, 자유의 신상도 봐야 되고,
1: 그렇죠.
0: 볼 게 얼마나 있어요.
1: 그럼요,
0: 유명의 일본지인데 황금 대사도 소도 봐야 되고.
1: 그렇죠.
0: 그래서 뉴욕도 구경하고 마지막에 워싱턴 DC에서
1: 아,
0: 그
1: 미국의 중심
0: 백악관도 가야 되잖아요.
1: 예? 이야.
0: 국회의사당과
1: 그렇죠.
0: 거기 이 정치 일본지를 보면서 워싱턴 DC에서 끝나는 겁니다.
1: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제가 막 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막 달려온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종점을 딱 찍은 게 워싱턴 DC군요. 15박 16일의 대장정의 끝은 여러분 워싱턴 DC입니다. 자, 9월 30일 날 출발하셔갖고 10월 15일 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선착순 30분 지금 저희 바로 문의 가능하시고요. 정말 그 VIP 리무진 버스와 함께 여러분 정말 맛있는 막걸리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잠깐만 들으셔도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정말 재밌는 생생한 정보와 이런 정말 뭐랄까 이런 유머 그리고 감동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 희망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런 관광 프로그램 이번에 대표님과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게 정말 야심차게 만드신 프로그램이고 이 상품이니까 여러분 정말 놓치지 않고 이번 기회 100주년 기념을 한번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릴게요.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아주 관광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정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셔도 쫙 뒷길을 한번 이민 생활을 한번 돌이켜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다 같이 힘들 때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말 대장정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추가로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 독립기념일 추가할
0: 잠깐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 뭐가 더 있어요?
0: 예,
1: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0: 요금이 제일 중요하지
1: 않습니까? 아, 요금.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아, 죄송합니다.
0: 아, 자, 듣는 분들이
1: 예.
0: 아니 이거 도대체 얼마야? 이거
1: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0: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게 15박 16일인데
1: 네.
0: 원래는 저희가 9,999불로 우리가 만불을 일불 빠지는 만불로 기획을 했어요.
1: 예.
0: 그런데 지금 사실 어렵고 다들 그러는데
1: 네.
0: 좀 가격을 줄이자.
1: 네.
0: 그게 원기에서 우리가 마진 좀 적더라도
1: 네.
0: 손님들한테 우리가 좋은 기회를 주자. 그래서 스페셜로 우리가 15박 16일을 해서
1: 네.
0: 15가 8,799불에 모십니다.
1: 8,799불이요?
0: 예. 그럼 나누기 16 해보세요. 하루 얼마입니까?
1: 이게 정말 말
0: 네, 요즘 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1: 그러니까요.
0: 모든 게 비싼데 호텔이 비싸죠. 그래서 8,799불에 다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1: 네,
0: 우리 9월 30일 날 떠나서
1: 네.
0: 10월 15일 날 끝나는 15박 16일에서 요게 스페셜로 해서
1: 네.
0: 우리가 모시려고 이렇게 이런 스페셜 만들 겁니다.
1: 야,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가격이 못 봤는데 진짜 좀 많이 줄었는데 8,799불 여러분 15박 16일 최고의 100년에 단 한 번 기회 있는 루트 66의 대륙 횡단의 꿈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관과 213-388-4000번 213-388-4000번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좋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가격을 까먹었습니다.
0: 아유,
1: 네. 지금 제가 너무 지겹게 여행하다 보니까
0: 또 설명해드리면 우리 네. 다음 주쯤 벌써 독립기념일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 미국의 연휴가 지금 사실 다섯 개가 있잖아요. 1년에 네. 메모리얼 데이가 지나갔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이 있잖아요. 네. 9월 달에 우리 레버데이가 있죠. 그다음에 11월 말에 생스기빙 있죠. 네.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섯 개 큰 여유가 있는데 네. 이 독립기념일 이때 우리가 또 떠나는 또 1일간과 2박 3일, 3박 4일 이거 우리가 스페셜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1: 네.
0: 이 그중에서 오하이비 밸리라는 코스를 해가지고 네. 오하이 밸리는 우리 사모님은 두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1: 오하이 밸리요?
0: 네. 우리 사모님 오하이 밸리 좀 설명해 주시죠.
1: 저는 거기 살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거기 살았기 때문에
0: 오, 그러셨어요?
1: 네, 잠깐 학교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너무 좋은 거 알죠.
0: 네.
2: 시간이 좀 없으시고 네. 그리고 한번 저기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오하이 밸리 1박 2일 오하이 밸리와 중간에서 보석 도시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스가 1박 2일로 마련되어 있고요.
1: 예.
2: 이제 그게 7월 4일에 떠나서 7월 5일에 돌아오시는 건데요. 오하이 밸리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의 세도나다.
1: 아.
2: 쉽게 말하면 볼텍스가 강하다. 강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2: 좀 전에 끝난 그 대륙횡단 그 설명에서도 그 텔시도 박물관 들리시게 오하이오 가면 텔시도 박 미술관을 들리시게 되는데
1: 예.
2: 오하이 밸리 현재 오하이 밸리를 만드신 분 리비 에드워드 리비가 갖고 있는 미술관이 있는데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행단 가시면 그것도 보실 수 있는데
1: 네.
2: 오하이 밸리는 그분이 지금 재건축해 놓은 상황이라서 너무 도시가 기가 많이 나니까 뭐 유명 그러니까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의 그 표창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 식히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세도나 멀리 안 가셔도 여기서 가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1: 네.
2: 우리가 중과제 보숙 도시라 그러면 피소모 비치, 샌젤스 오비스포
1: 네.
2: 그리고 그 위에 파소 로벌레스 이렇게 이런 그 보숙 도시들을 비치까지요
1: 네.
2: 다녀오실 수 있는데 보통 비싸잖아요.
1: 그럼요.
2: 연휴 바닷가 호텔이 저도 처음 이민 처음 왔을 때 이쪽 지나가면서 아 언제 저기 한번 자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메리어트 호텔 좋은 호텔 주무시면서
1: 예.
2: 중간에서 보숙 도시들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 얽힌 사연들 또 인문학이죠 역사를 보시고
1: 네.
2: 오하이 밸리까지 관광하시는 1박 2일 코스가 있고요. 난 1박 2일도 안 된다 그러면 당일 코스 오하이 밸리 당일 코스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실 수 있고요. 7월 4일, 7월 5일 출발이고요.
1: 예.
2: 만약에 그거 좀 나는 좀 더 길게 가고 싶은데 이번엔 3, 4, 5, 6 나는 3박 4일 다녀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옐로스톤 그랜티톤 추천드립니다. 지금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옐로스톤 그랜티톤. 왜냐하면 다음 연휴까지는 9월이잖아요.
1: 그렇죠.
2: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옐로스톤은 8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이래서 보통 눈이 온다 그러잖아요.
1: 네.
2: 옛날에. 그래서 8월 25일이 일수로 크리스마스인데 그 전에 7월 연휴 때 다녀오시는 게 9월 연휴 다녀오시는 것보다 계절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톤
1: 네.
2: 그랜티톤 3박 4일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조시아 추리 세도나 몬테조마 가시는 2박 3일도 관광하시고요. 뭐 코스는 제가 다양하게 1박 2일,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1박 2일이 나는 오하이 밸리보다는 다른 곳을 가고 싶다. 그럼 레드우드 기차행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샌드우드 강동 1일 관광은 샌드우드 가능하시고 오하이 밸리도 가능하시니까 시간 여유 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요즘에 그냥 심심하게 외롭게 보내지 마시고
1: 네.
2: 다 버스 타시면 다 그 가족이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리고 가이드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도 들으시고 아소관광 하면 음식이 또 절대로 어느 곳에서 음식은 안 떨어지죠.
1: 네. 네
2: 맛있게 잘 드시게 하고
1: 예.
2: 네, 숙박 시설도 제가 잘 선택을 하니까 안심하고 이 연휴를 그냥 외롭게 심심하게 보내지 마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드립니다.
1: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9월 30일 출발하는 15박 16일 우리 정말 대장정 100주년 66 루트 66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 15박 16일 9월 30일 출발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예약 바로 하시면 되고요. 7월 4일 우리 4th of July를 하는 당일 코스도 있고요. 1박으로 오하이 밸리 쪽 하시는 1박 2일 코스도 가능하시고 또 3박 4일은 옐로스톤이 지금 최고라고 하시네요. 그것도 가능하시고요. 2박짜리도 좌셔 출이나 요 근처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연휴 또 9월 30일 출발하는 정말 큰 버킷리스트 요거 궁금하신 분들 아주관광으로 지금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아주관광입니다. 자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전부터,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런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서 고맙고요.
1: 네.
0: 이번 기회에 사실 훌훌 털고 이번에 미국을 갔다가 제대로 한번 여행할 수 있는 코스 좀 장시간이지만요. 인생의 요 시간은 사실 투자입니다.
1: 아,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은 기회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 여행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2: 그래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어떤 코스라도 좋으니까 촉을 많이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너무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까지 아주관계 스티브 조 전무님 그리고 헬렌 팍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따가 가신 다음에 밥 딜런 노래 꼭 들어드릴게요.
0: 그래요. 네,
1: 감사합니다.
0: 부탁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건강 지킴이, 건강의 여신 헬스코리아 우리 김한정 호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언제 뵈어도 와, 오늘 특히 의상이 아주 그냥 여러분이 참 이거를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
1: 건강한 의상.
0: 아, 너무 아이돌 의상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1: 아, 제가 나이가 되게 좋아하는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0: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네. 말씀드려도 근데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감히 이렇게 대범한 대범한 죄송합니다.
1: 뭘 입었는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0: 아니 그냥 되게 그냥 아이돌같이 되게
1: 너무 캐주얼하게
0: 캐주얼한데 너무 캐주얼하게,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정말 10대 그 네. 청소년들이
1: 캐주얼하게
0: 네. 여러분 네. 다른 뜻이 아니라 진짜로 캐주얼한데 너무 아름답게 입으셨습니다.
1: 편하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막 삶이 하루하루 피곤하고 힘들고 막
0: 약간 쩌들었다 그러죠.
1: 쩔어있다 그러죠. 네. 피로에 쩔어있고 이러면 이런 옷 같은 것도 사실 신경 써서 못 입게
0: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진짜로
1: 이 옷 입는 것도 하나의 그거잖아요 재미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좀
0: 눈 뜨고
1: 기력이 이렇게 기운이 되면. 있으니까 체력이 되고 이러면 네. 또 이런 분위기로도 입어보고
0: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뭐 오늘은 좀 젊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입었지만 어쨌든 또 정장 분위기로도 입고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내가 기운이 있고 뭔가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사는 거. 그렇잖아 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하루하루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 하루하루의 행복이 쌓여지는 곳이 헬스코리아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의 활기,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헬스코리아에 함께하실 제품들이 뭐 워낙에 뭐 유명한 게 많아서 뭐 매일매일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그 거래처 분께서 선물을 받으셨고 선물을 하셨던
1: 네네.
0: 저는 한 알만 얻어먹었던 전설의 한 알.
1: 아이고 알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0: 한 환. 죄송합니다.
1: 네네.
0: 한 환만 제가 원래 그래 뭐 꺾인다고 표현하고 좀 표현이 좀 저렴합니다.
1: 아니, 고품격 방송인데
0: 방송은 고품격인데 네. 사람이 저렴해. 네. 태황 천진단을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1: 맞아요.
0: 해요.
1: 고품격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품격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0: 그건 진짜 프리미엄이죠.
1: 명품 보약입니다. 태황 이름에서부터 황제에게 바치는 그쵸, 보약이에요.
0: 그쵸. 제가 이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 거래처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1: 네.
0: 그분이 선물을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중요해요. 그분이 선물 이걸 받으신 다음에 다른 분께 선물을 하신 거예요.
1: 그럼 그만큼 너무 좋았다는
0: 본인이 얘기죠? 좋았다는 거죠. 본인이
1: 좋았죠.
0: 하고 받았으면은 진위 네. 여부를 모르는데 본인이 받으시고 드셔보시고 저를 한 환 주셨고
1: 네.
0: 여러분이 나눠 드시고
1: 그분한테 받으셨고
0: 그분 받으신 받았죠. 옆에서 쪼글쪼글 되니까 야 네. 너도 하나 먹어봐 이렇게 주셨는데
1: 네.
0: 그리고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귀한 파트너분 거래처한테 이걸 선물해서 드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태황천진단은 정말 뭐 소중한
0: 네.
1: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꼭 들어가는 게 정말 사랑하는 분이나 감사한 분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고다.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0: 그렇죠, 너무 고급스럽죠.
1: 나무 그 상자로
0: 네네.
1: 정말 그 저희가 보자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예단 받는 것처럼
0: 아 맞다 그
1: 비단
0: 예단
1: 같은
0: 네네네.
1: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무료 배송으로 고 받으실 분 주소를 주시면 딱 고
0: 네.
1: 열었을 때 딱 그 쌓여져 있는
0: 보자기가 딱 네.
1: 그 상태로 정말 예단 받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한 환 한 환 드실 때마다
0: 네.
1: 그 효능을 아시니까. 드실 때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0: 아.
1: 나한테 어떤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0: 그렇죠.
1: 느끼게 되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한테 아마 하셨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비즈니스 마인드.
1: 네, 맞아.
0: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1: 열매가 어떻게 올지 그 결과물이 얼마나 크게
0: 네.
1: 다가올지 아시는
0: 뭐
1: 거죠.
0: 마음보다도 이제 네. 은행이 또 알아주는 분이니까 해드려야죠.
1: 투자죠, 네네. 네.
0: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별로 입맛이 없으셨거든요.
1: 네.
0: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항상 같이 식사를 해도 가도 되게 좀 이렇게 씀씀이가 크신 분인데. 막 이것저것 시켜줘요.
1: 네.
0: 근데 본인은 정작 잘 안 드시고 못 드시더라고. 한두 개 그냥 끄적끄적 드시고 난 됐어. 너희들 많이 먹어. 약간 이런 분이니까 같이 가서 밥을 먹어도 사실 신나지도 않고 같이만 먹기 좀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조금 오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꼭 그래서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면서 조금 입맛을 좀 뭐랄까
1: 찾으셨죠.
0: 찾았다고 표현이 맞나 입맛이
1: 네, 좀, 그렇죠.
0: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려고 네. 입맛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는 한동안 잘 드시더라고요.
1: 네.
0: 고기도 드시러 가시고 야 회 먹으러 가자 이러고 본인이 막 회도 먹자 그러고
1: 소화도 잘 되고
0: 이게 그러니까 잘 되니까. 확실히 자기가 좀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1: 네.
0: 저희는 옆에서 보면서 저분이 저게 진짜 효과가 원래 그런 거 안 드시는 분이니까 효과가 있나.
1: 네.
0: 저는 이제 한 바퀴 못 얻어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 저희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겠는가 보다.
1: 아무나 드실 수 없는 말.
0: 근데 저는 진짜 비싼 줄 알았어요.
1: 드셨을 때
0: 그리고
1: 맞아.
0: 일단 고급스럽고 보이기도 드신 다음에 저도 한 환을 얻어 먹었기도 했지만 그냥 이게 봤을 때 와 그냥 시중에 파는 시중에 파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고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알게 되니까 생각 기대치보다는
1: 네.
0: 가격이
1: 너무 훌륭하죠.
0: 멋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이거보다 낮으면 솔직히 못 믿어요.
1: 아, 그렇죠.
0: 이게 왜냐면 성분 같은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주 원료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원료를 이 정도 값이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값이죠.
1: 네.
0: 근데 원료 자체가 대단한 거죠.
1: 저희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환 제대로 된 막 환 한국도 그렇지만 한의원 가서 지어서
0: 네네.
1: 드시면
0: 네.
1: 환 하나에 뭐 여기 돈으로 막 2-300불
0: 그럼요.
1: 한국으로도 몇십만 원.
0: 네네.
1: 한 환에.
0: 그러니까 한 알.
1: 그런 환들이
0: 이제 그건 알로 해야 되죠. 한 알. 그런 거 한 알 할 때.
1: 네. 네. 그런 환들에 그런 걸 다 드셔 보신 분들. 우리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실수록 이제 몸에 좋은 것 먼저
0: 그쵸, 다 아시잖아요.
1: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등급도 다 매기세요. 네. 가격과 상관없이 딱 드셨을 때 왜냐면 이제 거품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몸에 좋다는 뭐 공 무슨 단도 있고
0: 네, 공땡단.
1: 뭐 많죠. 근데
0: 네.
1: 그런 환들 드신 분들이 태왕천지나 딱 드시면 가격 듣고도 놀라시고 그런 환들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태왕천진단은 이제 원료 얘기하셨는데
0: 네.
1: 들어가 있는 원료가 우리가 이제 몸이 허하고 뭐 입맛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이럴 때 딱
0: 네.
1: 떠올리는 보약하면 녹용이에요.
0: 기본이죠.
1: 그렇죠.
0: 네.
1: 허하면 녹용.
0: 녹용 먹고 싶죠.
1: 기력 회복 녹용인데
0: 네.
1: 녹용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최고급 녹용이 뉴질랜드산.
0: 네.
1: 뉴질랜드산 녹용이고 거기서도 상대, 중대, 하대
0: 네.
1: 전지를 다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 부분에서도 그 맨 끝에 있죠.
0: 자라나는 부분. 네네.
1: 거기 영양 성분이 가장 밀집돼
0: 그렇다고
1: 있습니다. 그렇죠.
0: 예.
1: 이 부분 붕골 팁이라 그래서 너무 고가예요. 정말 고가인데 이런 부분까지 붕골 팁까지 사용하는 그 제품은 별로 없어요. 물론
0: 네네네.
1: 우리 이제 국민보양독이 홍삼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전지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0: 전지를 사용했다.
1: 뉴질랜드산 녹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녹용이 이제 최고급 사용을 했죠.
0: 네.
1: 여기에 또 한국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0: 홍삼?
1: 홍삼. 근데 홍삼 중에서도
0: 네.
1: 이게 홍삼도 급이 다 달라요.
0: 아, 그렇죠. 홍삼의 급이 있죠.
1: 그리고 또 어디 원산지 중요한데
0: 네네.
1: 이제 많이들 아세요. 강원도. 양질의 토양 강원도래요. 강원도에서 6년근 홍삼을 최고로 쳐줍니다.
0: 그러면 지금은 녹용은 아까 뉴질랜드 최고.
1: 네네.
0: 홍삼은 국내산 강원도에서 6년근 최고.
1: 네네.
0: 와.
1: 이 홍삼은 또 사포닌 성분이 이제 그 암 발생도 억제한다는
0: 네네네.
1: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0: 네.
1: 제일 좋은 땅의 기운만을 받았기 때문에 드셨을 때 이제 기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0: 네.
1: 강원도 최고급 6년근 홍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블랙마카. 블랙마카 남성분들 많이 아세요?
0: 남자는 알죠.
1: 아,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여자분들도 요즘에 이제
0: 마카.
1: 마카. 네. 근데 네. 그 마카 중에서도 블랙마카는 정말 귀해요. 전 세계에서 3%밖에 안 된대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고 그 블랙마카는 그냥 일반 마카에 비해서 영양 성분이 몇 배 더 높다고 합니다.
0: 블랙이 좋죠.
1: 네,
0: 원래.
1: 블랙하면 네. 우리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블랙마카만을 넣었고 요거는 뭐 페루 지역에서 이제 그 고산지대에서 많이 나는데
0: 페루의 산삼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죠. 이게.
1: 그렇죠.
0: 네,
1: 페루 산삼 그리고 뭐 인카 제국의 힘, 뭐 전사들의
0: 맞아,
1: 힘의
0: 맞아.
1: 상징 막
0: 맞아요.
1: 그럴 정도로 남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이제 원기 회복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최고예요.
0: 야.
1: 그런 블랙마카가
0: 그것까지.
1: 들어가 있다는 거.
0: 야.
1: 여기 이제 또 금보다 귀하다는 3대 향 중에 하나인 침향.
0: 침향.
1: 침향은 또 요즘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요 침향은 염증 억제 같은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물론 향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약재랑 먹었을 때 그 그런 약재의 기운들 그런 좋은 성분들을 몸 전체로 쫙 뻗어나가게 하고 또 막힌 곳을 그냥 확 뚫어주듯이 기가 잘 통하게끔 그 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네네. 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증이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이런 게 네. 이렇게 골마있다 그러죠. 염증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감소시키는 거죠. 염증을. 근데 이게 침양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세균의 감염, 각종 이제 뭐 감염이 일어나는 걸로부터 이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자기가 수액을 이렇게 내뿜는 거예요. 네. 수액을 분비하면서 고기에 오랜 시간 동안 굳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분이 더 좋아요.
0: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1: 그래서 약간 흑색을 띠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침양 같은 경우 몇 병이 된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오래된 그런 침양만을 사용을 해서 염증 억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숙면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러니까 침양만으로도 이런 스트레스 완화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쓴맛 같은 것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합성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로얄 젤리. 로얄 젤리는 노화 방지, 뭐 피로 회복, 항암 효과 뭐 다 알잖아요.
0: 영국 아시잖아요. 왕실에서 드신다는 로얄 젤리죠.
1: 그 로얄 젤리 또 호주산 로얄 젤리를 또 최고로 쳐줍니다.
0: 아 이거 호주산 로얄 젤리예요?
1: 네, 호주산 로얄 젤리로 요 좋은 몸에 좋은 뭐 이 외에도 참당귀, 숙지황, 천공, 산수유, 자기약, 구기자, 천마, 영지버섯, 차가버섯까지
0: 어머,
1: 좋은 성분들이 다. 근데 이게 네. 황금 비율로 배합이 돼 있는 거예요.
0: 비율이 중요하겠죠.
1: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도 딱 네. 보시면은 아까 황금빛 대환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일반 환들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 커요. 그래서 이제 드셨을 때 그 효과가 크고 그냥 황금빛이 아니라 진짜 실제 금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약재 성분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다가
0: 네.
1: 입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씹으면서 퍼지면서 그 약 기운들이 쫙 다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퍼지면 진짜 막 이렇게 누울 것만 바라보시던 분들도 막 눈부터 풀리시는데 눈에 힘이 빡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0: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도 들어가는 이 정말 원료만 말씀을 들은데도 제가 막 불끈불끈 힘이 막 솟는 것 같고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야 그렇지 이거 너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인정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 젤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30대 때 되게 제가 일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4일 5일을 맨날 회식하고 새벽 4, 서너 시까지 뭐 일하거나 술 먹고 아침 6시 출근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와이프가 로얄 젤리 그 호주산 거를 네네. 동결 공조된 걸 사줬어요. 그거 캡슐 먹는데 정말 몸에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확실히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영국 황실 여왕님께서 로얄 젤리 드시는지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 좋은 로얄 젤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거랑 함께. 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 진짜.
1: 네, 그래서 이게 드셨을 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죠. 내 몸에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시니까 태왕천진단은 좀 이거저거 좋은 거 다 먹어봤는데
0: 드셔보신 분들?
1: 별로 효과가 없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환만으로도 확 기력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신다고 해요.
0: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천진단 같은 거, 태양 천진단 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뭐 누굴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심지어 로얄 젤리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이프가 사줘서 제가 먹었지만 저는 제 몸이 좋아지는 걸 알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그쵸? 제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요지는 뭐냐?
1: 와이프잖아.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태양천진단 같은 정말 정말 좋은 이런 보약을 사랑하는 남편 또 남편 아니면 어르신께 선물해 드렸을 때
1: 그럼요.
0: 옆에서 주신 분이나 보시는 분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는 걸
1: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더스데이 다가오잖아요.
0: 아 그러네. 네. 이거 봐요. 저도 파더인데 파더스데이는 까먹는다니 그 사람들이. 그게 신경을 안 써 우리들은. 별로 주변에서 안 챙겨주니까.
1: 네, 저희가 진짜 네. 후니님도 그렇지만
0: 네.
1: 그 남자분들 또 중장년층
0: 네, 네.
1: 그 건강 관리 좀 소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0: 무게가 제일 높은데 사실 제일 소홀하고
1: 그렇죠. 네.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진짜 책임감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냥 버티시고 네. 그냥 막 일하시느라 정신없이 그냥 지내시는데.
0: 아, 눈물 난다. 네.
1: 아, 그러니까 이제
0: 로얄 젤리도 우리 와이프가 안 사줘요. 아, 그거 다 먹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안 사줘. 그렇게 좋다 좋다 했는데.
1: 와이프분이 들으셔야 될 텐데. 네? 방송을.
0: 대왕 천진단이 더 좋은데.
1: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가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네. 우리 정말 이제 기력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0: 뭐 수술하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 큰 수술하신 분들은 좀. 회복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좀 회복이 잘 안 돼요.
0: 그쵸.
1: 근데 그럴 때 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더 더디면서
0: 힘드시죠.
1: 또 여기서 합병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 병상에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서 네네네네. 빨리 딛고 일어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태왕천진단입니다.
0: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 드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사이즈가 좀 큰 환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뜻 뭐랄까 이거를 그냥 싹 씹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입 안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렇게 물고 계시면 머문고 계시면
0: 네.
1: 이 안에서 이제 체온 때문에 좀 살짝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녹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럴 때 씹어서 이렇게 천천히 그 향도 이렇게 안에서 그
0: 그걸 느껴야 돼요. 품질. 저는 그쵸.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 그럴 때 치유도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얘기하세요. 그게 네. 정말 그
1: 먹는
0: 기분에...
1: 방법도 중요해요.
0: 그래요?
1: 그럼요.
0: 근데 이거는 천천히. 삼킬 수는 없어. 사실 좀 커서.
1: 그렇죠. 그러니까 씹으면서.
0: 씹어서 드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약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걸 드려도 그 향 때문에 쓰니까 막 확 물이랑 막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1: 안 드시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0: 아, 그렇게 드시는 게 나아요. 저는 네. 그런 거면 정말 속상해요.
1: 그렇죠.
0: 이 향을 입에 먹고 정말 이걸 느껴야 되고
1: 네.
0: 그게 정말 아시죠? 입이랑 코랑 연결되기 때문에 입에서
1: 맞아요.
0: 딱 씹을 때 숨을
1: 이렇게 뚫리는 게
0: 쉬면 코에서부터 이렇게 촤 온몸에 빠지는 그런 향이 맞아요. 나거든요. 그 느낌에 사실 1차로 눈으로 한번 건강해지고 입에 넣었을 때 씹었을 때 한번 건강해지고 숨 들으실 때 건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몸에 퍼지면서 건강 저는 이렇게 믿는데 4단계로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쫙 넘기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엔 좀 속상해. 혹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드시거나 드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걸 조금 음미하신다는 표현이 맞겠죠. 씹어서 입에서 향을 쫙 풍기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1: 녹이면서.
0: 훨씬 더 녹이면서.
1: 근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0: 잔여름.
1: 네. 그러면 이제 물로 한번
0: 그때는 물로
1: 드시면. 제 몸 안에 촥 그 내 건강한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져요. 왜 웃으세요?
0: 아니, 이거 이런 좀 잠깐 장난 섞인 말씀 드려도 돼요? 요런 화한 네. 드시는 분이 와이프한테
1: 네.
0: 입에 좀 남잖아요.
1: 네.
0: 그 와이프를 하나를 주긴 아깝고 그래서 자기가 먹다가 이제 조금 남은 거를 와이프랑 키스를 했대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다고 내가 아 진짜. 정말 추하다. 내가
1: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네. 사서 같이
0: 잔여물 말씀하시길래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저희 지금 가격 너무 좋아요.
0: 가격이 이거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격 어떻게 됩니까?
1: 프로모션 너무 좋습니다. 500불이나 할인 행사.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0: 네네네.
1: 저희가 기운 좀 내시라고 500불 할인 행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할인데 하지 않은 가격도 너무 착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판 들어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선물하면 너무 받아보시는 분이 드시기 전부터 감동을 받으신다 그런 게 2단으로 그 나무 상자로 돼가지고 환 하나하나의 케이스도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0: 네.
1: 그거 못 버리셔가지고 막 그 약통으로 쓰신다 그런
0: 맞아요,
1: 정도로
0: 맞아요. 못 버려요.
1: 한 환 들어가 있으니까 한 환 정성을 다 쏟아 부은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마다 느끼시는 거고
0: 네.
1: 그게 30판 들어있는 거 그 한 상자가 1,500불인데
0: 네.
1: 500불 할인 행사 하니까
0: 1,000불 그러니까 이게 사실 1,500불이란 가격이 전혀 뭐 어떻게 보기에 다르지만 정말 우리 몸을 생각해서 정말 건강한 최고의 태왕천진단 생각하면 저는 1,500불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건강한 가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500불이라는 건 3분의 1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1: 그쵸.
0: 33% 할인 너무 저렴하게 할인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파더스 데이 또 선물로 또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감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500불 상당의 태왕천진단이 이번에 만나시는 가격 500불 할인된 가격 1000불로 그리고 배송까지 해주시는 거죠.
1: 여기에 여러분들
0: 여기에
1: 또 훈훈한 카페
0: 네.
1: 고품격 방송
0: 고품격,
1: 듣고
0: 네.
1: 전화하시는 분들
0: 네.
1: 방문하셔서 방송 들었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저희가 3환 특별판이 있어요.
0: 네.
1: 요것도 지금 세일 가격이 120불이에요.
0: 네네.
1: 3환
0: 세 개 3환 들어있는 거.
1: 요것도 나무 상자로 돼 있어서 요거 선물에도 굉장히 받아보시는
0: 이거 선물 주신다고요 그러면?
1: 요거 두 박스나
0: 두 박스를 선물 주신다고 3만짜리를
1: 가격적으로는 지금
0: 우와.
1: 세일가로도 240불을 여러분들이
0: 와,
1: 가져가신 거고 500불 할인 행사니까 740불 740불 여러분들이 버시는 거죠.
0: 이거는 원고에도 없는 건데. 네. 이야 대박입니다. 아 이것도 고민되는데요.
1: 돼요. 네.
0: 진짜 고민되는데.
1: 이 4만 특별판도 사실 이제 좀 많이 힘드시고 지치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드시는 거 좋지만 나이 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네.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뭔가 활력을 찾고 싶다 이만큼 네. 찾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몇 탄만 드셔도
0: 아, 그럼요.
1: 그때 확 그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3만 특별판 사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이거를 그저 30일 동안 꾸준히 드시지 않으셔도 네, 네. 예, 필요하실 때마다 드셔도 충분히 이제 에너지가 확 나오니까 근데 그게 3만을 된 걸 두 개를 선물을 주신다고요 지금. 야 이러면 여섯 환을
1: 네.
0: 와 무려 선물로 지금 500불 세일에 4만짜리 선물을 두 개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1: 이거는
0: 꼭 방송 말씀하셔야 돼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챙기셔야지.
0: 이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저도 고민해야겠는데 원래 지금 제가 선물할 때가 있는데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럼 4만은 제가 먹으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선물을 와이프 중 4만은 내가 먹으면
1: 되고. 4만을 선물하고 30판을 본인이 드시는 분들.
0: 아 그럴 수도 있구나.
1: 저희 따로 배송도 이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보내는 30판 네. 보내고 야, 이제 사은품을
0: 저한테
1: 경제다. 보내주세요. 네. 네. 그렇게 따로 배송해 주는 건 헬스코리아밖에 없습니다.
0: 그럼요. 그래서 네. 배송이 얼마나 힘들고 비용도 쓴데요.
1: 무료 배송에 이거 OTC 카드 당연히 적용되고 아, 네. 여러분들 그 매장 가시면 또 볼 수가 있으니까
0: 직접 보시면 되죠.
1: 거기는 이제 저희가 디스플레이 돼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너무 고급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0: 그렇죠. 여러분 와 홍삼의 정말 최고급 녹용 그리고 블랙 마카 침향 로얄 젤리에 온갖 정말 정말 우리 좋다고 하면 참당기 숙지왕 천궁 산수유 자기야 구기자 천마 영지버섯 차가버섯 등등이 들어가 있는 최고의 정말 보약입니다. 여러분 태완 천진단 오늘 1,500불이 아닌 500불 할인된 1,0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3환 세트를 두 개나 그러니까 6환을 두 개나 받을 수 있는 오늘 정말 최고의 오늘 선물 세트입니다. 요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우리 저기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매장 안내만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헬스코리아 매장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여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파금 비치길에 있는 그 한남체인 몰.
0: 네.
1: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0: 코코우도 있는데
1: 네. 강남 스테이션 고깃집 그 사이에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여기 그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이에요. 인바운드 떡지 바로 옆이니까 네네. 가셔서 이제 뭐 지금 마사지 체어 얘기는 안 했지만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잖아요. 그 체험도 해보시면서
0: 할 겁니다. 네, 저희가
1: 태양 천진단 또 얘기하시면서
0: 네.
1: 또 방송 들었다는 얘기하시고
0: 오.
1: 그 두상자 그 특별판 3만
0: 오늘은 태양 천진단이 정말
1: 두상자입니다.
0: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1: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0: 네, 여러분 정말 이 최고의 선택 태황 천진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다른 또 재밌는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흔히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여러분 지금 현재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현정 호스트님과 건강한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태왕 천진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방송을 우리 와이프에게 두 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아마 와이프가 들으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돌아오는 파더스데이 때 저희 장인어른도 네네. 요새 조금 기력을 많이 좀 확실히 네. 제가 지금 결혼 16년 차거든요. 네. 16년 전과 지금 비교하는 건 좀 오바긴 한데 매해 지날 때보다 우리 장인어른이 조금 이제 기운이 떨어진 게 느껴져요. 확실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몸이 좀 그렇다 보니까 볼 때마다 조금씩 기운 떨어지고 점점 입맛이 떨어진 게 느껴지니까 아, 뭘 해드릴까 해서 와이프는 자꾸 그냥 용돈 드리자고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 때 용돈이 아닌 태왕천진단을 좀 드시게끔 하고 네. 우리 사만 선물은 제가 좀 먹었으면 하는 조그만 소망이 있네? 자, 그걸
1: 여러분 듣고 실행을 하실 것 같은
0: 전 또 그런 거 잘해요.
1: 근데 그 어르신들이 입맛 떨어지는 게 정말
0: 근데 그게 제일 걱정돼요.
1: 제일 걱정이고 그럼요. 코끼리 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0: 잘 드시는 분 치고 편안찮으신 분 없어요.
1: 맞아 맞아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네. 그 뭔가 그 잘 소화도 되고 순환이 잘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뭐가 우리가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으면 정말 문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0: 의욕이 삶에. 없는 거죠. 네.
1: 뭐 열정도 즐거움도 없고 즐거움도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0: 아, 그럼 안 돼요.
1: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저는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네.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뭐 잘 챙겨주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또 일하고 바쁘고 뭐 자기들 삶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언제 해주나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그리고 서운해하세요. 아, 됐어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시고
0: 진짜 됐다고 진짜 그러네. 네가 언제부터 내 말 잘 들었냐.
1: 요즘 현명하신 분들은 그냥 네. 매장에 오셔가지고
0: 나 이거 해줘 이런 네. 그게 훨씬 좋다니까요.
1: 그리고 전화로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본인 그냥 본인 용돈으로 가서 그 손주들 모아놨다가 손주들 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0: 그러지 마세요.
1: 그러지 마시고
0: 진짜 손주들 주지 마세요.
1: 그냥 자식까지는 오케이. 위해서 쓰는 게
0: 손주는 네. 진짜 제가 봤을 때 맞아 맞아. 그 진짜 아닙니다. 네, 네. 네. 뭐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르신들 저도 그런데 가끔 소화 안 될 때 저는 요새 정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네. 이게 좀 토픽에 어긋날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요새 스트레스 받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가스활명수라든가 소화제 이런 것들을 좀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입니다. 요새 제가 좀 소화가 안 될 때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1: 디바.
0: 저는 디바죠. 그러니까 마사지. 네. 등 마사지 하잖아요. 네네. 야 이게 소화가 정말 도움되더라고요. 등을 이렇게 쓰다마주니까 그런지 몰라도 네.
1: 정말 제대로 해주니까.
0: 제가 정말 느껴요. 저 소화 안 될 때 밥 먹고 배부르다 좀 이렇게 더부룩한데 그럼 바로 마사지자 디바고 뭐 그라비티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 앉아서 등 쪽을 해주면요 정말 소화가 잘 돼요.
1: 그때는 거, 수동으로 하세요?
0: 아니요, 좀 자동 등.
1: 자동
0: 등 쪽으로.
1: 등 쪽으로. 네.
0: 그럼 마지막에 토토토 쳐주는 것까지 있거든요. 네. 디바는 그런 거 있다? 지금 눈빛이 그라비티 쓰시는 분과
1: 그라비티도 있어요.
0: 있겠죠.
1: 그라비티도 있습니다. 네.
0: 아무튼 그래서 디바 이걸 해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라비티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마사지 의자를 사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소화하실 때 여러분 마사지 그라비티 디바 가지고 계신 거기서 등 쪽 한번 쫙 해보세요. 정말 순환이 쫙 되는 게 느껴지고 소화도 잘 되고
1: 그러니까 마사지는 치료요법으로 네. 수세기 동안
0: 그렇죠.
1: 사용이 되어 왔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소화 안 되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등 쓸어주고 네. 두드려주고 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1: 밖에서 이렇게
0: 와이프도 안 해줘요.
1: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면
0: 네, 그렇죠.
1: 그걸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더
0: 시간만 낭비하고,
1: 시간 낭비하고 네. 슬퍼집니다.
0: 네,
1: 내 건강은 관리가 안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본인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고 필요한 건 그냥 내가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사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물론 후니님 같은 경우에 저희 H솔루션 7가지 모델 중에 네, 네. 최고봉인 럭셔리의 네. 끝판왕 그렇죠. 디바를 가지고 계시죠.
0: 제가 그거를 체험해서 그래요.
1: 부드럽게 강하게 네. 네. 여러 이제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데 저희 이제 마사지 근데 후니님은 마사지와 그 전에 있었고
0: 네네네.
1: 디바를 만난다면 이제 바로 갈아타신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바로 10분 만에.
1: 네, 더 좋은 이제 항상 최고로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네. 마사지를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거나
0: 네.
1: 이제 약간 선입견 갖고 계시거나
0: 네.
1: 근데 시도를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입문용이라고 얘기하는
0: 네.
1: 처음 이제 장만하시는 분께는 더할 나위 없는 모델이 그라비티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고
0: 네.
1: 근데 가격이 부담이 없다고 해서 마사지까지 제대로 안 되면
0: 아 그건 아니죠.
1: 그냥 무늬만 마사지 채우고
0: 그렇죠.
1: 얼핏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요즘은 마사지 채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브랜드도 많고 모델도 많은데 꼭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되고 AS까지 조건 다 까다롭게
0: 그렇죠.
1: 여러분들 1, 2년 사용하실 거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사용하실 거니까 깐깐하게 비교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시고 나서 선택하는 곳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0: 그렇죠.
1: 가격 대비 최고의 그런 성능과 여러분들 처음 마사지 채워 장만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0: 네.
1: 이제 아 잘 썼다. 가성비 갑이다.
0: 이제
1: 드린 돈에 비해
0: 그럼요.
1: 내가 거두는 게 훨씬 많다라고 하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0: 가격이 말이 안 되거든요.
1: 그게 그라비티예요.
0: 네. 진짜로 저는 여러분 감히 뭐 아까 제가 농담 섞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르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저도 어머니 뭐 장모님 장인어른 선물을 저도 많이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본인이 원하는 걸 말씀 안 하시면 힘들거든요.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청취하시는 어르신들 자제분께 그냥 이번 선물은 그냥 편안하게 난 티가 좋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자녀분이 티? 티가 뭐지? 뭐 마시는 차, 홍차 티인가 아니면 옷 티인가? 나는 그냥 그라비티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1: 나는 티라 그래서 무슨 티지?
0: 아니 그라비티. 나는 이번 선물은 그냥 티나 해줬으면 좋겠구나.
1: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0: 근데 여러분 가격이 그냥 티값이에요. 차값이요 이거 진짜.
1: 그렇죠. 한 달에 내는
0: 48개월 저희, 할부하시면 여러분 월 90달러 플러스 택스예요.
1: 무이자요.
0: 무이자로. 이거는 정말 가격 저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게 요새 94불 플러스 100불 정도 하는 건데
1: 네.
0: 100불로 여러분 정말 차 한 잔 사람들이랑 마시면 그냥 100불이에요 진짜로.
1: 그쵸.
0: 뭐 발렛 나가죠 가서 네. 팁값 나가죠 뭐죠 팀 나가죠 하면 100불이 뭡니까. 근데 정말 이 그라비티 여러분 티를 자녀분 뭐 본인이 사셔도 되고 월 90달러 플러스 택스에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시면요 정말 한 달에 100불 안 되는 돈으로 24시간 1년 내내 10년 내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알리는 정말 정말 혜택이자 정말 선물입니다.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1: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시는 거고
0: 네.
1: 그만큼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정보 시대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그라비티를 선택 안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 그라비티는
0: 체험을 해보셨으면
1: 네, 체험해 보시고 내가 마사지 체험 이제 정말 네. 생각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구매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라비티가 나온 지가 6년이 훨씬 넘었죠. 7년 돼가니까 뭐 이 무이자 할부 이용하신 분들도
0: 네.
1: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0: 끝나셨겠네요.
1: 끝났죠. 그리고 이제 내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1: 정수기도 요즘 렌탈
0: 맞아. 정수기도 그래 가격.
1: 70불 꼴이에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딱 스탑하면 바로
0: 왜.
1: 가져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라비티 모델 그러니까 초반에 사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0: 그러네요.
1: AS 같은 것도 거의 안 받고 사용을 하고 계셔도 너무 좋다고
0: 네.
1: 얘기하십니다.
0: 그리고 3년 풀 워런티 나오고요.
1: 네네.
0: 배송 무료고요, 여러분. 세팅 무료로 해주시고요. 야 이거는 자 해보시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주변에 글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제가 이래요. 1년 360일 언제든지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마사지를 왜 매일 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그쵸.
0: 야, 마사지는 그냥 아플 때 한 번 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안 한다고 몸이 아파거나 뭐 안 아픈 사람이 아프진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꾸준히 마사지를 필요할 때 받으시는 분과 정말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과의 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제가 그랬으니까.
1: 저는 그거에 좀 비유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0: 기대하겠습니다.
1: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0: 네.
1: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
0: 그렇죠.
1: 틀리잖아.
0: 운동도
1: 근육
0: 그렇죠.
1: 양도
0: 그렇죠.
1: 틀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 운동은 꾸준히 매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그냥 정말 세수하듯이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해야
0: 매일
1: 되는
0: 거죠. 여성분들 깜뜩깜하실 텐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알거든요. 여성분들 매일 안 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1: 저희 잠깐 네. 쉬는 날 같은데
0: 그렇죠.
1: 근데
0: 네.
1: 그것처럼 운동도 하다가 안 하면 딱 그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운동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삶을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0: 잘 아시죠.
1: 그것처럼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는 관리가 되는 건데 마사지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어서 그거를 너무 자주 받으면 네. 이게 몸이 거기에 익숙해질까 봐 피했다고. 왜냐면 아유.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마사지가 없어서. 근데 아,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받으면서 관리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뭉쳐 있는 것도 그때그때 풀어주면은요. 나중에 가서 그렇게 막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떤 분들은 수술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그 굳어 있는 부분들이 막 어떻게 잘못 뭐 이게 돼가지고 네네네. 파열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근육도 그렇고 뭐 이런 뭉쳐 있는 이런 것들 그때그때 관리하는 거랑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0: 맞습니다.
1: 마사지 체어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그리고 하루하루에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0: 그렇죠.
1: 거. 그러니까 다른 일들까지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밝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체어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본인이 체험을 하고 느끼셔야 돼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다 처음에는 아 그게 뭐가 필요해 이러셨던 분들이 오셔서 아 이거를 내가 왜 망설이다가 늦게 선택을 했을까? 왜 집에 하루라도 좀 빨리 들여놨어야 됐는데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맞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마사지 체어를 구매를 하셨던 거 아니면 하려고 검토를 하셨던 분들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마사지 의자에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 사봤자 결국엔 그냥 옷걸이 되고 뭐 애들 놀이터 되고 별 쓰지도 않고 그냥 애물덩어리 돼갖고 그냥 구석에 크게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헬스코리아 가셔갖고 그라비티를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과연 구석에서 속된 말로 구석에서 그냥 하나의 인테리어로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쓰는 나의 정말 마사지 파트너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받아보시면 다릅니다. 그 어르신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손자 손녀들 옆에 와서 손발만 조금 주물러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그 어린애들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전문진도 아닌데 근데 누가 이렇게 팔다리만 조금만 눌러줘도 혈액순환 되는 느낌 다 아시잖아요.
1: 순환이 딱 되잖아요.
0: 순환이 팍팍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아무 때나 원하실 때 가서 쭉쭉 눌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자 손녀의 그 따뜻함보다 더 따뜻하고 더 강한 힘으로 탁탁 눌러주면 이 진짜 피로가 척척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라비트는 정말 처음 이 마사지 의자에 들어오실 때 최고봉인데 지금 48개월 4년 무이자 할부를 택하신 분은 월 94불 플러스 택스 100불 정도의 정말 놀라운 그라비티 성능을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고요. 무료 배송에 3년 풀 워런티입니다. 그리고 배송도 집 앞에 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옷 유니폼 입으신 분이 세팅 탁 안 하세요.
1: 저희 직원이 나가요.
0: 직원분이 네. 오셨고 회사 차로 해주시니까 정말 믿음이 가고요. 또 시간도 정말 잘 빨리빨리 주시고 선물도 혹시 지금 나와요?
1: 저희 이지바이크
0: 조심스럽게 이지바이크 나옵니까?
1: 아. 이지바이크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사지 받으면서 운동까지 이제 요거는 발만 딱 얹어놓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그쵸?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입니다.
0: 네.
1: 요것도 단독 상품으로 베스트셀러고
0: 그렇죠.
1: 어르신들한테 선물로도 정말 인기예요.
0: 너무 좋죠.
1: 그리고 막 어르신들은 진짜 335 오셔가지고
0: 한 분이 사셨으면
1: 그렇죠. 그게 좋으면 막 다 사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같이 막 오셔가지고 너 이거 아직도 없냐고 막 사고 막 서로 막 사라고 막 얘기하실 정도로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249불이에요.
0: 네.
1: 이것도 저희 H솔루션 작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착한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드려요.
0: 이거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냥 드립니다.
0: 여러분 정말 이 정말 좋은 조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말 100번 말로 설명을 드려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장 한번 가보셔서 예약하고 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매장 한번 가셔서 정말 체험 한번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대표 전화니까 전화 문의하셔서 뭐 오렌지 카운티 계신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 쪽 가시고 LA나 LA 쪽으로 매장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가장 가깝고 편리한 쪽으로 직접 가셔서 전혀 불편함 없이 눈치 안 보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7가지 체어가 있으니까요. 그라비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분은 저처럼 디바에 확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오 그라비티 너무 좋은데 거기서 하실 분도 계실 거고 가셨다가 또 그 태왕 천진단 보시고도 어 이것도 괜찮은데 보실 수 있는데 꼭 한번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덧붙여 드리자면 이 마사지를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에 나의 정말 나를 내 몸을 가꾸겠다.
1: 네네.
0: 그러면 우리 아이 말고 누리 아이가 있죠. 누리 아이가 또
1: 우리 아이가
0: 정말 중요하지만
1: 우리 아이가 누리 중요한 아이. 것처럼 눈 네, 건강 누리. 중요하니까.
0: 왜냐면 저는 네, 이게 너무 아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굳이 이거는 그냥 눈에 마사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1: 그럼요.
0: 이게 입증이 된 기기이기 때문에
1: 저는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요거는 각 가정에 한 대씩 있어야 돼요.
0: 그럼요. 요새는
1: 정말로 저는 요거는 필수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헬스코리아에서 제품 세 개만 들고 뛰어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0: 자 재밌다. 자 제품을 세 개만 들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고
1: 누리아이
0: 누리아이 또 두 개 좀 뭐예요.
1: 오늘은 태왕천진 날아요. 마사지 체어를 갖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0: 네가 예.
1: 뭐 그리고 요즘 신제품 중에 목어깨 마사지기도 저는
0: 마사지? 네.
1: 그때그때 좀 바뀌긴 하는데 누리아이는 꼭 껴요. 탑3의 누리아이는 네. 눈 건강 그만큼 소중하게 나이 들수록

0: 카톡이 받고 네. 전 돋보기도 정말 이 나이까지도
1: 아직 안 쓰시죠?
0: 네, 안 끼고 있을
1: 제가 외람된 신뢰되는 질문을 괜찮다면 드리고 네. 싶은 게 혹시 그 남편분께서 네. 누리아에 자주 쓰시죠?
0: 안 잘 안 썼다가 잘 안
1: 쓰세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0: 요즘 좀 해요, 요즘.
1: 이게 안구 건조증에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0: 맞아요.
1: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뭐 대단한 병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에 따르면 요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컴퓨터 사람이 눈을 1초에 몇 번씩 깜빡이고 1분에 몇 번 깜빡이는 게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눈 깜빡임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쵸. 집중해서 보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있대요. 아름다운 거 보거나 멋있는 거 보면 눈을 깜빡이지 않고 멍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어. 그러면 안구가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막 대단한 병이 아니고
0: 뜨고 있는 시간이 길면
1: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할 때 깜빡 못 하고 떠 있는 것 때문에 안구가 건조하게 되는 맞아. 건데 그 제가 아까 외람된 질문 드렸던 게 우리 김원종 선생님의 남편분께서는 아름다운 걸 자주 보시려면 눈을 깜빡임이 아무래도 남들보다 덜 할 수밖에 없으니까
0: 아, 또 뭐 누리아이에 무슨 선물 주냐고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뭐 칭찬을 할 때는 네. 뭔가 있어요.
1: 아니 아니 그 뭐 아셨죠?
0: 그래서
1: 제
0: 저희가 네. 누리아이 100불 할인된 가격
1: 좋아요.
0: 네. 399불
1: 크, 여러분 들으셨죠?
0: 399불 아니고 399불에
1: 399불에
0: 이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1: 김원종 선생님이 지나간 모든 네. 주변 분들은 필요하십니다.
0: 그리고 꼭. 여기에 네. 눈 건강 네. 그 먹는 영양제 중에선 최고예요. 네네. 천원 케어 눈 건강 요거 70불이에요 한 달치가.
1: 그것도 선물 주신다고요?
0: 요것도 드릴게요.
1: 이야
0: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1: 이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오늘 499불 아닙니다. 누리아이 100불이나 할인해서 399불에 무료 배송하시고요. 당연히 1년 워런티 풀로 주시고요. 눈 건강 최고의 약 눈 건강 70불짜리 상당의 선물까지 오늘 챙겨주시는 게 바로 누리아이입니다. 이야 제가 저도 지금 눈이 좀 건조되는 것 같아요. 같이 방송하다
0: 보니까. 아니 근데 누리아이
1: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아, 아름다운 분을
0: 선물 더 이상 드릴 거 없어요. 이제. 눈 건강까지
1: 눈을 깜빡일 수가 없네.
0: 눈 영양제 눈 건강까지 드립니다. 네. 네.
1: 여러분 누리아이 안 써보신 분도 계시면요. 헬스코리아 그 구글에 들어가서 써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 네. 직접 가셔 체험 가능하시잖아요.
0: 체험 꼭 해보시고
1: 체험 꼭 해보세요 이거.
0: 그리고 이거 OTC 카드 된다라는 거.
1: 아.
0: 저 이지바이크 뭐 누리아이 OTC 카드 다 적용이 돼요.
1: 이야.
0: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카드는 다 헬스코리아로 가져가시면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여러분.
0: 플렉스 카드,
1: 이게
0: 뭐
1: 정답입니다.
0: FSA.
1: 네, OTC 카드 가지고 카드 네. 다 헬스코리아 오시면요 어디든 여러분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구하실 수 있는데 213-385-1005번이고요. 213-385-1005번입니다. 대표 번호니까요 가장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매장으로 가셔서 이거 누리아이도 체험해 보시고 우리 그라비티도 체험해 보시고 그다음에 태왕 천진난도 한번 보시고. 또 기왕 괜찮으시면 지금 요 어마어마한 할인할 때 500불이나 할인해드리고 4만짜리를 두 개나 선물 주실 때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게 최고니까 저희 주말마다 이거는 건강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0: 아 그럼요.
1: 그렇죠? 네.
0: 더 해야 돼요.
1: 그렇죠. 네. 더 해야 돼요.
0: 그래서 네. 저희는 방송은 항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1: 맞아요. 이제.
0: 여기 좀 오늘 소개할 제품에 좀 한정돼 있는데 헬스코리아에 네. 가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정말 방송은 빙산
1: 일각이죠.
0: 일각이었구나라는 네.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다양한 제품들. 왜냐면 본인이 또 필요한 게 다 달라요.
1: 맞아요.
0: 그때 그때.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몰랐던 사실들의 또 신세계. 건강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뭐 이미 제가 마지막 저기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마지막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굳이?
0: 뭐
1: 더 이상 뭐 디스카운트 없으면 뭐.
0: 헬스코리아
1: 네. 아니 헬스코리아 19년이죠.
0: 그럼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품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믿음과 신용으로 19년을 타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저 같은 성격 있는 손님들이 네. 이게 믿음이 안 가고 뭐 효과 없고 문이 안 좋았으면 그럼. 벌써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0: 저도 아마 일을 계속 안 하고 있을
1: 그렇죠.
0: 거예요. 믿음이 안 가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19년 우리 믿음과 크레딧의 우리 헬스코리아 여러분 믿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0: 네. 그러니까 일단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뭐든지 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장. 저희 문턱도 없어요. 체험장이라고 하고 항상 열려있고 반갑게 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셔서 모든 제품들 체험해보시고 네.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건강한 삶을 헬스코리아와 함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도 저 눈 깜빡이지 못하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Just too good.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이서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밤을 함께 걸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 선죽교, 그리고 조선의 건국. 500년 고려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누가 조선의 주인이 될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은 펜을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오늘은 조선 건국 이후 가장 흥미로운 권력 드라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이 되기로 결심한 남자 이방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흔히 결과부터 알고 시작을 합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고 이방원은 태종이 되고 세종은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잠시 잊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과연 누가 다음 왕이 될 것 같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방원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방원이 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는 장남이 아닙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닙니다. 무려 다섯째 아들입니다. 조선 건국 직후 기준으로 보면 왕위 계승 순서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죠. 정치 감각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회의를 하면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미리 예측하고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말이죠. 이방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유교 경전도 잘 읽었고요. 하지만 단순한 공부벌레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흥사대부들과 교류하면서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배웠습니다. 특히 정도전, 남운, 조준 같은 인물들과도 교류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젊은 시절 이방원도 사실은 정도전을 존경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사람을 라이벌로 기억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를 바꾸자. 그 목표만큼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정도전은 국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원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정도전은 시스템 중심의 정치가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원은 권력의 현실을 아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훗날 엄청난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직전 정몽주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몽주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정도전은 여러 차례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함께 갑시다. 새나라를 만듭시다. 하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방원의 사고방식입니다. 잔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죽교 사건이 발생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정몽주는 고려 최고의 명망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원로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을 제거한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실행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훗날 태종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면 망설이지 않는 사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사실 훗날 태종이 조선을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정도전은 이방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직감하죠. 이 사람은 위험하다. 언젠가는 왕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원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조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조선의 미래 구상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곧 발생합니다.
바로 세자 책봉 문제입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의 권력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의 궁궐을 함께 상상해 볼까요? 1392년 세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궁궐 안은 분주합니다. 새로운 관복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고 관청을 조직하고 백성들에게 새 왕조의 출범을 알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왕은 누구인가? 왕조 국가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새로 세워진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신덕왕후 강씨. 우리는 흔히 왕비라고 하면 궁궐 안에서 조용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초왕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덕왕후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이성계가 매우 총애했던 왕비였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무척 아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덕왕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방번 그리고 방석. 특히 막내 방석은 이성계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미 성인이 된 왕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 말 정치판을 누볐습니다. 정몽주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도 성인입니다. 정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1살짜리 어린 동생이 세자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물론 이방원이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생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궁궐 안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방석이 세자가 될까? 너무 어린 것 아닌가? 다른 왕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인물이 움직입니다. 바로 정도전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정도전이 방석을 지지했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등장합니다. 정도전은 강한 왕보다 강한 제도를 원했습니다. 그는 고려가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를 왕권의 불안정과 권력 집중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다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방원이 왕이 된다면 어떨까요? 정도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정치를 압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린 방석은 어떨까요? 정도전이 국가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관료 체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왕권을 제도 안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정도전이 방석을 적극 지지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소문이 먼저 움직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편을 나누기 시작하죠. 어떤 신하는 신덕왕후 쪽으로 갑니다. 어떤 신하는 이방원 쪽으로 갑니다. 겉으로는 모두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권력은 어디로 갈까? 누가 살아남을까? 누가 왕이 될까? 사실 역사 속 권력 투쟁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칼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이 움직이죠.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이방원은 점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조선을 세웠는데 기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미래를 차지하느냐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자신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자들의 정치 참여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방원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나도 제거된다. 아직 칼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궁궐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습니다. 새 나라가 세워졌고 신하들은 축하 연회를 열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궁궐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보지 못한 권력의 폭풍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정도전과 이방원, 두 천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조선 건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조선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이성계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성계가 없었다면 조선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름이 보입니다. 정도전. 만약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사람이라면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건물로 비유하면 이성계는 건물을 세운 건설회사 사장이고 정도전은 설계 도면을 그린 건축가입니다. 사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혁명은 종종 일어납니다. 쿠데타도 일어납니다. 왕조 교체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너뜨린 뒤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정도전은 바로 그 질문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려 말부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고려는 왜 망했는가?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는 왕 한 사람 때문이 아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지금 들어도 상당히 현대적인 발상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왕이 나타나면 나라가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좋은 왕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사장이 되어도 회사 시스템이 엉망이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 있으면 평범한 리더가 와도 조직은 굴러갑니다. 정도전은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도 제도였습니다. 그는 법을 만들고 행정조직을 만들고 관료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훗날 유명한 책을 씁니다. 조선 경국전. 쉽게 말하면 새나라 운영 매뉴얼입니다. 오늘날 국가 운영 설명서 같은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왕에게도 제안을 걸어두려고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이나 황제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왕도 공부해야 한다. 왕도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관원과 사헌부 같은 기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 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왕이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관리들이 부패하면 조사합니다. 권력을 감시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과 언론과 감찰기관이 합쳐진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14세기 기준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정도전을 중세시대의 개혁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왕보다 관료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한 사람뿐이지만 관료들은 나라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한 관리들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공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제도의 뿌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원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원은 정도전처럼 책상 앞에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 정치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몽주 제거에도 관여했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라는 이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의 생각이 갈라집니다. 정도전은 말합니다. 제도가 강해야 한다. 이방원은 말합니다. 왕이 강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의미합니다. 정도전의 조선은 신하들이 함께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왕은 중심이지만 절대 권력자는 아닙니다. 반면 이방원이 꿈꾸는 조선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고 권력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둘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둘 다 똑똑했습니다. 둘 다 조선을 성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갈등은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충돌할 때입니다. 정도전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원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생각합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면 내가 꿈꾸는 조선은 끝난다. 반대로 이방원은 생각합니다. 정도전이 계속 권력을 잡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은 조용합니다. 아직은 칼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거대한 폭풍은 언제나 조용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궁궐 안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가장 힘든 일을 했습니다. 위험한 협상도 맡았고 경쟁사와 싸우는 일도 했고 회사가 무너질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공한 어느 날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정작 중요한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의견은 점점 묻히고 나를 피하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1390년대 중반 이방원의 심정도 어쩌면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조선은 이제 막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새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됩니다. 삼족이 멸할 수도 있습니다. 가문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몽주를 설득하려 했고 정몽주가 끝내 거절하자 다른 선택을 했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왕이 되도록 만든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점점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에서 권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왕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다릅니다. 누가 왕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가? 누가 사람을 임명하는가? 누가 정보를 먼저 하는가? 이것들이 진짜 권력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방원은 그것들이 모두 정도전 주변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정도전은 사실상 조선의 최고 설계자였습니다. 새나라의 법을 만들고 행정체계를 만들고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 운영 원칙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정책실장, 국정기획위원장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많은 관리들이 정도전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정도전을 만나야 합니다. 승진하려면 정도전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정책을 논의하려면 정도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권력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에 서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 권력 속에 자신은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이 막 태어난 시기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 건국을 하나의 성공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정도전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태어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제도가 강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왕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유능한 관리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를 직접 겪었습니다. 고려의 몰락을 보았고 권력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왕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사실 역사는 늘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가? 아니면 강한 제도가 필요한가? 이 질문은 600년 전 조선 건국 당시에도 있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서 조선 건국의 두 주요 정도전과 이방원은 서로 점점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던 한양.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피바람, 제1차 왕자의 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 정도전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방원은 어떻게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가는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권력투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역사 속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0: 최대 종합 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1: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참모들과 이탈리아 로마의 임시 회의 공간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영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3: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설렁한 모양이네.
2: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3: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2: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3: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 목표는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0: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의 막이 이번 주 오를 전망입니다.
1: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각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 휴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도 성과급을 사실상 전액 집행했다는 YTN

0: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0: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 감사관 도입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한 발 더 나가 이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 진짜 실권자인 만큼 즉각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분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났다. 국민 공분을 달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는데 자칫 여권 책임론이 부각될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2: 국민의힘도 정쟁용 혹은 정권 발목 잡기용이 아니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0: 우선 양당은 국정조사엔 뜻을 모았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협상한 뒤 오는 목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개문 발차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3: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것 아니겠느냐.
0: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이냐 여야 동수냐 의원 세부 구성을 두고는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청와대나 정부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지 등도 쟁점입니다.
4: 국민의힘은 폭넓은 국정조사는 물론 대규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고 민주당 눈치 보는 검경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면서 특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저지른 부실이라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느냐며 온 국민이 진상규명을 외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거부는 공범 자백이자 정권 몰락의 방아쇠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열흘째인 어제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6: 길어지는 집회에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휴일에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8: 주말 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집회 규모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난 등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10대 학생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통일되는 등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위를 주도하는 집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관위 부실 관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집회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시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유럽 순방 중에 책임 정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여야 모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6: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휴일 잠핵을 이어갔는데 거취 압박 속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여당의 열정은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유럽 순방 중에 무려 1,500자글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SNS에 민주당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취임 1주년 회견과 환송 행사에 이어 세 번째 정청래 불신임 신호로 읽혔기 때문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각오를 다진 대통령 메시지를 곡해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10: 특정
2: 인사 혹은 뭐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했다면서도 이 본인 감옥 안 가겠다고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고 반대편을 최악의 저질이라고 한 건 잊었느냐며 친명 친청 싸움이 어지간히 피곤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아직 선거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말 내내 공개 일정 없이 이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등 전당대회 실무 준비는 순항 중이지만 사퇴 요구는 여전하고 18일 대통령 귀국길에는 마중을 나가게 될지 등 변곡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게 될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파가 요청한 의총은 이번 주 중후반 열릴 전망인데 장동혁 당권파는 거취 문제보단 선관위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10: 지금 사퇴한다 의사를 밝히신 바도 없고 최고위원 4명의 사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 지방선거 뒤 나란히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이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향후 여야 권력 지형을 좌우할 밀도 높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3,100여 명 출마자 가운데 2,200여 명이 당선돼 72% 수준의 역대급 당선률을 기록한 만큼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에는 지방선거 기획단 활동 등 전반적인 과정과 함께 각 후보의 캠페인 전략, 선거 중 나온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국면에서는 조작 기소와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당 안팎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국민의 어떻게 반응했는지 추적 조사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5: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6: 26년 전 6.15 공동선언이 남긴 희망의 불씨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1: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우리말로 집전한 미사에 유럽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등 순방단도 참석했습니다.
12: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 이 대통령은 특별미사 뒤 기념연설에서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분열과 대립이 여전하고 남북 사이에도 불신과 긴장이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13: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동선언이 남긴 희망의 불씨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군사적 신뢰 회복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3: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11: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요청하며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은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5: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이틀 연속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6: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더욱 자신감을 내보이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내고 한미 핵협의 그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은 핵무기 사용을 정책화하면서 상대방한테는 핵무장 해제를 요구한다며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또 이 같은 비핵화 요구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에는 한 EU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데 발끈한 겁니다.
15: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4: 북한이 이처럼 이틀 연속 대남 비방에 나선 것은 남북 간 대결보다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중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복잡한 경제와 세상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세기라면 아마 대부분 석유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석유를 가진 나라가 강했고 석유 가격이 오르면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세계는 또 다른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AI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AI 사용 자체를 국가안보와 보안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와 메모리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조차 메모리 가격 상승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AI가 미래를 바꾸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현재의 세계 경제는 여전히 석유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 유가는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 기술을 지배할 것인가? 누가 공급망을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AI 국제동맹 논쟁, 미국 고용시장의 현재의 모습, 금융권의 AI 보안 전쟁,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등까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이야기, G7은 왜 AI 국제동맹을 이야기했고 왜 중국을 빼려고 하는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방송입니다. 여러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진영. 우리는 이것을 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경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핵무기였습니다. 군사력이었고 우주개발이었고 그리고 경제력이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세계는 다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핵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AI 때문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적인 AI 기업 CEO들이 주요국 정상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참석자 가운데는 엔트로픽의 경영진과 구글 딥마인드의 리더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AI 협력 체계를 만들자. 그리고 사실상 중국을 핵심 공급망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AI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기술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대학 연구실 이야기였고 실리콘밸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AI는 이미 군사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생산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AI는 정보 통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과거의 전기와 비슷합니다. 100년 전 전기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전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기는 모든 산업을 바꿨습니다. 공장을 바꾸고 교통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챗봇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 금융, 국방, 제조업, 교육, 물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AI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 석유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반도체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공급망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AI가 있어도 반도체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못 만듭니다. 로봇도 못 움직입니다. 자율주행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핵심은 사실상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데이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중국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고 희토류 생산도 압도적입니다. 배터리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반면 미국은 AI 소프트웨어와 첨단 반도체 설계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누가 미리 산업의 표준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과거 인터넷 시대를 떠올려보면 구글이 검색을 장악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계를 장악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돈만 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규칙을 만들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AI 표준을 만들 것인가? 어떤 나라가 AI 칩을 공급할 것인가? 어떤 나라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경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제외한 AI 동맹은 가능할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은 이미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하나를 예로 들어보죠. 설계는 미국, 부품은 한국과 일본, 조립은 중국, 판매는 전 세계 이런 구조입니다. AI 산업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는 중국이 강하고 희토류도 중국이 강하고 일부 제조 공정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망은 더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 것인가, 안보 위험은 없는가, 정치적 리스크는 없는가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이죠. 삼성 일렉트로닉스와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압박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경제 뉴스만도 아닙니다. 정치 뉴스만도 아니고요. AI는 이제 국가 경쟁력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석유를 차지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AI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훗날 역사책은 2020년대 중반을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I 냉전이 시작된 시기. 그리고 지금 G7 정상회의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AI 동맹이란 것이 그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경제뉴스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꼭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자가 몇 명 늘었는지 그게 왜 중요할까?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의 건강검진을 할 때 체온을 먼저 재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이 나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미 노동부가 6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4천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22만 5천 건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해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아직은 직원을 대규모로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반대 기사도 많이 보입니다. AI 때문에 해고한다. 기업들이 인력을 줄인다. 빅테크가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미국 경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매우 독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팬데믹 이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였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식당도 호텔도 물류센터도 공장도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확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채용은 여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고도 많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low hire, low fire, 즉 채용도 적고 해고도 적은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한쪽에서는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도 해야 하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반도체도 사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가 예전 같지 않고 금리도 아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많이 뽑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내보내기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일종의 관망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실업률은 약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계속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른바 continuing claims입니다. 이 수치는 최근 181만 명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해고 자체는 많지 않지만 한번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새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해고되면 몇 주 안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실업 기간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긴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AI입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사람이 해야 하나? AI로 대체할 수 있나? 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문제, 무역 갈등. 그래서 신규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변화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활용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자동화 시스템 이해도 이런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시속 12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지금은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멈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속도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월가가 이런 실업수당 숫자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2만 6천 건이라는 숫자는 경기 침체를 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최근 물가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금리를 올리면 고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준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그러나 물가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22만 6천 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직원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고민이 있고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지도 않고 과열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지 아니면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사랑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AI 쓰시는 분들 많죠. 문서 요약할 때, 이메일 초안 만들 때, 회의록 작성할 때, 리서치할 때 AI가 정말 편리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AI는 신기한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거의 업무 보조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 중에 하나인 JP모건 체이스가 홍콩 직원들에게 엔트로픽의 AI 모델, 그러니까 클로드 사용을 제안했다는 보도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홍콩 직원들이 내부 승인 도구 목록에서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도 홍콩 직원들에게 클라우드 접근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어떤 은행이 어떤 AI 사용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AI가 이제 단순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금융보안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먼저 엔트로픽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입니다. 오픈AI의 챗GPT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특히 기업용, 문서분석, 코딩, 복잡한 추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행은 매일 엄청난 양의 문서를 다룹니다. 계약서, 리스크 보고서, 고객 정보, 투자 분석 자료, 규제 문서, 내부 감사 자료. 이런 자료를 사람이 하나하나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요약하고 비교하고 이상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AI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융회사들이 이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AI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라이센스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이용 조건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사용 제한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드는 중국 본토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홍콩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홍콩에서 이 AI를 쓰는 것이 계약상, 규제상, 보안상 괜찮은가? 금융회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규제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벌금도 크고 평판 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막는 쪽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보안 문제입니다. 은행이 AI를 쓸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부 정보 유출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AI에게 이런 자료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요약해줘. 이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서를 분석해줘. 이 대출 심사 자료의 위험 요소를 찾아줘. 이런 자료에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 거래 정보, 기업 비밀, 내부 전략. 만약 이런 정보가 외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노출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많은 AI 회사들은 기업용 서비스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설명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항, 데이터 저장 위치, 접근 권한, 규제 준수 여부를 모두 따집니다. 특히 홍콩처럼 중국과 서방 금융 시스템이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번 뉴스의 핵심인 증류 우려입니다. 증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AI에서 말하는 증류, 디스틸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똑똑한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모아서 더 작고 저렴한 AI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 자체가 항상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AI 연구에서는 모델 종류가 정상적인 기술 방식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 없이 경쟁사의 고성능 모델을 이용해서 자국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경우입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걱정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AI 모델을 활용해서 자국 AI 모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 군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고성능 AI 모델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F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미국 AI 기술이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히 중국과 관련된 AI 훈련이나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국제동맹에서 중국을 빼려고 하는 선진국들의 이야기, 그 흐름과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이죠. 군사력이고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보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AI 모델과 데이터 접근권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홍콩일까요? 홍콩은 오랫동안 동서금융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글로벌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창구였죠. 미국은행, 유럽은행, 중국 기업,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 홍콩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의 위치가 복잡해졌습니다. 중국과의 정치적 통합은 더 강해졌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은 이제 단순한 국제금융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 통제의 경계선에 놓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미국 AI 모델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오랫동안 본토보다 더 개방적인 정보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사가 홍콩 직원의 클로드 사용을 막았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홍콩도 이제 AI 접근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AI를 쓰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금융회사들은 AI를 더 많이 쓸 겁니다. 다만 아무 AI나 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금융권 AI 사용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내부 승인 AI만 사용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외부 AI에 자료를 넣는 방식은 점점 더 제한될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 보안 검토를 마친 AI 도구만 쓰게 되는 구조죠. 다음으로는 지역별 AI 접근 규정이 달라질 겁니다. 미국 본사 직원은 쓸 수 있지만 홍콩 지점 직원은 못 쓰는 AI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때문에 다른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AI도 이제 글로벌 서비스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규제와 정치적 관계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셋째, 금융회사는 자체 AI 모델을 더 많이 만들거나 특정 클라우드 안에서만 AI 운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외부 모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은행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폐쇄된 환경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뉴스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AI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편한 도구 아니야? 문장 좀 다듬어 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회사 업무에서는 다릅니다. 특히 고객 정보, 계약서, 재무자료, 인사자료, 보험자료, 의료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는 AI에 입력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업무 윤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메일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잘못 보내면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는 AI 입력창이 새로운 보안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AI를 붙여넣은 한 문단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AI 사용 교육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넣어도 되는지, 무엇은 절대 넣으면 안 되는지, 어떤 AI 도구가 승인되는지, AI 답변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험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재산정보, 클레임 기록을 다룹니다. AI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기준 없이 사용하면 위험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이름, 주소, 보험증권번호, 사고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외부 AI에 그대로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처럼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번 JP모건의 조치는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AI가 기업 내부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기업은 어떤 AI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AI 기술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략 기술로 통제되어야 하는가? 미국은 점점 후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규제와 윤리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하나의 AI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AI 블록으로 나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1: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로는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동행한 참모들과 이탈리아 로마의 임시 회의 공간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영범 정책실장은 물론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도 국정운영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순방 중 화상을 통한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겁니다.
3: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2: 주요 국내 현안이 보고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부정선거론을 직격했습니다.
3: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2: 특히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검경합수본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며 선관위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행동으로 답할 때란 건데 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3: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또 2년차 국정 목표는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방 기간 화상회의까지 열어 국내 현안을 챙긴 이 대통령은 오늘은 교황궁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의 막이 이번 주 오를 전망입니다.
1: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특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각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 휴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맹폭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도 성과급을 사실상 전액 집행했다는 YTN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4: 또 선관위 개혁을 위한 외부 감사관 도입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한 발 더 나가 이 대통령의 밥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 진짜 실권자인 만큼 즉각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분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0: 실과 무능이 드러났다. 국민 공분을 달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는데 자칫 여권 책임론이 부각될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1: 국민의힘도 정쟁용 혹은 정권 발목잡기용이 아니라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0: 우선 양당은 국정조사엔 뜻을 모았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협상한 뒤 오는 목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개문 발차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0: 국조특위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이냐 여야 동수냐 의원 세부 구성을 두고는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청와대나 정부를 조사 대상에 넣을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지 등도 쟁점입니다.
3: 국민의힘은 폭넓은 국정조사는 물론 대규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고 민주당 눈치 보는 검경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면서 특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저지른 부실이라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느냐며 온 국민이 진상규명을 외치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거부는 공범 자백이자 정권 몰락의 방아쇠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열흘째인 어제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5: 길어지는 집회에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후일에도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7: 주말 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집회 규모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난 등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6: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집회에 참여하거나 10대 학생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구호가 통일되는 등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커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위를 주도하는 집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관위 부실관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집회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시위가 다시 변곡점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유럽 순방 중에 책임 정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여야 모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5: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휴일 잠핵을 이어갔는데 거취 압박 속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여당의 열정은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유럽 순방 중에 무려 1,500자글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 SNS에 민주당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취임 1주년 회견과 환송 행사에 이어 세 번째 정청래 불신임 신호로 읽혔기 때문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각오를 다진 대통령 메시지를 곡해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1: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했다면서도 본인 감옥 안 가겠다고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고 반대편을 최악의 저질이라고 한 건 잊었느냐며 친명 친청 싸움이 어지간히 피곤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아직 선거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말 내내 공개 일정 없이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등 전당대회 실무 준비는 순항 중이지만 사퇴 요구는 여전하고 18일 대통령 귀국길에는 마중을 나가게 될지 등 변곡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게 될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파가 요청한 의총은 이번 주 중후반 열릴 전망인데 장동혁 당권파는 거취 문제보단 선관위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9: 지금 사퇴한다 의사를 밝히신 바도 없고 최고위원 4명의 사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지방선거 뒤 나란히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향후 여야 권력 지형을 좌우할 밀도 높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3,100여 명 출마자 가운데 2,200여 명이 당선돼 72% 수준의 역대급 당선률을 기록한 만큼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에는 지방선거 기획단 활동 등 전반적인 과정과 함께 각 후보의 캠페인 전략, 선거 중 나온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국면에서는 조작 기소와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당 안팎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국민의 어떻게 반응했는지 추적 조사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4: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특별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5: 26년 전 6.15 공동선언이 남긴 희망의 불씨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0: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우리말로 집전한 미사에 유럽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등 순방단도 참석했습니다.
1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 이 대통령은 특별미사 뒤 기념연설에서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분열과 대립이 여전하고 남북 사이에도 불신과 긴장이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12: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동선언이 남긴 희망의 불씨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군사적 신뢰 회복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10: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요청하며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은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4: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이틀 연속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5: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더욱 자신감을 내보이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내고 한미 핵협의 그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은 핵무기 사용을 정책화하면서 상대방한테는 핵 무장 해제를 요구한다며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또 이 같은 비핵화 요구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하루 전에는 한-EU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데 발끈한 겁니다.
1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14: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3: 북한이 이처럼 이틀 연속 대남 비방에 나선 것은 남북 간 대결보다도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중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경제 뉴스마다 복잡한 이야기가 가득할 때는요, 내 은퇴 준비는 정말 괜찮은 걸까? 덜컥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1: 네.
0: 바쁘시죠?
1: 아, 근데 뭐 올림픽, 아니, 지금 월드컵보다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월드컵 소식
0: 네네.
1: 듣고 나서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0: 네.
1: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1차전에. 근데 어제 못 봤는데 1대0으로 아깝게
0: 아깝게
1: 졌다고
0: 패했어요.
1: 그러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런가? 나가서 응원을 해야
0: 맞아요,
1: 되나?
0: 맞아요, 맞아요.
1: 갑자기 죄책감이 좀 몰려오면서 다음 주에는 응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네. 아, 진짜.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 아, 그랬나
0: 예.
1: 봐요.
0: 어우, 두 골이 들어갈 뻔
1: 아,
0: 했는데.
1: 그래요?
0: 참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1: 너무 아쉽네요, 진짜.
0: 예.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1: 근데 그
0: 네.
1: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경기 잘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뛰는 거를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축구하느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네.
1: 지금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축구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골 넣기도 힘든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요즘에 눈꽃들 뜨듯이 바쁘시다고
1: 아,
0: 들었어요.
1: 근데 그렇게 또 바쁘지 않아요. 다 스케줄, 사실 괜찮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일주일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LA
0: 네.
1: 오피스, 그 다음에 부에나파게, 이제 라팔마
0: 부에나파게도.
1: 쪽에, 그리고 또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나눠서
0: 네.
1: 쓰는데, 충분히 잘 쉬고 있고, 또 손님들 잘 만나고 있고, 이렇게 막 바빠서 할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1: 아주 잘 지내고
0: 그렇습니까?
1: 있습니다. 네.
0: 뭐, LA, 프레이즈노, 뭐, 라팔마,
1: 네네.
0: 로레나이츠도 있죠.
1: 네, 그리고 이제
0: 샌디에고.
1: 샌디에고까지.
0: 참
1: 근데
0: 대단하십니다.
1: 저희 매니저님들이 또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고,
0: 아.
1: 저는 제가 내려가서 꼭 만나야 되는 손님들만
0: 네.
1: 만나 뵙고, 또 에이전트들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예,
0: 네.
1: 아주 할 만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할만하십니까?
1: 네, 편안합니다. 네.
0: 그 샌디에고 그 현지 한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0: 네.
1: 얘기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0: 말씀하세요.
1: 샌디에고 쪽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0: 네.
1: LA에서 총영사관에서 출장 영사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LA로 그냥 오셔서 영사 업무를 보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0: 네.
1: 그분들은 그렇게 LA 올라오는 운전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뭐 저희 사실 3시간 어디 가는 거 LA 분들은 아마 이골이 나셨을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 오시는 일이 예전에 우리 왜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9시부터 영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번호표를 한 달에 한 번이고 딱
0: 네.
1: 50명까지만 받아요. 하루에 업무 그 받는 그 숫자가.
0: 네.
1: 그래서 아침부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아침에 7시에 오시는 거예요.
0: 세상에.
1: 7시부터 9시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집에 가셨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그 번호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서 업무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0: 네.
1: 아침에 오피스를 갔는데 그냥 바닥에 그 앞에 저희가 사실은 같은 건물을 써요. 그
0: 네.
1: 한인회관 총영사 출장 건물이랑 같은 건물에 오피스가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우리
0: 그러니까요.
1: LA에서
0: 너무
1: 영사관 가면서도
0: 고생하시네요.
1: 저희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0: 그쵸, 그쵸.
1: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번호표 받으려고 아침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네. 에이전트 분들이랑 네.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0: 아, 잘하셨네요. 아, 역시 그랬더니 센스 있으십니다.
1: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커피도 못 드시고 오시고 그쵸.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인사도 나누고 아 이야기 들었다 광고 봤다 아 라디오 들은 적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오피스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네. 재정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인지도도 높고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그 토요일 라디오 재정 방송은 좀 더 네.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네. 제가 오피스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내용을 알차게 꾸며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곧 다시 개편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토요일은 더 잘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도 꼭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샌디에고 한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 복 받은 거예요.
0: 네, 그렇네요. 네.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 네, 어뉴이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아이고.
0: 뭐 이런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뭐 남겨주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아요. 이게 잘못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어뉴이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라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네. 돈도 못 받는 거. 돈을 왜 못 받을까요? 뭐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간다고
0: 하던데.
1: 그리고 또 원금만 주고 이자는 또 안 주고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낭설이에요.
0: 아, 잘못된 거군요.
1: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 돈을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당연히 네. 그 돈 전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수혜자들 베네피셜이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네. 정해놓은 사람한테 100%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 내가 다 못 쓰면은 뭐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해결이 네. 됐습니다. 이 질문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뉴이티를 10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1: 네.
0: 나는 어뉴이티가 싫다.
1: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0: 그런 질문도 네. 있습니다.
1: 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집은 네. 아, 그 어뉴이티는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네. 그래서 사망했을 때 누가 받을 것인지 지정해 놓은 베네피셜이 다시 말해서 수혜자에게 네. 바로 그 돈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 전에 사망하면 1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네. 라는 질문도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10년 계약이든 14년 계약이든 계약하고 상관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아하. 그 돈, 원금과 이자 받은 모든 돈은 자녀나 이제 배우자에게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0: 네.
1: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10년이면 너무 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5년 그래서 저는 5년만 할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뭐 5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찾아 쓰지도 않고요. 그 돈 결국 다시 다른 데로 묶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0: 어허.
1: 그러면 10년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0: 예,
1: 그리고 10년 내 나이가 몇인데 10년 묶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을 묶다가 죽어도 사망하셔도 10년을 묶다가 사망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돈 그대로가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0: 네네네.
1: 다만 5년보다 10년이 더 다행히 이자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년을 그냥 들어놓으셔도 아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0: 5년 계약하는 네. 것보다는 10년 계약하는 게
1: 이자가 훨씬 좋죠.
0: 이자가 훨씬 높기 당연하죠. 때문에 좋다.
1: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우리 자녀가 10년 동안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0: 네.
1: 아닙니다. 바로 사망과 즉시 자녀에게 그 돈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되는군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예. 유튜브에서 이제 보셨다.
0: 잘못된 정보.
1: 그러기도 한 잘못된 정보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0: 네.
1: 이것에 대한 정보와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혼용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0: 네.
1: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문선영 대표님 네. 전화번호 소개를 좀
1: 네.
0: 해드리겠습니다. 자,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626 맞죠?
1: 네.
0: 827 827-9599 626-827-9599번으로 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1: 네.
0: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이 어뉴이티에 가입을 했는데
1: 네.
0: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1: 네.
0: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1: 그러니까
0: 질문이에요.
1: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예. 저도 이 정보를 퍼뜨린 그 분을 찾아서
0: 예. 예.
1: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0: 예.
1: 정보 듣지 마십시오. 일단 조인트로 어뉴티를 가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망해도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이
0: 네.
1: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조인트 어뉴이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뉴이티는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0: 네.
1: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분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 주인이 남편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0: 네.
1: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와이프가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데 집값이 반절로 떨어지진 않죠.
0: 네.
1: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렌탈 인컴을 받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공동으로 남편과 와이프가 돈 이름이 들어갔는데 집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렌탈 인컴 3,000불씩 나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니까 렌탈 인컴이 갑자기 1,500불로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0: 네, 네, 네.
1: 어니티도 똑같습니다. 어니티도 조인트로 들어가시는데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았다. 남편이 받으시다가 사망했다. 그럼 와이프가 역시 마찬가지로 3,000불씩을 계속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이거 이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맞습니다.
0: 네. 자, IRA를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 계시네요.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1: 아, 네.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혼란스럽기도
0: 네.
1: 해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0: 네.
1: 거예요. 은행에 IRA 어카운트가 있거나
0: 네.
1: 혹은 주식에 뭐 내가 뱅가드에다가 찰스업에다가 네. 어뉴이티를 가입을 해놨다. 뭐 메릴 린치에다가 어뉴이티를 가입을 IRA를 가입을 해놨다. 근데 그 IRA가 은행에 넣어놨더니 너무나 이자가 없고
0: 네.
1: 그리고 또 그 IRA를 예를 들어서 주식 쪽에다 넣어놨더니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0: 네.
1: 어뉴이티를 알아봤더니 어뉴이티에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이자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괜히 IRA를 은행에다 넣어놨구나, 주식에다 넣어놨구나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0: 네.
1: 이걸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오, 그렇군요.
1: 옮기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의 고민은 아마 이거 같아요. 옮길 때 세금을 또 내고 옮기면 나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 진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라레이에서 어뉘트로 옮길 때 똑같이 아이라레이 어뉘트로 옮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아이라레이를 계약을 파기하고 네. 돈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옮기는 게 아니라 아이라레이를 그대로 아이라레이로 옮기시는 거예요.
0: 아, 그게 가능하군요.
1: 가능하죠. 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즌에서 티모빌로 옮길 때 네. 어떨 때는 계약 관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벌금을 내시거나 뭐 돈을 더 내고 티모빌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에서 버라이즌으로 옮길 때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로아레이에서 어뉴이티 중에서도 아이로아레이 어뉴이티를 하시면 돼요.
0: 네.
1: 아이로아레이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아이로아레이가 아이로아레이 어뉴이티, 아이로아레이 은행이 아이로아레이 어뉴이티, 아이로아레이 주식이 아이로아레이 주식 어뉴이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세금 안 내고 네. 그대로 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네.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니죠. 보통 생명보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네. 왜 어뉴이티로 옮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생명보험이 내가 사망하고 자녀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옛날에 들어놨는데
0: 네, 네.
1: 70이 되시고 이제 되시니까 고민인 거죠. 아이들은 벌써 다 잘 살고 있고 네, 나는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네. 혹은 나 롱텀 케어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0: 네.
1: 근데 생명보험엔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분이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0: 네.
1: 첫 번째 고민하는 분들은 나 롱텀 케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컴이 좀 부족한데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생명보험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옮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으로 옮기실 때 건강이 좋으셔야지만 옮기게 돼요. 건강이 그렇군요. 좋지 않으면 다른 새 회사에서 이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으로 못 옮길 때 이제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죠.
0: 오.
1: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예를 들어서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쌓여있는 이 캐시밸류가 옮겨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정말 그야말로 100세까지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롱텀 케어가 걸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의 두 배씩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일단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망하고 아이한테 줄 거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거나
0: 네.
1: 아니면 어뉴이티로 옮겨서 롱텀 케어 시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인컴 플랜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0: 아하, 네, 그 말씀이시군요.
1: 그리고 예, 생명보험에서 예. 이렇게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 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0: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인사회의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이 재정 플래너 문선영 대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또 세미나 계획 있으시네요. 교회에서 있네요. 이번에는
1: 네, 저희가 네. 6월 달에 벌써 4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리고 하나 더 했으니까 5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내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0: 다음 주 화요일.
1: 그죠? 오늘 네네. 금요일이니까
0: 네.
1: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0: 6월 23일 화요일.
1: 6월 23일
0: 네.
1: 화요일에 네.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10시 30분에 아.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으로 네.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아하. 그리고 6월 30,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네.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월넛에 있는 월넛 축복교회에서 또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의 네. 세미나를 합니다.
0: 아. 이 세미나에 또 참석하시면 예, 굉장히 여러분들 예, 재정 예, 플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 네. 한 번씩 가셔서
1: 지금 벌써 예, 토렌스 제1장로교회 참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 다 받았고요. 네네. 여러분들 토렌스 사시는 분들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또 동부이죠. 네. 월넛 시티에 사시는 분들 6월 30 화요일 10시 30분에 월넛 축복교회에서 네. 이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미나 예, 다음 주하고 예, 6월 23일 또 6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계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 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면, 어두운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다 잘 됐고 걱정하지 마, 잘 됐고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 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 헤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 하면 애들 잘 다스리, 뭐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 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가끔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다.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윤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을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셨던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 너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 할때양 있잖아요. 양 구워 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인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한 주의 흐름을 정리하고 꼭 짚어야 할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4: 로스앤젤레스 보이라이츠에서 발생한 대형 창고 화재가 사흘째 꺼지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유해 화학물질이 섞인 연기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병원에는 눈과 호흡기 통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추가 대피 명령과 함께 주 연방 차원의 지원 요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노후 산업시설이 겹치면서 도심 산업지구의 화재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건물 화재가 아니라 유해물질 노출이라는 공중보건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은 며칠 더 이어질 수 있으며 시와 카운티의 재난 문자와 안내 방송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이라이츠 대형 냉동창고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하늘을 짙은 연기가 덮고 있습니다. 불은 지난 수요일 오후 사우스 로스팔로스 스트리트의 리니지 로지스틱스 냉동창고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한 차례 불길을 잡는 듯 했지만 목요일에는 창고 내부 냉동구역에서 다시 불이 살아났습니다. 건물 지붕의 태양광 패널이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면서 검은 연기 기둥은 수마일 밖 다운타운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령이 내려졌고 금요일에 최종 해제됐지만 현재도 연기주의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LA 소방국 대변인 브랜든 실버맨은 약 50만 평방피트 규모의 창고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유해물질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내부 전면 진입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광범위한 대기질 측정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어떤 연기든 흡입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도 연기는 계속 피어오르고 있고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를 위해 현장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 창고는 수년 전에도 화재가 났던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4: 미국 축구대표팀이 자국에서 열리는 2026 피파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며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시애틀에서 열린 D조 2차전에서 호주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4대1로 대파한 데 이어 두 번째 승리까지 챙기며 승점 6점을 쌓았습니다. 전반 11분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크로스가 호주 수비수 카메론 버지스의 자책골로 이어지며 선제골이 터졌고 전반 종료 직전에는 알렉스 프리먼이 헤더로 추가골을 넣어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번 승리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간판 스타 크리스천 플리식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은 개최국의 이점을 넘어 토너먼트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경기는 오는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터키를 상대로 치르는 조별리그 최종전입니다. 조 1위 통과를 놓고 벌이는 이 경기는 LA 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인구 4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의석 확대 논의를 또다시 무산시켰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선거구 수를 늘려 더 많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끝내 표결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재정 영향 분석이 부족하고 세부 설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궁색하기만 변명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역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키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득권을 가진 현직 의원들이 권한 분산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와 비교하면 LA는 인구 대비 의원 수가 현저히 적은 구조입니다.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민원 처리나 정책 반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무산으로 주의회 차원에서 대도시의회 구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거버넌스 개혁이 거듭 지연되면서 주민 참여 확대와 견제 장치 강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